0: 거예요, 그러면?
1: 그렇죠.
2: 트리빙 코리아가 갑자기 삶의 체험 전장이 돼가지고 지금.
0: 그래서 우리 코리아 TV.
2: 저 인형은 또 뭐야?
0: 아, 쟤?
2: 아, 씨. 이거 그 뭐야? 보통 이렇게 점포 앞에서
0: 주유소.
2: 어머, 뭐, 그게 막 이게 인형인데 이거.
0: 네, 저게 이제 멧돼지 쫓는 거예요.
2: 아, 이 소리 나고 막 이런 것들이.
0: 네.
2: 아.
0: 멧돼지가 오다가 저걸 보면 이제 움츠하는 거지.
2: 아, 움츠하는
0: 거구나. 아, 우리가 이제 일손 한번 도와봐야죠.
2: 아, 이거 아침부터 이거 쉽지 않은데. 아, 안녕하세요.
3: 예.
2: 예. 아, 처음 뵙겠습니다.
3: 예,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네, 반갑습니다.
0: 아, 네. 안녕하세요.
2: 예. 아, 여기는 따님?
3: 예.
2: 와, 이게 이른 아침부터. 따님 한 분?
3: 딸이 셋이에요.
4: 아, 딸이 셋이에요?
0: 딸 부자
4: 집이네. 딸은 어디 갔어요?
3: 아, 두 명이 직장이자 하나는 서울에 직장.
2: 막내신가 보다.
3: 큰딸이요.
0: 큰딸.
2: 와, 보통 큰딸이 아니면 막내가 항상 도와주더라고요. 둘째는 절대 안 해. 아, 근데 복숭아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5: 아, 그러시구만.
2: 저는 이제 저희 집 자체가 가족들이 다 좋아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쪽 지역고 어느 날은 이쪽 지역고 계속 돌려가면서 먹는데 오늘 한번 먹어보고 제가 한번
5: 아 맛있어야 되는 거 이거
0: 지역마다 맛이 다 다르잖아요.
2: 그러니까
0: 어떤 지역이면 과즙이 많고 또 어떤 지역 과육이 탄탄하고
5: 품종도 여러 가지 있지만은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환경.
2: 환경 네,
5: 햇볕도 좋고 바람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또 물도 빗물이라도 필요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2: 아, 이게 이제 생산된 거구나.
5: 예.
2: 다 된 거구나.
0: 우와! 내가 좋아하는 백도야.
2: 이거야, 이거 지금 이거. 제가 황도보다 백도 좋아합니다.
5: 아,
2: 약간 식감 있는 거.
3: 이걸로 닦아갖고. 아, 실질 없네요.
2: 이걸 주는 건 저보고 오늘 따란 얘기인데.
0: 근데 이거 지금 털이 있는 거잖아요.
3: 네.
0: 어떡해요?
2: 왜요?
0: 저
2: 또 알러지 있구나.
0: 아, 고민할 게 있어요.
2: 알러지 있어요?
0: 복숭아 털 알레르기 있어요.
2: 아, 진짜?
0: 먹는 건 되게 잘 먹어요.
2: 네. 진짜요?
0: 깎아주시면 잘 먹어. 깎아주시면 잘 먹어.
2: 근데
3: 이런 그런 분이 있어요. 네.
2: 이런 황제 같은 분이 있어요. 좀 더 맛있다고 하니까.
0: 진짜 이거 애기 궁뎅이 같아. 너무 예쁘지 않아요?
2: 아.
0: 아삭 소리.
2: 정말이.
0: 네.
2: 아, 이거 너무 맛있네.
0: 아우라 깎아먹고 싶어.
5: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맛있게 말씀해주면 제일 고맙죠. 에이,
2: 아니, 이 식감도 너무 좋은데
0: 너무 달아. 달아 보여요.
2: 아, 주고 싶은데. 아.
5: 따보실까요?
2: 네, 아, 이거 먹어야 되는데 네. 큰일 났네.
3: 저기 복숭아 따는 거요.
2: 네.
3: 이런 걸 따야 돼. 이렇게 봉지가 이렇게 벌어진 거.
2: 아, 봉지가 벌어진 거.
3: 네, 봉지가 벌어져서 이렇게 색깔이 예쁘게 물든 거.
0: 아, 커서 터진 거네, 그러니까.
3: 네, 그러죠. 자연적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2: 그냥 툭 따면 돼요?
3: 한번 따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2: 잘한다. 우와, 이거 봐, 이거 봐.
0: 아, 예쁘다.
2: 우와, 이게 자연적으로 벌어진 거예요?
3: 그렇죠.
0: 크면서 봉지를 터진
3: 예.
0: 거네?
3: 크면서, 예. 그러면서 터지면서 이 색깔이 이렇게 예쁘게 들어요. 예.
0: 야, 이거 헐크에 그 바지는 안 벗기시는데 터지는 거.
3: 자, 이렇게.
2: 야, 여기는 뭐 지금이 완전 수확철인가 봐요. 다 거의 다 있네.
3: 예. 예.
2: 진짜
0: 요 좋네. 아니, 요거
2: 여기 있다고요.
0: 여기 벌어졌어. 아이 도대체 눈 어디 두고 있는 거야? 여기 못하니까.
2: 잠시만요. 여기 있다고요. 여기 요거 좀 따고요.
0: 여기 여기 여기.
3: 잠깐이.
0: 그렇지.
2: 야, 아유, 혹시 우리... 알러지 있는 거 거짓말 아니죠?
0: 아유, 아유, 아유.
1: 왜 여기서 나만 일하는 거 같지?
3: 이거는 조용히 합시다.
0: 요것도 잘 익었습니다.
1: 어디요?
0: 요거 요거 요거. 네. 네. 내가 입에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계속 헛소리 나오는 거예요.
2: 저 지금 땀 났어요.
3: 우와.
0: 오해구나. 와.
2: 새참?
4: 화채가 깠습니다.
2: 와. 화채, 와. 아니,
0: 아니. 아니, 이제 내가 낫을 때가 됐네.
2: 아니, 이런 건 받아줘야 되나? 네. 새참만 먹으려고.
0: 아, 이제 내가 낫을 때가 됐어.
2: 새참 드셔보셨어요?
0: 먹어봤죠, 저는.
2: 그래요?
0: 네. 오.
1: 보통 새참은 국수도 하죠 그러던데.
0: 아유, 복숭아잖아요, 복숭아.
2: 오늘 와, 수박 화채.
4: 수박이랑 복숭아랑 넣어가지고.
2: 와, 맛있겠다.
4: 신선하게.

0: 숟가락이랑
1: 이게 과육이 너무 무르지도 않고 단단하지도 않고 따끈적당하네요. 아 진짜 맛있네요.
2: 또 이런 맛 드리려고
1: 먹어야지. 그럼 진짜 아삭아삭한 게 좋네요.

0: 저기 그럼 우리 일도 열심히 했는데 네. 배고프니까 네. 진짜 세찬 먹으러 가죠.
1: 와 지금 바로 쪘네.
0: 예, 바로 쪘어요. 바로 쪘어요. 예, 색깔인 것도 더.
2: 하모니카 한번 불어봐야 되는 거예요.
0: 예, 그래봐도 되죠.
2: 그요.
3: 예. 옛날 사람. 아,
0: 그러니까.
3: 예. 그럼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0: 수갈 한번 썰어보세요. 작가님이 한번 해보세요.
2: 저는 씻고 온 거니까.
3: 저는 큰 칼은 괜찮은데 작은 아, 칼은 예, 큰 칼은 잘 잡는다.
2: 큰 칼 잘 잡아.
0: 아, 채 썰 건데?
2: 그래 알죠.
0: 예. 예.
2: 우리 전문이에요.
3: 아, 이거 채를
0: 잘 쓰시구나. 아, 채를 잘 쓰시구나.
3: 오, 잘하신다. 오,
2: 아이씨. 아. 야, 자꾸 밀리네, 얘가.
0: 예.
2: 제가 이거 좀 뭐죠? 밥 얻어 먹는 비결이 이런 거예요.
0: 아.
2: 살짝 밀면서 이렇게.
0: 예.
2: 칼질이 다 다르죠.
3: 아. 또 잘 잡고 있죠?
2: 예.
3: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거야?
0: 오이 넣으셔요.
2: 오이 넣고 저어주시고

0: 와, 한번 먹어봅시다. 아유, 시원해. 어우.
1: 그 맛이 없어도 맛있어.
2: 이게 살짝 달큰하네요, 이게. 국물이.
1: 아, 예, 그래요?
2: 복숭아 향이 싹 나네.
0: 새콤달콤하네.
1: 맛있어요?
0: 네.
1: 많이 드세요.
0: 네. 농산이 하시다가 또 이렇게 가족끼리 다 세차 먹으면 이게 또 그 맛이 있어요, 그죠?
3: 그죠, 이렇게 바람 맞으면서 자연에서 바로 나온 거 다 갖다 가지고 먹는 그런 신선한 맛은 진짜 어디서 먹을 수 없죠.
0: 지금 35도 가까이 되잖아요.
2: 그렇죠.
0: 여기 앉아있는데 너무 시원해. 왜 여기 시원하지?
2: 이게
0: 되게 이상하네.
2: 그늘이 되어줬잖아요. 한번 보세요, 위에.
0: 아, 그늘이 있다고 이렇게 시원하나?
1: 바람이.
0: 그러니까.
1: 바람이. 에어컨 바람이 돼요.
0: 에어컨 바람처럼.
1: 자연 바람.

0: 그러니까 자연 바람이. 예.
1: 저희 아. 오늘 일했는데 저만 했어요. 저만 했어요. 저만. 저만 했어요. 저만.
2: 안 되기 때문에.
1: 예. 저만 해가지고.
3: 일했어요.
2: 자신에서 드시네요.
1: 어쨌든 저는 일 잘했습니까? 이 정도면 하나입니까? 예.
2: 시골 태생이어서 그러신지 진짜 일이 딱 그 손에 잡은가 동시에 그 아, 매끄럽게 딱 예, 잘 지적할 것도 없이 잘 따시더라.
1: 일단 저만. 일단은 네. 저만 주시면 됩니다.
2: 예. 복숭아를 일단 하겠습니다.
1: 아, 종을 일당. 아, 종을 일당입니다.
0: 아, 근데 진짜 빛깔이 너무 좋아.
4: 그죠.

0: 숲이 되게 깊죠?
1: 네. 네. 와, 이건 뭐야?
0: 건물이 좀 특이하고
1: 어, 거의 피사의 사탑처럼
0: 살짝 기울었죠?
1: 살짝 기울게. 네.
0: 자, 여기가 네. 이 건물 뒤에 있는 저 산이 무등산이라는 산이에요.
1: 아, 그렇죠. 여기 무등산이죠.
0: 무등산 들어보셨죠?
1: 들어만 봤다. 전라도 사람한테. 당연히 무등산 수박, 광주.
0: 그렇죠.
1: 화순.
0: 들어가보자.
1: 더가 뭐 어떻게 더 가지?
0: 이제 아는 게 없어. 아, 이 무등산이 화순과 광주를 경계하는 접경이 있는 산이거든요.
1: 아, 그렇죠.
0: 네, 그래서 이곳에 아주 예쁜 정원이 있습니다.
1: 정원이요?
0: 예. 전라남도의 민간 정원으로 지정이 됐는데 아주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제 핫플이라고 그러잖아요.
1: 핫플.
0: 어, 예. 정원이 너무 예뻐서 어, 그래서 예. 젊은 친구들도 많이 오는 그런 정원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왔어요.
1: 아, 진짜.

0: 정원이 있어요?
1: 네.
0: 아, 그래서 이런 게 있는 건가?
1: 그렇죠. 요거는 여기서 보면 모르고요. 조금만 저쪽에 가서 보면은 이게 좀 특이하게 보일 거예요.
0: 아, 지금도 이렇게 그렇죠. 지금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요걸 이제 조금 기울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정원이 좀 자연과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거기다가 예술적인 홀을 넣어서 조금 비틀었어. 그래서 틀물어서 이제 예술적 가치가 드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을 이제 물의 정원이라고 부릅니다.
0: 물의 정원?
1: 물소리 들리시죠?
0: 네. 아, 저 앞에 지금 물이
1: 네, 맞아요.

0: 야, 이래서 물의 정원이 나오구나. 네.
1: 저 위에서 내려왔던 물이 이렇게
2: 이렇게
1: 그렇죠.
2: 여기서부터 이렇게
1: 내려와서 이 공간을 지금 수로가 다 있잖아요. 네. 저 수로를 따라서 저기 폭포처럼 물이 떨어지고 있죠. 저기서 한번 머물렀다가 물이 제 내려가는 거예요.
2: 물소리, 그다음에 숨멍, 불멍 뭐 이런 거 하면
1: 물멍이라 그러죠. 네.
2: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그렇죠. 좀 멍해지니까. 아.

0: 소나무 봐. 와, 저 멀리 있는 소나무 보세요. 빛을 와. 받아가지고 지금 되게 붉게 빛나죠.
1: 아, 그러네.
0: 네.
1: 와, 근데 산기슭이 진짜 빽빽하다.
0: 그죠?
1: 아이쿠야. 이건 뭐야 또?
0: 와.
1: 치코스밸리?
0: 되게 재밌게 생겼다.
1: 이건, 이것도 명물이네.
0: 이런 눈들 한번 보세요. 이거 얼마나 재밌어.
1: 그러네. 아, 이게 타일 같은 걸 네. 만들었나 보다.
0: 네, 타일을 붙인 거죠.
1: 아.
0: 구슬도 있어, 구슬.

0: 와, 구슬도 있어. 네. 와, 이건 작품이네.
1: 그죠.
0: 누가 했지?
1: 그래서 이게 예술가들이 이제 상주를 하면서 이런 것도 만들고, 아까 왜 기울어 거친 집 있잖아요. 네네네. 일반 건축가라면 이제 바로 세우는데 그걸 기울게 하는 건 예술적 감각인 거죠.
0: 아, 여기 되게 재밌는 곳이네. 와, 여기 뭐 있다.
1: 그죠?
0: 노루 잠자리. 아, 노루 잠자리가 아니네.
1: 노루?
0: 잠자리네.
1: 잠자리.
0: 아, 노루가 잠을 자러 올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노루가 잤던 동굴이 저 안에 있거든요. 여기가 좀 아마 그 노루가 생각했을 때는 은신할 수 있는 은신처라고 생각을 했겠죠. 아.
0: 그럼 뭐 여기 동굴 있다고요?
1: 네, 이쪽으로 가면 돼요.
0: 아, 그럼 한번 가볼까요?
1: 네.
0: 어, 동굴. 와, 대박. 와, 이게 동굴인가 보다.
1: 네.
0: 야, 이게 동굴이구나.
1: 근데 이 동굴이 6.25 전쟁 때는
0: 네네네.
1: 피난민들이 여기서 숨어서 생활을 했다고 해요.
0: 그러면 노루 동굴 뺏은 거네?
1: 그런 생각이에요. 아, 나 살자고 노루 동굴 좀 뺏었네요.
0: 야, 우리가 급하다 지금.

0: 우와.
1: 우와. 어휴. 어휴. 작은 페트라 같은데요? 아, 이런 벽면을 보니까.
0: 아, 아, 저게 하늘종인가 보다.
1: 저는 이제 하늘종이고, 네. 그놈아 이제 하늘정원. 이제 하늘이 보인다라고 해서 하늘정원이라고 이름을 졌답니다. 자, 근데 더 재미난 게 있어요. 이 바위가 있으면, 이 바위 있죠? 네. 이 바위 어디서 났을까요? 면을 딱 보시면은.
0: 그러네, 여기 딱 먹겠네.
1: 그죠?
0: 네.
1: 그대로 그냥 콩 넣어진 거야.
0: 와, 이게 깨진 거야, 그러네.
1: 예.
0: 네.
1: 네. 이야. 그래서 이렇게 쿡 떨어졌고, 이런 공간이 만들어진 거죠. 조 한번 쳐보시죠.
0: 네. 아이, 자. 화순의 전기를 받아 하늘에게 알린다.
1: 어휴.
0: 아,
1: 오, 좋네요.
0: 종소리 좋다.
1: 막다.
2: 예.
0: 종 한번 쳐보시죠.
1: 많은 발전을 위해서.
0: 진짜 확실히 무등산이 바위가 많아서 그런지 네. 다른 산보다 이렇게 이제 정원은 잘 갖고 놨는데 돌 계단들이 많긴 하네요.
1: 네.
0: 확실히 돌이 진짜 많다.
1: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바우 정원.
0: 아, 바우 정원.
1: 네.

0: 뷰는 여기가 제일 좋은데요.
1: 그렇죠. 네. 야, 되게 서정적이네요.
2: 여기 나뭇가지가 너무 풍성해가지고 이 노을 지는 게 살짝 걸리긴 했는데. 네. 야, 하늘 진짜 너무 멋지다. 와, 이제 화순 여행이 드디어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데.
1: 그렇죠. 긴 여정이었는데.
2: 작가님 어떠셨어요?
1: 저요. 처음에 제가 화순 얘기할 때. 네. 그 시간 도둑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시간을 죽일 수 있을 만큼 멍 때리기 좋은 곳. 그래서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적벽 갔었잖아요. 적벽의 그 모습과 오늘 이 노을의 모습, 붉게 물들어가는 이 모습이 두 가지가 딱 겹쳐 보이면서 어울렸다는 게 이 붉은 기운을 제가 받아가는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2: 저도 적벽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이 화순을 딱 화순 일경이라고 하는 이 적벽을 딱 대할 때 아 화순은 되게 신비로운 곳인가? 곳인가? 약간 그런 생각을 좀 가졌었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신비로운 곳이었고 그리고 근데 저한테 기억에 남는 건 사람이에요, 사람. 이 마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 마을에 대한 이 태도. 아무튼 화순에서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1: 아유, 작가님. 좋은 여행했습니다. 아유.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미술학원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술을 접하게 됐고 저는 그리고 만드는 것 중에 만드는 게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예과 입학해서 다양한 재료들을 경험을 해봤지만 그중에서도 물레성형 기법에 굉장히 매료가 됐고 이 기법을 평생 하면서 하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자기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제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마음이 엄청 큰데 프렌치라는 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큰 상이었거든요. 제가 잘하고 있다고 도닥여주고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을 주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지금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저는 옛날의 기 형태들을 많이 참고하는 편인 것 같고요. 엄청나게 섬세한 기법들을 통해서 장식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장식들을 일부분씩 뜯어와서 그걸 제만의 방식대로 입체화시킵니다. 원래는 기라는 형태 자체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 공간을 저는 어떻게 하면 더 흥미롭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집중했던 부분이 창인데요. 건축에서도 창을 네버웨브를 잇는 통로? 매체, 매개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창의 의미를 형태에 접목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설치 작업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컵 같은 경우는 최종 완성까지 한 3주에서 4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큰 작업 같은 경우는 한 3달까지도 걸리는 작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창같이 복잡한 패턴들을 함께 구성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갈라져요. 그래서 재벌 가마에 들어가 있을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공간이라는 것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어떠한 무형의 어떤 것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빛이나 그림자나 무형의 어떤 요소들을 활용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0: It's interesting how familiar sceneries can bring relaxation and unexpected joy amid a hard day out of the blue. On a crisp day in June, I embark on a road with a light heart to search for such valuable moments. The strength to get back up when life brings you down, and consolation from my past self to myself in the present and future, perhaps stems from memories. A peaceful walk to retrieving memories. Today it starts in Mapo-gu Seoul.
1: 가끔씩 그 종이 지도를 보고 여행을 떠나던 그때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아, 요즘은 이렇게 스마트폰이 길을 잘 안내해 주지만 옛날만 해도 종이지도 한 장에 의지하며 길을 찾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면 길을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좋을 때가 있죠. 예상치 못한 풍경과 장소,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며 멋진 추억을 쌓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발길 닿는 대로, 추억이 이끈 대로 향하는 낭만 여행 시작해 보겠습니다.
0: A relaxing park and forest paths by the bank of Han River, a concentrated area of high-rises and houses full of old yet comforting vibes. A town where everything mentioned coexists, Mapo-gu knows how to show its color in various ways. While most have vanished by now, the way the town used to be still crosses our minds. Let's walk back in time and remember how things were in the past.
1: This is the MZ세대들이 많이 찾는다는 망리단길입니다. 아, 이렇게 걷다 보면 옛날 구호 건물들, 예, 주택들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옛날 소아과 병원인데, 야, 세월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요즘에 이런 건물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옛날 건물들을 다 허물고 없애버린다면 참 아쉬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외관은 옛날 건물이지만 잘 보존하고 안에는 이렇게 새롭게 꾸미는, 네,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요즘 MZ세대들이 말하는 힙스러운 그런 느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Where antique and excitement coexist, let's find out what makes Mangwon-dong so special. There's one thing so grateful for always staying by our side. It's the traditional market where love is shared all around. Open for some 40 years in the town, Mangwon Market seemed as vibrant as ever. While looking around the town relaxedly, a sight of a familiar and cozy residential area unfolded before my eyes. My feet stopped walking in front of a barber shop that anyone could tell had been there forever.
1: 이야, 이거 삼색 이 원통형 간판, 이거 보이세요? 이거 딱 옛날 이발소 간판인데, 야, 이게 아직도 있네.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이제 주택가에 이렇게 옛날 이발소가 있는 거 보니까, 야, 참 더 정감이 갑니다. 이 건물 자체도 그 세월의 힘이 느껴지고 흔적도 느껴집니다. 아,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있을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0: 아. I'm excited to see whom I'll be meeting here.
1: 시작하겠습니다. 안에 계세요?
2: 네.
1: 예. 아, 안녕하세요. 예. 예. 예.
2: 아, 일단 들어오세요.
1: 예, 들어가면 될까요? 예, 예. 아, 예.
2: 반갑습니다.
1: 예, 아.
0: What layers of memories will I encounter here? A barbershop full of traces of time, hard work, and a relaxing vibe for a cup of tea. I'm here to hear the warming stories that forged this place.
1: 아, 제가 마치 많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분 맞으시죠?
2: 그분일걸요?
1: 그렇죠. 아, 우리 이제 그런데 말이죠. 네. 아, 여기는 이발소인데 이발소 아저씨는 안 계시고.
2: 맞아요.
1: 아니 뭐, 네. 다시 뭐 미용적으로 해갖고 이렇게 이발을 좀 직접 해주시나요?
2: 제가 이발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이발이냐면, 네네. 말과 마음을 다듬는 이발을 하고 있어요. 여기가 원래, 네네. 68년 동안 이발을 했던 할아버지가 직접 50년 동안 운영하시던 이발소예요. 네.
0: For a long time, this place has seen how long of a road the barber had to walk on his own. It was more than just a barbershop. It gave comfort to the neighbors.
2: 우리 할아버지가 이릉 이발소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서만 49년, 50년을 정말 의자 3개에 놓고 이발을 하신 곳이에요. 네. 그래서 이곳에서 아무도 없을 때 정말 원주민으로 오셔서 망원동에서 오셔가지고 아들 둘 대학 보내고 손주 등록금까지 이 이발 의자 3개로 다 했다고 가장 자부심을 느끼시던 그런 곳이었어요.
1: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여기 테이블에 네. 이발소 의자들이 놓여져 있었는데.
2: 네, 그렇죠. 그리고 이곳은 할아버지가 보일러도 안 떼시고 그냥 연탄을 그냥 뗐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 타일이 할아버지 그 당시 그 타일 그대로예요. 야,
1: 이것도 옛날 이발소 타일이에요.
2: 네, 그대로. 그래서 이쪽 와. 보시면 여기가 할아버지 연탄이 있던 곳이어서 안 지워져요. 제가 이 동네 주민이니까 네네. 오며 가며 산책하다가 이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네. 할아버지랑 친구가 됐고 결국은 이제 할아버지 많이 편찮으셔서 제가 이제 인수를 하게 됐어요.
1: 아, 네네. 그러니까 이 외관도 이발석 느낌 그대로 살리시고 네. 여기 안에 보니까 저 이발할 때 앉는 저기 의자.
2: 맞아요.
1: 네, 의자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저거
2: 소품들.
1: 네, 소품들이 그대로 남아있네요.
2: 맞아요. 할아버지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해가지고 네네. 그냥 할아버지 썼던 의자 그대로 할아버지 영업신고증, 그 당시 요금표, 살균 상자. 네. 저기 보면 로션 있어요. 로션.
1: 로션.
2: 나우나 카세트 테이프 이런 건 이제 할아버지의 그 시간을 오마주하면서 네. 이렇게 모셔놨죠. 네.
3: 아, 뭐라고요, 할아버지?
4: 생명이라고요. 네.
3: 연장의 생명이라고.
4: 네. 이봤어.
3: 맞아. 연장의 생명이지.
0: The place is built by the barber's hard work and the director's love for the town and the aura that makes it unique.
1: 아니 근데 이 신발은 정말 오래된 수작업을 해서 만든 신발 같아. 그렇죠. 나무로 돼갖고.
2: 네, 맞아요. 눈썰미가 있으시다. 이거 할아버지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네. 할아버지 키가 엄청 조그마셨어요. 네. 그래서 손님들이 그 의자에 앉으면 머리 위를 못 자르시는 거예요.
1: 저처럼 이제 키 큰 사람들 오면.
2: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걸 직접 할아버지가 나무를 잘라서 이거를 대서 와. 그래서 손님이 오시면 여기 위에 새처럼 살짝 올라가세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다듬고.
1: 손재주가 좋으신 게 딱 느껴지는
2: 그쵸.
1: 게 보통 그냥 여기서 만들고 네. 많은데 이렇게
2: 고무까지.

0: 고무까지 이렇게 다 되고.
1: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고객 만족 서비스 정신이에요. 할아버지는 정말 프로셨거든요. 그래서 머리 한 올도 안 놓치고 진짜 프로페셔널하게 하셨죠. 이것도 너무 소중하고.
2: As the barber put all his heart into taking care of the locals' hair in the past, this place now greets and gives solace to those feeling down and exhausted by listening to their stories.
1: 아카이브라는 거는 과거와 미래를 이렇게 연결하는 다리 같아요.
0: 네.
1: 그래서 그 누군가가 이거의 과거의 그런 시간, 이런 역사 이런 것들 정리해 놓지 않으면 우리의 그 미래에 있는 사람들은 과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벌써도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하거든요. 할아버지의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 꾸려왔던 60여 년의 시간을 저는 제가 잘 이어드린다고 생각해요.
0: 네.
1: 후손들한테 그런 마음으로 소중하게 하고 있어요.
2: Thank you so much for being here and preserving it to this day. May the scent of memory remain for long in this space. A signboard can indicate many things about a place, and how long a place has been there is one of them. And this is where my feet stayed idle again.
3: (웃음) 그 옛날 다리면 저렇게 막 연기도 나고.
2: And as my heart told me, I mustered up my courage to walk in.
3: 사장님, 안녕하세요.
4: 네.
3: 예, 저 신입
4: 들어왔습니다.
3: 네. 아,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기 장사하신 지?
4: 망원동에서는 한 40년.
3: 40년이라요?
4: 83년 네. 왔으니까.
3: 이야.
4: 거의 이 자리에선 거의 30, 한 7, 8년?
3: 네, 이야.
4: 옆에서 해다가 이제 연락 받고.
3: 네. 여기 뭐 여기 이 동네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것 같아요.
4: 그렇지 거의 다.
3: 네, 이렇게 한 자리에서 이렇게 오래도록 이 세탁소를 운영하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4: 그 제 직업이
3: 네네네.
4: 72년도부터였다가지 한 거니까 한 50몇 년 했다 보니까 꾸준히 그냥 한 직업만 했어요.
3: 네. 사장님 옛날만 해도요. 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마다 자전거 타신 우리 세탁소 사장님께서 옷 들고서 세탁! 세탁이 왔어요! 세탁 맡기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네. 막 이렇게 돌아다니신 거 봤거든요.
4: 네.
3: 사장님도 과거에는 그렇게 하셨었어요?
4: 그전엔 그 아파트

0: 좋은 게 뭐냐면요. 이렇게 이 동네 지도가 다 이렇게 항상 붙어 있을 때 편하게. 야. 이 동네를 알 수 있겠네.
1: 사각으로 된 거지 망하니 있다.
0: 예, 네, 그러니까요. 어. 야.
1: 세탁 쓰다 가게들이 좁으니까.
0: 네.
1: 옛날엔 지금이야 우리는 좀 넓지만은 좁은 집들이 많더라고 반 정도요.
0: 네.
1: 그러니까 이게 이만큼 길면은 장사가 많이 찾으니까 이렇게 반쪽짜리요. 오바르크만 치는.
0: 네.
1: 지금 안 나올 거야 아마 이렇게.
2: How soothing is this sound?
1: 이렇게 이제 풀리질 않고.
0: 네네네.
1: 그냥 뜬거만 풀려서 들어가니까.
0: 야, 짱짱하게.
1: 이렇게 떠주는 거지.
0: 네, 그렇죠.
1: 조금만.
0: 네.
1: 요새는 젊은 분들은 다 바가 입어. 시집아지도 바가 입는 편이고.
0: 네.
1: 옛날 분들은 그래도 옷에 대한 애착이 많으니까.
0: 접어서.
1: 또 뛰는.
0: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옷값이 비싸니까 네. 이렇게 접었다가 네. 이제
1: 아니면 표시 안 나겠고
0: 네, 접었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분이 이제 키가 크고 점점 네. 크면은 짧아지잖아요. 그럼 이제 세탁소 와갖고 이거 터달라 그래서 다시 이렇게 내서 있는.
2: 네. This place instantly brings anyone to their past and makes them go. Those were the days.
0: 이 가위가 원단 자르기에 최적화된 가위예요.
2: Even if time changes, an old laundry place like this always has a place in people's hearts. I'll come back another time. And like that, my jolly stroll in the town of Mapo continues, where old and cozy vibes of the past can still be found in the middle of tall buildings. This is Ayeondong, where old and now are well kept and blended. Here, I join a special guest.
0: 우리 그 마을 여행 활동가
3: 네네.
0: 박영희님.
3: 네.
0: 네, 반갑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2: I go on a special village bus tour around Ayeondong with Park Young-hee, a Mapo village traveler. This village bus has been taking villagers across the town for as long as they can remember. Everywhere the villagers went, the bus went too, while reaching all corners of the town.
0: 근데 이제 버스가 좋은 게 바깥 풍경을 보면서 여유를 즐기면서 동네 풍경을 볼 수 있어서 그렇게 참 좋은 것 같아요.
2: Thanks to the bus doing all the heavy work reaching the top of the steep hill, the villagers can stay relaxed while enjoying the view of the alleyways where there's still love and warmth.
0: 아, 여기 정말 저도 이제 오랜만에 와보는데요. 아.
4: 이제 아현이라고 하잖아.
0: 네.
4: 말 현자가 들어간 거는 고개라는 뜻이에요.
0: 아.
4: 그래서 우리 뭐 이렇게 시내 나가면 송현, 홍현 이런 우덤 뭐 이런 것들이 많았던 동네예요. 그러니까 좀
0: 버스가 이 돼지슈퍼 앞에 쓴다던가.
4: 네네 맞아요. 마을버스가 여기 돼지슈퍼 앞에.
0: 어 그리고 여기 보니까.
2: 네. In the corner of the middle of a steep road sits an old corner shop. It's been around here almost forever. A place that grew alongside and still remains with the locals. The corner shop has been around the village for over 50 years, providing daily necessities for the residents.
0: 이렇게 길도 이렇게 딱 껴 있지 않았을 거예요. 도로를 이렇게 거의 그냥.
2: It's also known for where the movie Parasite was filmed. I had a chance to speak with the owner.
5: 그 당시 이 딱 나는 뭐 기생충이 뭐 끝났으면 우리 이제 영화 한번 우리도 이제 보고 그걸로 끝나고 잠잠해져 버렸는데 그 미국에서 그 상을 받으면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제일 먼저 스페인 그 여기 저 기자들이 막 들어오는 게 야, 스페인에서 왔다 그래요.
0: 영화 그러니까 잘 되고 관광 명소가 된 거야.
5: 제일 먼저 딱 들어오는 분이 한 세 네 명이가 사진기를 이렇게 이런 걸 딱 들고 들어오면서 스페인에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유럽 분들이 그렇게 오더라고요.
2: Working day in and day out with diligence had led him to a moment of cinema.
0: 아 정말. 옛날 보던 슈퍼 그대로 있네요. 야, 저 시계부터 해갖고.

0: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네. 이야. 50년 동안 이 한 곳에서 이렇게 가게 슈퍼를 운영하시면서 장사를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래 이곳에서 장사를 하시게 된 거예요?
1: 뭐 아니 배운 것이 이것뿐이라. 그거 뭐 딴 거 하자니 할 수도 없고. 네. 그리고 또 이걸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거 내 집이 돼가지고 누구 줄 수도 없고. 네. 그래 지금은 장사가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내놓으려고 하는 지금 이런 중입니다.
0: 아 그러세요?
1: 네 너무 안 돼서.
0: 아 그래도 이 한국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이 동네에서 장사를 하셨으니까 이 동네 분들한테 여기 이 슈퍼는 어떻게 보면 좀 애착이 가는. 정말 사랑방 같은 예. 그런 슈퍼일 것 같아요. 동네 올 때마다 한 번씩 들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1: 근데 그런 그 글쎄 그거의 아쉬움이 너무 서글퍼요. 웃는 말에서 이 지금은 젊은 분은 나이 먹은 분들한테 잘 안 올라 그래요. 예. 너무 그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또 이 담배 가게가 담배가 밑에 가게가 담배가 있으니까 더더욱이 거리 손님이 그냥 밀리다 보니까 우리 집에는 있는 채 없는 채 모르는 채 해버리는 것이 지금 우리 동네의 분위기입니다. 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서글프기도 하고.
2: Since nothing can evade the power of time, the owner says it's easy to be forgotten gradually.
0: 옛날 이런 거 와 이거 어떻게 많이. 사다 먹었거든요 이런 거 학교 앞에 슈퍼 같은데 추억의 쫀득이.
2: Once a young place where his hectic youth was spent and where fragments of the couple's lives had been shaped, it's only my hope that they continue to share their love and heart with those around them as long as forever.
0: 계단 올라가면 됩니까?
3: 네, 네, 이 계단 끝까지 올라가셔야지 이제 아현동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네.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언덕이 많고 계단이 많은 곳에 이제 서민들이 많이 살잖아요. 네. 그런데 강복하고 강복 이후에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 많은 피난민들하고 이농민들이 이 네. 이제 서울에 올라오게 되잖아요. 예. 이곳에 오게 돼서 여기서 이제 많이 살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판자촌을 짓고 사람들이 살았던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하면서 60년대, 70년대 이렇게 집들이 바뀌게 된 거죠. 빨간 벽돌, 70년대, 80년대를 상징하는 이런 건물들도 많이 좀 바뀌게 됐어요.
2: Walking up the steps street in Ayeondong took me to a sight that made me feel like time stood still for a moment. The vibe that the place gives off is created by the hardworking locals.
3: 그래서 이렇게 동네마다 계단에 그림을 그려놨어요. 예. 근데 여기 지금 아까 보셨지만 계단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계단 어떻게 하면 좀 아름답게 예쁘게 보일까? 이래서 이런 그림들을
0: 여기 잠깐 앉았어.
3: 네네. 이런 그림들을 마을 주민들이 기획을 해서 네.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좀 남아있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 남아있는 건 이 그림뿐이고 네. 다른 지역의 계단들은 좀 사라졌어요. 아까 걸어 오셔서 보셨겠지만 많이.
2: Running into relaxation and solace while walking an uphill road. That may be the charm this town possesses.
0: 연인들이 많이 뽀뽀도 하고 그랬어요. 헤어지기 아쉬워서.
3: 맞아요, 맞아요. 네.
2: While many things have been gone and come, Ayeondong is where yesterday and today blend in harmoniously while retaining its unique charms. I will try my best to keep a memory of this scenery and vibe deep in my heart, as we'll never know how long they can remain as they are now.

0: My next destination made my heart thunder so loud in my chest. I took myself to the youthful and vibrant streets of Hongdae, or Hongik University. This place always seems to rejuvenate the youth and innocent emotions dormant inside me. I am as excited as ever to look around the final place to search for memories today, located in the heart of Hongdae.
1: 야, 여기는 이제 젊은이들의 정말 피 끓는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아, 홍대 예, 거리입니다. 아, 대학가 거리다 보니까 아주 이게 학생들도 많이 다니고 예. 저는 매번 여기 올 때마다 기분도 좋아지고 어떤 좀 젊어지는 느낌이 정말 듭니다. 아. 그리고 이곳은 하루하루 매번 올 때마다 매번 바뀌고 변화되는 곳인 것 같아요. 예.
2: 야, 여기 아직도 있네. 야. 그 예전에 말이죠. 저희 미술도구 사러 이제 다니면 선생님께 어디 가면 살 수 있어요? 그러면 항상 여기 호미오만 가서 미술도구 사라.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여기가 정말 미술도구의 천국. 정말 야, 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미술을 전공한 학생들은 여기를 마치 참새 방앗간처럼 자주 드나들던 그런 곳입니다. 아, 근데 아직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셔갖고 참 고맙습니다. 아, 아직도 호미화방은 건재합니다.
0: As an art student myself, many of my memories were made here as well. This old atelier has been around for nearly a century. It remains standing to this day at the entrance of the university since 1975. Not only has it provided every need for art college students, but it also has been an old friend for them.
2: 여기 오면 이 화방 특유의 냄새, 향.
0: I was also momentarily taken back to the good old days.
2: 야, 여기 물감들도 있고, 이거 혹시 기억하세요? 예전에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미술학원 다닐 때 입시할 때 항상 그렸던 아그리파. 야, 줄리아. 아, 이거 대세물에서 연필 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하시셔서 여기 이제 아크릴 물감들. 여기 오면은 정말 미술을 전공하신 분들은 눈이 돌아간다.
0: While reliving that moment when I aspired to be so much.
2: 어,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네.
2: 혹시 그 뭐 좀 여쭤보려고.
3: 아, 예, 예.
2: 여기 사장님이세요?
3: 네.
2: 아, 제가 또 유엔사 학교 사장님을 또 잘 만나갖고 아, 사장님한테 이렇게 쉽게 제품을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네.
3: 아, 이거 별 말씀을요. 예. 제가 할 일인데.
2: 아, 그러세요? 예. 그 제가 이제 유화 물감을 이제 찾고 있는데 아크릴 네. 물감을.
3: 네. 아크릴 물감이요?
2: 예, 예, 예.
3: 여러 가지 있는데 혹시 따로 쓰시는 브랜드가 있나요?
2: 캔버스를 좀...
3: 아, 캔버스는 2층으로 올라왔어요.
2: 아, 2층 올라왔는데. 예. 아, 예, 2층 올라왔어요.
3: 근데 이렇게 뭐 유명한 분이 오시니까 제가 더 그냥 뭐...
2: 아, 아, 아, 아, 아, 아.
0: Maybe this is what the power space is about. I was clearly reminded of that time. I came here to buy art supplies and tools.
3: 아버님이신데 일대 사장님이세요.
2: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오랫동안 아, 이 마포구의 이 홍대에서 이 호미화방 잘 지켜주시고 시작해 주셔갖고 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
3: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2: 아유 저도 감사합니다.
3: 저 유명한 분이 오셔서 아버지 일부러 저 좀 소개 좀 시켜드렸어요.
4: 네, 제일 고맙습니다. 네.
0: The father and son have been running this place daily only with love for the students.
5: 그 당시에 이제 14평에서 일로 옮기니까는 여기는 처음에 여기 한 200평, 한 250평 되거든요. 14평짜리 물건을 어떻게 했냐면 저희는 그때 옛날 약방 같은 데 보면 천장에 약봉지들 막 매달려 있습니다.
2: 네, 네, 빼곡하게 이렇게
5: 그런 식으로
2: 도서관처럼
5: 네, 운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물건을 여기다 막 그냥 이렇게 늘어놔도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2: 워낙 넓으니까.
5: 네.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업체들에서도 홈에는 믿을 만하다. 왜 그러냐면 저는 그 결제 날이 되면 빚을 내서라도 해줬어요. 예. 그리고 직원들한테도 복날 꼭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빚을 내서라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때 와서 그분들이 얼마만큼 도움을 줬나 하면 뭐 이름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어떤 한 업체는 열 달을 결제를 미뤄줬어요. 팔고 나서 갚으라고.
1: 실제로 많은 이제 미술 학도분들이나 이제 미대를 꿈꾸시는 학생들이 여기 호미화방을 와갖고 재료 구입해서 입시도 보시고 실제로 미대를 지원해갖고 합격하시고 그런 꿈을 이루신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참 보람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5: 그럼요. 예, 그분들이 네. 이런 얘기 해줄 때가 굉장히 고마워요. 호미에서 물건 사갖고 네. 내가 전시회 갔더니 그것 때문에 내가 대상 받았어. 막 이런 얘기 할 때는 정말 너무 기분 좋아요.
1: 와, 진짜 뿌듯하실 것 같아요.
5: 예. 네.
1: 뭐 대학교 합격도 있을 거고.
5: 그럼요. 예.
0: The way they felt happy about it as if it were their own business also made my heart warm. I could see why they've constantly been loved and adored by their customers for nearly five decades. To the spaces that remain original and bring excitement to our hearts, I want to say once more, thank you for staying where you are.

0: 역시 뱀파이어. 여기 넘어갈 뻔했어. 그것도 짜장면에.
1: 아무래도 심사관님이 저희에게 호의적인 것 같지 않습니다. 저번에 제가 얘기했던 거 생각해 보셨어요? 뭐 심사에 도움될 만한 선행 같은 거.
2: 일레인.
1: 아, 일레인이고 뭐고 이러면 진짜 루마니아 직행입니다.
3: 살면서 진짜 선행 한번 한 적 없어요?
2: 아, 잘.
3: 아, 블라디 씨, 자꾸 이러면 진짜 추방 당한다니까요.
1: 네? 아.
2: 그럼 이런 것도 괜찮은가?
3: 뭔데요?
2: 아직 도와준 건 아닌데 말이야.

0: 기다려. 내가 간다.
1: 아저씨. 이 편지 좀 전해주세요. 꼭이요.
2: 꼭이요? 꼭?
3: 그러고 100년을 까먹는다고? 그러고도 인간이세요?
4: 아니긴 하지.
3: 아니라도! 아, 죽음을 앞둔 한 소녀의 편지 이렇게 가볍게 여기다니 화가 납니다.
4: 아, 어쩌라고. 날 언제 봤다고 부탁을 해?
3: 에?
4: 하여간 인간들이란 죽음 앞에서는 완전 예의도 없어지지. 내가 들려줬었나? 처음 내 앞에서 죽은 그 부패한 영...
3: 사랑하는 동생 애정이. 네가 이 편지를 받을 때쯤이면 나는 조선을 떠나 머나먼 바다 건너 하와이 라는 낯선 땅에 닿아 있을 거야.
1: 나는 지금 조선을 떠나 머나먼 바다 건너 하와이 라는 낯선 땅에 닿아 있을 거야. 앞도 보지 못하는 7살 너에게 작별 인사도 못하고 떠나는 이 언니를 부디 용서해다오.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우리 부모님은 외놈들에게 논밭을 빼앗기셨다. 아버지는 소작농이 되어 허리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일하시다 결국 또 일본 순사에게 매를 맞아 돌아가셨지. 어머니 역시 고된 삶을 견디다 못해 병을 얻으셨고 작년에 세상을 떠나셨단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나는 너를 떠나야만 했단다. 하지만 네가 직접 읽지도 못할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이 언니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프구나. 애정아,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았단다. 반드시 돌아와서 너와 함께 할 거란다. 외롭고 두려운 이국 땅에서 나는 너를 생각하며 살아갈 테니 부디 너도 이 언니를 생각하며 살아다오. 너를 사랑하는 언니 애순이가.
4: 그런데 말이야, 좀 이상하지 않아? 그 하와이 간다던 그 여자인간 말이야, 왜 유치장에 있는 거지?
3: 어떻게 그걸 몰라요? 피시 죽음을 앞둔 독립운동가가 눈먼 동생을 걱정하며 자기는 살아있다고 결코 버린 게 아니라고 그런 마음의 편지 아닙니까? 감히 이런 편지가 전해지지 않았다니. 블라디 씨, 저랑 약속하세요. 심사 결과 어떻게 되든 이 편지 꼭 전해주기로.
4: 아, 그래도 심사가 중요하지 않겠어?
3: 저는 애정 씨를 어떻게든 찾아볼 테니까 블라디 씨는 이 편지의 주인이 눈이 안 보이시니 편지를 점자로 옮겨 적으세요. 그건 할 수 있겠죠?
4: 죽지 않았을까?
3: 그럼 후손이라도 찾아야죠. 아니면 묘라도 갖다 바치시든가.
4: 아, 그니까. 아, 어디 가서 점자를 배우냐고.
3: 어디긴 어딥니까? 송암 점자 도서관이지.

0: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는 점자 체계는 훈맹정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점자를 쓸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지만 읽을 때는 종이를 뒤집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요. 그럼 다 함께 각자 이름을 점자로 찍어볼까요?
1: 네.
0: 다 하셨으면 옆에 사람과 서로 바꿔서 점자를 읽어볼게요.

0: 이게 이름이야?
1: 나는 트란실바니아 흑성의 마지막 주인이자 왈라키아. 이름이 참 특이하시네요. 외국분이세요?
2: 아직은 그렇다고 할 수 있지.
1: 한국말이 되게 잘하시네. 근데 반말로 배우셨나 봐?
2: 반말이 듣기 싫으면 말을 걸지 말든가.
1: 어머 농담이에요, 농담. 재밌는 양말이네. 나는 시력이 점점 나빠져가지고 점자를 배우러 왔는데 우리 외국 양반은 왜 한글 점자를 배우러 오셨어?
3: 이 편지 좀 전해주세요.
2: 전하지 못한 편지가 있어서. 그 사람이 맹인이라서.
1: 어머, 마음이 이렇게 예쁘다니. 반말하는 거

0: 마음 이렇게 예쁘시다니. 반말하는 거 인정.
1: 마음이 예뻐?
2: 이건 모욕이다. 감히 나를 물러보고.
3: 뭐죠?
1: 언제 왔나?
3: 설마 그 편지 찢으려고 하신 거 아니죠?
1: 그럴 리가. 그래, 알아는 봤나?
2: 이자란 말인가? 이자는 나에게 모욕을 준 자인데.
4: 아, 모욕이고 맞습니다. 근데 반말은 좀.
5: 이분이시라고요?
0: 아, 네. 같이 점자 교육 받으셨구나. 외국분이신데 성함이.
4: 아,
5: 나는 드란실바니아 혹성의 마지막 주인이자 왈라키아의 정통 계승자,
6: 교황 우르바누스 2세의 사후에 서약한 밤의 맹세자이며 용의 아들로 태어난 흑혈귀의 군주로서 십자군의 그림자 속에서 탄생한 어둠의 황태이자
7: 제법이군.
6: 사단들조차 두려워하는
5: 불멸의 재패수백자 블라디 드래큘라야라고 알고 있습니다.
1: 와우,
8: 기억력이 훌륭하구만.
5: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말도 제가 인정했으니 괜찮습니다. 마음이 정말 예쁘신 분이거든요. 그나저나 인연입니다. 전하지 못한 편지의 주인이 저희 할머니라니.
8: 바꿔라.

0: 분명 할머니도 이 편지를 읽으실 것입니다. 평생 그리워하던 언니와 함께 하늘에서요. 그리고 편지를 점자로 옮겨 쓰신 블라디 씨의 마음까지도 잘 느끼실 것입니다.
1: 내 마지막 경고라 하지 않았느냐?
0: 부끄러워하실 거 없어요. 마음이 예쁜 건 사실이니까요. 점자는 글쓴이의 감정까지도 손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0: 뭐 하세요?
1: 읽어봐라, 여자인간. 내 마음이 느껴질 거다.
0: 잘 모르겠는데요?
1: 아, 왜 몰라? 가! 산! 점! 줘!
2: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0: 여정관 카미네가 찍은 점자를
1: 라디씨 에필로그 에필로그 빨리.
2: 네 여러분, 이번 에피소드의 주인공인 점자 훈맨정음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1890년 한국으로 넘어온 의사이자 선교사인 로제타 쇼드홀이 1894년 평양 맹아학교에서 최초로 이 서양식 점자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 후로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고 일본식 점자체계만 사용하던 장애인 교육시설에서 박두성이란 선생님이 한국의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한글 점자를 고안하게 됩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최초의 한글 점자 훈맹정음이죠. 비록 눈은 잃었으나 우리말 우리 글까지 잃어서는 안 된다. 인천 광화에서 태어난 송암 박두성 선생님의 생가에 적혀있는 글귀입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일제강점기 시대의 맹인들에게 훈맹정음은 한 줄기 빛과 같지 않았을까요?
0: 이 여자인간 가만두지 않겠어. 가산점 좀.
3: 이쯤 되면 끝날 때가 된 것 같네요. 더 이상 제가 참고할 건 없는 거겠죠?
4: 떨어뜨릴 결심이 느껴지는군.
5: 그 영상을 쓰시죠.
4: 안 돼.
5: 뱀파이어에겐 지옥이야.
4: 일레이는요?
3: 그럼 이것으로 미스터 블라디스의 체류비...
2: 잠깐! 블라디스의 봉사활동 동영상이 남았습니다.
3: 어쩌다가 사람을 도와준 건 그렇다 쳐도 무슨 뱀파이어가 봉사활동을 합니까?
4: 알아봐, 저 여자 인간 나를 떨어뜨릴 나한테 지옥이지 않은가.
5: 진정하세요.
6: 심상아님 방금 하신 그 말씀, 공무원으로서 나는 굉장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해석해도 진짜 괜찮으시겠어요?
3: 편견이라뇨? 제가 무슨 또
6: 편견입니다. 이 영상은요, 인간보다 뱀파이어가 훨씬 더 편견에서 자유롭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얼마나 잘 융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디서 봉사활동 했는지, 어디서 뭘 했는지.
5: 뱀파이어에게는 아주 지옥적인 곳이거든요.
3: 뱀파이어라니, 사실인가요?
6: 예. 하지만 신부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클래식한 뱀파이어는 아니고요. 아주 인간답달까? 꼭 이곳에서 하는 봉사활동 영상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3: 인간화된 뱀파이어란 이거야말로 퓨전?
6: 아멘.
3: 강화성당이야말로 퓨전 중에 퓨전이죠. 잘 오셨습니다. 이거야말로 주님의 뜻.
6: 할렐루야.

0: 여기 강화성당에서 우리 이웃들을 위한 김장 봉사를 하고 있다.
1: 매워, 너무 매워. 아, 여기 성당에서 바지를.
2: 블라디 씨, 진짜 똑바로 안 하실 겁니까? 제가 겨우겨우 부탁해서 온 건데 진심으로 하세요.
3: 그래, 날짜도 맞췄는데 1억이야?
4: 한국 사람 되고 싶다면서? 어? 망할지 못 견디고.
3: 내가 한국 사람 못 되겠네. 떨어지겠어.
5: 레니가 뭔가 못 찾고?
6: 이놈, 밥이 일레인을 말해주자.
2: 어머님들한테 가장 잘 먹힌 이야기는 바로 사랑과 이혼, 그중 하나를 선택했을 뿐. 아니 근데 계속 이렇게 도망만 가실 겁니까?
6: 도망을 누가 가?
0: 잠시 세수를 좀.
7: 대단하십니다. 성당에서 마늘까지. 진짜 내공이 엄청나세요.
8: 이 막는 거가 뭐지? 뭔가 피하고 싶은 느낌이다.
7: 혹시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9: 성당,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 대한성공회 강화성당은 1900년에 세워진 한국 성공회 교단의 상징적인 성당으로 한국의 전통과 서양 종교 건축이 조화를 이룬 역사적 건축물입니다.
8: 건방지게 지금 누굴 가르치는 거냐? 이 성당의 외관은 전통 한옥의 지붕과 처마선을 따르며, 내부는 서양의 바실리카식 교회 건축 구조를 반영해 동서양의 건축미를 절묘하게 결합했지. 이러한 구조는 서양 종교에 대한 문화적 이질감을 줄이고 전통을 해치지 않으면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자 한 그 의도를 엿볼 수 있지. 아닌가?
9: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것까지.
8: 요즘 자꾸 누군가 나를 가르치듯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더군. 그래서 나도 모르는 새에 예습을 하는 습관이 생기더군. 이것은 이 성당에서 내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제대 및 세례대. 한국 성공회에서 최초로 자체 제작한 이 성물은 간결한 조형미와 구조물과 조화도 뛰어나 2017년엔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고 하더군. 이야, 내 옥탑방에 드리고 싶은 디자인이야.
9: 맞습니다. 아직까지도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강화성당은 단순한 종교시설을 넘어 한국 기독교 선교의 초기 역사를 증언하는 공간입니다. 무엇보다 이 성당이 정말 특별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동양의 전통과 서양의 신앙이 만나는 단순한 절충이 아니라 조화, 배려, 문화의 공존이 만들어낸 성당 그 자체로 융합의 예술, 퓨전 그 자체! 퓨전!
8: 뭐?
9: 너 뭐하냐?
8: 아무것도.
9: 아무튼 저희 성당은 퓨전의 결정체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블라디 씨가 저희 성당에 찾아와 주신 거는 우리 주님의 뜻인 것 같아요. 퓨전! 이 나무가 불교의 아이콘인 보리수나무라는 것도 아십니까?
8: 그건 예습을 못했군.
9: 제가 알려드리죠. 이 불교의 아이콘인 보리수나무는 이 성당 안에서 살아갑니다. 원래 유교의 상징인 회화나무도 있었는데 그건 아쉽게도 사라졌어요. 이와 같이 저희 성당은 남녀노소, 인종을 뛰어넘어 다차원 생명체, 뱀파이어까지 모두 포용합니다.
8: 아까 그 느낌이다. 막는 광.
9: 블라디 씨, 혹시 매주 저희 성당에 나와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8: 없는데.
9: 없으면 만들면 되죠. 그런 마음. 저희 성당은 퓨전의 상징, 블라디 씨도 퓨전의 상징. 그럼 우리 모두 퓨전!
10: 아우, 여기 있었어? 아우, 뭐 하는 거야? 김장 마무리해야지.
11: 와, 그렇지. 김장! 내가 없으면 안 되겠지. 그럼 가야지.
12: 신부인간, 이만 가봐야겠다. 가지!
10: 같이.
9: 퓨전.
10: 잘하네. 웬일이야? 아까 한 싫어하는 거 왔더니.
4: 다음 밤 김장 때도 불러야겠어.

0: 신부인간에게 잡혀있는 것보다 김치에 마늘이 낫다고 판단했을 뿐. 나는 빨리 끝내고 나의 보금자리로 돌아가겠다. 잘 찍고 있나?
1: 좋습니다. 액션.
0: 나는 지금 강화성당에서 우리 이웃들을 위한 김치 봉사를 하고 있다. 이것은 일회성이 아닌.

이럴 수가. 매운데 깊고 짜다가 상큼하다. 입안을 강타하는 마늘 펀치. 고춧가루가 밀어주고 젓갈이 감칠맛으로 조이고 생강의 향은 날카롭게 스쳐간다. 이것은 단순한 김치가 아니다.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입안의 교향곡이자 발효의 예술. 더 큰 맛을 만드는 진짜 퓨전.

0: 어디서 들어본 말인데.
1: 퓨전.
0: 퓨전?
1: 퓨전.
2: 아, 그래도 너무 맵다.
3: 혹시 마늘과 성당 때문에 쓰러졌군요?
0: 아, 그건 이미 극복했지.
3: 그럼 봉사 스트레스?
0: 내가 맵찔이라는 걸 절대 알려줄 수 없지.
4: 정신 좀 차려. 정신 좀. 블라디. 어? 블라디 총괄 정신 좀 차려봐.
2: 아파. 그만. 아프다고.
3: 우리 성당의 아이콘 블라디 씨. 괜찮으세요? 괜찮으신 거예요?
5: 이분들이 엄청 걱정하셨습니다.
4: 먼 곳에서 왔다며 가족도 없고. 그럼 더 신경 써줘야지, 안 그래? 응?
0: 그렇게 나는 매주 성당 봉사활동을 했지. 김전 분환이라 밑반찬 만들기, 번호정리, 교회 청소, 그리고 성탄절 선물 세트 준비 봉사까지. 그리고 알게 됐지. 그분의 품, 사람의 품이 얼마나 따뜻한지를.

0: 인천에서 살아온 시간이 꽤 긴데 이웃들 간의 갈등은 없었나요?
1: 갈등이라...
0: 갈등을 잘 해결하는 것도 사회 구성원의 한 능력인데 우리 블라디 씨는 이웃들과 사랑만 하셨나 봐요.
2: 뭐야? 감히 나한테 인간들하고 사랑을...
3: 사랑을 한 적은 없지만 사랑을 연결시킨 적은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들어보시죠.
2: 맛이 변했잖아? 내가 변치 말랬지. 이럴 거면 찰스 뚜껑 내놔 임마. 연마, 내 말 안 들려? 고개 안 들어?
0: 형님, 사랑이 뭘까요?
4: 사랑?
5: 그녀를 처음 만난 건 한 달 전 조개집 계단 앞이었습니다.

0: 조개지. 일본과 청나라가 한 뼘이라도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소리 없는 전쟁을 하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죠. 그 긴장된 현장, 역사적인 대립이 있던 곳에서 저는 그녀를 만났습니다.
1: 알고 보니 그녀는 일본 조개집 우동집의 딸이었다는 것.
2: 그러니까 그거랑 사랑이랑 무슨 상관인데?
1: 상관 있죠, 역사적으로. 저는 청나라 조개지에서 일하는 화교, 그녀는 일본 조개지에 있는 우동집의 딸. 그녀의 어머님이 저를 보고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나는 춘장 냄새를 맡을 수가 없다고.
2: 그러니까 그 사랑의 아픔이 이 변한 맛의 정체였구만.
1: 그건 또 이해를 하시는군요. 이젠 이 두 손이 이 맛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2: 너의 짜장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야. 내 흡혈을 뚫는 내 생명줄이라고. 내가 해결해주마.
1: 어떻게?
3: 시연아, 밥 먹으러 가자.
4: 배고프다.
5: 반갑구먼. 지난번에 가져간 김치는 잘 먹고 있나?
2: 아주 잘 먹고 있지. 차 많으면 딱 한 입만 기절용. 근데 이 가게 주인이 여자인가 당신인가?
5: 그렇지. 내 딸하고 50대 50 지분으로 공동 경영을 하고 있지.
2: 오, 사이가 좋구만.
5: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
6: 엄마, 누구세요?
5: 수연아, 여기 인사해. 엄마 성단 친구.
6: 안녕하세요.
2: 아름답다.
5: 근데 아직도 창백하군. 우리 밥 먹으러 가는데 같이 갈까?
2: 아주 좋은 흐름이야. 내가 이 동네에서 꽤 잘하는 중국집 하나를 알고 있는데 거기로 가지.
5: 나 맨날 우동 만드는데.
2: 젊은 여자인가? 넌 분명 짜장면을 좋아할 관상인데 말이야.
7: 네.
2: 여기 짜장면 3개, 탕수육, 깐풍기, 깐쇼새우, 팔보채, 양장피, 고추잡채, 라조육, 유산슬 하나씩 내어봐라.

0: 뭐야? 이 사람 집이었어? 나 이거 못 먹어.
1: 뭐야? 여기가 얼마나 맛있는데 이유가 뭐야?
0: 이유는 됐고 가겠네. 난 자네한테 딸을 못 주니까 가서 오동이나 먹자. 어머니. 어? 아니 어머니 누가 어머냐? 어? 시원아 빨리 가서 얼른.
1: 감히 내가 맺어줄 인연을. 너는 짜장면 만들 준비를 해. 주문은 내가 한다.

Ha ha ha ha ha!

0: 갑자기 대낮에 밖에서 지나가는 저희 어머니가 보시기라도 하신다면.
1: 어머니가 지나가시다니. 그렇다 쳐도 제가 수연 씨 하나는 지킬게요.
0: 아이 깜짝이야.
2: 제기를 배달을 잘못 시켰네.
3: 요즘 왜 이렇게 배달해 놓고 그렇게 수도 모자란다 했더니. 가자.
0: 엄마 나 이 사람 사랑해 제발.
3: 따라와. 어머니 저 이제 수연 씨 아니면 안 돼요. 저 죽어요.
4: 죽는다잖아. 사깁시다 좀.
3: 무슨 소리야. 어?
4: 지금 당장 결혼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3: 엄마 아줌마 나오라니.
5: 엄마
3: 나오라. 아니 블라디 생각을 해봐. 응? 만보까지 생기고 우리 집 매출이 얼마나 줄었는지 몰라. 그런데 그런 집에 우리 딸을 어떻게 보내.
1: 제가 화교라서 청나라 조개제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3: 무슨 소리야. 매출이 떨어졌다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먹고 살아야지. 응? 가자.
4: 잠깐. 우동집과 만보과를 합치거라. 이렇게 나눠져서 사랑을 못하느니 합쳐서 사랑하는 게 낫지.
1: 맞아요. 이 계단도 아마 이러한 교훈을 주려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을 거예요.
6: 어머님만 허락하신다면 합치고 싶습니다.
4: 지분은 3대 3대 4.
3: 아... 4는 누구지?
6: 어머님이 사.
3: 사실 집에서 한번 시켜 먹은 적이 있지. 그때 자네의 실력에 위기감을 느꼈지만 솔직히 감탄했네.
2: 당신을 찾기 위해 꼭 이곳에 머물겠어.
6: 청일 조개지에서의 사랑이라. 잘 들었습니다. 더는 없는 거겠죠? 그럼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0: 네, 어서오세요. 형님.
1: 혈색이 좋은데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2: 우동집과 언제 합친다고 했지?
1: 다음 주입니다, 드디어.
2: 그래. 내 노력의 결실을 맺으면 좋으련만.

0: 물라비 씨 한참 자였습니다. 연락도 안 받으시고.
1: 무슨 일인가?
0: 오늘 심사 결과가 나온답니다.

0: 이번 편은 바로 이번 화에 소개된 청일 조개지 계단입니다. 조개지 하니까 어렵고 뭔지 모르겠죠? 여기서 조개라는 건 말 그대로 외국인들이 인천항에 들어와서 거주하던 동네를 부르는 말입니다.
1: 19세기 말 인천항은 말 그대로 개항의 도시였다고 얘기했죠. 이후 미국, 영국, 러시아, 독일 등 많은 나라에서 찾아온 외국인들의 상업활동을 위해 인천에 공동조개를 설치했습니다.
2: 그럼 단순히 청일 조개제 계단은 행정구역을 나누는 분리대 역할만 했을까?
1: 아니죠. 이 늘어나는 외국인 조개지로 인해 인천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점점 조개지 밖으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0: 청일 전쟁 이후 일본 군인들이 대거 인천에 주둔하기 시작하면서 더더욱 열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대한제국의 운명은 위태로워집니다.
2: 다음 편에 이어지는 홍해문, 그 고난과 수탈의 역사는 다음 편에 나 인천의 아들 블라디가 소개시켜주지.
3: 안녕하십니까. 이것은 알기 싫다의 김상문입니다. 뱀파이어 블라디 씨의 이방인 체류비자 심사 신청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찬반 입장 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찬성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4: 블라디 씨는 10년 넘게 이 사회에 섞여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문제 한번 일으킨 적 없고 오히려 남들보다 성실했죠. 너무 비약 아닙니까?
5: 그자가 뱀파이어인 건 잊었습니까? 갑자기 본성이 드러나면요. 우리 사회가 그걸 감당할 준비가 됐다고
6: 가죠.
7: 걱정할 거 없다, 변호사인가. 너는 할 만큼 했다.
8: 여보세요? 네, 네, 말씀하세요. 잘 들리고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 확실한 거지? 알겠다. 수고했다.
5: 그럼 통과?
8: 주방이다.

0: 네, 블라디시.
1: 지금 지나는 문은 홍해문이라고 하지. 음봉산 가운데를 뻥 뚫어놓은 셈인데 구멍 혈자를 써서 혈문이라고도 하고, 이걸 지을 때 50명이 넘는 중국인과 한국인 노동자가 죽었다고 해서 피 혈자를 써서 혈문이라고도 하지.
0: 이젠 뭐 척척박사시네요.
1: 홍해문 육교에서 바라보는 제물포의 경치가 참으로 멋지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못 본다 생각하니 세상 원망스럽구나.
0: 미안합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부디 루마니아에 가서도 대낮에 돌아다니시고 짜장도 드시면서 흡혈식성도 억제하시고 그 뭉툭한 이빨로 날카로운 이빨 드러낸 일이 없기를.
2: 이빨!
3: 트럭을 멈춰라!
2: 칫솔을 두고 왔다.
0: 어디? 옥탑방? 그걸 왜 굳이?
1: 대나무로 만든 친환경 칫솔이야. 송곳니의 마모를 촉진시키는 부가 기능이 탑재된 내 흡혈 본능 억제에 탁월하지. 루마니아에서도 구하기 힘든 물건이야.
0: 기사님, 돌아가시죠.
1: 칫솔이 있으니까 마음이 편한 게 또 공부한 게 생각나는 거.
0: 네, 듣고 있습니다.
1: 1908년 완공된 인천항과 내륙을 이어주는 중요한 통로였지. 표면적으로는 근대화를 위한 기반시설이었으나 실상은 식민지 수탈의 통로였어. 홍해문은 일제 지배를 위한 계획적인 구조물이었지.
0: 잘 알겠습니다. 근데 돌아간 덕분에 시간이 좀 줄어서 급하게 가야 되니까 관 좀 꽉 잡으세요.
4: 기사님,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 트럭을 멈춰라!
2: 이불! 이불을 두고 왔다.
3: 왔다.
0: 이불이라뇨? 지금 시간도 없는데 진짜 왜 그러세요?
1: 애착 이불. 내 찰스 뚜껑이 없는 동안 내내 덮고 잤던 애착 이불. 잠은 자야 할 것 아닌가?

0: 드라이브.
1: 아, 나 필요한 거 없으세요?
2: 그게 말이야. 트럭을 멈춰라!

0: 좀 하세요, 블라디 씨. 배를 놓친다고 추방이 안 될 것 같습니까?
1: 그게 아니라 나는
0: 떠나기 싫은 거 저도 압니다. 저도 블라디 씨 이렇게 보내기 아쉽다고요.
1: 고맙다. 내 여기에서 100여 년 그 긴 시간 동안 너 하나 없고 가는구나.
0: 넘쳐나는 변호사들 경쟁 속에서 먹고 살기도 어려워지고 변호사를 때려쳐야 되나 할 때 당신을 만났습니다. 블라디 씨 덕분에 가슴 벅찬 변호도 해보고 제 꿈이었던 유튜브로 구독 좋아할 만한 하루 설정까지 저야말로 떠나보내기 아쉽습니다. 블라디 씨, 우리 정말 마지막으로 뭐라도 해볼까요? 블라디 씨? 준비되셨죠?
2: 말해도 되는 건가? 나는 트란실바니아 흑성의 마지막 주인이자 여기선 그냥 블라디 씨라 불리는 아저씨. 멀고 먼 루마니아에서 왔고 대한제국과 일제의 강점기를 거쳐 지금의 대한민국까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기에서 살았다.
1: 그리고 오늘 난 추방된다. 그리고 고백하건대 단순히 오래 살아서 정착하려던 건 모두 거짓이다. 진짜 정착하려던 이유는 먼 옛날 이곳에 먼저 온 나의 사랑 일레인을 찾기 위해서다.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 이민 신청을 하다니 너희 인간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짓이지. 그러나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나는 많은 인간들을 만났다.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건 인간들, 그 독립을 방해하는 인간들, 그리고 죽기 직전까지 동생을 챙기던 여자 인간, 그 여자 인간을 100여 년 동안 기다리던 인간들, 이 모든 게 뱀파이어인 나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감정과 행동들이었지. 그뿐만이 아니라 꿈과 사랑을 위해서 최고의 짜장면을 만들고 얼굴도 모르는 타인을 위해 김치를 담고 가족도 없는 나를 위해 가족처럼 챙겨주고 대해주고 이 모든 게 인간적이란 말로 함축이 되는 거야. 인간적. 내가 이곳에 살려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야. 여기 남아서 인간적으로 살고 싶다. 떠나기 싫다. 나를 받아달라. 제발 부탁이다. 이게 내 진심이다.
0: 좀 돌아오려고 했는데 이렇게 다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2: 고맙다, 강바다인가.
0: 처음으로 제 이름을
2: 가자, 강바다인가. 바다를 품은 인천항으로.

0: 말도 잘 듣고 착하고 멋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1: 이곳에 먼저 온 나의 사랑 일레인을 찾기 위해서다. 여기 남아서 인간적으로 살고 싶다.

0: 본부장님, 제가 공무원, 아니 인간으로서 편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왜 이렇게 안 내려오나 했더니만 이럴 때가 아닐 텐데요.
2: 이번엔 또 뭘 두고 오셨는데요?
3: 아름답지 않느냐?
1: 아까는 그렇게 떠난다고 뭐라고 뭐라고 하더니만 이게 뭡니까? 지금이 출항 시간입니다.
3: 오늘 떠난다고는 안 했다.
1: 어휴 진짜 트럭 기사님도 갔어요. 짐 다 내려놓고.
2: 이게 뭐하는지.
4: 네, 위대한 독립운동가 강하늘 장군의 손자의 아들이자 떠오르는 유튜브계의 필수 대변인 강바다 변호사. 예? 정말입니까? 블라디 씨, 긴급 이방인 체류 비자 심사 신청이 허가가 났대요.

0: 모르는 분인데.
1: 블러디?
2: 릴레인?

Quest. I'm Live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공연을 맡은 정준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I'm Live 나오고 싶었는데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360도로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실 거라는 거를 대충 제가 영상을 통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압박감이 심하고, 그래서 노래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노래를 하면서 어떻게든 정신을 차려야 돼 하고 노래를 해서

0: 첫 곡을 어떻게 불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1: 오늘 저는 피아노 한 대와 목소리로만 공연을 하려고 준비를 했고요. 피아노를 연주를 도와주실 우리 박성원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노래는 쭉 슬픈 노래 할 겁니다. 아시겠지만 예, 제가 만든 노래 중에서 밝은 노래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쭉 이별 노래, 슬픈 노래, 뭐 우울한 노래, 괴로운 노래, 좌절하는 노래 뭐 이런 노래들 이어서 쭉 할 거고요. 다음 곡은 네 번째 앨범에서 마지막 곡으로 제가 썼던 푸른끝이라는 곡이고, 이 푸른끝도 이렇게 방송 카메라 앞에서는 처음 부르는 노래예요. 그래서 이제 또 피아노랑 이렇게 단둘이 듀엣으로 하는 건 또 더구나 더 처음이고요. 그래서 많이 떨리고 그렇습니다. 이게 떨림이 계속 가시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그 공연할 때 사실 관객분들 눈을 못 마주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오신 분들을 좀 오늘 좀 보고 가야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오셨구나. 다들 멋있다. 예쁘시네요. 이제 다 봤어. 그래. 고마워요. 복 받으실 거예요. 고마워요. 그리고 오늘 이 친구는 이제 이거 끝나고 가거든요. 우리 피아니스트 저와 함께 계속 연주 도와준 우리 성원 씨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니 여러분들의 웃음의 이유가 궁금해요.
1: 삼집이래요.
0: 삼집이라고요?
1: 사집 아니고.
0: 아 아까 그 노래가 저 노래가 삼집에 있었어요? 아 아프는 끝이 삼집이래요?
2: 세 번째 앨범.
3: 아 그래요? 44살이라고 하시고 자꾸 까먹거든요. 그래서 잠깐만요.

들어볼게요. 다음 곡은 공전의 히트곡 안아줘입니다. 그 노래 나온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많이들 아직도 불러주셔서 저한테는 특별히 의미가 있는 노래고, I'm Live 때는 좀 뭔가 제가 혼자 연주하고 노래하는 안아줘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특별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해볼게요.

0: 그 이제 앵콜을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 혹시 고백이라는 노래 아세요? 이거 사비 그 후렴 부분 아세요?
1: 알아요.
0: 그런데 왜 지금 나 널 그리워? 아, 다 아시죠? 그러면 한번 같이 제 반주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고백 후렴을 같이 불러주시면 저한테 좀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선물 좀 받고 싶어서 그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그런데 왜 아시죠?

0: 감사합니다.
1: 90점 음악감상실 I'm 나이 소리 질러.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방카 회원 무티아라 하이라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왔을 때 한국 드라마를 즐겨 봤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대학을 다니게 됐어요. 한국 사극 드라마도 즐겨 봤어요. 왕과 왕비가 살고 회의를 하고 그리고 궁녀들이 일하는 그런 궁궐에 관심이 생겼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궁은 경복궁입니다. 그런데 AI한테 경복궁 그림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 엉뚱한 그림을 보였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궁 앞에 강이 있고 나룻배가 있다든지 산 꼭대기에 있다든지 이런 오해들. 제가 직접 경복궁을 소개해드릴게요. 같이 갈까요?

경복궁은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져요. 조선시대 왕실의 그 위엄과 격식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곳이거든요. 또 경복궁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그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제가 경복궁을 사랑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1: 오늘 옆에 이션
0: 와이엇입니다. 와우. 와, 이제 저희가 또 이제 벚꽃이 엄청 많이 폈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가 아, 또 이제 봄이에요, 봄. 이제 뭐 저희도 그래서 피크닉 이렇게 또 준비해 왔잖아요.
1: 지영아. 네. 지금 설렐 때가 아니야.
0: 왜?
1: 네 얼굴에 잔뜩 묻어 있다고 지금.
0: 혹시 그 멘트 아니지? 그 멘트 하려는 거 아니지?
1: 잘생김 아니고.
0: 어, 잘생김 아니지?
1: 정말 미세먼지가 잔뜩 묻어 있어요. 아,
0: 예?
1: 지금 봄철이기 때문에 지금 설레는 것도 좋지만 황사와 미세먼지, 꽃가루 이런 걸 대비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뷰티 프로그램이잖아요.
0: 맞아요, 저희 뷰티 프로그램이에요.
2: 한가하게 지금 너가 싼 거야?
0: 내가 싸왔어 이거.
1: 좋긴 한데. 좋긴 한데.
0: 어, 좋긴 한데.
1: 저희는 뷰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0: 그렇죠.
1: 또 이제 대비를 네. 해야 돼요.
0: 뭘 대비해야 되죠?
1: 황사, 미세먼지, 꽃가루.
0: 네.
1: 이 피부에 잔뜩 묻습니다.
0: 아, 그렇죠.
1: 오늘의 주제는 네. 뭡니까? 벚꽃이죠.
0: 벚꽃.
1: 뭐예요, 그러면?
0: 봄이 왔네요.
1: 그것도 맞긴 한데요. 바로 꽃보다 클렌징입니다.
0: 꽃보다 클렌징?
1: 네.

0: 말했듯이 네. 여러 가지 이제 피부에 좀 이제 빌런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클렌징에 신경 써야 돼서
1: 그렇습니다.
0: 이 계절에 맞춰서 저희가 이번 주제는 네. 클렌징입니다. 이제 해외분들에게 네. 저희의 K뷰티를 또 네. 전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저희가 열심히 할 테니까 예.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1: Hi foreign friends.
0: 안녕하세요. 고니치와. 따자오. 그라시아.
1: 그라시아. 안녕하십니까. 네.
0: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K뷰티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이제 진짜 가볼까요?
1: 가죠.
0: 먹으러.
1: 배고파.
0: 좋습니다.

0: Oh, do you have time to interview?
1: Yes.
2: Oh, sure.
3: Oh, really? Oh,
0: okay. Yeah. So, let's go.
1: The topic is flower cleansing, you know?
0: It's a cleansing form. When you like wash your face, then you
2: use it. To be honest, I don't use a cleanser. Yeah, it's kind of shocking, but I just only use something to moisturize my skin and...
0: Moisturize?
2: Like, yeah.
0: Oh, really?
2: Top, yeah. Oh. I don't use anything else.
1: Cleansing is so
0: awesome. Bye-bye.
4: 노 클렌징 하시네요.
3: 어, 이거 저 처음 봤어요.
4: 이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시동 걸었으니까.
0: 네, 맞습니다.
4: 제가 스타트 됐으니까, let's go.
0: 예. Yeah. 외국 분들 만나니까 또 이제 긴장이 풀리네요. 어.
4: 저기 딱 오신다.
0: 인터뷰 아, 잠시만요.
4: Excuse me.
0: Oh, excuse me.
1: Yes.
0: Ah, do you have time to interview?
1: Oh. Young ladies.
0: Ah, young lady, is it okay?
1: Yeah, yeah, my daughter.
0: Ah, your daughter? Oh, okay. Oh, okay. Where are you from?
2: Singapore.
0: Singapore. Oh. Oh my god. Why did you come to Yeonhido?
1: Cherry Blossom.
0: For watching the Cherry Blossom? Mm,
1: yeah.
0: Oh, really? You know, we already see it. It's really beautiful.
2: Really?
0: Yeah. Oh, but have you guys ever used the K cleansing form? The Korean cleansing form?
1: Mm.
0: Oh, really? Oh.
5: I use Korean brand.
0: Oh, really? Korean brand. What brand?
4: Ah, green, you green tomato.
0: Green tomato.
1: I know that.
0: Oh, really?
5: It's either you just wash, use it as a cleanser, or you leave it on for 2 minutes then wash off.
0: Oh, only 2 minutes. Is it really good?
5: Yeah, I like. It's not too dry.
0: Too dry. Mm. Oh, okay. Or about you? Have you ever used a crayon?
5: Am I? You use roller.
0: Roller? Oh, you 이거 사용하신답니다.
4: Oh, I know that.
0: Why you use this?
5: My mom introduced me.
2: Oh.
5: It feels very gentle on my skin.
0: Oh. And then are you guys going to the cherry blossom?
5: Yeah,
0: okay,
5: yeah.
0: Thank you.
1: Thank you so much.
2: Thank you.
1: Have a nice trip.
0: Have a nice day.
4: 좋은데?
0: 좋아, 나쁘지 않아. 이 흐름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4: 누님!
6: 안녕하세요.
4: 어, 안녕하세요. 인터뷰 잠깐 가능하실까요?
6: 아, 좋아요.
4: 오!
6: 오, 감사합니다.
4: 네,
6: 포즈 주세요.
4: 어, 당연하죠.
7: 아, 예. 간식 좀 하나 주고 시작할게요.
4: 너무 좋습니다.
6: 어머.
7: 기다려.
4: 코지.
7: 기다려야지. 여기 이쁜 형아들, 잘생긴 형아들 이쁘게 기다려.
4: 코지 앉아. 오! 오. 코지 클렌징 뭐 써?
7: 오. 아니,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0: 아, 어머님도.
7: 아, 감사합니다.
0: 이제 봄철이 되면 사실 피부에 대한 좀 예민함이 있잖아요.
7: 저는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각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4: 아, 각질. 예민해져가지고.
7: 예민해지죠.
4: 사실 오늘의 주제가 네. 클렌징에 관한 주제예요.
0: 네.
4: 근데 평소에 이제 클렌징을 좀 어떻게 하시는
7: 편이신가요? 아, 저는 워터를 먼저 지우고.
4: 네. 클렌징 워터?
7: 네.
4: 아.
7: 그리고 이제 뿜으로 하고.
0: 관리를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7: 아니 그냥 뭐 기본이죠. 뭐.
0: 오,
4: basic. This is cable tea.
0: Yeah, it's basic.
4: 혹시 그러면 쓰시는 제품이 네. 한국 제품인가요?
7: 아, 마녀공장인가?
4: 마녀공장.
7: 작은 딸이 쓰고 있어가지고 저도 같이 쓰고 있어요.
4: 근데 써보실 때 어땠어요?
7: 아, 저는 그거 좋던데요. 아, 마녀공장.
4: 그렇죠.
7: 예, 예, 예. 잘 깨끗하게. 뽀송뽀송하게 닦이는 것 같다.
4: 아, 세정력이 좋다.
0: 세정력이 좋다.
7: 다른 것보다.
4: 하고 나서 뭔가 이제 좀 건조하거나 이런 건 덜 하신가요?
7: 그거 좀 덜 한 것 같더라고요.
4: 누님 덕분에 이제 외국분들께 애국인들이 KBT에 대해서 많이 알 것 같습니다.
7: 네.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0: 근데 너무 공안이세요.
7: 아이, 감사합니다.
0: 저보다 한 살 누나인 줄 알았어요.
7: 어떻게 하면 좋아. 여기 오늘 내가 밥 사야 되는 거 아니야?
4: 저희가 또 이제 주제가 오늘 또 꽃보다 클렌징인데
0: 아, 꽃보다 남자?
4: 저희가 또 네. 저희에 대해서 저희의 네. 클렌징 하는 법을 또 얘기 네. 안 해드렸잖아요.
0: 아, 맞네. 네. 만약에 클렌징을 한다 그러면 그 아이 리무버 하고 그다음에 오일로 그 한 번 더 지워져요, 전체적으로.
4: 그렇죠.
0: 그다음에 이제 클렌징 폼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4: 아, 저는 또 이거 네. 진짜 꿀팁입니다. 클렌징을 할 때 네. 너무 소량만 하면은 이게 네. 마찰이 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예민해질 수 있어요.
0: 아, 소량으로 하면은?
4: 네, 저는 그래서 다섯 펌프. 이 기름이, 오일이 이 손의 마찰력을 굉장히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많아요.
0: 그렇죠. 그럴 수
4: 잠시만요.
0: 있죠. 하신 것 같은데요?
4: 자, 인터뷰 출동해볼까요?
0: 그럴까요?
4: 안녕하세요. 혹시...
8: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한국말 할 줄 아세요?
3: 한국어로 조금 할 수 있어요.
0: Our English is okay. 네, 네.
4: Oh, okay. 지금 이 날씨가 굉장히 또 드라이, 건조해지기도 하고 또 미세먼지 황사 때문에 피부가 예민해지는데
0: 맞아요.
4: 그런 거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6: I use cleansers and moisturizers. I got a facial and they recommended some products at Olive Young for me. I think everyone here has really nice skin because of the products that they have.
0: No.
4: 보통 클렌징을 보통 어떻게 하시는지 클렌징 루틴에 대해 살짝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 Usually I just do a gel to water cleanser from Lagom.
4: Lagom.
0: Lagom.
4: Lagom. Use two.
6: Oh.
0: Use two.
4: Yes. Lagom friend.
6: Yeah. Chingu. And then I put on some toner, some serums, and then sunscreen and moisturizer.
0: Oh. Oh. There. Are you using it? Korean brand?
6: 네.
0: 오! 오. 오.
6: 야.
0: 아, 오케이.
4: 오! 올!
0: 올 Korean brand.
4: 두근두근.
0: Did you see? Our foreign brand. Did you see? Okay.
4: 아,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0: 어, 혹시 인터뷰 잠깐 하나 할까요?
4: 아, 아 진짜요? 그러면. 두 분 커플이잖아요.
0: 네. 이거 꽃구경 하러 오신 거예요?
8: 네.
9: 아, 네. 네.
0: 아, 꽃구경 원래 자주 와요?
9: 봄이라서.
4: 아, 인터뷰 맹수가 아니네. 무슨 질문이에요.
0: 아유, 그래서.
4: 저희가 또 이제 주제가 봄 하면은 뭡니까? 클렌징이죠.
0: 아, 예. 네. 사실 이제 큰 문제가 있죠.
4: 네. 그렇죠. 이제 봄 하면은 이제 미세먼지도 많고, 황사도 많고, 그렇잖아. 꽃가루도. 그래서 클렌징이 굉장히 중요한데, 평소에 클렌징 루틴이 어떻게 되세요?
8: 오일 하고
4: 오일
0: 오일
4: 클렌징 네. 평소에 화장을 메이크업도 하시고 그러세요?
8: 선크림 바르고
4: 아
8: 선크림 바르고
4: 그렇게 루틴 같은 게 있어요?
9: 저는 클렌징 밀크로 세안을
4: 제품이 어떤 건지
9: 마녀 공장이
4: 마녀 공장
9: 그랬던 것 같아요.
0: 마녀 공장 일이 많다.
4: 밀크 밀크가 마녀 공장
9: 맞아요. 밀크가 마녀 공장.
4: 혹시 그 쓰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9: 클렌징 밀크가 약간 부드럽게 세안되고 보습력이 있어서
4: 소이빈?
9: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그냥 올리브영 세일하길래 한번 평이 좋아서 사봤는데 괜찮더라고요.
8: 오일 저도 마녀공장
4: 마녀공장!
0: 혹시 추천으로? 여자친구 네. 추천으로? 역시
4: 두 분 마녀세요?
8: 아, 네
4: 아, 어.
0: 잘, 오, 아, 좋은데? 어. 잘 받으시는데요?
4: 인터뷰 맹수들
0: 역시
4: 오늘 또 순탄하게 인터뷰를 진행해서
0: 맞습니다.
4: 많은 클렌징 제품을 또 추천받았어요.
0: 맞아요. 근데 클렌징 폼뿐만 아니라 또 오일도 오일. 오일도 받았고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을 받아서 가지고
4: 또 저희가 이제 그 추천받은 제품들을 직접 아도나산으로 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Review.
4: 가볼까요?
0: Let's go.
4: Let's go. Wow. 아도나산.
0: Yeah. 와!
4: 오늘 네. 꽃보다 클렌징이라는 주제로 시민분들에게 K뷰티템을 추천받았는데요.
0: 예요. Yeah.
4: 좋은 제품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0: 맞습니다.
4: 오늘은 특별히 4개를 선정해서 리뷰를 해볼 겁니다.
0: 아, 4개. 그, 저 한번 용기 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4: 예.
0: 그 대신 뭐라고 하기 없기.
4: 예.
0: 진짜다.
4: 예.
0: 오케이. 워터랑 밀크랑 오일이랑 이 세 가지 차이점 뭐야? 그 대신 뭐라고 하기 없기. 하긴 하지만 그냥 하는 거긴 하거든.
4: 그렇죠.
0: 어.
4: 우리 와이엇을 위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4: 자, 가벼운 메이크업
0: 어?
4: 하신 분들은 뭘로 지워야 할까요? 클렌징 워터입니다.
0: 아, 워터.
4: 또 이제 건성과 민감성이신 분들은 클렌징 밀크.
0: 어.
4: 그래도 진한 메이크업. 또 이제 우리 가끔 이제 무대할 때는 클렌징 오일로 지워져야 이게 확실하게 좀 지워져요.
0: 아, 메이크업이 지워져요. 세니까?
4: 그렇죠. 왜냐면 메이크업 제품은 오일 성분이 주된 성분이기 때문에 기름과 물은 이제 안 섞이잖아요.
0: 네.
4: 그래서 잘 이게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일로 지워야 잘 지워집니다.
0: 와.

0: 아니요. 이제 이 마지막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약 알칼리 디클렌징. 오. 오. 아니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은 얼굴에 이제 많이 바르기 귀찮은데
1: 그쵸.
0: 이게 모공 관리, 팩, 세안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아, 이제 심지어 이 제품이 카디비가 K뷰티 최종 보스라고 극찬했다고 합니다.
1: 와,
0: 카디비가.
1: 장난 아닌데요, 진짜 이거는?
0: 와.
1: 근데 확실히 네. 할리우드 스타들도 네. 이제 K뷰티템을 정말 추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이제 클레이 팩 클렌저로 바르고 2분 기다리면 팩 끝. 오. 완전 그냥 끝. 오버.
1: 오.
0: 그래서 이제 바르고 2분 기다리고 또 거기에 물만 묻히면 풍부한 거품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1: 바르고 있으면은? 팩이 되고 이어서 바로 세정을 하면 클렌징까지 한 번에 되는 제품이다.
0: 그렇지. 일석이조인 거죠.
1: 사실 근데 이거를 네. 이게 또 직접 써봐야 저희가 확실히 알기 때문에.
0: 맞아요. 저희는 솔직한 리뷰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저희는 거짓말 안 칩니다. 한번 해볼게요.
1: 아, 좀 약간 그거 같다.
0: 뭐?
1: 진흙. 어때 이런 질감의 제형을 좀 써봤어요?
0: 아니요 전혀.
1: 어때요 지금 발랐을 때 비키니?
0: 좀 무거워요.
1: 무거워요?
0: 네, 솔직한 네. 네, 쿨링감도 있습니다. 오. 약간 시원해요.
1: 그럼 약간 이제 여름철에 네. 열을 많이 받았을 때 올려놓으면은 확실히 쿨링 때문에 좀 그 안에 열도 좀 가라앉겠네요.
0: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제가 열이 많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쓰면 진짜 좋을 것 같긴 오. 해요. 일단 또 2분이 지났는데 그쵸. 한번 씻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사장님.
1: 오.
0: 감사합니다.
1: 거품 안 나는데요? 이렇게 지워지는 건가 봐요.
0: 이게 거품입니다.
1: 어, 나네! 납니다!
0: 거품이죠.
1: 오!
0: 오! 오. 확실히 거품 많이 나네. 오. 아, 확실하네.
1: 아, 이게 진짜 확실히 팩에서 약간 네. 진짜 클렌징처럼 거품이 네. 납니다.
0: 엄청 막 거품이 호로로 이렇게 나는 느낌 아니냐? 쫀쫀하게
1: 그쵸.
0: 거품이 약간 조그만하게 나는 느낌?
1: 마이크로 미세 버블.
0: 마이크로 미세 버블.
1: 맞았어요? 진짜 나 BTMC인가 봐.
0: 네, 그렇죠.
1: 이제 한번... 알아, 그냥 딱 보면 알아.
0: 네.
1: 근데 이게 중요해요. 클렌징 네. 자극이 되나요?
0: 아니요.
1: 왜 빵소리요?
0: 아, 자극이 아니에요.
1: 솔직하게 돼요.
0: 자극이 그렇게 없어요.
1: 아, 없어요?
0: 네, 자극이 그렇게 없어요. 진짜 솔직하게. 씻어볼게요.
1: 씻어봅시다.
0: 이게 씻는 후회가 더 중요해요, 사실.
1: 네.
0: 오? 오! 오, 아니 이게 솔직하게 진짜 말씀드릴게요. 이게 느낌이 어떠냐면은 수분감이 좋아요. 좋고 되게 부드럽고 하고 나서 느낌이 약간 시원하고 그러잖아요.
1: 그쵸, 그쵸.
0: 그래요.
1: 쿨링감?
0: 네, 쿨링감도 좋고.
1: 어, 차가워, 차가워.
0: 네, 차가워요.
1: 아, 진짜 차가워.
0: 차가운 물로 해서 그런 건 아니고. 확실히 다르네.
1: 야, 여기가 더러운 거냐, 그러면? 왜 이렇게 뽀얘졌지?
0: 그니까.
1: 이게 이 클레어가.
0: 네.
1: 이제 피지를 흡착해서
0: 네.
1: 다 이렇게 지우면서 생활 때 다 빼준다고 합니다.
0: 와, 근데 진짜 확실히 차이가 있다. 그럼 사람들이 오해하겠다. 여기도 나중에 씻어야겠다. 네. 아무튼
1: 자,
0: 네.
1: 이제 원팩을 뽑을 시간이 왔습니다.
0: 좋습니다.
1: 오늘 또 이제 와이엇이
0: 네.
1: 또 클렌징을 또 제대로 알아갔으니까
0: 네.
1: 와이엇부터 골라주시죠.
0: 진짜 솔직하게?
1: 진짜 솔직하게.
0: 전 이거.
1: 오.
0: 원래는 기대 많이 안 했어요. 이게 사실 색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지워지고 세정이 잘 될까 했는데 딱 그 쿨링감과 그 부드럽고 정말 느낌이 좋았어요. 아,
1: 그러니까 또 와이엇이 내가 봤을 땐 한 번에 팩이랑 클렌징 할 수 있다는 점에 매력을 좀 그게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0: 제 일석이조. 네. 네, 나 그게 너무 좋아.
1: 저는
0: 네.
1: 아... 저는 전 클렌징 밀크.
0: 어? 왜요?
1: 클렌징 밀크는 좀 네. 세정이 좀 약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0: 네네네.
1: 그래가지고 아, 좀 세정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네네. 오늘 해보니까 잘 지워져가지고 굉장히 또 근데 순하게 또 잘 지워지는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사용해보고 싶네요.
0: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또 이렇게 또 골라봤는데 또 그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1: 그쵸.
0: 다이어리북, 뷰티 리뷰북을
1: 그쵸.
0: 꾸밀 자리죠. 와우, 또 꾸며주셨네요.
1: 이렇게 지금 차곡차곡 저희 리뷰북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네. 한번 열어볼까요?
0: 네.
1: 드르륵.
0: 드르륵. 오, 야. 이거 처음에 만든 거잖아. 아, 진짜 못 만들었다.
1: 그러니까 이거.
0: 뭐가 비어있냐?
1: 미화잖아요, 이거는.
0: 네.
1: 자, 발전합니다, 뒤에. 짜라란. 확실히 기승전결 있어요.

0: 좋습니다.
1: 중요한데?
0: 사실 저희가 이거를 네. 또 리뷰북을 좀 이쁘게 꾸며야 또 이걸 네. 또 보시고 네. 이제 KBT를 또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
1: 싶어서 아,
0: 사명감 가지고 또 멋있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2: 좋아요. 우와!
0: 장난 아닙니다.
1: 어? 형, 아, 형 캐릭터도 있어?
0: 와.
1: 근데 너 뭐야? 이제 원신인가?
0: 맞긴 맞는 것 같은데?
1: 아 그렇죠 그렇죠.
0: 그게 1,2화를 보고 이제 좀 저희 꾸밈의 그런 능력치를 보고 스티커로 가야겠다 해서 우아하게도 직접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와.
1: 잘 만들었어요. 뷰티가 되나? 오 마이 갓.
0: 어, 나 지금 느낌 왔어.
1: 나도 느낌 왔어.
0: 오케이 나 지금 느낌 왔어.
1: 근데 그거 알지? 또 이따가 그걸 막 사용하면 안 된다.
0: 아니 왜 난 지금 느낌 좀 영감 몰랐어. 일단은 내가 봤을 때 무조건 이 패키징에 있는 걸 좀 이제 써줘야 멋이 나더라고.
1: 맞아 활용을 좀 해줘야 돼.
0: 아니 사마만 이렇게 바뀌었다고?
1: 근데 귀엽다 이거. 또 글로 반 이상을 채우네.
0: 아, 내 스타일이야.
1: 저게 무슨 영감이야.
0: 오 좋아 좋아 느낌 왔네 이 지사 하네 되네 나오네. 뭐 잘못됐네. 뭐가 잘못됐죠? 제가 봤을 땐 스티커 문제예요.
1: 그 탓을 한다고?

0: 형 무섭다.
1: 느낌 있으니까 지금. 좀 미감이 높아야 이해할 수 있어요. 일단 내 인스타 아이디 써도 돼요? 동영상 팔로우 좀 하시라고. 팔로우 좀 늘리게.
0: 하나, 둘, 셋.
1: 짜란. 짜란. 오.
0: 야, 이거 일단 느낌이 보면 초록색으로 최대한 다 꾸며봤습니다. 이제 제품이 이렇게 또 보이는 게 포인트고, 네, 마스킹 테이프를 불하고 나무로 표현해가지고 불나고 있다. 열 이거를 바르면 뜨거운 피부에 컴다운 된다. Change good feeling. 네, 해서 believe in yourself 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그림을 장난스럽게 그리긴 했는데 이제 블랙헤드 모공세정 이걸 좀 표현했습니다.
1: 그만하세요 이제. 저는 사실 이 클렌징 밀크랑은 그냥 관계 없습니다. 스티커로 도배를 했습니다. 또 제가 말했죠 아까 이션이 써보고 싶다고 한 거잖아요.
0: 맞아요.
1: 확실하게 이제 어필하기 위해서 내가 써보고 싶다. 그래서 이션이 써보고 싶은 이렇게 클렌징 밀크 부드럽게 너에게 다가가. 저희가 이제 클렌징 밀크처럼 이제 부드럽게 인터뷰도 다가가도록 하죠.
0: 좋아요.
1: 오늘 꽃보다 클렌징이란 주제로 클렌징 제품을 리뷰해봤는데요. 네. 다시 한번 클렌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오늘 절실히 느꼈어요.
0: 네, 여러분들도 K-클렌징 제품으로 건강한 피부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1: 안녕!

0: 오, 와, 어려운 질문이네요. 아, 아무래도 제가 건축가니까 새로 짓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한데, 아, 근데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니까, 아, 그냥 좀 허물기에는, 아, 죄송스럽고.
1: It is a difficult question indeed. Maybe the person we're going to meet today has the answer.
0: 어, 근데 이 집 신축인데 아까 촌집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1: There was a new house and an old one over there. Which one is it?
0: 아, 이게 지금 한 집이에요? 옛날 집을 고치는 거 대신에 그 허물고 새로 짓는 걸 택하신 그런 분이시군요.
1: It's a brand new house built on the site of the old one. Let's find out more from the owner.
0: 어떤 선생님 계십니까? 어, 나오신다.
2: 네.
0: 어,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오,
0: 네. 아,
2: 반갑습니다.
0: 예. 어, 영화 배우 같으시네요, 두 분 다.
3: 이 원리에 이렇게 미남을 얻는 겁니다.
0: 아, 그래요? 어, 제가 이 선생님 댁 찾으러 오는 길에 네. 질문을 받았거든요. 촌집을 이제 물려받으면 네. 이거를 이제 고칠 거냐, 혹은 새로 지을 거냐.
2: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뭐 고민 많이 했는데 결론은 신축으로 선택을 해갖고 네. 하게 됐습니다.
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아버지가 물려주신 촌집 허물고 새로 진 늦둥이 막내 유익준입니다.
4: 그 촌집 허물고 싶지 않았던 아내 임미선입니다.
2: 아버지가 목수였어요. 직업이 자체가 자기 손으로 직접 산에서 나무를 베다가 직접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익준's father was a renowned carpenter. He built this house with wood from a nearby mountain. But nothing lasts forever. But the problem is that memories do last forever.
2: 나무 하나하나에 제가 어렸을 때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칼로 뭐 장난을 치고 했던 흔적들. 이게 어디 거라는 거를 다 알겠더라고요. 진짜 고민을, 고뇌를 한 10년 이상 한 것 같아요.
3: 그래도 함께 고민하다가 이제 이가 이제 고생고생 집을 지었는데
0: 어?
3: 이렇게
0: 그래요?
3: 하다 보니까
0: 오, 직접 지으셨구나.
3: 네, 뭐 기술학교도 다니고 뭐 막 아, 애를 쓰더니
0: 네.
3: 반목수.
0: 그래요?
3: 반목수가 진짜 집을 사실은 지었어요.
0: 오, 이렇게 영화 배우 같은 외모의 윤발형님이 야, 목수가 되셨다니 영화 보러 가야죠.
1: So he built it first hand. Like father, like son. Let's see how good his skills are. Oh, it's not a hallway. Is it a storeroom that every country house has? Is that wood in the ceiling? It's a woodworking workshop, every man's dream.
0: 전문가스러운 장비들이 쫙 갖춰져 있어서 이 집 짓기를 위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2: 퇴직하기 전에 사실은 건축 목공 기능사 자격증까지 땄어요.
1: 익준 even earned a certificate to build a good house. And not only that, he also attended a woodworking school.
2: 대덕 연구단지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전산실에서 36년간 근무했었습니다. 컴퓨터 전공이에요. 목공 기능사 2급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뭐 그게 감리하는 것까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공부를 했죠.
0: 그럼 그렇게 학교도 다니시고 자격증도 따고 어, 그 정도 준비하셨으면 이렇게 충분히 고치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2: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한 근 10년을 했다고 봐야 돼요. 뒤로 가보면 기둥이 썩어 있고 앞에는 멀쩡한데 겨울에는 춥고
0: 네.
2: 그런 것 때문에 진짜 고생만 해서 사실 진짜 알면 할수록 어려워요.
1: For over 40 years after his father's passing, he never once forgot about this house and visited it every weekend. But the walls were collapsing and the house was too cold in winter and too hot in summer. Renovating would cost too much.
2: 결국은 허물었습니다. 아깝지만 허물고 다시 짓게 됐어요.
0: 중요한 거는 돌아오셨잖아요.
3: 아, 네, 왔어요.
0: 네. 아니, 그래서 얼마 들었습니까?
3: 아, 그런데 네. 1억 5천 서울선이. 했어요.
0: 1억 5천이라고 하신 거예요?
3: 네, 네.
2: 이게 48평, 창고까지 합쳐서 48평이거든요.
5: 평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2: 한 300 조금 넘은 것 같아요. 대략적인 설계하고 그다음에 각 공정별로 제가 다 직접 손으로 한 거고, 그다음에 감리도 제가 한 거고.
4: 절박함이요. 일단 돈 많이 안 드리고 해야 된다는 경제적인 거 하고 이제 시작하고 나니까 절박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한 것 같아요.
1: Prices of construction materials are through the roof these days, but he managed to build his house for just 3 million won per 3.3 square meters. And what is this place? Is it a pantry or maybe a kitchen?
0: 목공방 바로 옆은 이렇게 다용도실이 어마어마한 다용도실인데요. 거의 저장고 수준인데 왜 이렇게 크게 만드신 거예요?
2: 집사람이 워낙 이렇게 건축비를 확 낮추는 1등 공신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집사람 말을 적용해갖고 이렇게 또 넓어지게 됐어요.
4: 철근도 묶고.
0: 철근도 묶어요?
4: 네. 철근도 묶는 일도 시키더라고요.
0: 심했다.
4: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아주버님이 이 일을 다 하셨거든요. 네. 근데 아주버님이 밖에 나가서 식사하시는 게 좀 그렇대요.
0: 밥을 하신 거예요, 설마?
4: 맞아요.
1: The entire family was mobilized to build the house. Brothers-in-law are always difficult to deal with. Mi-sun had to become a personal chef for her husband and his brother.
4: 아, 주변 할머니들이 그런 소리 하시더라고요. 원래 집 짓기가 밥 짓기고 밥 짓기가 집 짓기 막 이런 소리 하시는데 그게 뭔 소리인지 몰랐는데 저 같이 차 안을 가다가 아주버님이 슬쩍 그러시더라고요. 아우 얘 밥 먹으러 다니는 것도 장난이 아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간도 그렇다 소리를 해가지고 제가 뒤로 물러설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때 정말로 내일인데도 아주버님이니까 시댁 일 하는 것 같더라고요.
0: 기대가 되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2: 예, 예.
4: 잘 부탁드립니다.
0: 어, 현관으로 안 들어오고 이렇게 다용도실로 들어온 것도 처음인데요. 네. 아 여기구나. 오. New truck,
1: big lift. Let's get inside and take a closer look. After passing the kitchen, a living room overlooking Gaedongsan Mountain comes into view. But doesn't this house look familiar? It surely does. Its structure is the same as an apartment. The couple lived in an apartment for 40 years. Now that they are past 60, they believe apartments have the most convenient structure. They also wanted their house to look pretty and unique.
0: 집은 좀 단순하게 지으신 것 같아요. 아, 집 내부가.
2: 예, 예 맞습니다. 아, 형님이 뭐 조금만 제가 이렇게 하자고 하면 무조건 안 된다고 그래요. 조금 이쁘게 하려고 하면 무조건 네. 안 된다고 해서 아... 엄청 단순화된 거예요.
1: So this is the real boss.
4: 어서 오세요.
2: 그래. 안녕하세요. 익준이 형님 유원준입니다.
5: 뭘 복잡하게 하면은 형님이 다 막았다.
2: 최대한 간단하게 한 거죠. 외관상 봤을 적에 그림 같은 집을 원하는 거죠, 다. 그렇지만 실속은 없는 거예요, 여기에.
1: As someone who has built seven houses, he has very firm beliefs about what a house should be like. He takes after his father. He thinks lightweight steel is the best material for building a house firsthand. He paid particular attention to insulation because the old house was poorly insulated. However, he did make one concession. He agreed to build a porch room. What is a porch room? Why is it called like that? This wall finish is very unusual. Why wasn't it finished?
0: 오, 이 방 좀 뭔가 마감이 요새 트렌드인가?
4: 설계 도면에 보면은 네? 그냥 대놓고 여기가 포치예요.
0: 원래 그 포치를 만드시려고 타일 마감을 네. 외부니까 네. 이렇게 하셨던 거구나. 네. 아 그런데 갑자기 이게 방이 됐고 덕분에 또 창문이 커진 거네요.
4: 그래서 사실은 이게 실수했는데 네. 지금 즐기고 있어요.
0: 그 대륙의 실수란 말이 있잖아요. 지금 이건 대전의 실수인가요? 아 근데 시내 한수가 된 것 같아서 오 네. 정말 오, 이쪽 풍광도 이렇게 놀라운데요?
1: Because of a calculation mistake, what was supposed to be a porch ended up being a room. Mi-sun can enjoy a scenic view from here. It was a blessing in disguise.
0: 집에 들어올 때부터 참 궁금했던 곳이 있는데요. 네. 지금 방에 들어오니까 딱 보이네요. 네. 저 별채.
2: 저희 집에 하여튼 귀중한 곳이 있습니다.
0: 아, 귀중한 거예요? 오.
2: 가서 보시면 아십니다.
0: 아, 그래요?
2: 한번 가보실까요?
1: Judging by the way he sounds, it must be really precious. Did you hide something special in there? What is that? It's an old house in its original form. There are pictures of the young Mi-sun and Ik-jun too. Happy memories, happy moments. The beloved mother who will stay in her children's hearts forever, and father. These tools look very old. Am I guessing it right?
2: 저희 아버지가 직접 쓰시던 연장 걸어놓는 거리를 그대로 제가 손을 안 대고 그대로 하여튼 여기다 보관을 한 거고 밑에 있는 건 저 연장을 담아놨던 담고 일하러 가실 때 저 연장통을 메고 다녔던 그 눈앞에서 꺼냅니다.
1: Ik-jun has kept them all because he treasures them a lot. How did he muster the courage to demolish the old house?
2: 내일이면 부서질 72년 된 이익진 집이었습니다. 임인년이니까 약 한 72년 정도 된 계상년.
1: The two brothers look very sad.
4: 허무는 날 포크레인이 왔는데 저는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주버님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막 물 뿌리고 계셨지만은 마음속으로 막 좀 눈물 흘렀을 거예요. 서운함이 커서 크셔가지고.
1: The decision to demolish the house where they grew up together was far from easy. It was even more difficult because the house was built by their father. Ik-jun, were you okay?
2: 아버지와 집이 뭐 거의 저는 비슷하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집이 곧 아버지고 아버지가 집이다 하는 생각은 잠깐 휴지 좀 써.
4: 어떻게? 아버님 돌아가신 지가 지금 40년이 좀 넘었거든요. 제가 결혼한 지 40년 다 돼가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막내 티가 나오네요.
2: 근데 나이가 먹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1: Ik-jun was born as the youngest child in his family when his father was 50 years old. To him, this house is still his father. Traces of his father are all over the place.
0: 근데 아까부터 되게 눈에 띄던데 이게 설마 우물인가요?
1: It looks like an ancient artifact. Was it also made by father?
2: 이게 부모님이 직접 그 들어가서 파신 거예요.
0: 네?
2: 저는 어렸을 때 기억에 이것이 부모님이 하던 기억이 다 있어요.
4: 근데 저 아래는 사실 아버님이 다 만들어 놓은 그 우물인데
0: 네.
4: 이 지표면서부터 위에는 우리 남편이 쌓은 거예요.
0: 촌집을 신축을 하셨다고 하셨지만
2: 네.
0: 결국은 꼭 신축은 아니네요. 이렇게 다 살릴 건 살려내고
2: 네. 뭐
0: 두 분 공간만
2: 네,
0: 새로 지은 거지 네. 나머지는
2: 살 수 있는 건 그대로
0: 네, 옛날 그대로
2: 그리고 저기 석축 쌓은 거 있죠, 저쪽 앞에.
0: 네, 네, 네.
2: 하나하나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요 놈이 어디에 있던 거고 어디에 있던 거고.
0: 아, 저 조경석들이요?
1: The stones in front of the house were piled up there by Ik-jun. They are from the house. They all look the same to me.
2: 뚜락돌들은 제 기억에도 지금 다 남아있는 것들이
0: 네.
2: 이쪽에 가보면은 가운데에서 부엌 옆에 1번 돌이 얘가.
0: 1번 돌?
2: 예. 그 다음에 네. 옆에 있는 2번 돌 얘가.
0: 아, 평평하네요.
2: 예, 예. 그 다음 요거 옆에가 바로 요 놈이 있었어.
0: 아.
2: 이렇게 돼.
0: 아니, 근데 어떻게 이 돌들, 이게 다 어디 있었는지 다 어떻게 기억을 하세요?
2: 이게 제가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던 곳이고 늘 같이 생활을 했던 곳이라 뭐가 어디에 있었는지 지금 봐도 눈에 선해요. 옛날 집 앞에.
0: 아, 그래요?
2: 뜨락이.
4: 그렇게 집에 또 이거를
0: 네.
4: 이 돌을 이거를 다 혼자서
0: 네.
4: 다 옮기면서 이렇게 이걸 만드는 거예요. 한동안 즐거워했어요. 힘쓰면서.
2: 이거 하면서 너무

0: 작은 누님, 위에는 형님하고 형수님.
1: 이렇게. Big sister who is already 90.
2: 조금 쉬었다가 해야지.
0: 이거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예요.
1: 익준 loves his elder sisters because they adored him as their youngest sibling. They almost raised him.
2: 아, 손바닥에다 놓고 키웠어.
3: 허무는 거 반대하셨잖아요.
4: 고쳐서 살았지만 한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아버지가 진 집이니까.
2: 조금 아쉽긴 아쉽더라고요.
1: To his siblings, this house also symbolizes their father. Five of them were born and raised here. Kids that used to run around the house are now grown-ups, and mother became old and gray-haired. But memories are still vivid.
2: 이 동네에서는 최고였지요. 보통 부지런한 양반이 아니야.
5: 학교를 가잖아요. 가면 비 오면 우리 아버지가 거기까지 대다대요. 물 많이 오면 그 뚜랑 건너지 말고 거기서 서스라고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데려와.
1: Their father was one of a kind. He was quite special. All right, let's cheer up and finish exploring the house. Is it a yard this time? It looks very nature-friendly, which is a trend these days. It's so nice. It used to be Mi-sun's mother-in-law's vegetable garden.
6: 어머님 이제 계실 때는 못했어요, 사실은. 어머님이 뭐 열매 하나 더 심어 먹어야지 꽃은 못하게 하시니까. 근데 저는 사실은 시골에 온 이유가 꽃하고 놀라고 왔어요.
7: 설마 다 이름들 모르시죠?
6: 분홍색 양귀비도 있고 빨간색 양귀비도 이렇게 있고요. 이런 거는 파란 애들은 수레국화예요.
1: Mi-sun checks on her flowers every day and even talks to them. Ik-jun has evidence.
0: 소장님 한번 이것 좀 한번 보세요.
7: 오, 이게 뭐예요?
6: 아이고.
7: 오, 저 선물 주시는 건가?
6: 제 가지고 노는 거예요.
7: 와, 오, 너무 예쁘다. 와, 그림도 되게 잘 그리시네요.
6: 네?
7: 그냥 단순한 이제... 설명이 아닌데요?
1: The reason Mi-sun decided to move here is none other than this garden. It's her favorite spot in the house. A vegetable garden of the mother-in-law became a flower garden for the daughter-in-law, and father's clay house became a treasure chest of family memories. The old house built by father was not demolished, but rather built anew. Things only disappear for real when they no longer exist in people's memories. These six siblings will probably never forget their father's house. It will always embrace them warmly when they need solace. This is exactly what his father's house was for Ik-jun. Don't cry, Ik-jun. Your father would be happy to see what you have done. He would be proud to see the house built by his youngest son on the land he left to him.
7: 본체는 신축을 하셨지만 그 외 것들은 그대로 남겨져 있거든요. 아버님이 지으신 흙집도 그대로 있고 어머님 아버님이 같이 지으신 우물도 있고 그리고 그 채마밭을 그대로 놓고 정원으로 바꾸신 그 땅도 있고 그래서 그 큰 흐름 속에서 갖고 가시는 그 문화라 그럴까 또 전통이라 그럴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집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 그중에 작은 일부가 바뀌었을 뿐.
1: Ik-jun is busy today as always. What is he doing? This wood looks very old.
0: 요거는 부엌과 안방 그 사이의 기둥이고요. 요건 바로 가운데 있던 그런 기둥입니다. 끝을

0: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의자를 옛날서부터 만들어 달라고 달라고 했는데 제가 게을러서 이제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1: Is it a wood makeover project? Has he finally made a bench his wife had asked for? Ever since you touched my hand, I know. He places it in the best spot to gaze at the mountain scenery.
2: 어머, 여보.
0: 어때, 마음에 들어?
2: 어, 40년 가까이 산 보람을 오늘 찾네, 내가.
0: 아, 좋다.
2: 와, 좋다.
1: This is the couple's favorite part about this house. Because of the new bench, the old house has come alive again.
2: 우리 자식들이 이 곳을 밟고 올지 오기만 해도 저는 정말 100번 좋을 것 같은데
0: 이 공간을 자식이 와서 산다면은 한없이 기쁘겠죠.
1: A parents' house where we can always find solace and comfort.

1번, 8번 출구. 아, 고속버스 터미널은 뭔가 출구도 많고 그래서 복잡해요. 아, 이 복잡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출구를 잘 찾아가야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1번, 8번 쪽으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1번 출구 쪽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세 군데 다니는데 홍대에 있을 때 가는 데랑 뭐 아니면 서울역 근처에 있을 때 가는 데랑 그리고 이렇게 강남이나 3호선 라인에 있을 때 오는 화방이 조금 달라요. 새로운 물건은 뭐가 나왔는지 아니면 원래 알던 거라도 이제 다시 만져보면서 아 이런 게 이랬었지 약간 이런 것들도 좀 더 알 수 있어서 한 번씩 이렇게 와보는 편입니다. 오늘은 고터에 있는 화방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뭔가 새로 나왔어요. 신제품. 원래 동그랬었는데 네모나게 신제품이 나왔네요. 거의 모든 종류의 뭐 화구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너무 많으면 또 어렵잖아요. 네, 오늘 좀 이렇게 보면서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도구를 가지고 먼저 시작하고 조금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뭐가 더 필요한지 이런 것까지 좀 알려드려 보려고 여기 화방에 왔습니다.

사방에서 쓸 수 있는 가장 편한 이런 것들은 한 100g 정도. 펜과 색연필을 하기 되게 좋은 두께예요. 종이의 제곱미터당 몇 그램인가인 거예요. 무게에 따라서 수채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펜만 할 수 있는지가 조금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같은 두께라도 수채 같은 경우에는 그 두꺼운 것을 이렇게 압축해 놓은 거라서 무게감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아무리 적셔도 잘 일어나지 않고. 사이즈는 사실 다 요 정도면 한 30분 정도로 그리기 가장 편하니까 요거를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그먼트 라이너라는 펜을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에 번지지는 않고 라인이 잘 살아나 있는 애들이거든요. 0.03mm부터 1.0까지 두께가 다 다르고요. 가까운 거 그릴 때는 좀 두꺼운 걸로 그리고 멀리 있는 거 그릴 때 가는 펜으로 그리는 게 원근감을 표시하기도 조금 좋습니다. 펜 팁이 조금 신기하게 생긴 것들도 이제 시도하게 되는데 끝이 얇았다가 뭐 이렇게 두꺼웠다가 해주는 이런 펜들도 되게 사용하기 편합니다.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일정하지 않은 펜 두께가 나와서 또 재미있기도 해요. 요거로 고를게요.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 정도면은 그냥 초보자들이 사기에 부담 없이 해서 연습을 하기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종류는 조금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여기에는 아예 라인 펜도 들어있네요. 8개짜리 괜찮음. 얘를 칠하려면 붓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물통도 있어야 되고 막 붓도 있어야 되고 이게 너무 귀찮으니까 이런 거를 위해서 이런 물붓이 있습니다. 물붓은 기본적으로 붓 뒤쪽에 물을 담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물을 찍어서 쓰는 게 아니라 물을 이렇게 짜서 쓰는 것들이고 그래서 하나만 있어도 바로 물감 칠하고 물을 짜서 흘려보내고 또 다른 색을 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이거 이 물붓에 대한 사실 재미도 있고 신기함도 있으니까 요렇게를 준비를 하시면 되게 좋은 세트가 될 거예요. 요러고 요것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이쪽에 그나마 이런 것들이 좀

사진을 그릴 수 있는 카페예요. 뭐 이런 물통도 있고 색연필도 있고 제가 산 물감 같은 것들도 있어요. 여기 카페 모습을 어반 스케치 하신 분도 계시네요. 이런 거나 이런 거. 어쨌든 그림 도구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차 한잔 마시면서 그림 그리기 되게 좋은 곳이네요.

쇼핑몰에 오면 또 뭐 재미있는 이런 소품들이 있을 것 같아서 뭐 쇼핑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고투몰 안에서 좀 그림 그려볼 수 있는 게 있나? 한번 살펴보러 왔습니다. 액자 가게가 있네요.

0: 예전에 저희가 인테리어로 엔티샵
1: 했었었는데
0: 지금은 미니멀 라이프 하면서 없어졌어요.
1: 맞아요. 아, 그래서 이 동네도 조금
0: 다 없어졌잖아요.
1: 그렇죠. 예전엔 여기가 다 이런 집이어서 진짜 구경할 게 많았는데.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소품들이 안 되니까 다 소품집이 나간 거야. 유지가 안 되니까.
1: 이게 쳐다보고 있으면 계속 새로운 게 발견되겠어요.
0: 그러니까 우리 집은 구석구석 봐야 필요한 걸 찾는다고 손님들이 그러셔요.

편집샵이라서 느낌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그리는 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에요. 볼 것들이 막 여기저기 너무 많이 있고 계속 쳐다볼수록 계속 새로운 것들, 신기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걸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지금 되게 재미있거든요. 골목 같은 데서 이제 그림을 그리더라도 뭐 카페 옆에나 이런 데서 그리고 있으면 카페 사장님들은 커피를 내다가 주시고 선물로 주시거나 뭐 어느 집을 그리고 있으면 그 집 할머니께서 우리 집 담벼락에 있는 장미 예쁘게 그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보단 그림을 그릴 때 더 많은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좀 이렇게 허락이라던가 아니면 되게 기뻐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오늘 그래도 여기 사장님도 그런 거를 좀 잘 해주시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기회로 이렇게 매장 중간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일상을 여행처럼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일상에서 만나는 것들을 이렇게 그림을 꾸준히 그려보면 내가 분명 익숙했던 것들인데 되게 낯설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사실 저는 그것도 여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릴 수 있는 것들이 내 손바닥보다 작은 것들에서 조금 더 큰 것, 그리고 집 안에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집 밖에 있는 것, 이렇게 해서 점점 세상을 늘려나가다 보면 이제 아 그러면은 나는 여행 가서도 그림을 그릴 수 있겠네? 라는 자신감이 생겼을 때 버스 터미널에 버스 타러 오는 김에 이렇게 드로잉 도구들을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출발을 하시면 여행 가는 기분도 들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0: 아, 햇살이 이렇게 따사로울 때는 네. 공원을 거니는 맛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아, 진짜 오늘 너무 좋네요. 네.
0: 아, 예, 여기가 이제 월드컵 공원이잖아요.
1: 네.
0: 그리고 지금 서 있는 곳이 노을공원입니다.
1: 어.
0: 근데 혹시 그거 아시나요?
1: 뭐야?
0: 이 월드컵 공원이
1: 네.
0: 노을공원, 하늘공원, 평화공원, 난지천공원, 난지한강공원 이 다섯 개를 합쳐서 월드컵 공원이라고 합니다.
1: 아, 진짜요?
0: 네.
1: 어, 저는 각각 이 다섯 개가 다른 공원인 줄 알았어요.
0: 대부분 보통 그렇게 네. 아실 거예요.
1: 어, 정말 넓네요.
0: 그렇죠. 네네. 오. 그리고요, 이 노을공원이 다른 다섯 개 공원에 다르게 굉장히 특별한 시설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없는 시설이 있는데요. 그 시설이 뭘까요?
1: 아, 또 턱 나오네. 공부했구나.
0: 공부 좀 하고 왔죠?
1: 뭐예요?
0: 모르시겠어요?
1: 힌트. 오, 풍 좋네요. 아, 설마 골프장?
0: 골프장 비슷합니다. 파크 골프장이 있습니다.
1: 아.

0: 골프장 하면 너무 멀리 가야 되잖아요. 그쵸. 가격도 너무 비싸잖아요.
1: 너무 비싸죠.
0: 근데 여기는 공원 안에 있고 네. 또 접근성도 너무 좋고
1: 맞아요, 맞아요.
0: 쳐보고 싶네요.
1: 그쵸. 파크골프가 네. 저는 이제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늘상 찾아다니는 공공미술과 좀 닮아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골프란 거 자체는 이 접근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파크골프 접근하기 쉽잖아요. 미술 같은 경우에도 접근하기가 쉽진 않지만 공공미술 같은 거는 접근하기가 쉽다.
0: 제가 볼 때 이렇게 파크골프장까지 있을 정도면 네. 예술품이 많을 것 같아요.
1: 나 오늘 이곳에 또 예술품이 네. 많습니까?
0: 좀 곳곳 둘러보면서 네. 찾아볼까요?

0: 와 정말 진짜 시선을 압도하는 네. 엄청난 포스의 작품이 이렇게 덩그러니 서 있거든요.
1: 그러니까 이거 너무 멋있다.
0: 너무 멋있어요.
1: 이거 김영원 작가의 그림자의 그림자, 부제가 홀로 서다라는 작업이거든요. 김영원 작가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 뭔지 아세요?
0: 오늘 뭐 퀴즈 배틀입니까?
1: 배틀이에요. 지금 이거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봤어.
0: 뭐지? 아, 진짜 모르겠는데요?
1: 광화문 광장에 네. 세종대왕상.
0: 아, 그거?
1: 예.
0: 아, 그 작품을 네, 김영원 작가님께서 만드셨구나. 네.
1: 그거 외에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쭉 10명의 대통령의 그 동상을 제작하신 분이에요. 김영원 작가는 40년간 인체에 대한 탐구와 연구를 하시면서 현대인들의 실존적 초상, 그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회 부속품으로 전락한 현대인들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하시면서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인체의 뒷모습을 이렇게 부조로 만들어가지고 반을 잘라가지고 다른 각도로 붙임으로 해서 이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한 면이 아예 없어져 버리잖아요.
0: 안 보이더라고요. 반이 잘려 보이더라고요. 예,
1: 이 작가님께서 노자 철학의 유무상생 있음과 없음이 공존하면서 서로 살게 한다. 그런 거를 대입하셨어요.
0: 저도 이제 보면서 어떤 걸 저는 느끼었냐면은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 어디에서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여기에서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1: 인간의 다중성.
0: 네,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걸 또 담고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1: 아, 아주 훌륭한 해석인 것 같아요. 작가님도 만족하실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그렇죠.

0: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1: 네.
0: 이렇게 건물 빌딩 숲 사이에 이런 엄청나게 큰 작품이 있는 걸 보고 너무 놀랐거든요.
1: 이진준 작가의 데이, 그들이라는 작품인데요.

0: 이렇게 보면은 여자는 하늘을 보고 있고 남자는 땅을 보고 있어요. 마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같지 않아요?
1: 야, 그런 느낌이 드네요.
0: 예. 우리가 미디어가 네. 발달되면서 어떻게 기계랑은 가까워지는데 인간과 인간과는 서로 소통이 점점 힘들어지고 멀어지고 각자 딴 생각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서로 상대방의 마음은 읽지를 못해요. 이 인간과의 소통은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네. 근데 이진준 작가는 이럴수록 서로 더 함께 꼭 껴안아줘야 될 것이다. 꼭 껴안으면 서로의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겠어요?
1: 그쵸, 들리죠.
0: 상대방의 아픔이나 어려움을 서로 느끼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좀 더 따뜻한 마음을 갖자, 뭐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2: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확실히.
1: 이 작품 또 거대한 작품 봤으니까 또 다른 작품을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0: 아, 그럼 또 퀴즈 갈까요?
2: 아, 퀴즈. 오늘 퀴즈가 너무 많은데 한번 이번에나 맞춰보겠습니다.
0: 자, 힌트 들어갑니다.
2: 네.
0: 이거보다 커요.
2: 이거보다 크다고요?
0: 네.
2: 너무 큰 거 아닌가요?
0: 그리고 인체의 신체의 일부예요.
1: 저 알 것 같아요.
0: 어떻게 또 나오라고 그래?
1: 머리니까 이 몸이 있는 거죠.
0: 돌다 보면은 레이더에 걸리지 않겠어요?
2: 아, 소개 너무 궁금해서 못 찾겠어요. 가시죠. 네. 어디입니까? 교수님. 어디예요?

0: 와, 진짜 엄청나게 큽니다.
1: 네. 이 작품이 DMC 상징 조형물 공모전에서 당선된 작품이에요. 이게 우리 과학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첨성대, 그거를 상징하는 조형물이라고 해요.
0: 첨성대도 담고 있다고요?
1: 예, 이게 형상이.
0: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교수님께서 네. 분명히 신체의 네. 일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1: 네.
0: 그럼 이거는 뭐 대장이나 소장 같은 건가요?
1: 아니에요. 이 작품이 밀레니엄 아이라고.
0: 아, 그럼 이게 아이니까 눈입니까, 이게?
1: 대성 씨가 너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작가님을 어렵게 초청했어요.

0: 뒤에 보시는 저 엄청난 작품, 거대한 작품을 만드신 우리 작가님을 모셨는데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이배경 작가입니다.
0: 아, 이배경 작가님. 인사 너무 단촐합니다.
1: 아, 뭐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0: 네.
1: 시간, 공간, 몸이라는 주제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 중에 질문들을 그대로 작품으로 옮겨서 전시를 많이 하는 작가입니다.
0: 그 어떤 작품인가요? 저 작품이 궁금합니다.
1: 형태를 보시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0: 그러니까 아무래도 밀레니엄 아이니까 눈
1: 외부 형태만으로 좀 유치해 보기는 어려울 것도 같은데요.
0: 네.
1: 개념적으로 이 형태가 나온 건 사실은 첨성대예요. 뭔가 상징성 있는 형태를 부여해야 되는데 디지털 미디어라는 게 형태가 없어요. 작가 개인적인 상상력으로 하기에는 공공미술 작품에서는 어울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산책 다니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뭐 여기 앞쪽에 문구라도 읽고 유추라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접근성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역사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바깥의 세상에 관심을 가진 가장 최초의 아직 현존하는 유물이 뭘까를 한번 봤어요.
2: 네.
1: 그랬더니 선도경왕 때 만든 첨성대였다.
0: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딱 보자마자 약간 놀이공원에 온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 공원이랑 솔직히 말해서 좀 안 어울린다.
1: 그게 저희 컨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햇빛 뒤에 있는데 햇빛 비치는 방향이나 빛이 불분명할 때 이렇게 보면 리얼 세상에 3D 가상 물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풀 스테인리스로 한 이유가 현실에서는 저런 반사나 뭐 저런 느낌이 나는 자연 물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걸로 동그랗게 만들어 놓으면 더더욱이나 그런 반사나 형태를 보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 눈은 되게 생경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0: 맞아요.
1: 저게 실제가 아닌 그냥 가상의 데이터로 딱 갖다 놓은 그런 느낌?
0: 네. 좀 약간
1: 그런 느낌을 주려고 했죠.
2: 이 작품 제목이 밀레니엄 아이잖아요. 작가님께서 그 밀레니엄 아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거기에 맞게 뭔가 기획한 의도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1: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는 지금 낮이어서 조금 보기가 어려우실 텐데 밤에 가시면은 LED가 반사가 돼서 구체들이 또 서로 반사하니까 셀 수 없을 정도의 눈의 모양으로 볼 수 있어요. 밀레니엄이라는 게 그냥 숫자가 아니고 어떤 세대의 전환 같은 거잖아요.
2: 그렇죠.
1: 그래서 그 세대에 전환하는 새로운 시각이라는 걸로 좀 풀어서 얘기하면 그렇게 저희 제목이 해석이 될 수 있을 텐데 저 가운데 누나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렇게 보면 서울의 지구 반대쪽에 하늘이 실시간으로 보여요.
2: 우루과이.
1: 우루과이 몬테비디오 앞바다에.
0: 그 누가 가 있습니까? 찍어준 사람이?
1: 현장에 제가 카메라를 설치하고 왔어요.
0: 진짜요?
1: 네, 그쪽 시청 도움을 받아서 우린 밤에 여기 우루과이 몬테비디오 하늘을 볼 수 있고
0: 멋있다.
1: 낮에는 그쪽에 야경을 볼 수 있고 실시간으로.
0: 지금도 이제 가능합니까?
1: 지금은 관리 서울로 망가져 있는 상태.
0: 서울시에서는 부탁드리겠습니다.

0: 미디어아트를 독일에서 전공하셨잖아요. 네. 미디어아트를 접목한 것이 좀 작품에 도움이 되나요?
1: 저는 조각 전공도 했고 뭐 영상 전공도 했고 미디어 전공도 했으니까 네. 어떤 얘기를 할 거냐에 따라서 그 무슨 재료를 쓸 거냐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0: 표현 방식이 다양해지는 거군요.
2: 그리고 세 개 중에는 뭐를 가장 좋아하시는지.
1: 지금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 제가 어떤 테마를 가지고 아 이걸 전시 작품으로 만들어야지라고 했을 때 그 테마를 펼쳐놓기 가장 좋은 재료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2: 그럼 지금 혹시 그러면 준비하고 계신 작품이 있습니까?
1: 인터랙티브 미디어 설치 작업인데요. 네. 말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물방울이 여러 군데에서 떨어지는데 이 물방울에 떨어지는 속도를 레버로 조절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2: 아, 네네네네.
1: 그럼 물방울이 똑똑똑 떨어지는데 똑똑똑똑. 그 물방울 하나마다 악기를 적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합주가 일어나겠죠. 아.
0: 그러니까 관객들이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음색이 달라지고 형태도 그렇죠. 달라지는 궁금하네요.
2: 궁금하네요. 이게 이야기만 들어도 되게 궁금해집니다. 네.
1: 저도 어떤 소리가 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차려는 놓는데 네. 불협화음이 분명히 날 수도 있을 거고 네. 그럴 확률이 훨씬 높다고 봐요.
2: 이 작가님의 작품을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부분을 더 유심히 보고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해석했으면 좋겠는지 궁금하거든요.
1: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나한테 말을 안 하면 무시하셔도 되고 제가 나한테 말을 하면 귀를 기울여 보시라.
0: 뭔가 심오한데요?
2: 심오한 이런 답변 저는 좀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 일반 분들 이해하기 힘들어요.
1: 이해하실걸요?
2: 아, 이해합니까?
1: 우리가 네네. 지나가다가도 내 관심이 아닌 나무는 그냥 지나치고 내 관심에 부합하는 나무들은 되게 자세하게 이렇게 보려고 하잖아요.
2: 맞죠. 네.
1: 그러니까 작품도 내가 작품에 관심이 있으니까 모든 작품과 소통해야지 이건 좀 욕심인 거고 지나가다 마음에 들거나 뭔가 느낌이 오는 작품들하고는 소통하시고 네. 아니면 지나치셔도 되겠다.
0: 정확하신 답변인 것 같아요.
2: 어떤 느낌인지 정확하게는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밀레니엄 아이가 저한테 말을 걸었거든요.
1: 아유 감사합니다.
2: 조금 이따가 밀레니엄 아이랑 좀 대화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오늘 나와주셔가지고 네. 너무 소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너무 감사합니다.

0: Introducing Korean broadcast content that you won't be able to stop watching. For weary modern souls, Dr. Romantic, the quirky genius doctor of Puldam Hospital, prescribes heartwarming tales of humanity. A couple together for 7 years sees their rose-tinted glasses shatter. Can they keep their relationship alive? Discover the raw stories of youth, work, and love. Beyond what social media can show, experience the vibrant Korea through its hidden gems. Mama, the ultimate K-pop festival for global fans. Find your star in a feast of trendy music and electrifying performances. Now, the whole world enjoys it together.
1: Picture a scenery like in fairy tales. The moment you become part of nature, everything you can put your hands on becomes healthy food, and the entire body is filled with energy of Mother Nature. The moment you step into this healing flower garden, you become healthier. Dense morning fog heralds a clear day.
2: Seongnae 아빠, 여기 좀 봐봐.
3: 어, 뭐가 있어요?
2: 아, 목단이 엄청 이쁘게 폈어요.
3: 목단?
2: 네, 네.
3: 아, 목단이 엄청 폈네.
2: 6월 목단이라고 하는데 4월 말에 지금 꽃이 피고 있네요.
3: 아, 이건 네. 진짜 화려하네. 진짜
2: 애기 얼굴만 해, 애기 얼굴만 해.
4: 아, 좋아. 아, 은은의 향기가 퍼퓸이네, 완전히.
3: 와, 진짜 좋은 향이네. 수술이 있고 그다음에 가운데 암술이 있는데 그 암술이 마치 새로운 꽃인 것처럼 예, 수정을 시켜서 이렇게 오므라진 거야. 이 향기 한번 또 맡아봐야 되겠다. 아, 이 환상적인 목단의 향기가 오늘 아침을 즐겁게 해주는구만.
2: 네. 진짜로 그.
1: A spring day begins with the scent of flowers. This couple also begins a day with the alluring scent of flowers. Their garden is blooming in a pristine natural setting. Seeing flowers during morning walks is an exhilarating experience.
2: 소정작약이 너무 예쁘지?
3: 진짜 이거 피면 이제 환상인데.
2: 진짜로 예쁘다.
3: 아, 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보세요. 너무 신기해.
2: 이제 꽃 필 거 생각하면 난 가슴이 설레. 이 꽃냥개비들 꽃 피면 얼마나 예쁠까. 아이고야. 며칠만 있으면 이것들 다 터지겠다.
1: To spring with excitement. Their flower garden began in their yard. But in no time, it spread to the entire hill.
2: 흰색 알이, 붉은색 알이. 이게 사람촌데요. 햇빛이 안 비치면 이렇게 오므려요. 이제 한두 시간 있다 해가 쫙 비치면 꽃을 아주 분홍색으로 예쁘게 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사람촌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0: 이게 분홍 설구화라고 하는데 불두화, 부처님 날 핀다고 해서 큰 거 불두화라고 하고 종류가 400여 종이 넘어요. 저희 집은 저희 집 정원의 특징은 꼭 어떻게 따로 이렇게 텃밭을 만든 게 아니라 군데군데 텃밭이 있어요. 이게 콜라비 꽃이에요.
1: 저 노란 게요?
0: 예, 예, 예, 예. 콜라비 먹다가 다 못 먹어가지고 미처 못 먹어서 꽃이 피었어요, 저렇게. 이거 먹어도 돼요, 꽃. 식용꽃이에요, 지금. 따서 드셔보세요. 예, 먹어도 돼요.
2: 정원을 들어보다 보니까 배가 고픈데.
0: 이거 내가 하나 뜯어줄게. 이게 꽃이야. 아이고. 이게 밥이 아침밥. 근데 같아 보이지만 요건 좀 틀리거든? 이제 매워질 거야, 이제. 겨자꽃이래서 그렇지. 아. 겨자꽃이래서 엄청 매워, 이거는.
2: 아, 맵다.
0: 매워, 엄청 매워.
2: 아우. 반찬이네, 이거.
0: 아, 입안이 막 화끈화끈 하네.
1: 여기 지천에 다 먹을 거네요?
0: 왜?
3: 진짜 맛있는 거 줄까요?
4: 상추. 이거는 정말 상추예요.
0: 어때? 겨울을 이기고 난.
5: 화순 전라남도 province 25 years ago to spend the remainders of their lives to prepare for retirement by growing flowers.
0: 제가 꽃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는 이제 있는 대로 원 없이 한번 꽃을 심어보고 싶다 해가지고 땅은 구입해놓고 이제 그 뒤치다거리는 이제 남편이 다 했죠. 그래서 머슴이 됐어요.
3: 머슴을 25년째 살고 있습니다. 세경 하나도 못 받고. 뭐 그래도 쫓겨나지 않으려면 어쩔 수 있겠어요? 예, 기꺼이 받아줘야죠. 예, 같이 시작을 한 거죠.
5: The couple's affection grows along with the flowers. But it wasn't always sunny and happy.
3: 애기 엄마가 그 암 진단을 받고 이제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제 금식을 거의 한 달 동안 하잖아요. 끝날 때 처음 이제 죽을 먹어요. 이제 닭죽이었는데 그 제가 표현하기를 그 닭이 돼서 국물이 돼가지고 이제 같이 살고 있는 아내의 그 에너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0: 답은 어디에 있냐면 음식에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하면서 이제 자연 밥상에 대해서 잡초 밥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여기에 나는 십자재가 전체 저는 마트예요.
5: Like spring flowers that endure winter and bloom in spring, the wife overcame her disease and began to learn about natural food. 이디엔 is mugwort. Mugwort harvested in late spring is a little tricky, but it has a rich scent. Today she's making a mugwort rice cake.
0: 잡고 한 10분 찌고 5분 정도 뜸들이면 됩니다. 저희 남편은 떡보예요, 떡보. 그래 가지고 저는 빵을 더 좋아하는데 신랑은 떡을 더 좋아해 가지고 제가 떡을 자주 합니다.
5: Her secret lies in preserving the natural taste of food by keeping seasoning to the minimum. A mugwort rice cake is ready. She decorates it with pink flowers.
3: 어, 냄새 좋은 냄새 나네.
0: 아, 얼른 오세요.
3: 아, 뭐야?
0: 아니, 오늘 슈퍼머리 했는데 컨셉이 핑크야, 핑크. 자기가 좋아하는 핑크.
3: 냄새. 냄새 한번.
0: 냄새 너무 좋죠.
3: 숯 냄새. 이건 정말 옛날 어머니가 해주시던
0: 포크 거기 있어.
3: 이 손으로 먹어야 더 맛있는 거야.
0: 그래.
3: 와. 내가 떡볶이 머슴이 이런 맛으로 사는 거야.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차단자 마세요. 이거 석류차입니다.
3: 복 받으실 거예요.

0: 여기 888개를 깔아가지고 180강하게 사시라는 그런 우리의 그 뜻이 여기를 걷는 사람들한테는 전달이 될 것 같아요.
1: There's one more place they want to show.
0: 자, 여기가 우리가 좋아하는 모네 지베르니 교인데
1: It's a pond that looks like Claude Monet's garden. They say it feels very refreshing to be here.
0: 항상 여기 지나갈 때 보면 모네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그렸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수련 편이네 수련 이쁘다 이제 정말 진흙탕 속에서 그곳을 헤치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그런 그 청아한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마음을 씻어내는 그런 기분입니다.
1: This flower garden is always open to anyone who needs healing.
2: 안녕하세요. 여기 계셨네요.
3: 어떻게 연락도 안 하고 오셨어요?
2: 아이고, 보고 싶어서 그냥 여기 계실 것 같더라고요.
3: 반가워요. 우리 안 하나 봅시다.
0: 이 이쁜 꽃들이 우리 미녀 선생님들 기다리고 있었어요.
4: 기분이 너무 좋은데.
3: 여기 애기 똥풀이 감겨주고 있네요. 재밌어요. 병아리 꽃나무도 다지고 이거 한 송이 남았어요 지금.
2: 저는 이 잎만 보고 딸기인 줄 알았어요. 딸기.
3: 아, 산딸기 잎하고 아주 비슷하죠.
2: 산딸기 같아가지고.
1: They became friends while exercising together. The couple guides the visitors through the garden, introducing every part of it.
0: 여기 참 잘 오셨어요. 여기가 어부바 하는 길이거든요.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는 어부바를 의무적으로 시킵니다. 서로 교감을 하면서 서로 사랑을 느껴보라라.
5: 그게 깊은 뜻이에요.
0: 네. 자, 양형자 어표. 아, 네. 제가
2: 교수님 어부실 수 있으세요?
0: 아유, 어부밖에 내가 심은 거예요.
3: 하나, 둘, 셋.
2: 와, 교수님 대단하시네요.
3: 나 이거 뭔 일이야 이거?
0: 어부바를 하면은 그 가슴과 등이 맞 닿으면서 서로 교감이 이루어져요.
3: 아, 그래서 당신 허리 나가
0: 이런 그 서로 교감을 느껴보는 것이 이 어부바길에서 이게 가장 사랑을 나누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느껴봅니다.
3: 아, 내 평생에 행복한 날입니다. 뭔 생일이네 이거는. 아이고.
0: 근데
3: 고생하셨어.
0: 옛날
3: 허리가 괜찮은가
0: 모르겠어. 전혀 때보다 훨씬 가벼워져가지고 좀 안쓰러운 마음은 드네요. 그 심장 박동 소리는 옛날보다 더 커진 것 같아요. 처음 만날 때 그 설레임보다 지금 더 커졌다라는 의미는 아마 인생이 그만큼 더 의미가 있어졌다고 그럴까?
3: 아, 근데 눈물 날라고 그러네, 괜히? 아우, 참네.
2: 대단하시네.
3: 오늘 감동 주려고 그래.
2: 대단하세요. 진짜 감동이었어요.
5: 사랑의 힘이지 않을까요?
6: 남편 데려야 될 것 같아요.
2: 제가 눈물이 날라 그랬어요. 눈물.
0: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약사님. 아,
2: 선생님도
3: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눈시울이 나네. 아, 어부만 왜 괜히 시켜가지고.
1: After enjoying the pleasures of nature, it's time to enjoy good food. A nice drink is decorated with flower petals from the yard.
2: 냄새가 시원해.
3: 머리가 맑아져. 머리가 맑아져.
1: Youngja is doing something in the garden.
3: 좀 크게 넉넉하게 해가지고 감아야죠. 여기다가 포인트로.
7: 즉석에서요?
3: 예, 즉석에서요. 자. 맛있게 드셨어요?
8: 너무 맛있네요.
3: 아, 맛있어요? 네. 제가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거든요.
2: 피로가 확 풀리는데.
3: 네. 뭔데요?
8: 뭔데요?
3: 누가 머리가 더 클 것 같아?
8: 뭔데요?
3: 얘가. 아, 그러면은. 자.
0: 완전히 선녀가 된 것 같아요.

0: 같이 하나 찍어주실래요, 기념으로?
1: 그럴게요. 네.
0: 자, 내가 이렇게 해줄게.
2: They make new spring memories.
3: 우리를 집에 가고 싶다.
0: 가세요.
4: 집에 가서 빨리 어부바이크를
2: 하네. Once again, we visited Hwasun to meet with a couple.
5: 네, 안녕하세요. 여기 꽃 많이 폈어요.
6: 예, 꽃이 아주 흐드러지게 피었네요.
2: Now we know why they wanted to see their flowers bloom so much. Their vast garden is filled with a parade of flowers.
6: 일주일 만에 벌써 지고 있어요. 진짜 이쁘죠? 꽃보다 꽃이 너무 예뻐요. 일로 와보세요. 아우, 진짜로 좋습니다. 자기야, 얼마나 큰가? 내 얼굴보다 더 커요. 여기 봉오리 이렇게 조그만.
2: Colorful spring flowers show off their charm. It's the best season to feel the beauty of nature, which changes constantly.
6: 계절의 변화가 여기 있으면은 실감하게 돼요. 하루하루가 달라지게 화려한 꽃들도 이렇게 피고 소소한 꽃도 피고 피고지고 하면서 인생의 희로애락을 다 여기서 경험하고 있죠, 저희가.
1: 하늘의 맑음을 보면서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아, 정말 기분이 좋구나. 행복하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곳이 정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원은 힐링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해요.
2: When spring is over, flowers will wither. But new flowers will bloom in the garden just like our lives.

0: 아우 들게 고소해.
1: 맛있어라.
2: 오늘 화순대 이번에 여행 오면서 이곳은 제가 꼭 리드하고 싶다. 엄청 잘생기셨죠?
0: 그죠? 키도 크고.
2: 네. 와,

0: 아니 잠깐 여기 바지 오늘 막 토시 바지하고 토시 아니 지금 우리 총각사로 가시는 거예요?
1: 아 총각사라면은 정말 좋겠는데 네. 여기가 이제 도곡면이라는 곳인데요. 네,
0: 도곡면
1: 화순이 산세가 많다고 했잖아요. 대한민국의 알프스라고 했잖아요.
0: 네네네.
1: 그래서 복숭아 농가가 300여 농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 300여 농가에서 2천 톤이 넘는 복숭아를 생산한다고 해요.
2: 그래서 이걸 입히셨구나. 네.
0: 복숭아 따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1: 그렇죠.
2: 트리빙 코리아 갑자기 삶의 체험 전장이 돼가지고 지금.
1: 야. 우리 코리아 TV.
2: 저 인형은 또 뭐야?
1: 아 쟤.
2: 아 이거 그 뭐야? 보통 이렇게 점포 앞에서
1: 주유소.
2: 어머 뭐, 그게 막 이게 인형인데 이거.
1: 네, 저게 이제 멧돼지 쫓는 거예요.
2: 아, 이 소리 나고 막 이런 것들이.
1: 네. 아. 멧돼지가 오다가 저걸 보면서 움츠리는 거지.
2: 아, 움츠리는 거.
1: 아, 우리가 이제 일손 한번 도와봐야죠.
2: 아, 이거 아침부터 이거 쉽지 않은데. 아, 안녕하세요.
3: 예. 어,
2: 예. 아, 처음 뵙겠습니다.
3: 예, 오늘
2: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네, 네, 네,
1: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 예. 아, 여기는 따님?
3: 예.
2: 와, 이게 이른 아침부터. 따님 한 번?
3: 딸이 셋이에요.
4: 아, 딸이 셋이에요.
1: 딸부잣집이네.
4: 딸이 어디 갔어요?
3: 아, 두 명이 직장이자 하나는 서울에 직장.
2: 막내신가 보다.
3: 큰딸이에요.
1: 큰딸.
2: 와, 보통. 큰딸이 아니면 막내가 항상 도와주더라고요. 둘째는 절대 안 해. 아 근데 복숭아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5: 아 그러시구만.
2: 저는 이제 저희 집 자체가 가족들이 다 좋아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쪽 지역고 어느 날은 이쪽 지역고 계속 돌려가면서 먹는데 네. 오늘 한번 먹어보고 아, 제가 한번
5: 아 맛있어야 되는 거 이거.
1: 지역마다 맛이 다 다르잖아요.
2: 그러니까
1: 어떤 지역이면 과즙이 많고 또 어떤 지역 과육이 탄탄하고
5: 품종도 여러 가지 있지만은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환경,
2: 네,
5: 햇볕도 좋고 바람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또 물도 빗물이라도 필요하고 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2: 아, 이게 이제 생산된 거구나.
5: 네.
2: 다 된 거구나. 우와! 내가 좋아하는 백도야.
1: 아, 이거야 이거 지금 이거.
2: 제가 황도보다 백도 좋아합니다. 약간 식감 있는 거.
3: 이걸로 닦아갖고. 아, 실수는 없네요.
2: 이걸 주는 건 저보고 오늘 따라한 얘긴데.
1: 근데 이거 지금 털이 있는 거잖아요. 어떡해요? 저
2: 또 알러지 있구나.
1: 소개할 게 있어요.
2: 알러지 있어요?
1: 복숭아 털 알레르기 있어요.
2: 아 진짜. 어.
1: 먹는 건 되게 잘 먹어요.
2: 네. 진짜요?
1: 깎아주시면 잘 먹어. 깎아주시면 잘 먹어.
2: 근데
3: 그런 분이 있어요. 네.
2: 이런 황제 같은 분이 있어요. 좀 더 맛있다고 하니까.
1: 진짜 이거 애기 궁뎅이 같아. 너무 예쁘지 않아요?
2: 아.
1: 아삭 소리.
2: 정말이.
1: 네.
2: 아 이거 너무 맛있네.
1: 아우라 깎아먹고 싶어.
5: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맛있게 말씀해주면 제일 고맙죠. 에이,
2: 아니 이 식감도 너무 좋은데 네. 너무 달아.
1: 네. 달아 보여요.
2: 아 주고 싶은데. 아.
5: 까보실까요?
2: 네. 아 이거 먹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3: 저기 복숭아 따는 거요.
2: 네.
3: 이런 걸 따야 돼. 이렇게 봉지가 이렇게 벌어진 거.
2: 아 봉지가 벌어진 거.
3: 네, 봉지가 벌어져서 이렇게 색깔이 예쁘게 물든 거.
1: 아 커서 터진 거네 그러니까.
3: 네, 그렇죠. 자연적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2: 그냥 툭 따면 돼요?
3: 한번 따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2: 잘한다. 우와, 이거 봐, 이거 봐.
1: 아 예쁘다.
2: 와, 이게 자연적으로 벌어진 거예요?
3: 그렇죠.
1: 크면서 봉지가 터진
3: 예,
1: 거네?
3: 크면서, 예. 그러면서 터지면서 이 색깔이 이렇게 예쁘게 들어요. 예, 예.
1: 야, 이 헐크의 그 바지는 안 벗기시는데 터지는 거야.
0: 여기는 뭐 지금이 완전 수확철인가 봐요. 다 거의 다 있네.
3: 예. 예.
0: 진짜
1: 요 좋네. 아,
0: 여기 있다고요.
1: 여기 벌어졌어. 아이 도대체 눈 어디 두고 있는 거야? 여기 좋다니까. 아,
0: 잠시만요. 여기 있다고요. 여기 요거 좀 따고요.
1: 여기.
3: 잠깐.
1: 그렇지.
0: 야, 아유, 혹시 우리... 알러지 있는 거 거짓말 아니죠?
1: 아유.
0: 왜 여기서 나만 일하는 거지?
3: 이거는 조용히 갑시다.
1: 요것도 잘 익었습니다.
0: 어디요?
1: 요거. 내가 입에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계속 헛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0: 저 지금 땀 났어요.

0: 안녕하세요.
1: 우와.
2: 오해구나.
3: 와.
1: 새참?
0: 화채 가깝습니다.
1: 화채 와. 아니 아니.
2: 아니 이게 내가 낳을 때가 되는
1: 아니 이런 건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이, 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새참만 먹으려고.
2: 아 이제 내가 낳을 때가 됐어.
1: 새참 드셔보셨어요?
2: 먹어봤죠, 저는.
1: 그래요?
2: 네. 오,
1: 보통 새참은 국수도 하죠, 그러던데.
2: 아유, 복숭아잖아요, 복숭아.
1: 오늘 와, 수박 화채.
0: 수박이랑 복숭아랑 넣어가지고.
1: 와, 맛있겠다.
0: 신선하게.

0: 숟가락이랑
1: 이게 과육이 너무 무르지도 않고 단단하지도 않고 딱 적당하네요. 아 진짜 맛있네요.
0: 저 이런 말 들으려고 여기까지.
2: 그럼.
0: 맛있다는 소리 들으려고 1년 동안.
1: 진짜 아삭아삭한 게 좋네요.

0: 저희 그럼 우리 일도 열심히 했는데 네. 배고프니까 네. 진짜 세찬 먹으러 가죠.
1: 와 지금 바로 쪘네.
0: 예, 바로 쪘어요. 바로 쪘어요. 예, 색깔인 것도 오, 더.
2: 하모니카 한번 불어봐야 되는 거예요.
0: 예, 그래, 그래봐도 되죠.
2: 그요.
0: 예.
3: 옛날 사람아.
0: 그러니까.
3: 예. 그럼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0: 순간 한번 썰어보세요. 작가님이 한번 해보세요.
2: 저는 씻고 온 거니까.
3: 저는 큰 칼은 괜찮은데 작은 아, 칼은 예, 큰 칼은 잘 잡는다.
2: 큰 칼 잘 잡아.
0: 아, 채 쌀 건데?
2: 그래 알죠.
0: 예. 예.
2: 우리 전문이에요.
3: 아, 이거 채를
4: 아, 아, 그래요?
0: 채를,
4: 아,
0: 채. 채를 잘 쓰시구나.
3: 오, 잘하신다. 오~
2: 아, 야, 자꾸 밀리네, 얘가.
0: 예.
2: 제가 이거 좀 뭐죠? 밥 얻어 먹는 비결이 이런 거예요.
0: 야~
2: 살짝 밀면서 이렇게.
0: 예.
2: 칼질이 다 다르죠.
3: 아~ 너 잘 잡고 있죠?
2: 예.
3: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거야?
0: 오이 넣으셔요.
2: 오이 넣고 저어주시고

0: 와, 한번 먹어봅시다. 아유, 시원해. 어우.
1: 그 맛이 없어도 맛있어.
2: 이게 살짝 달큰하네요, 이게. 국물이.
1: 아, 예, 그래요?
2: 복숭아 향이 싹 나네.
0: 새콤달콤하네.
1: 맛있어요?
0: 네.
1: 많이 드세요.
0: 네. 농산이 하시다가 또 이렇게 가족끼리 다 세차 먹으면 이게 또 그 맛이 있어요, 그죠?
3: 그죠, 이렇게 바람 맞으면서 자연에서 바로 나온 거 다 갖다 가지고 먹는 그런 신선한 맛은 진짜 어디서 먹을 수 없죠.
0: 지금 35도 가까이 되잖아요.
2: 그렇죠.
0: 여기 앉아있는데 너무 시원해. 왜 여기 시원하지?
2: 이게
0: 되게 이상하네.
2: 그늘이 되어줬잖아요. 한번 보세요, 위에.
0: 아, 그늘이 있다고 이렇게 시원하나?
1: 바람이.
0: 그러니까.
1: 에어컨. 바람이, 에어컨 그러니까. 바람이 되면
0: 와, 밖에서. 에어컨 바람처럼.
1: 자연 바람이.
0: 그러니까 자연 바람이. 예. 저희 아. 오늘 일했는데 저만 했어요. 저만 했어요. 저만. 저만 했어요. 저만.
1: 안 되기 때문에.
0: 네. 저만 해가지고.
4: 이랬어요.
1: 아, 자신의 조상 드시네요.
0: 어쨌든 저는 일 잘했습니까? 이 정도면 하나입니까? 네.
1: 시골 태생이어서 그러신지 진짜 네. 일이 딱 그 손에 잡은가 동시에 그 아, 매끈하게 딱
0: 그죠? 네,
1: 잘 아, 지적할 것도 없이 잘 따시더라고.
0: 일단 저만. 일단은 네. 저만 주시면 됩니다.
1: 예. 네. 복숭아로 일단 하겠습니다.
0: 아. 좋은 일당. 아, 좋은 일당입니다. 아, 근데 진짜 빛깔이 너무 좋아.
2: 그죠.

0: 숲이 되게 깊죠?
1: 네. 네. 와, 이건 뭐야?
0: 건물이 좀 특이하고.
1: 거의 피사의 사탑처럼.
0: 살짝 기울었죠?
1: 살짝 기울게. 네.
0: 자, 여기가. 네. 이 건물 뒤에 있는 저 산이 무등산이라는 산이에요.
1: 아, 그렇죠. 여기 무등산이죠.
0: 무등산 들어보셨죠?
1: 들어만 봤다. 전라도 사람한테. 당연히 무등산 수박. 광주.
0: 그렇죠.
1: 화순.
0: 들어가보자.
1: 뭐 어떻게 들어가지?
0: 이제 아는 게 없어. 아, 이 무등산이 화순과 광주를 경계하는 접경이 있는 산이거든요.
1: 아, 그렇죠.
0: 네. 그래서 이곳에 아주 예쁜 정원이 있습니다.
1: 정원이요?
0: 예. 전라남도의 민간 정원으로 지정이 됐는데 아주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제 핫플이라고 그러잖아요.
1: 핫플.
0: 예, 예. 정원이 너무 예뻐서 그래서 젊은 친구들도 많이 오는 그런 정원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왔어요.
1: 아, 진짜.

0: 정원이 있어요?
1: 네.
0: 아, 그래서 이런 게 있는 건가?
1: 그렇죠. 요거는 여기서 보면 모르고요. 조금만 저쪽에 가서 보면은 이게 좀 특이하게 보일 거예요.
0: 아, 지금도 이렇게 그렇죠. 지금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금 기울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정원이 좀 자연과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거기다 예술적인 혼을 넣어서 조금 비틀었어. 그래서 틀므로서 이제 예술적 가치가 드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을 이제 물의 정원이라고 부릅니다.
0: 물의 정원?
1: 물소리 들리시죠?
0: 네, 그래서, 아니, 저 앞에 지금 물이
1: 네, 이렇게 맞아요.

0: 야, 이래서 물의 정원인가 보구나. 네.
1: 저 위에서 내려왔던 물이 이렇게
2: 이렇게
0: 그렇죠.
2: 위에서부터 이렇게
1: 내려와서 이 공간을 지금 수로가 다 있잖아요. 네. 저 수로를 따라서 저기 폭포처럼 물이 떨어지고 있죠. 저기서 한번 머물렀다가 물이 제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0: 물소리, 그다음에 숨멍, 불멍 뭐 이런 거 하면
1: 물멍이라 그러죠. 네.
0: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그렇죠. 좀 멍해지니까. 아.

0: 소나무 봐. 저 멀리 있는 소나무 보세요. 빛을 받아가지고 지금 되게 붉게 빛나죠.
1: 아, 그러네. 네. 와, 근데 산기슭이 진짜 빽빽하다.
0: 그죠?
1: 아이쿠야. 이건 뭐야 또?
0: 와.
1: 치코스벨리?
0: 되게 재밌게 생겼다.
1: 이건, 이것도 명물이네.
0: 이런 눈들 한번 보세요. 이거 얼마나 재밌어.
1: 그러네. 아, 이게 타일 같은 걸 네. 만들었나 보다.
0: 네, 타일을 붙인 거죠. 아. 구슬도 있어, 구슬.
1: 아, 구슬도 있어. 네. 와, 이건 작품이네.
0: 그죠.
1: 누가 했지?
0: 그래서 여기 예술가들이 이제 상주를 하면서 이런 것도 만들고, 아까 왜 기울어 거친 집 있잖아요. 네네네. 일반 건축가라면 이제 바로 세우는데, 그걸 기울게 하는 건 예술적 감각인 거죠.
1: 아, 여기 되게 재밌는 곳이네. 야, 여기 뭐 있다.
0: 그죠?
1: 노루 잠자리. 아, 노루 잠자리가 아니네.
0: 노루?
1: 잠자리죠,
0: 잠자리.
1: 잠자리. 아, 노루가 잠을 자러 올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노루가 잤던 동굴이 저 안에 있거든요. 여기가 좀 아마 그 노루가 생각했을 때는 은신할 수 있는 은신처라고 생각을 했겠죠. 아.
1: 그럼 뭐 여기 동굴 있다고요?
0: 네, 이쪽으로 가면 돼요.
1: 아, 그럼 한번 가볼까요?
0: 네.
1: 어, 동굴. 와, 대박. 와, 이게 동굴인가 보다.
0: 네.
1: 야, 이게 동굴이구나.
0: 근데 이 동굴이 6.25 전쟁 때는
1: 네네네.
0: 피난민들이 여기서 숨어서 생활을 했다고 해요.
1: 그러면 노루 동굴 뺏은 거네?
0: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나 살자고 노루 동굴 좀 뺏었네요.
1: 야, 우리가 급하다 지금.

0: 우와.
1: 우와. 오유.
2: 오유.
1: 작은 페트라 같은데요?
2: 아, 이런 벽면을 보니까.
0: 아, 아, 저게 하늘종인가 보다.
2: 저는 이제 하늘종이고, 네. 그놈아 이제 하늘정원. 이제 하늘이 보인다라고 해서 하늘정원이라고 이름을 지었답니다. 자, 근데 더 재미난 게 있어요. 이 바위가 있으면, 이 바위 있죠? 네. 이 바위 어디서 났을까요? 면을 딱 보시면은.
0: 그러네, 여기 딱 맞겠네.
2: 그죠?
0: 네.
2: 그대로 그냥 쿵! 넘어진 아~ 거야.
0: 와, 이게 깨진 거야, 그래?
2: 네.
0: 이렇게?
2: 네.
0: 이야.
2: 그래서 이렇게 쿡 떨어졌고, 이런 공간이 만들어진 거죠. 조 한번 쳐보시죠.
0: 네. 아. 아이, 자. 화순의 전기를 받아 하늘에게 알린다.
2: 어휴.
0: 아,
2: 오, 좋네요.
0: 목소리 좋다.
2: 막다.
3: 예.
0: 종 한번 쳐보시죠.
2: 많은 발전을 위해서.
0: 진짜 확실히 무등산이 바위가 많아서 그런지 네. 다른 산보다 이렇게 이제 정원은 잘 갖고 놨는데 돌 계단들이 많긴 하네요.
2: 네.
0: 확실히 돌이 진짜 많다.
2: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바우 정원.
0: 아, 바우 정원.
2: 네.

0: 뷰는 여기가 제일 좋은데요.
1: 그렇죠. 네. 아, 되게 서정적이네요.
2: 여기 나뭇가지가 너무 풍성해가지고 이 노을 지는 게 살짝 걸리긴 했는데. 네. 야, 하늘 진짜 너무 멋지다. 와, 이제 화순 여행이 드디어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데.
1: 그렇죠. 긴 여정이었는데.
2: 아. 작가님 어떠셨어요?
1: 저요. 처음에 제가 화순 얘기할 때. 네. 그 시간 도둑이란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시간을 죽일 수 있을 만큼 멍 때리기 좋은 곳. 그래서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적벽 갔었잖아요. 적벽의 그 모습과 오늘 이 노을의 모습, 붉게 네. 물들어가는 이 모습이 두 가지가 딱 겹쳐 보이면서 어우러뜨는 게 이 붉은 기운을 제가 받아가는 것 같아서 아.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2: 저도 적벽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이 화순을 딱 화순 일경이라고 하는 이 적벽을 딱 대할 때 아 화순은 되게 신비로운 곳인가? 약간 그런 생각을 좀 가졌었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신비로운 곳이었고 그리고 근데 저한테 기억에 남는 건 사람이에요, 사람. 이 마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 마을에 대한 이 태도. 아무튼 화순에서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1: 아유, 작가님. 좋은 여행했습니다. 아유.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y.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모습 뭔지 아시나요? 바로 태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 연구원 구승. 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한국의 전통 무예인 태견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2: 볼시대기 선거라. 선다.
1: 태견은 유연하고 율동적인 동작인 툰발기라는 우리 고유의 독창적 보법을 중심으로 상대를 발로 차거나 넘기는 기술을 사용하는 무예예요. 그런데 태견을 보고는 전통춤이다, 기술연이다, 도검을 들고 한다, 이크에크 소리는 익살스러운 추임새다 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태견에 대한 오류 정보 바로 잡아볼까요?
2: 바꿔라!

0: 학교는 부드러운 동작으로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한국의 전통 무예이자 민속 경기예요. 도건 같은 도구는 쓰지 않는 맨손 무예합니다.
1: 잠깐, 뭔가 하나 빠졌는데요?
0: 네? 뭘요?
1: 태교는 중요 무형 문화재거든요. 1983년에 국가가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무예로서는 최초로 유네스코가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했죠.
0: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요?
1: 예. 세계가 인정한 거죠.
0: 맞네요. 우리 고유의 전통 무예이자 세계가 인정한 문화재인 택견.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한국 바로 알리기에 함께.

0: It's interesting how familiar sceneries can bring relaxation and unexpected joy amid a hard day out of the blue. On a crisp day in June, I embark on a road with a light heart to search for such valuable moments. The strength to get back up when life brings you down, and consolation from my past self to myself in the present and future, perhaps stems from memories. A peaceful walk to retrieving memories. Today it starts in Mapo-gu, Seoul.
1: 가끔씩 그 종이지도를 보고 여행을 떠나던 그때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아, 요즘은 이렇게 스마트폰이 길을 잘 안내해 주지만 옛날만 해도 종이지도 한 장에 의지하며 길을 찾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면 길을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좋을 때가 있죠. 예상치 못한 풍경과 장소,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며 멋진 추억을 쌓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발길 닿는 대로, 추억이 이끈 대로 향하는 낭만 여행 시작해 보겠습니다.
0: A relaxing park and forest pass by the bank of Han River, a concentrated area of high rises and houses full of old yet comforting vibes. A town where everything mentioned coexists, Mapo-gu knows how to show its color in various ways. While most have vanished by now, the way the town used to be still crosses our minds. Let's walk back in time and remember how things were in the past.
1: This is the MZ 세대들이 많이 찾는다는 망리단 길입니다. 아, 이렇게 걷다 보면 옛날 구호 건물들, 예, 주택들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옛날 소아과 병원인데, 야, 세월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요즘에 이런 건물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옛날 건물들을 다 허물고 없애버린다면 참 아쉬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외관은 옛날 건물이지만 잘 보존하고, 안에는 이렇게 새롭게 꾸미는, 네,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요즘 MZ 세대들이 말하는 힙스러운 그런 느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Where antique and excitement coexist, let's find out what makes Mangwon-dong so special. There's one thing so grateful for always staying by our side. It's the traditional market where love is shared all around. Opened for some 40 years in the town, Mangwon Market seemed as vibrant as ever. While looking around the town relaxedly, a sight of a familiar and cozy residential area unfolded before my eyes. My feet stopped walking in front of a barber shop that anyone could tell had been there forever.
1: Yeah. 이거 삼색 이 원통형 간판. 이거 보이세요? 이거 딱 옛날 이발소 간판인데. 야, 이게 아직도 있네.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이제 주택가에 이렇게 옛날 이발소가 있는 거 보니까, 야, 참 더 정감이 갑니다. 이 건물 자체도 그 세월의 힘이 느껴지고 흔적도 느껴집니다. 아,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있을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0: 아. I'm excited to see whom I'll be meeting here.
1: 실례하겠습니다. 안에 계세요?
2: 네.
1: 예. 아, 안녕하세요. 예. 예.
2: 아, 일단 들어오세요.
1: 예, 들어가면 될까요? 예, 예. 아, 예.
2: 반갑습니다.
1: 예, 아.
0: What layers of memories will I encounter here? A barbershop full of traces of time, hard work, and a relaxing vibe for a cup of tea. I'm here to hear the warming stories that forge this place.
1: 아, 제가 마치 많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분 맞으시죠?
2: 그분일걸요?
1: 그렇죠. 아, 우리 그런데 말이죠. 네. 여기 이발소인데 이발소 아저씨는 안 계시고.
2: 맞아요.
1: 아니 뭐, 네. 다시 뭐 미용 쪽으로 해갖고 이렇게 이발을 좀 직접 해주시나요?
2: 제가 이발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이발이냐면,
1: 네네.
2: 말과 마음을 다듬는 이발을 하고 있어요. 여기가 원래
1: 네네.
2: 68년 동안 이발을 했던 할아버지가 직접 50년 동안 운영하시던 이발소예요.
1: 네.
0: For a long time, this place has seen how long of a road that the barber had to walk on his own. It was more than just a barbershop. It gave comfort to the neighbors.
2: 우리 할아버지가 이릉 이발소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서만 49년, 50년을 정말 의자 3개에 놓고 이발을 하신 곳이에요. 네. 그래서 이곳에서 아무도 없을 때 정말 원주민으로 오셔서 망원동에서 오셔가지고 아들 둘 대학 보내고 손주 등록금까지 이 이발 의자 3개로 다 했다고 가장 자부심을 느끼시던 그런 아, 곳이었어요.
1: 그렇지. 우리가 앉아있는 여기 테이블에 네. 이발소 의자들이 놓여져 있었는데.
2: 네, 그렇죠. 그리고 이곳은 할아버지가 보일러도 안 떼시고 그냥 연탄을 그냥 뗐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 타일이 할아버지 그 당시 그 타일 그대로예요.
1: 야, 이것도 옛날 이발소 타일이에요?
2: 네, 그대로. 그래서 이쪽 와. 보시면 여기가 할아버지 연탄이 있던 곳이어서 안 지워져요. 제가 이 동네 주민이니까 네네. 오며 가며 산책하다가 이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네. 할아버지랑 친구가 됐고 결국은 이제 할아버지 많이 편찮으셔서 제가 이제 인수를 하게 됐어요.
1: 아, 네, 네. 그러니까 이 외관도 이발석 느낌 그대로 살리시고 네. 여기 안에 보니까 저 이발할 때 앉는 저기 의자.
2: 맞아요.
1: 네, 의자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저거
2: 소품들.
1: 네, 소품들이 그대로 남아있네요.
2: 맞아요. 할아버지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해가지고 네네. 그냥 할아버지 썼던 의자 그대로 할아버지 영업신고증, 그 당시 요금표, 살균 상자 네. 저기 보면 로션 있어요. 로션.
1: 로션.
2: 로션. 나우나 카세트 테이프 이런 건 이제 할아버지의 그 시간을 오마주하면서 네. 이렇게 모셔놨죠. 네.
3: 뭐라고요 할아버지?
4: 생명이라고
3: 연장이 생명이라고
4: 네. 이봤어
3: 맞아 연장이 생명이지
0: The place is built by the barber's hard work and the director's love for the town and the aura that makes it unique.
1: 아니 근데 이 신발은 정말 오래된 수작업을 해서 만든 신발 그렇죠. 같아 나무로 돼 갖고.
2: 네 맞아요 눈썰미가 있으시다. 이거 할아버지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네. 할아버지 키가 엄청 조그마셨어요. 네. 그래서 손님들이 그 의자에 앉으면 머리 위를 못 자르시는 거예요.
1: 저처럼 이제 키 큰 사람들 오면.
2: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걸 직접 할아버지가 나무를 잘라서 이거를 대서 와. 그래서 손님이 오시면 여기 위에 새처럼 살짝 올라가세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다듬고.
1: 손재주가 좋으신 게 딱 느껴지는
2: 그쵸.
1: 게 옷도 그냥 여기서 만들고 네. 많은데 이렇게
2: 고무까지 다
1: 고무까지 이렇게 다 되고
2: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야. 대단한 고객 만족 서비스 정신이에요. 할아버지는 정말 프로셨거든요. 그래서 머리 한 올도 안 놓치고 네. 진짜 프로페셔널하게 하셨죠. 이것도 너무 소중하고 네.
0: As the barber put all his heart into taking care of the locals' hair in the past, this place now greets and gives solace to those feeling down and exhausted by listening to their stories.
2: 아카이브라는 거는 과거와 미래를 이렇게 연결하는 다리 같아요.
1: 네.
2: 그래서 그 누군가가 이거의 과거의 그런 시간, 이런 역사 이런 것들 정리해 놓지 않으면 우리의 그 미래에 있는 사람들은 과거로 알도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하거든요. 할아버지의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 꾸려왔던 60여 년의 시간을 저는 제가 잘 이어드린다고 생각해요.
1: 네.
2: 후손들한테 그런 아, 마음으로 소중하게 하고 있어요.
0: Thank you so much for being here and preserving it to this day. May the scent of memory remain for long in this space. A signboard can indicate many things about a place, and how long a place has been there is one of them. And this is where my feet stayed idle again.
5: (웃음) 그래, 옛날 다리면 저렇게 막 연기도 나고.
0: And as my heart told me, I mustered up my courage to walk in.
1: 사장님, 안녕하세요.
6: 네.
1: 예, 저 시계 좀 하겠습니다.
6: 예.
1: 아. 네.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기 장사하신 지?
6: 망원동에서는 한 40년.
1: 40년이래요?
6: 83년 네네. 왔으니까.
1: 이야.
6: 거의 이 자리에선 거의 30, 한 7, 8년?
1: 네, 야.
6: 옆에서 해다가 이제 연락 받고.
1: 네. 여기 뭐, 여기 이 동네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것 같아요.
6: 그렇지, 거의 다.
1: 네.
5: 이렇게 한 자리에서 이렇게 오래도록 이 세탁소를 운영하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6: 그 제 직업이 네네네. 72년도부터였다가지 한 거니까 한 50몇 년 했다 보니까 꾸준히 그냥 한 직업만 했지.
5: 네. 사장님 옛날만 해도요. 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마다 자전거 타신 우리 세탁소 사장님께서 옷 들고서 세탁 세탁이 왔어요. 세탁 맡기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네. 막 이렇게 돌아다니신 거 봤거든요.
6: 네.
5: 사장님도 과거에는 그렇게 하셨었어요?
6: 그전엔 그 아파트에서는 그렇게 했고 아파트에서 그게 제일 먼저 그렇게 됐고
5: 네.
6: 동네에서는 이제 보통 주문 배달 오토바이 타고 와서 주문 갖다 해주고 그런 거죠. 네.
0: A place where the owner experienced all the joy and sorrow in his life. Every part of this place is history that's untradeable.
5: 실, 와, 종류별로 다 있네. 그리고 옛날 세탁소 하면은 좋은 게 뭐냐면요. 이렇게 이 동네 지도가 다 이렇게 항상 붙어져 있었어. 그래서 어디 동네 누구누구 어? 딱 이렇게 세탁물을 찾으러 갈 때 편하게. 야, 요 지도 보니까 이제 한눈에 이 동네를 알 수 있겠네.
6: 사각으로 된 거지 망한 일도.
5: 네, 그러니까요. 네. 야.
6: 세탁소가 가게들이 좁으니까
5: 네네.
6: 옛날엔 지금이야 우리는 좀 넓지만 좁은 집들이 많더라고 반 정도.
5: 네.
6: 그러니까 이게 이만큼 길면은 장사가 많이 찾으니까 이렇게 반쪽짜리야. 오바르크만 치는.
5: 네.
6: 지금 안 나올 거야 아마 이렇게.
5: 책상에 또 이렇게 센치도 다 돼 있는 거예요.
0: How soothing is the sound?
6: 이렇게 이제 풀리질 않고.
5: 네네네.
6: 그냥 뜬걸 뭐 풀려서 저거니까.
5: 야 짱짱하게.
6: 이렇게 떠주는 거지.
5: 네네 그렇죠.
6: 깔끔하죠.
5: 네.
6: 요새는 젊은 분들은 다 바가 입어. 치즈바지도 바가 입는 편이고.
5: 네.
6: 옛날 분들은 그래도
5: 접어서
6: 옷에 대한 애착이 많으니까.
5: 접어서.
6: 또 뛰는.
5: 아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옷값이 비싸니까 네. 이렇게 접었다가 네. 이제
6: 아니 표시 안 나게끔
5: 네 접었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분이 이제 키가 크고 점점 네. 크면은 짧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탁소 와갖고 이거 터달라고 해서 다시 이렇게 내서 있는 거예요.
0: 네. This place instantly brings anyone to their past and makes them go. Those were the days.
5: 이 가위가 원단 자르기에 최적화된 가위예요.
0: Even if time changes, an old laundry place like this always has a place in people's hearts. I'll come back another time. And like that, my jolly stroll in the town of Mapo continues, where old and cozy vibes of the past can still be found in the middle of tall buildings. This is Ayeondong, where old and now are well kept and blended. Here, I join a special guest.
5: 우리 그 마을 여행 활동가
7: 네네.
5: 박영희님.
7: 네.
5: 네, 반갑습니다.
7: 네, 반갑습니다.
0: I go on a special village bus tour around Ayeondong Village Traveler. This village bus has been taking villagers across the town for as long as they can remember. Everywhere the villagers went, the bus went too, while reaching all corners of the town.
5: 근데 이제 버스가 좋은 게 바깥 풍경을 보면서 여유를 즐기면서 동네 풍경을 볼 수 있어서 그렇게 참 좋은 것 같아요.
0: Thanks to the bus doing all the heavy work reaching the top of the steep hill, the villagers can stay relaxed while enjoying the view of the alleyways where there's still love and warmth.
5: 아, 여기 정말 저도 이제 오랜만에 와 보는데요. 아.
2: 근데 아현이라고 하잖아.
5: 네.
2: 말 현자가 들어간 거는 고개라는 뜻이에요.
5: 아.
2: 그래서 우리 뭐 이렇게 시내 나가면 송현, 뭐 홍현 이런 게 무덤 뭐 이런 것들이 많았던 동네. 그러니까 좀
5: 버스가 이 돼지슈퍼 앞에 쓴다 던가
2: 네네 맞아요 마을버스가 여기 돼지 슈퍼 앞에
5: 그리고 여기 보니까
2: 네.

0: In the corner of the middle of a steep road sits an old corner shop. It's been around here almost forever. A place that grew alongside and still remains with the locals. The corner shop has been around the village for over 50 years, providing daily necessities for the residents.
1: 이렇게 길도 이렇게 딱 껴 있지 않았을 거예요. 도로를 이렇게 거의 그냥.
0: It's also known for where the movie Parasite was filmed. I had a chance to speak with the owner.
2: 그 당시 이 딱 나는 뭘 뭐 기생충이 뭐 끝났으면 우리 이제 영화 한번 우리도 이제 보고 그걸로 끝나고 잠잠해져 버렸는데 그 미국에서 그 뭐 상을 받으면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제일 먼저 스페인 그 여기 기자들이 막 들어오는 게 스페인에서 왔다 그래요.
3: 영화 그러니까 잘 되고 관광 명소가 된 거야.
2: 제일 먼저 딱 들어오는 분이 한 세 네 명이가 사진기를 이렇게 이런 걸 딱 들고 들어오면서 스페인에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유럽 분들이 그렇게 오더라고요.
0: Working day in and day out with diligence had led him to a moment of cinema.
1: 아 정말 옛날 보던 슈퍼 그대로 있네요. 야, 저 시계부터 해갖고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야, 50년 동안 이 한국에서 이렇게 가게 슈퍼를 운영하시면서 장사를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래 이곳에서 장사를 하시게 된 거예요?
2: 뭐 아니 배운 것이 이것뿐이라. 그거 뭐 딴 거 하자니 할 수도 없고.
1: 네.
2: 그리고 또 이걸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거 내 집이 돼가지고 누구 줄 수도 없고.
1: 네.
2: 그래 지금은 장사가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내놓으려고 하는 지금 이런 중입니다.
1: 아 그러세요?
2: 네, 너무 안 돼서.
1: 아 그래도 이 한국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이 동네에서 장사를 하셨으니까 이 동네 분들한테 여기 이 슈퍼는 어떻게 보면 좀 애착이 가는 정말 사랑방 같은
2: 예.
1: 그런 슈퍼일 것 같아요. 동네 올 때마다 한 번씩 들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2: 근데 그런 그 글쎄 그거의 아쉬움이 너무 서글퍼요. 웃는 말에서 이 지금은 젊은 분은 나이 먹은 분들한테 잘 안 올라 그래요. 예. 너무 그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또 이 담배 가게가 담배가 밑에 가게가 담배가 있으니까 더더욱이 거리 손님이 그냥 밀리다 보니까 우리 집에는 있는 채 없는 채 모르는 채 해버리는 것이 지금 우리 동네의 분위기입니다.
1: 네.
2: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서글프기도 하고.
0: Since nothing can evade the power of time, the owner says it's easy to be forgotten gradually.
1: 옛날 이런 거 와 이거 어떻게 많이 사다 먹었거든요 이런 거 학교 앞에 슈퍼 같은데 추억의 쫀득이.
0: Once a young place where his hectic youth was spent and where fragments of the couple's lives had been shaped, it's only my hope that they continue to share their love and heart with those around them as long as forever.
1: Can you go up the stairs?
4: Yes, yes. You can go up the stairs until the end, so you can see the Iron Dome from one eye. Yes. That's the place where you can see. 이렇게 언덕이 많고 계단이 많은 곳에 이제 서민들이 많이 살잖아요.
1: 네.
4: 그런데 강복하고 강복 이후에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 많은 피난민들하고 이농민들이 이 네. 이제 서울에 올라오게 되잖아요.
1: 예.
4: 이곳에 오게 돼서 여기서 이제 많이 살게 된 거예요.
1: 네.
4: 그러니까 판자촌을 짓고 사람들이 살았던 거죠.
1: 네.
4: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하면서 60년대, 70년대 이렇게 집들이 바뀌게 된 거죠. 빨간 벽돌, 이렇게 70년대, 80년대를 상징하는 이런 건물들도 많이 좀 바뀌게 됐어요.
0: Walking up the step street in Ayeondong took me to a sight that made me feel like time stood still for a moment. The vibe that the place gives off is created by the hardworking locals.
4: 그래서 이렇게 동네마다 계단에 그림을 그려놨어요.
1: 예.
4: 근데 여기 지금 아까 보셨지만 계단들이 되게 많잖아요.
1: 네.
4: 그래서 이 계단 어떻게 하면 좀 아름답게 예쁘게 보일까? 이래서 이런 그림들을
1: 여기 잠깐 앉았어.
4: 네네.

0: My next destination made my heart thunder so loud in my chest. I took myself to the youthful and vibrant streets of Hongdae, or Hongik University. This place always seems to rejuvenate the youth and innocent emotions dormant inside me. I am as excited as ever to look around the final place to search for memories today, located in the heart of Hongdae.
1: 야, 여기는 이제 젊은이들의 정말 피 끓는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아, 홍대 예, 거리입니다. 아, 대학가 거리다 보니까 아주 이게 학생들도 많이 다니고 예. 저는 매번 여기 올 때마다 기분도 좋아지고 어떤 좀 젊어지는 느낌이 정말 듭니다. 아. 그리고 이곳은 하루하루 매번 올 때마다 매번 바뀌고 변화되는 곳인 것 같아요. 예.
2: 야, 여기 아직도 있네. 야. 그 예전에 말이죠. 저희 미술도구 사러 이제 다니면 선생님께 어디 가면 살 수 있어요? 그러면 항상 여기 호미엄마 가서 미술도구 사라.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여기가 정말 미술도구의 천국. 정말 야, 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미술을 전공한 학생들은 여기를 마치 참새 방앗간처럼 자주 드나들던 그런 곳입니다. 아, 근데 아직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셔갖고 참 고맙습니다. 아, 아직도 호미화방은 건재합니다.
0: As an art student myself, many of my memories were made here as well. This old atelier has been around for nearly a century. It remains standing to this day at the entrance of the university since 1975. Not only has it provided every need for art college students, but it also has been an old friend for them.
2: 여기 오면 이 화방 특유의 냄새, 향.
0: I was also momentarily taken back to the good old days.
2: 야, 여기 물감들도 있고, 이거 혹시 기억하세요? 예전에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미술하고 다닐 때 입시할 때 항상 그렸던 아그리파. 야, 줄리아. 아, 이거 대세물에서 연필 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에서 여기 이제 아크릴 물감들. 여기 오면은 정말 미술을 전공하신 분들은 눈이 돌아간다.
0: While reliving that moment when I aspired to be so much.
3: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 네. 혹시 그 뭐 좀 여쭤보려고요?
3: 아, 예, 예.
2: 여기 사장님이세요?
3: 네.
2: 아, 제가 또 유엔사 학교 사장님을 또 잘 만나갖고 아, 사장님한테 이렇게 쉽게 제품을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네.
3: 아, 이거 별 말씀을요. 예. 제가 할 일인데.
2: 아, 그러세요? 예. 그 제가 이제 유화 물감을 이제 찾고 있는데 아크릴 물감을.
3: 네. 아크릴 물감이요?
2: 예, 예, 예.
3: 여러 가지 있는데 혹시 따로 쓰시는 브랜드가 있나요?
2: 캔버스를 좀.
3: 아, 캔버스는 2층으로 올라왔어요.
2: 아, 2층으로 올라왔네. 예. 아, 예, 그럼 2층으로.
3: 근데 이렇게 뭐 유명한 분이 오시니까 제가 더 그냥 뭐.
2: 아, 아, 아, 아.
0: Maybe this is what the power space is about. I was clearly reminded of that time. I came here to buy art supplies and tools.
3: 아버님이신데 일대 사장님이세요.
2: 아, 안녕하세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오랫동안 아, 이 마포구의 이 홍대에서 이 호미화방 잘 지켜주시고 시작해 주셔갖고 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
3: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2: 아유 저도 감사합니다.

0: 여기 저... 유명한 분이 오셔서 아버지 일부러 저 좀 소개 좀 시켜드렸어요.
1: 네, 제일 고맙습니다. 네.
2: The father and son have been running this place daily only with love for the students.
3: 그 당시에 이제 14평에서 일로 옮기니까는 여기는 처음에 여기 한 200평, 한 250평 되거든요. 14평짜리 물건을 어떻게 했냐면 저희는 그때 옛날 약방 같은 데 보면 천장에 약봉지들 막 매달려 있으니까
4: 네, 빼곡하게 이렇게
3: 그런 식으로
4: 도서관처럼
3: 네, 운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물건을 여기다 막 그냥 이렇게 늘어놔도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4: 워낙 넓으니까.
3: 예.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업체들에서도 홈에는 믿을 만하다. 왜 그러냐면 저는 그 결제 날이 되면 빚을 내서라도 해줬어요. 예. 그리고 직원들한테도 복날 꼭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빚을 내서라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때 와서 그분들이 얼마만큼 도움을 줬나 하면 뭐 이름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어떤 한 업체는 열 달을 결제를 미뤄줬어요. 팔고 나서 갚으라고.
4: 실제로 많은 이제 미술 학도분들이나 이제 미대를 꿈꾸시는 학생들이 여기 호미화방을 와갖고 재료 구입해서 입시도 보시고 실제로 미대를 지원해갖고 합격하시고 그런 꿈을 이루신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참 보람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3: 그럼요. 예, 그분들이 네. 이런 얘기 해줄 때가 굉장히 고마워요. 호미에서 물건 사갖고 네. 내가 전시회 갔더니 그것 때문에 내가 대상 받았어. 막 이런 얘기 할 때는 정말 너무 기분 좋아요.
4: 와, 진짜 뿌듯하실 것 같아요.
3: 예.
4: 네. 뭐 대학교 합격도 있을 거고.
3: 그럼요. 예.
2: The way they felt happy about it as if it were their own business also made my heart warm. I could see why they've constantly been loved and adored by their customers for nearly five decades. To the spaces that remain original and bring excitement to our hearts, I want to say once more, thank you for staying where you are.

0: 이제 대한민국도 SK텔레콤 컨소시엄을 통해 전 세계에 손꼽히는 초거대 모델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1: 아티피셜 어널리스에서는 엑사원 4.0을 글로벌 탑10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모델로 평가했습니다.
2: 어머니가 왜 짜장면 싫어하냐 이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모델에게 일본 모델은 굉장히 자세하죠.

0: 제일 유명한 강화도의 특산물 뭔가요? 강화도의 특산물. I found it.
1: 생크림 맛있는 것 같아요.
0: 맞죠? 아, 근데 향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1: Yes. Perfect.
0: 이거 마법적으로 다 잘 어울려요. 맞아요.
2: 아, oh, finally we meet again. Welcome, buongiorno, 여러분. 안녕하세요. Here we are for a new episode of our journey to discover Korean special products and traditional liquor. And today I brought you in a very special place. It's an island, Gangwa Island. It's Gangwa-do in Korean language. And it's very, very special place. I wanted to come here for a long time because I heard there's a long tradition of very special products. So today I brought you in a place that I'm sure we can find those products. Let's go and check it out together. Start. Wow, amazing. Oh. Wait a second. Here I really have to tell you about this. This is jeotgal. And this thing is not cooked. It's just fermented with a very, very strong seasoning. And this, I think, is the very hidden flavor of Hanshik. 강화도의 특산물. 강화도의 특산물로 요리하고 싶어서 진짜 강화도에만 특산물 여기 젓갈이 있을까요?
3: 여기 밴댕이라고 있어요.
2: 밴댕이?
3: 순무김치 할 때 이 밴댕이를 넣습니다. 이거 한번.
2: 이거 맛봐도 돼요?
3: 네.
2: 와우. 오. 이거 사탕인 것 같아요. 계속 먹고 싶어요. 오케이, 600. 이렇게 합시다. 500g 가격으로 600g. 예스! 진짜 반짝반짝. 아, 너무, 진짜 너무 좋아요. 오, 예, 국물.
3: 네, 국물이 있어요.
2: 이거 국물이 있어야 되죠. 계산할게요.
3: 네, 고맙습니다.
2: And now, what should I buy? 야채, vegetables. That's for sure I have to use it because here the agricultural products of Gangwa is very, very renowned in the whole Korea. You know this? This is sungmu. Usually mu, look at this. This is mu. This is the very traditional Korean radish. That mu is very, very sweet and has a very watery kind of texture. It's very good to eat. But this one is so thick, it's so compact. It has an incredible texture and the flavor. 사장님, 참을 수 없어요. 저는 사야 돼요. 이거 얼마예요, 한 단?
4: 12,000원이요.
2: 12,000원? 와,
4: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사장님. Yes, today's prize. I can make some very good thing with this. 이거 쑥이에요? 네.
4: 아니, 아주 좋아요. 강화수분 그래서 알아줘요. 이렇게
2: 해서. 우와! 진해요. 이거 진짜 엄청나게 진해요. 혹시 이런 특별한 식재료로 어떤 요리하면 될까요? 전 하면 무조건 막걸리죠?
4: 네.
2: 전이랑 막걸리.
4: 유명한 데 있어요.
2: 어디? 여기? 강화도?
4: 강화도에 좋은 술이.
2: 아, 양조장이 있어요?
4: 네, 있어요.
2: 아, 여기 진짜.
4: 네, 있어요.
2: 완벽해요. 이제 다 완성된 같은 장면이에요. 너무 좋아요. 이거 다 살 거예요. 와. 왜 이렇게 많아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4: 고구마 종류가 많아요.
2: 아, 맞다. 고구마도 여기 강화도 유명하죠?
4: 호박고구마는 그냥 깎아 드셔도 맛있고요. 생으로?
2: 생으로?
4: 먹어도 맛있고요.
2: 오케이. 한 박스.
4: 한 박스.
2: 예. 많이 알려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오늘 너무 많이, 오늘 과했어요. 예스.
4: 감사합니다.
2: 아, so good.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2: 들어와도 돼요?
5: 네, 들어오시면
2: 돼요. 네,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셰프 파브리입니다.
1: 아, 반갑습니다. 저는 소장님 박준성 소믈리에라고 합니다.
0: 소믈리에?
1: 네.
0: 처음 만나본 적이에요. 처음 이거 와인 소믈리에 진짜 많이 맞아요. 만났는데 막걸리 소믈리에 처음이에요. 특이하네요. 전동주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특히 막걸리. 막걸리 좋아해요.
1: 그럼 저희 막걸리도 맛이 좋은데 한번 맛보시겠어요?
0: 그거 가능할까요?
1: 그럼요.
0: 막걸리, 막걸리. 2병? 이렇게? 네. 와, 고급스럽다, 이거.
1: 저희 막걸리고요. 요거는 저희 따뜻한 막걸리인데 두 가지 버전으로 맛보여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0: 따뜻하게도
1: 맞아요.
0: 마시면 돼요.
1: 저희 여기 지명이 네. 그 강화도에 있는 길상면 온술이에요. 발음처럼 온술이라고 해서 저희 술을 이제 따뜻하게 데펴 먹는 이렇게 해서도 맛보여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그러면 요거 따뜻한 거부터 맛보여 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1: 한 잔 올릴게요.
0: 와, 세요. 따뜻한 상태로 이렇게 맡아보면 진짜 강해요.
1: 따뜻하게 데워진 것 때문에 향이 더 이렇게 좀 퍼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더 좋게 느껴질 수 있어요.
0: 와, 생크림 마시는 것 같아요. 네네. 맞죠? 근데 부드러우면서 그 발효된 그 신맛이 새콤한 맛이 진짜 느껴질 수 있어요.
1: 네. 또 작은 잔에서 마시다 보니까 그 말씀하신 신맛 이런 것도 좀 느껴질 수가 있어요.
0: 이제 이거 차가운 거예요?
1: 네. 요거는 차갑게
0: 보관했죠. 이거 차갑게 마셔요.
1: 원래 먹는 방식이고요. 저희 골드라는 이름 때문에 이렇게 골드.
0: 맞아요. 요 양조장 이름은 이거 금붕.
1: 맞아요. 금붕.
0: 금 그런 왕금. 그 맞아요, 골드. 맞아요, 맞아요. 풍 혹시 그 바람?
1: 그 바람은 아니고 바람이. 풍성하다.
0: 아, 풍성하다.
1: 저희 어때요? 술 마시면 부자 된다 약간 이런 느낌.
0: 아, 진짜로? 주세요. 짠. 와인. 그런 향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1: 이렇게 차갑게 드시다 보면 그런 말씀하신 맛이 느껴질 수 있고 아까랑은 또 다르게 맛을 느끼실 수
0: 있어요. 아예 달라요. 맞아요. 너무 신기해요. 아, 근데 오늘 저는 이 진짜 굉장히 맛있는 막걸리랑 너무 잘 어울리는 요리 만들고 싶어요.
1: 혹시 어떤 거 사오셨어요?
0: 당연히 보여줄까? 이거 맞춰보세요.
1: 숨모 같이 보이네요.
0: 강화도 하면 무조건 숨모죠. 진짜 신선한 숨모. 그리고 자, 이거 귀한 거예요. 야, 쑥! 바로 나오는 쑥이에요.
1: 약간
0: 맡아봐 주세요. 같이 맡아보면
1: 쑥도 너무 좋을 것
0: 좋아해.
1: 같아요.
0: 네네. 그리고
1: 고구마.
0: 호박 고구마. 그리고 하나 더.
1: 밴댕이.
0: 네. 밴댕이죠.
1: 맞아요.
0: 이제 요리하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할 수 있을까요? 여기 양조장 어떤 요리할 수 있는 데 있을까요?
1: 저희 양조장 2층 공간 올라가셔가지고 거기서 음식 한번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게 같이 좀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당연하죠. 저는 맛보게야 하고 싶어요. 우리 같이 진짜 실제로 진짜 맛있는지 우리 확인해야 되죠.
1: 네네네.
0: 오케이.
1: 좋습니다.
0: 확인해 봅시다.
1: 네, 좋습니다.
0: 예스! Finally! The part that I really love the most, the cooking. So today, we are going to do mugwort Korean style pancake. 숙전. And we have 고구마, sweet potato, and then this, 숙무, which is a kind of a turnip. So something that stays in the ground. With this and this, we are going to do 고추리, a very fresh kimchi salad. Let's start. Cooking from the john. So now we are waiting the water to start boiling. We prepare some water and some ice because we want to shock the mugwort right after boiling so we can keep the color very bright. Started boiling. So let's go in with this one just to make it nice dark green and a little bit tender enough to be blended. And that's it. You can take it out. You see, bright green color. Okay, now I put some gloves on and I squeeze them nicely and then inside here with a little bit of the water. Let's go. Perfect. And then let's make the batter. So let's start with the flour. 25 grams of chapsalgar with the glutinous rice flour. Put in our paste. Let's start with a little bit. Wow, seems perfect. The important thing, just like when you make the pancake batter, is that you don't overmix it. Even though you see a little bit of lumps, that is okay, because they will become very crunchy bits later when we will fry it. So now let's start to mix it. Putting it all inside here, and then we are adding the paste. Okay, now let it rest like this. Okay, now 5 minutes has passed. I didn't put something important, right? Salt. I, on purpose, didn't put it earlier. Because if I put that, all of this beautiful, crunchy herb is gonna be all wilted by the effect of the salt. So right before doing the frying, you can put some salt. This is another pro tip. Okay, last mix together with the salt, and then we are done to go into the nice hot oil. Okay, let's go with the first one. Not a lot. A little bit like this, because you have to spread it nicely. Oh, can you hear this sound? What is that? Similar to the rain that is coming, right? That is why Korean people eat the jeon and makgeolli when it rains. Cool, right? Starting to become a little bit golden on the edges. That's perfect. Done. Perfect. Look at this. Okay. Take a little bit more. You can see there's a very bright color. It's green. So it's a full power bomb of mugwort aroma. 아, 근데 향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어? Sorry. So I was talking to myself in Korean. This is very the real thing, and I can't wait to try this samakgeolli. I can say it is done. Wow. Also, this is done perfectly. So now let me organize this thing, and then let's start with the gochujang. Now it's time to make our gochujang. Sumu and together mix with the sweet potato. But the first thing that you have to prepare before slicing the vegetables is making the seasoning. Let's start with the gochujang. 5 spoons. And then finally, I can use the bendaengi jeot. Bendaengi is a kind of a sardine, and the jeot is a fermentation made with salt and just the fish. The next ingredient, chopped garlic. 3-4 just pieces, cloves. Now we have to put inside the liquids, ginger juice and maesilchoem. And now the last ingredient, a spoon of sugar. Yanyeom is done. Now let's start cutting the vegetables. Take this part away. You just cut in a half, and then you go like this. 와우. Wow.

0: Wow. So now, time to try with Kawado Macaulay. So I have to call the Shiljanim, the Macaulay sommelier. Shiljanim! Macaulay sommelier!소멜리에님, 네. 진짜 막걸리 소멜리에님 봐주세요. 저는 여기 진짜 강화도 특산물로 이런 전통적인 한식 심플하면서 근데 진짜 맛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막걸리랑 네. 너무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어떠세요?
1: 너무 궁금해요. 한 번도 저도 먹어본 적이 없는 음식들이어가지고 냄새도 맞죠. 지금 너무 좋게 느껴져가지고 네.
0: 그러면 음식 전문가, 술 전문가 네. 우리 딱 우리 의견 조금 나눠

0: 진짜 이렇게 강한 향 음식 만나면 막걸리가 진짜 입안에 정리해 주는 같은 역할이에요. 맞죠?
1: 맞아요, 맞아요.
0: 이렇게
1: 맞아.
0: 어. 이제 우리 겉절이 먼저 이거 숭. 아니 아삭아삭 여기 그런 부드러운 부드러운 질감도 있어서 맛있죠.
1: 어 진짜 맛있네요.
2: 짠.
0: 야, 아 이거지. 아 진짜. 네.
2: 이거 페어링 할 때도 보면은 같은 지역에서 나는 그 농산물 가지고 같이 만들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2: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먹는 방법도 있는데 좀 막걸리를 색다르게 저희가 탄산 있게 하이볼처럼 먹는 방법도 있거든요.
0: 그것도 있어요?
2: 네.
0: 막걸리 하이볼.
2: 네네. 맛보시겠어요?
0: 지금?
2: 네네. 바로.
0: 오 예. 오 막걸리 파티, my friends. Oh, lovely. 어. 어, 어떻게? 아, 이렇게.
2: 저희 막걸리를 먼저
0: 원 샷?
2: 네.
0: 원 샷으로 이렇게. 오. 탄산수예요?
2: 맞습니다. 탄산수. 요건 레몬청이에요.
0: 오.
2: 요거는 장미청이고요.
0: 오. 살루테. 치얼스. 아, 와, 레몬 진짜 지니우스. 와, 너무 너무 존재. I think this is magic, right? You also think like that. So everything on this table except the lemon and the rose are coming from this island. So we have this island on this table, and we made. A perfect pairing with Macaulay and John and Gochori. So from the bottom of my heart, salute. I will drink a little bit more with my new friend Macaulay Sommelier and then see you the next episode. Ciao, arrivederci, bye bye. 그리고 Korean heart.
2: 오늘 숙전 너무 맛있어요.
0: 어, 맛있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 어렸을 때 먹을 수 없다고 얘기했죠.
2: 맞아요. 어렸을 때 안 좋아요.
0: 어렸을 때 이렇게 이런 향이
2: 맞아요. 별로 안 좋아서
0: 좋지 않다고.
2: 지금 너무 좋아요. 네,
0: 지금 좋아요. 저 덕분에 맞죠?
2: 맞아요. 셰프님 덕분에 오늘 맛의 신세계를.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bando에서 가장 먼저 아침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최동단에 위치한 섬.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자연유산. 이곳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며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독도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이 퍼지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성혜승 연구원입니다. 방크는 1999년에 설립

시작된 후 지속적으로 독도 바로 알리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 영토라고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인 삼국사기에 보면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 그러니까 512년 전부터 한국 역사에 등장합니다. 대략 1500년 전부터 독도는 우리의 영토였던 거죠.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는 이렇게 차고 넘쳐요.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영토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지만 독도와 87km 떨어진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로 가깝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독도에는 대한민국 독도경비대가 상주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독도는 명백하게 대한민국이 지배하는 곳이니까요.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3 전주 세계수리축제가 새롭게 선보이는 경기 전의 아침 1 풍류뚜락의 사회를 맡은 이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경기 전의 아침 1 풍류뚜락은 17, 18세기에 유럽 음악을 대표하는 합시코드 음악과 같은 시기에 조선 선비들이 향유하는 우리의 예술 가곡을 함께 어울리는 그런 특별한 음악회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악기 합시코드는요, 16세기 초반부터 약 300년간 전성기를 누렸던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건반 악기입니다. 외관상 피아노와는 비슷하지만 피아노와 달리 페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약 조절이 불가능하지요. 대신 아티큘레이션 등의 어떤 연주 방법을 통해서 강약과 음색의 변화를 도모하는 악기입니다. 보다시피 악기 자태만으로 피아노와는 다른 바로크 시대의 특유의 그런 멋과 우아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 컨셉인 여창 가곡과 풍류 음악을 연주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연은 우조 이수대엽과 수룡음을 들려드릴 예정인데요. 우조 이수대엽은 강권순의 노래와 하주화 명인의 검은고 연주로 듣고요. 바로 이어서 수룡음을 김상준 단소 연주와 이민주 합시코드 연주로 듣겠습니다. 자, 그럼 두 곡을 박수로 청해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예. 그래서 가곡은 우리 전통 성악 장르의 3대 장르의 하나입니다. 판소리, 범패, 그리고 가곡 이렇게 꼽고 있고요. 또 현재 국가 무형문화재 제30호로 등록되어 있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되어 있는 장르입니다. 제일 처음 시작하는 느린 이스트웹을 들으셨고요. 이제 조금은 거뜬한 우락을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뒤에 편수대엽과 태평가로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우락과 함께 들으실 곡은 이민주 양의 그 합시코드 독주, 쿠프랭의 신비한 장벽을 들으시겠습니다. 프랑스의 바로 그 작곡가이자 건반악기 연주자였던 프랑스와 쿠프랭의 클라브센 곡집 4곡 중에 2권에 수록된 론도 형식의 곡입니다. 자, 이어서 두 곡 들으시겠습니다.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잘 즐기고 계시나요? 오늘 이제 마지막 두 곡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먼저 연주에 참여해주신 출연진들을 잠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분 한 분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사회에서는 그 가곡의 악기 연주자에게는 율객이라고 저희가 부르고요. 또 노래하는 가창자들에게는 가객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이 용어가 딱 어울리는 분들인데요. 먼저 조선 사회의 선비들이 시그니처, 요새 말로 시그니처 악기로 그때 말로는 이제 백악지장, 100개의 악기의 장, 최고의 장, 장이면 최고의 장인이죠. 를 연주해 주신 거문고 악기 연주자, 우리 시대의 율계 하주화 명인이십니다. 네. 하주화 선생님은 현재 서울 예대 명예교수와 수연 풍류방 대표로 활동 중이시고요. 정악이 가지는 그런 고유한 풍류의 맛과 멋을 보존하고 계승하시는 대표적인 거문고 율객이십니다. 그리고 단소와 대금을 잡아주신 우리 국립국악원 정악단 지도위원 김상준 율객이십니다. 여창 가곡 이수자로 즉흥과 창작 그리고 전통을 모두 섭렵하고 있는 강권순 가객이십니다. 네, 한국 전통음악에 새로운 결을 더해준 합시코드 연주자 이민주님이십니다. 네, 지금 현재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에서 합시코드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두 곡을 이제 소개하고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들으실 곡은 가곡의 편수대엽과 태평가입니다. 편수대엽의 편은 아직 좀 후대에 생긴 곡이기 때문에 박자가 원래 이 가곡의 이 박이 여러분은 못 느셨겠지만 박자가 있었습니다. 느린 박이 16박으로 한 장단을 한 프레이즈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이 프레이즈 주기가 짧아져서 편은 촘촘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한 장단이 10박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템포도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께서 거뜬한 그런 느낌의 곡을 들으실 수 있고요. 편수대역까지 조금씩 빨라졌던 곡이 마지막 피날레인 태평가에 오면 다시 풀어집니다. 굉장히 느려지고 우리 그 전통 음악의 전개 과정을 보통 기경, 결, 해로 얘기하는데 그 해, 풀 해자의 그 풀어지는 그런 맛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연창이 이렇게 쭉 연결되지 않아서 그런 맛을 못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요. 편수대엽과 이 태평가를 연이어서 들으시면 조금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 두 곡을 박수로 맞이할 거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이소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홍단비 청년 연구원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공식적인 징표이자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게 하는 힘을 가진 이것. 바로 태극기인데요. 일제강점기 당시 태극기는 우리 민족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구심점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죠.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부분들이 가끔 발견되더라고요. 제가 태극기에 담긴 의미와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최초의 태극기는 1882년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후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가 제작됐다가 지금은 국가에서 국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어요. 태극기에 담긴 의미를 알아볼까요? 먼저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요. 태극기 가운데에는 태극 문양이 들어가는데요. 이 태극 문양은 우주 만물이 음양의 조화로 인해 생물을 얻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요. 다음으로 건공감리를 그려볼게요. 네 개 모서리에 그린 사괘에는 각기 다른 의미가 있어요. 건괘는 하늘, 곤괘는 땅, 감괘는 물, 미괘는 불을 상징해요.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쓰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이상을 담고 있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드러내고 우리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태극기,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 상징입니다.

0: Koreans really do love their coffee. A cup in hand on the way to work. Another shared over conversations with friends. Coffee has become an essential part of everyday life.
1: 커피업을 시작한 지 한 10에서 15년 정도 가까이 됐는데요. 그 과거에 비하면 지금 한국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0: According to recent statistics, the average Korean adult consumes hundreds of cups of coffee each year, already far surpassing the global average. At this point, it's no exaggeration to call it a national beverage. And now, a special event has opened, offering a glimpse into the present and future of coffee culture in Korea. Let's go check it out. Located in Seoul's Gangnam District, this convention center is hosting the 2026 Seoul Coffee Expo. Even before the event began, the entrance was already buzzing with visitors. During the exhibition period,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made their way here. It's a true testament to Korea's deep passion for coffee. Inside the venue, the air is filled with the rich, nutty aroma of freshly roasted beans. Across the venue, well-known roastery brands from all over the country have gathered. It almost feels like a collection of mini cafes, each with its own distinct identity, making every stop along the way a new experience.
1: 저희 브랜드를 가장 지금 잘 보여드릴 수 있는 커피들을 준비했고요. 명확한 향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얼마나 희소 가치가 있는지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커피를 선택하고요. 그래서 오늘 좀 준비된 6개에서 7가지 정도의 커피가 모두 저희의 기준에 맞는 커피들이에요.
0: So, how are people enjoying their coffee these days?
2: 예전에는 그냥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약간 생존 필수템으로 먹은 느낌이 강했다면 지금은 진짜 그냥 개인의 취향에 맞게 그냥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먹는 게 조금 더 진화된 느낌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0: That's right. Coffee is no longer just a simple beverage. It has become a part of everyday lifestyle. Among them, one booth stands out. Visitors seem to be checking something before placing their coffee orders. So, what exactly are they doing?
3: 원래 커피 하나에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맛들이 되게 다양해요. 예를 들어 컵노트라고 저희가 부르는 맛 중에 5개까지 정도의 맛이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손님이 체크하신 부분을 좀 조합을 했을 때 괜찮은 부분들을 좀 소개를 드리고 있어요.
0: By selecting from 5 flavor elements, visitors receive coffee recommendations tailored to their own combinations.
4: 사람들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지가 많은 것 같아서 좋은 것
0: 같아요. More than ever, people are seeking to reflect their personal tastes in every single cup. As a result, the standards for flavor and aroma have become far more refined. But wait, there's someone here at the event who's drawing particular attention.
5: 안녕하십니까, 바리스타 조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0: Yudong is a seasoned expert who has made his mark across various competitions and on the field with a deep philosophy when it comes to coffee extraction.
5: So,
0: Yudong, what's the secret to making a great cup of coffee?
5: 커피하고 물하고 좀 잘 머금게 추출. 커피에 대해서 추출 농도가 무조건 찐득하게 나온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라 꿀처럼 예쁘게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추출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밸런스가 있거든요. 내가 이 음료와 어떻게 마시는 방법에 따라서 추출 방법은 분명히 틀려지기 때문에 재료의 이해도라고 생각을 해요.
0: Drop by drop, coffee slowly comes together. Each moment shaped by careful control and deep focus. A single cup of coffee in many ways, is a finely crafted work of art. And the more you discover, the deeper its richness and allure draw you in.
5: Cappuccino? 상대방을 조금 더 무장해제할 수 있게끔 좀 부드럽거나 인간미 있는 느낌이고 조금 더 폭심한 느낌. 초콜릿과 캐러멜 마키아토 먹으면서 공부하면 집중력이 훨씬 높아져요. 브라질 커피를 많이 마십니다. 비 오는 축축한 날에는 조금 그렇게 고소한 느낌들의 커피를 많이 추천드려요. 녹차 라떼라든가 초코라떼, 에스프레소, 커피를 좀 넣어서 그렇게 커피 향을 조금씩 믹싱하면서 드시는 게 커피 입문하기 가장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0: At the event, we also met illustrator Shin Moon Seop, who captures the unique atmosphere of cafes through his work. His illustrations have been gaining attention among coffee lovers.
6: 제가 카페에서 보이는 풍경을 담을 때도 있고요. 아니면 그 카페의 이름이라던가 뭐 어떤 역사를 알게 되면 되게 흥미로운 역사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역사를 표현하는 그림을 그릴 때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사장님의 얼굴이 너무 재밌게 독특해. 그러면 이제 그 사장님을 중심으로 그릴 때도 있고요. 그래서 그리게 되는 요소들은 정말 카페마다 계속 다 다른 것 같아요.
0: Then, what makes Korean cafes unique from the artist's perspective?
6: 한국 카페가 유독 사람들이 엄청 친절하고 잘 다가가고 결과적으로 잘 퍼줘요. 뭔가를 잘 줘요. 사실 저는 이제 작은 그림을 하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아, 한국 카페가 흔히 말하는 정, 네, 정의 정말 강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0: A deep love for cafes in Korea. And at its heart, there's a special ingredient we've long cherished. 정. 정. When we talk about coffee, there's one perfect companion we simply can't leave out. That's right. Bakery. In the very same venue as the Coffee Expo, the Korea International Bakery Fair was also taking place.
7: 빵집에 가도 커피를 자연스럽게 접하실 수 있고 카페에 가도 이제 빵을 자연스럽게 접하실 이런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 하에 사실은 그 두 가지 아이템을 한 번에 오셔가지고 드셔보시기도 하고 시음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경험해 보시면서 둘 간의 약간 뭐 페어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커피와 어떤 빵이 잘 맞는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본인의 기준 내에서 한번 경험해 보시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0: Freshly baked goods fly off the shelves almost as soon as they come out of the oven. It's a clear sign that Korea's love for bakery is just as strong as its passion for coffee.
8: 요즘에는 이제 가족 단위로 다들 카페나 베이커리로 오셔서 나들이 하는 겸 너무 멀리 가지 않고 좀 여유를 느낄 수 있는 문화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먹는 방식에 있어서 변화가 지금 점점 더 트렌드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0: At the venue, the Korea Master Baker Team Championship was also underway, selecting the nation's top representatives.
9: 열심히 하시네요.
10: 잘해야죠. 무조건.
0: The creations shaped by years of craftsmanship. They feel almost like works of art. And among the judges, there's a familiar name drawing attention. Pastry chef Kim Myung-gi. Recognized on the global stage, he represents the rising standard of Korea's bakery industry.
11: 유럽 어느 나라에 비교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기술이 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0: 재료도 요즘에는 이제 프랑스 밀가루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아티장 브레드라고 해갖고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고 화학적인 이제 계량제 이런 거를 안 써서 만드는 빵이거든요. 근데 한국도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0: Born from intense competition, these creations continue to push boundaries. And soon enough, we may be seeing even more baked goods made in Korea across the global stage. A single cup of coffee, offering quiet comfort, and a piece of bread, bringing simple joy. And perhaps the rich and aromatic inspiration from today will find its way into your everyday life.

제가 이 음악을 사랑하는 이유가 이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모든 그 환상이 가능해요. 듣는 사람도 그렇고 치는 사람도 그렇고. 무한한 세계가 정말 우리 손에 닿을 것 같이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신비를 찾는 거지 음악은 이런 것이다 하고 얘기는 저는 죽을 때까지 못할 것 같아요.

0: 제가 피아노를 하게 된 거는 이제 피난 시절 부산에서 우리 집에 이제 업라이트 피아노를 어떻게 구입해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이제 동네 아이들 피아노 레슨을 봐주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렇게 시작됐죠. 독주회는 부산에서 서울 올라오기 전에 이제 시작을 했고 협주는 서울에 와서 그리고 그때 서울 교향악단으로 아마 그렇게 명칭을 했을 거예요. 저 김생여 선생님이 지휘하시고 다들 그때 데뷔했죠. 그때 세계적인 연주회를 뭐 들을 기회도 별로 없었고 그냥 재주껏 한 거죠 뭐. 그때 그 오케스트라가 아마 우리나라 최초의 오케스트라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대로 우리의 음악 역사가 시작이 됐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뭐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때는 미국 가는 게 정말로 뭐 상상하기 힘들었죠. 근데 다행히도 이제 뉴욕에서 국제 피아노 콩쿠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참석하는 이유로 이제 뉴욕을 가게 됐죠. 그래가지고 운 좋게 이제 제 스승을 만났고 그래서 이제 뉴욕에 머물면서 공부를 할 수 있었죠. 로지나 레빈 그분은 그 당시 어떻게 보게 되면 피아노계의 신 같은 존재였죠. 벤 클라이번을 키우신 분이고 미국의 저명한 피아니스트 다 뉴욕 줄리아드에서 계시면서 제가 운이 좋았죠. 네. 저는 그때 겨우 15살이었으니까
1: I like individuality. I treasure that in a student.
0: 저는 정말 운 좋게 처음부터 그분한테 레슨을 받을 수가 있었고 마담 레빈 선생님도 저를 처음 몇 년 이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저보고 자꾸 바깥으로 나가라고 그러셨어요. 유럽에서 다른 선생한테 또 공부해보고 그래서 저를 윌리엄 캠프 선생한테도 보냈고 또 시에나에서 아고스티 선생하고도 보고 또 런던에서 일론 카워시 선생하고도 하고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콩쿠르를 한 이유는 피아노에 집중하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아무래도 콩쿠르를 준비하려면 뭐 4-5시간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준비를 해야 되고 정말 탑 레벨 그 퍼포먼스를 해야 되니까 그런 기회를 저 자신이 만들어서 정말 피아노에 집중을 해야겠다 해서 이제 한 거고 이제 콩쿠르이 젊은 피아니스트한테 좋은 기회를 줄 수 있고 뭐 그렇지만 음악 인생을 사는 데는 사실 그게 한 순간이지 그 다음은 본인이 자기 음악 세계를 어떻게 끌고 가냐 그게 더 중요하죠. 저희들한테는 작곡가 한 분 한 분이 특별해요. 슈베르트는 모차르트와 다르고 모차르트는 베토벤하고 다르고 각자의 그 세계가 있는데 역사상 작곡가라고 하는 사람이 수천 수만 명이 있을 거예요. 아마 더 될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찾는 작곡가들 보면 뭐 바흐에서부터 베토벤, 모차르트, 슈베르트, 브람스 이 그 중요한 작곡가들 보게 되면 몇 명이 안 되잖아요. 그만큼 그 사람들 작품이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슈베르트 곡을 이렇게 보면 뭐 그 스트라빈스키가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천국을 느끼는 것 같다. 남이 그릴 수 없는 아름다운 세계를 슈베르트가 그려요. 내가 70년 동안 피아노 앞에 앉아서 거의 매일같이 이렇게 몇 시간씩 시간을 보낸다는 건 저의 삶 전체를 보냈는데 지금도 흥미롭고 정말 피아노와 사랑을 나누고 내가 만나고 싶은 작품들이 많고 이런 것은 클래식 음악이 얼마나 훌륭한 것인가 하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매번 다르죠. 만약 이게 똑같다면 전 지루해서 못할까요? 네. 피아노에 앉아서 악보를 볼 적마다 아, 왜 내가 이걸 못 봤지? 이게 새롭게 느껴진다. 왜 그럴까? 이게 계속해서 나오니까 참 신기해. 음악은 결국 끝에 가서는 자기가 담고 있는 음악을 살리는 거예요. 키우고 성장시키고 또 자기 식으로 표현하고 그래야만이 진실된 소리가 나요.

전 지금이 좋아요. 젊었을 때는 정말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음악 홀로 가서 연주하고 또 짐 싸고 다른 호텔로 옮기고 이걸 계속해 왔는데 지금은 그러다 보게 되면 정말로 제가 음악을 즐길 수 있었나 의문스러워요. 그때는 그렇게 했었어야 됐고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곳에서 시간을 두고 좀 음미를 하면서 음악 생활을 하고 싶어요.

0: 슛 쏴도 안 들어갈 때가 있다 애가. 근데 그 순간에 기회가 다시 생기기도 한다.
1: 실화가 존재했다는 거를 너무 생생하게 전달하고 싶다.
2: 그거를 뭐라고 하는 거야?

0: his starting position.
1: 암만 해도 선수는 경기를 자꾸 뛰봐야지 실력이 된다 얘가.
2: 암만 해도 싫습니다.
0: Then.
1: 네 아직 서울팀에서 연락 못 받았지?
0: He pokes at his pride.
1: 우리 같이 한번 커보자. 나도 크고 너도 크고.
0: And draws a man with common ground to bring him on the team.
2: 프로의 2군 출신이라면서요. 월급은 100만 원 됩니까? 딴 데 가서 알아보죠.
0: Ouch. Yang Hyun's pride is wounded.
3: 어떻게 알았지 100만 원 안 되는 거.
0: Here, a street game is underway. 규혁 has a temper.
4: 때리고 어린 놈의 새끼 어제 행님한테.
1: 네 내랑 농구 안 할래?
2: 농구요?
1: 어. 네 왼쪽이 좀 안 좋지. 무릎인지 발목인지 힘을 완전히 못 받치대. 그것 때문에 농구 그만둔 거가.
0: He secrets out it, but he refuses to take the bait.
2: 됐습니다.
0: Yang Hyun decides to take a step back.
1: 고집이 있네. 아무튼 저 뭐 좀 더 생각해 보고 이 내 명함.
5: 봐. 자 간다. 명함 잘 챙기라.
2: 이게 팀 선수들은 이게 답니까?
0: With a lot of work, a basketball team is brought together.
1: 좋은 선수들을 찾고 있었는데 방금 추가적인 선수 영입 끝났다. 문 닫았어.
0: 규혁 joins them, but
2: 진아 전만은 원합니다. 저도요. 저 새끼랑 누구?
0: Oh, it's tough to be a coach. But he can't give up now.
1: 장난하나 이 새끼야! 어? 내하고 농구하기 싫은 놈은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 셋셀 동안에 당장 내 눈앞에서 끄지라! 알았나? 하나!
0: He goes in hard.
1: 둘! 셋!
0: The count is over and the air clears.
1: 전체 지금 당장 코트 왕복 200번 실시! 실시!
6: 실시! 실시!
0: Finally. They've become a team.
7: 돌파인데요. 아, 피스.
5: 오페.
8: 마. 오. 패스 안 할 거면 넣기라도 하든가.
5: 공부하려면 제대로 공부받을 위치에 서 있던지. 그게 안 되나?
0: The two bicker even during games. And the ball strikes the referee.
7: 뭐고?
1: 무슨?
0: They lose with the worst teamwork ever. In an attempt to strengthen the failing team, they add new players.
9: 네 진짜 농구팀에서 뛴 거 맞나?
10: 예.
1: 네 지금까지 경기에 몇 번 나가봤는데?
10: 한 번도 못 나갔습니다.
0: Is a zero in terms of ability.
10: 농구 진짜 좋아합니다. 농구팀에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0: But his passion for the game ranks a 10 out of 10.
1: 조던!
0: 오, oh, this kid's pretty good. But he's quite unique.
1: 야, 송준이 뭐 하는 거야?
0: So they go all in, training hard for the competition. But the reality is that they are one cares much about. Still, Yang Hyun has something he's counting on.
3: 그마들 지난 4개월 동안 연습한 거 내가 기록한 거거든. 네 손짓 하나에, 네 지시 하나에 모든 것을 믿고 따르는 게 같은 팀 동료들이다. 진짜 경기는 지금부터다.
0: The teamwork, which has been improving, and the shooting skills of Busan Chungang High's Michael Jordan Jinuk. With his shots, they managed to keep up with their opponents. But oh no, Jinuk gets injured.
7: 아, 그 부상 정도가 심해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0: The only substitute player they have is Jaehyun.
1: 재윤이 준비하자.
0: With no real experience.
1: 재윤이가 네 말고 더 있나?
0: What kind of play can we expect from Jaehyun and the Busan Chungang High team? Keep working until the situation changes. It is the movie Rebound. Now, let's hear from the director and actors. The movie is a cinematic adaptation of the sensation caused by the Busan Chungang High School basketball team at the 2012 national tournament.
11: 제 피를 끝에 만들고 보면 아무도 가보지 않은 한국 농구 영화 길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설레었던 것 같습니다.
0: The task

0: task was to convey the passion of this true sports story to audiences who might not be basketball fans.
1: 스포츠 영화이기 때문에 경기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죠. 초고속 촬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리얼하게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원테이크로 했어서 우리 배우들이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어야 됐었죠.
0: The actors worked to increase their synchronization with the characters they were assigned.
2: 주연은 헤어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신었던 신발이 좀 단종이 된 바람에 구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3: 실제로 발품을 많이 팔아서 아이템을 구하기도 하고 경기 중에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하려고 열심히 관찰을 많이 했습니다.
2: 주연은 어릴 때부터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연습을 했고요. 그렇게 연구일지 영상을 만들어서 감독님께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4: 내가 이제 캐릭터가 됐구나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0: The basketball community also provided significant cooperation. Actual basketball referees and commentators participated in the making of the film to enhance the realism of the game scenes.
1: 강우영 코치 그리고 김준영 선수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선수들을 트레이닝 시키고 농구협회에서 흔쾌히 아 우리가 심판진들은 우리가 모두 진짜 심판으로 그 출연을 시켜주겠다 해가지고 그 심판님들 오셨는데 계속 자문을 해주셨고 농구 중계 경험이 많은 조현일 해설위원이나 뭐 박재민 배우 같은 경우에도 보시고 또 심판님들도 보시고 너무 잘한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0: In basketball, a rebound is catching a ball after a missed attempt at a goal. The movie conveyed a slightly more expanded meaning.
5: 저희 영화에서는 리바운드라는 말을 실수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내려 노력하는 그 말로 저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는 그런 이야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0: A movie that cheers on anyone who's ever had a failure. It is the movie Rebound. The character of Rebound that K-Story recommends you keep your eye on.
6: 와요, 공익은 저 코치하면 안 됩니까?
0: 강양현, the new coach of a basketball team on the verge of folding. It is the very definition of an extreme job, taking a ragtag basketball team and elevating them to the top.
7: 어떻게 알았지 100만은 안 되는 거?
0: Actor An Jae-hong locked in the role. He controlled the intensity of the comedic acting remarkably well.
1: 한국에서 찾을 수 있는 그 역할이 최고의 저격이었어요.
0: He also put on 10 kilograms to resemble the real person, adding realism.
2: 코치님과도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젊은 코치가 대회를 치러나가는 그 마음, 그 떨림을 잘 생생하게 담고 싶었다.
0: As a senior, his chemistry with the junior actors was also outstanding. An action-packed sports movie inspired by a true story. This was the movie Rebound.

0: 마나룰라라는 곳에 투리가 혼자 살고 있다가 고향 친구인 캐롤 그리고 도미닉을 만나면서 점점 시력을 잃어가는 캐롤을 위해 투리와 도미니코가 타자기를 발명해 주는 그런 내용의 뮤지컬입니다.
1: 저기!
2: 어? 네?
1: 지금 뭐 하는 겁니까?
2: 아, 문이 안 열려서요.
1: 그 문이라는 건요, 열쇠로 여는 겁니다.
2: 아, 저도 아는데 열쇠가 녹이 슬었는지 잘 안 열리네요. 어? 트리!
1: 누구시죠?
2: 나야, 옆집 살던 캐롤!
1: 어? 어? 그 끔찍하게 시끄러운 캐롤이나?
2: 내가 그렇게 시끄러웠나? 뭐 15살 때 로마로 갔으니까 그땐 좀 수다스러웠을 수도 있겠다.
1: 여긴 어쩐 일이야?
2: 나 다시 마나룰라로 돌아왔어!
0: 캐롤이 돌아온 이후로 왜? 규칙적이고 변화하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자꾸 변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꼭 나쁘지만은 않아서 좀 더 그게 궁금해지고 그걸 알고 싶어지고 그러면서 저 아이에 대해서 더 궁금해지는 그런 계기를 좀 겪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0: 넌 지금 네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20투리 정도라고 생각하겠지만 나한텐 70투리 정도로 들린다는 걸 알아주고 조용히 해주길 바라.
1: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알겠어. 좋아하게 되는데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점점 내 삶이 변하고 내가 왜 자꾸 이 아이를 신경 쓰지? 근데 처음에는 그 신경이라고 생각되었던 것들이 점점 걱정으로도 변해가고 그러면서 다양한 감정들을 겪으면서 그런 사랑이라는 감정이 좀 싹트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2: 창문을 열어 하늘을 보니 구름 한 점 없는 무더운 여름 하늘이었다. 얇은 셔츠를 입고 집을 나서는데 그때 맑은 하늘에서 빗방울이 하나 둘씩 쏟아지기 시작했다.

0: 저기 야, 미안한데 우리 지금 모임 중이라니까.
1: 나? 말했잖아, 나도 지금 내가 할 걸 하는 중이라니까.
2: 아, 그래, 투리 미안해, 계속해. 자, 우리도 계속해볼까?
3: 도미닉은 아주 매너 있게, 캐롤이 불편하지 않게 캐롤의 속도를 맞춰져 가면서 조금씩 본인의 감정을 드러낸다면, 투리는 이것이 어떤 감정인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투박할 수 있고 가끔은 조금 미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더 순수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같지만 그 표현 방식에서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1: 그리고 이거, 이건 내가 너한테 버린 거니까 네가 알아서 처리해. 우리 이렇게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
2: 이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을 거야.

0: 그냥 인간의 본질은 제 생각에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탄생의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다 사랑이라는 감정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힘든 시점에 사랑은 그 진가를 발휘한다고 생각하는데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나 용기 그리고 웃음을 주는 게 사랑이고요. 관객분들과 함께 이 이야기에 대해서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1: 나 갈게.

0: 빛나는 원을 다시 갖다 주면서 이제 밝기 조절도 된다. 네가 어둠에 익숙해지고 싶으면 이렇게 빛을 조절하면 된다라고 캐롤에게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준 후에 낯설지 않은 이 느낌이라는 노래를 부르거든요. 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막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밖으로 꺼내는 그런 장면이고 넘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낯설지 않은 이 느낌에서 가장 크게 좀 표현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1: 글이라는 게 그렇게 뚝딱 써지는 게 아니야. 썼다 고치고 썼다 고치고를 반복해야 하는데.
2: 그럼 내가 뭘 발명하면 눈 감고도 글 쓰는 게 가능해질까?
1: 글쎄.
2: 도와줘. 너의 도움이 필요해. 이런 말하기 자존심 상하지만 도와줘. 너의 도움이 필요해. 한 번만 도와줘.
1: 내가 널 어떻게 도와줘. 난 글 쓰는 거밖에 모르는데.
2: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눈이 안 보여, 그럼 소설 쓸 때 뭐가 제일 불편할 것 같아?
1: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초고 쓰는 게 제일 힘들겠지.
2: 초고? 초고 그게 뭔데?

0: 발명 설계도 같은 거구나. 그럼 내가 어떤 기계를 발명하면 이 초고 쓰는 데 도움이 될까?
1: 생각해본 적 없어.
0: 지금 생각해봐.

0: 너 캐롤 때문에 그러는 거야?
1: 어. 이 공연을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이 나는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나? 라는 걸 생각해보고 그렇게 해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누구와 함께 오셨다면 실제로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게 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누나가 발레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나 발레 학원에 따라가서 누나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하고 싶다고 생각이 조금 들어서 발레 음악에 맞춰서 아무 춤이나 추다 보니까 그냥 그 음악에 맞춰서 제가 몸을 움직이는 게 재밌다고 느껴졌었는지 발레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어릴 때 제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예 제가 가진 단점도 모를 때 발레를 시작했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평발이었던 것 같아요. 평발이다 보니까 발레를 할 때 쥐가 조금 많이 나는 편이라 그거를 견뎌가면서 춤을 계속 춰야 했던 거 그게 가장 극복하기 힘들었던 것 같고요. 제가 다리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두껍다고 해서 제 다리를 조금 싫어했었는데 근데 이제 로잔에 갔다 오고 나서 오히려 제 다리에서 나오는 파워풀한 힘이 좋았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 느껴가지고 그 두 개가 가장 극복하기도 힘들었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프릭스티 로잔이라는 콩쿨 자체가 학생들 사이에서는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콩쿨이다 보니 제가 그 로잔 영상을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무대에 서서 제가 춤을 췄다는 것 자체가 엄청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걸어왔던 길, 이게 맞는 방법일까? 근데 그런 의구심을 다 없앨 수 있게 제가 가는 길이 맞았다라는 거를 확인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들어서 조금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한 배역에만 잘 할 수 있는 명수가 아니라 어떠한 배역을 받아도 다 넣어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스펙트럼이 넓은 명수가 되고 싶습니다.

김밥 한 줄을 싸기 위해서는 정말 정성과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금치, 단무지, 당근, 우엉, 햄, 맛살 뭐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그 하나하나 생으로 넣는 게 아니에요.

0: 패스트푸드를 먹을 것이냐 김밥을 먹을 것이냐에 선에 딱 쓴다면 김밥을 택할 수밖에 없죠.
1: 빨리 한 끼 때울 수 있고 그래서 김밥은 항상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0: 흘리지 않고.
1: 김밥 종류도 너무 많잖아요. 뭐 참치김밥, 소고기김밥, 뭐 멸치김밥.
0: 먹는 사람 입장에서 잘 모르는데 만드는 과정들을 지켜보니까 어우, 손이 정말 많이 가죠.
1: 네.
0: 그래서 잘 팔리는 것 같아요. 만들기는 싫고 먹는 건 맛있으니까 김밥 가게들도 많고.
1: 저는 그 김밥의 매력에 푹 빠져서 현재 김밥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0: 참기름의 향, 싹 이렇게 입을 감싸는 참기름의 향과 밥의 꾸덕꾸덕함이 믹스가 되면서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침이 나오는데 코다리가 먹고 싶은데 그냥. 아 근데 제가 듣기로 지금 미국 쪽에서 김밥이 난리가 났다고 들었어요.
1: 아 진짜?
0: 난리가 났어. 그들이 이렇게 굉장히 건강식으로 느껴진대요. 이 바다에서 나온 김과 그 안에 야채들 그리고 밥. 그리고 딱 패키지가 그들은 점심 때 이렇게 나와서 뭐 공원에서도 밥도 많이 먹고 그러기에는 이게 너무 제대로 된 한 끼니까 김밥은 제대로 된 한 끼. 네, 패스트푸드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하나의 재료들이 정성을 싹 밥으로 말아서 기구로 싹 바르면 진짜 든든한 한 끼. 저는 이남 이녀 중에 막내로 자랐는데요. 그 초등학교 때 그 소풍이 안 겹치기를 우리 형과 막 이렇게 안 겹쳐야 네 번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김밥을 엄마는 힘들겠지만 아침마다 싸셔야 되니까. 근데 네 명이 자라다 보니까 그 끝에 꼬다리 전쟁이었어요. 꼬다리에 아, 재료가 더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김밥 먹으면 전 꼬다리부터 먹어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써는 김밥보다 한 줄 그냥 통으로 뜯어 먹는 게 제일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아서 그냥 바로.
2: 아.
1: 근데 좀 잘못 씹으면 또 맛살이 쭉 뽑혀요. 김밥에 가장 잘 어울리는 건 뭐니 뭐니 해도 떡볶이, 다음 오뎅 국물, 그 중에 최고 뭐예요?
0: 뭐? 모두가 생각하는 라면.
1: 라면이죠.
0: 다 돼 있는 거 아는데도 또 거기서 한 젓가락을 먹어야 돼 이게. 아. 거기서 한 젓가락 딱 먹어봐요. 이건 다 알아 이제. 이미 우린 요리사기 때문에 다 아는데도 한 젓가락을 먹고. 라면을 탁 먹으면 촉촉하면서 국물하고 해가지고 입에서 이게 말아서 들어간 건지 따로 먹었는지 모르게 싹 갑자기.
1: 김밥은 옹알스다.
0: 모든 이가 사랑한다.
1: 아, 모두가 다 즐길 수 있다.
0: 맞아. 네. 옹알스는 김밥이고 김밥은 옹알스. 김밥집 하네.
2: 김 먹었어.

0: Wow. Oh, this is a bidding. Energy 들어가 있어요. 우와.
1: 맛봐도 돼요? 네.
2: 와우. 오.
1: 와, 어, 색깔이 조금 노란색이에요. 부드러워요.
2: You see? Beautiful little octopus shape.

Yes. Perfect.

우리가 찾던 새로운 제주여행 지금 만나러 가볼까요? 청정 제주의 자연을 함께 지키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모두가 만족하며 제주 고유의 문화를 즐기는 여행 자연과 사람, 문화를 잇는 작은 실천이 모여 새로운 제주를 발견하게 합니다.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만드는 의미 있는 여행의 시작! 함께 하실 거죠?

저는 이제 손글씨 쓰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시작을 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정서적으로 돌봄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많이 힘든 시기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힘든 시기를 글씨로 극복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글이 갖는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글씨를 처음에 형적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림 그리듯이 썼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점점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글이 글씨가 되고 글씨가 글이 되고 이 메시지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직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을 한번 예술로 만들어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글씨를 원래는 이렇게 책상 위에서 썼다면 어떤 벽면에 세우듯이 마치 춤을 추듯이 그렇게 이제 글씨를 퍼포먼스 공연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외국인분들도 이걸 뜻을 알지 못해도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시고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기억이 있지만 또 카타르에서의 경험이 되게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이제 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어쩌면 저를 계속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해외 나가면 오히려 더 애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싶어요.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한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지금은 사실 손글씨도 잘 안 쓰는 시대지만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되게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 같다고 이제 제가 믿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0: 가고 싶어지잖아요. 야구장 가서 시원하게 응원하기 딱 좋은 그런 날씨.
1: Totally. Wearing the team uniform and watching the game with some fried chicken. 날리.
0: 그러고 보니 안 되겠습니다. 오늘 완전 나들이 각인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속 갔다 올게요.
2: 아니야. 잠깐만.
0: 왜?
2: 원진.
0: 네.
1: But that's what today's Simply K-pop is all about.
0: Uh-huh.
1: It's packed with stages hotter than the heat of baseball stadium.
0: Oh my god, 진짜요?
1: That's
0: 좋습니다.
1: Right.
0: 그렇다면은 놓칠 수 없죠. 얼른 소개해 주세요.
1: All right, let's go ahead and meet the teams that'll make our hearts race like hitting a home run.
0: Uh-huh.
1: Starting with Lee Jimin and her sweet vocals.
0: 네, 청순 여신들 S2의 그리고 감성 발라더 이지훈까지 뮤직 스타트!

0: Hey, guess what?
1: Huh?
0: It's gonna be a very special day in Korea soon.
1: What day? What day?
0: Children's Day!
1: Uh-huh!
0: It is Korea's cute holiday where children get presents and do fun activities.
1: Mm, 맞아,
2: 원진아, 맞아. 무슨 선물 갖고 싶어?
1: 근데 어린이날인데 제가 선물을 받아요?
0: Yeah, because you're cute like a baby.
1: 아, 근데 you too, Ellen. 형도 만만치 않잖아요. 네, 귀엽고 또 보면 볼수록 기분 좋아지는 게 어린이날 선물 그 자체라니까요.
0: Well, thanks, Wonjin. Our upcoming artists will also lift our mood like a Children's Day present. So we definitely have to bring them out.
1: 네, 그럼요. 우리 글로벌 팬분들께도 또 특별한 선물처럼 다가갈 다음 무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스타!

0: Americano. 좋아, 좋아, 좋아.
1: Oh. All right. I think it's time to bring the ice to our Americano.
2: 완전요. 지금 너무너무 덥습니다.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면 정신도 번쩍 들고 기분 끝내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라떼 파긴 하지만요. 지금 약간 카페인 부족입니다.
1: Oh. Well, don't worry. Uh-huh. That will be fixed soon when these performers come on. That's all it takes. You won't even need iced Americano anymore.
2: Wow, 얼른 만나고 싶어요.
1: All right then, shall we introduce the next stages?
2: 네, 쿨하고 짜릿한 매력으로 무대를 가득 채울 세 팀. Keep it up, E5, Love 1입니다. 뮤직 스타트!

0: 심플리 K-POP 아티스트 뷰티 스타일링의 초밀착 해보는 시간 뷰티캠 코너입니다.
1: Yes, we'll be capturing your artist's best visual moments when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0: 자, 그럼 오늘의 게스트 바로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한층 성숙해진 비주얼로 돌아온 걸그룹 바로바로 리센네 분들입니다. Welcome.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1: Hello, Lisenne.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2: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3: 안녕하세요, Lisenne입니다.
2: Hi, we are
3: Lisenne.
0: Yeah. 네, 반갑습니다. Lisenne의 신곡 Runaway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이번에 리센네가 디지털 싱글 앨범으로 돌아왔는데요. 저희 런어웨이는 인센스 향기를 메인으로 다섯 소녀들이 자유의 여정을 찾아 떠나는
1: 오, 좋습니다. Well, we can't wait to find out more about your styling concept. That's why we have a global fan joining us right now.
0: Wow!
1: Let's bring her out and have a chat. Hello.
0: Hello.
1: Can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and tell us where you're from?
4: 안녕, 리센네. I'm Kelly from Hong Kong. And I really like your new song.
1: Oh! Well, Kelly, we heard you have a lot of questions for Lisenne today. Please go ahead with the first question.
4: Yes, so what is the highlight of your makeup look for today's stage?
1: Oh. 오늘 무대의 메이크업 포인트가 무엇인가요?
5: 오늘은 저는 점을 많이 찍었습니다.
1: Oh. Oh. So she drew a lot of moles on her face, yeah?
5: 그리고 저는

0: 스마일이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1: She thinks her lips is the highlight. All right, good.
0: 그리고 저는 코에 블러셔를 했습니다.
1: Some blush on her nose. Any more? 또 있으실까요?
2: 또 있어. 원현이 오늘 머리.
3: 아 오늘 헤어를 처음 해보는 헤어를 했습니다. 오, 오!
1: 어떠신가요? 오!
4: 아 너무 좋습니다.
1: 좋습니다, 좋습니다. Alright, let's hear your next question.
5: And I'm curious if there's any other makeup looks that you're into lately.
0: 저는 블러셔를 이렇게 이어서 하는 걸.
3: 아니 저부터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선배님 저부터 한번 말하겠습니다. 네. 저는 요즘 그 갸루 중에 야만바 갸루 아이고. 메이크업이라고 엄청 진하게 하는 메이크업인데 그 메이크업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와.
1: Oh, like a very very heavy like a 갸루 style makeup. Yeah. 또 있으세요?
2: 저는 요즘 누디한 색깔에 좀 빠져가지고 누디한 메이크업이 좀 예쁜 것 같습니다.
1: Oh, like a nudie tone kind of color. Oh. 더 있으실까요?
0: 없습니다.
4: 좋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Alright, we'll take one last question.
5: The last question is, is there a skincare routine that you'll never skip even though you have busy schedules or like you're on the go?
1: 바쁜 스케줄 와중에 절대 건너뛰지 않은 스킨케어 루틴이 있으실까요? 어허.
0: 저는 아무리 바빠도 손에 팩을 들고 갑니다.
3: 오. 진짜 진짜예요, 진짜.
1: So no matter how busy she gets, she always has a mask pack in her hand.
4: 오, 좋습니다.
1: All right, Kelly, any last words for Lucena before we go?
5: Racine, I love you and I wish you come to Hong Kong someday. And I'll 기다릴게. 사랑해.
1: Let's go.
4: 아 좋습니다. 리세뉴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켈리님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6: Thank you, Kelly. I love you.
3: Thank you. We all love you.
4: 네 좋습니다. 켈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리세뉴의 무대를 한번 만나볼 텐데요. 전 세계 팬분들께도 한번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저희 리센은 이번에 런어웨이로 컴백했으니까 전 세계 모든 수많은 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리센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4: 좋습니다. 또 인사드리기 전에 미나미 씨께서 갸루 권위자라고 들었는데요.
7: 콘테 야호.
2: 콘테 야호.
4: 갸루 스타일에 대해 뭐 히토코도 오네가 시테 뭐 이데스까?
2: もちろんです。すごい。一緒にお願いしてもいいですか? 같이 한번 해주실
4: 수 있나요? 오케이,
1: 렛츠고.
2: 이거는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4: 네.
2: 네.
4: 어떤 거죠?
2: 제가 심플리 케이팝 하면은 야호 같이 해주시면 돼요.
4: 야호.
2: 네. 그리고 V를 이렇게 하시면
3: V를 이렇게 내리는데 살짝 밑으로 이렇게 내려.
4: 살짝 밑으로.
1: 눈도.
2: 네, 여러분도 같이 야호 해주시면 돼요.
4: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야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그럼 해보겠습니다.
7: 에 마지 야호
4: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와우. All right then, let's go ahead and see the girl group that never disappoints. Here is Lee Sena's Runaway.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3: 네.
4: 자 좋습니다. 그럼 바로 뮤직 스타트.
2: 야호.

0: Let's go Simply K-POP.
1: 네, Simply K-POP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0: Yeah, we had so much fun too. Thanks to everyone tuning in around the globe as well as all of you joining us in the studio as well.
1: 네, 5월의 청량한 바람처럼 다음 주에도 기분 좋은 무대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들 기다려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0: We'll say bye for now. Simply K-pop will be back next week with simply amazing K-pop performances. Bye.
1: Bye. 야호.

그런 말 있잖아요. 눈물 날 정도로 행복하다는 그런 말. 그날의 온도와 나를 보던 사람들의 표정. 그리고 또 이 음식을 처음 먹었던 날. 저에겐 동시에 같은 설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 이지혜입니다. 그날은요, 제가 처음으로 고민이 생겼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데뷔 초창기였는데, 아, 무대란 이런 곳이구나 라는 맛을 보고 난 후에, 이럴 때는 그냥 고민 없이 매운 걸 먹어야 돼. 근데 그게 너무 빨간 거예요. 근데 저는 매운 음식을 못 먹어서 그냥 좀 쳐다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올라오는 그 향이 왠지 모르게 완전히 매운맛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딱 한 입 먹었던 순간, 아, 이거다.

우리 뷰티의 기초가 클렌징이잖아요. 쭈꾸미 같은 경우에는 소금이랑 밀가루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빨래하듯이 주물러서 이 불순물을 다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쭈꾸미 그 이름이랑 생김새랑 식감이 다 되게 귀여운 음식이에요. 한치, 뭐 낙지, 오징어 이런 친구들이랑은 비슷한 친척이긴 하지만 좀 다른 식감? 조금 더 재밌고 개구장이 같고 말괄량이 같은 느낌의 식감이에요. 아삭한 식감을 주는 채소가 있어요. 천사채 무침이거든요. 그걸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매운맛을 천사채가 잡아주면서 그 뽀드득 뽀드득 씹히는 그 맛이 있어요. 천사채가 잘 어울리는 조합인 것 같아요. 주꾸미와 천사채, 깻잎, 양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되게 단맛이 나오거든요.

쭈꾸미가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 저는 그때 되게 초조하거든요. 굳이 음악에 비유하자면 왕벌의 비행. 어떻게 생각해보면 외국 분들은 깔라마리랑 조금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맛있는 고추장에 버무려서 쭈꾸미의 쫄깃쫄깃함이 만났을 때 그 궁합,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한식에만 딱 있는 식감인 것 같아요. 쭈꾸미 발판을 보면 아이들의 결이 다 살아있거든요. 탱글한 느낌. 매우면서도 매운 걸 참으면서 먹게 되는 그 알싸한 매운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완전한 한식파거든요. 이제는 일상에서 저는 정말 항상 소소한 행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저를 빠르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이거든요. 오늘 밤에 왠지 자면서 꿈을 꿀 것 같아요. 어젯밤 꿈속 쭈꾸미 이러면서

0: 배고픈가 여자인가? 가서 짜장면을 먹어봐. 먹어보면 자세히 알게 될 거야. 그래, 잡아. 잡으라고.
1: 1일 1식 다이어트죠. 게다가 이건 적절치 못한 행동입니다. 다음에 뵙죠. 역시 뱀파이어. 여기 넘어갈 뻔했어. 그것도 짜장면에.
2: 아무래도 심사관님이 저희에게 호의적인 것 같지 않습니다. 저번에 제가 얘기했던 거 생각해보셨어요? 뭐 심사에 도움될 만한 선행 같은 거.
0: 릴레인.
2: 아, 릴레인이고 뭐고 이러면 진짜 루마니아 직행입니다.
3: 살면서 진짜 선행 한 번 한 적 없어요?
4: 아, 잘.
3: 아, 블라디 씨. 자꾸 이러면 진짜 추방당한다니까요.
2: 네? 아...
0: 그럼 이런 것도 괜찮은가?
3: 뭔데요?
0: 아직 도와준 건 아닌데 말이야.

0: 기다려. 내가 간다.
1: 아저씨. 이 편지 좀 전해주세요. 꼭이요.
2: 꼭이요? 꼭? 그러고 100년을 까먹는다고? 그러고도 인간이세요?
3: 아니긴 하지.
2: 아니라도! 아, 죽음을 앞둔 한 소녀의 편지 이렇게 가볍게 여기다니 화가 납니다.
3: 아, 어쩌라고. 날 언제 봤다고 부탁을 해?
2: 에?
3: 하여간 인간들이란 죽음 앞에선 완전 예의도 없어지지. 내가 들려줬었나? 처음 내 앞에서 죽은 그 부패한 영...
2: 사랑하는 동생 애정이. 네가 이 편지를 받을 때쯤이면 나는 조선을 떠나 머나먼 바다 건너 하와이라는 낯선 땅에 닿아 있을 거야.
1: 나는 지금 조선을 떠나 머나먼 바다 건너 하와이라는 낯선 땅에 닿아 있을 거야. 앞도 보지 못하는 7살 너에게 작별 인사도 못하고 떠나는 이 언니를 부디 용서해다오.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우리 부모님은 외놈들에게 논밭을 빼앗기셨다. 아버지는 소작농이 되어 허리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일하시다 결국도 일본 순사에게 매를 맞아 돌아가셨지. 어머니 역시 고된 삶을 견디다 못해 병을 얻으셨고 작년에 세상을 떠나셨단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나는 너를 떠나야만 했단다. 하지만 네가 직접 읽지도 못할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이 언니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프구나. 애정아,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았단다. 반드시 돌아와서 너와 함께 할 거란다. 외롭고 두려운 이국 땅에서 나는 너를 생각하며 살아갈 테니 부디 너도 이 언니를 생각하며 살아다오. 너를 사랑하는 언니 애순이가.
3: 그런데 말이야, 좀 이상하지 않아? 그 하와이 간다던 그 여자인간 말이야, 왜 유치장에 있는 거지?
4: 어떻게 그걸 몰라요? 빛이 죽음을 앞둔 독립운동가가 눈먼 동생을 걱정하며 자기는 살아있다고 결코 버린 게 아니라고 그런 마음의 편지 아닙니까? 감히 이런 편지가 전해지지 않았다니.
2: 블라디씨, 저랑 약속하세요. 심사 결과 어떻게 되든 이 편지 꼭 전해주기로.
3: 그래도 심사가 중요하지 않겠어?
2: 저는 애정 씨를 어떻게든 찾아볼 테니까 블라디 씨는 이 편지의 주인이 눈이 안 보이시니 편지를 점자로 옮겨 적으세요. 그건 할 수 있겠죠?

0: 없지 않았을까?
1: 그럼 후손이라도 찾아야죠. 아니면 묘라도 갖다 바치시든가.
2: 아, 그니까. 아, 어디 가서 점자를 배우냐고.
1: 어디긴 어딥니까? 송암 점자 도서관이지.
3: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는 점자책에는 훈맹정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점자를 쓸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지만 읽을 때는 종이를 뒤집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요. 그럼 다 함께 각자 이름을 점자로 찍어볼까요?
4: 네.
3: 옆에 사람과 서로 바꿔서 점자를 읽어볼게요.

0: 이게 이름이야?
1: 나는 트란실바니아 흑성의 마지막 주인이자 왈라키아. 이름이 참 특이하시네요. 외국분이세요?
2: 아직은 그렇다고 할 수 있지.
1: 한국말이 되게 잘하시네. 근데 반말로 배우셨나 봐?
2: 반말이 듣기 싫으면 말을 걸지 말든가.
1: 어머 어머 어머, 농담이에요 농담. 재밌는 양반이네. 나는 시력이 점점 나빠져가지고 점자를 배우러 왔는데 우리 외국 양반은 왜 한글 점자를 배우러 오셨어?
3: 이 편지 좀 전해주세요.
2: 전하지 못한 편지가 있어서. 그 사람이 맹인이라서.
1: 어머, 마음이 이렇게 예쁘다니. 반말하는 거

0: 마음 이렇게 예쁘시다니. 반말하는 거 인정.
1: 마음이 예뻐?
2: 이건 모욕이다. 감히 나를 물러보고.
3: 뭐죠?
1: 언제 왔나?
3: 설마 그 편지 찢으려고 하신 거 아니죠?
1: 그럴 리가. 그래, 알아는 봤나?
2: 이자란 말인가? 이자는 나에게 모욕을 준 자인데.
4: 아, 모욕이고 맞습니다. 근데 반말은 좀.
5: 이분이시라고요?
0: 아, 네. 같이 점자 교육 받으셨구나. 외국분이신데 성함이.
4: 아.
5: 나는 드란실바니아 혹성의 마지막 주인이자 왈라키아의 정통 계승자,
6: 교황 우르바누스 2세의 사후에 서약한 밤의 맹세자이며 용의 아들로 태어난 흑별기의 군주로서 십자군의 그림자 속에서 탄생한 어둠의 황태이자
4: 제법이군.
6: 사단들조차 두려워하는
5: 불멸의 재패수백자 블라디 드래큘라야라고 알고 있습니다.
1: 와우,
7: 기억력이 훌륭하구만.
5: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말도 제가 인정했으니 괜찮습니다. 마음이 정말 예쁘신 분이거든요. 그나저나 인연입니다. 전하지 못한 편지의 주인이 저희 할머니라니.
7: 바꿔라.

0: 분명 할머니도 이 편지를 읽으실 것입니다. 평생 그리워하던 언니와 함께 하늘에서요. 그리고 편지를 점자로 옮겨 쓰신 블라디시의 마음까지도 잘 느끼실 것입니다.
1: 내 마지막 경고라 하지 않았느냐?
0: 부끄러워하실 거 없어요. 마음이 예쁜 건 사실이니까요. 점자는 글쓴이의 감정까지도 손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0: 뭐 하세요?
1: 읽어봐라, 여자인가. 내 마음이 느껴질 거다.
0: 잘 모르겠는데요?
1: 아, 왜 몰라? 가! 상! 점! 줘!
2: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0: 여장관 감히 내가 지금 점자를
1: 라디씨 에필로그 에필로그 빨리
2: 네 여러분 이번 에피소드의 주인공인 점자 훈맨정음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1890년 한국으로 넘어온 의사이자 선교사인 로제타 쇼드홀이 1894년 평양 맹아학교에서 최초로 이 서양식 점자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 후로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고 일본식 점자체계만 사용하던 장애인 교육시설에서 박두성이란 선생님이 한국의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한글 점자를 고안하게 됩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최초의 한글 점자 훈맹정음이죠. 비록 눈은 잃었으나 우리말 우리글까지 잃어서는 안 된다. 인천 광화에서 태어난 송암 박두성 선생님의 생가에 적혀있는 글귀입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일제강점기 시대의 맹인들에게 훈맹정음은 한 줄기 빛과 같지 않았을까요?
0: 이 여자인간 가만두지 않겠어. 가산점 좀
3: 이쯤 되면 끝날 때가 된 것 같네요. 더 이상 제가 참고할 건 없는 거겠죠?
1: 떨어뜨릴 결심이 느껴지는군. 그 영상을 쓰시죠.
4: 안 돼.
1: 뱀파이어에겐 지옥이야.
4: 릴레이는요?
3: 그럼 이것으로 미스터 블라디스의 체류비...
2: 잠깐! 블라디스의 봉사활동 동영상이 남았습니다.
3: 어쩌다가 사람을 도와준 건 그렇다 쳐도 무슨 뱀파이어가 봉사활동을 합니까?
4: 아, 저 여자 인간 나를 떨어뜨릴 나한테 지옥이지 않은가?
1: 진정하세요.
5: 심사관님, 심사관님 방금 하신 그 말씀 공무원으로서 나는 굉장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해석해도 진짜 괜찮으시겠어요?
3: 편견이라뇨? 제가 무슨 또
5: 편견입니다. 이 영상은요 인간보다 뱀파이어가 훨씬 더 편견에서 자유롭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얼마나 잘 융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디서 봉사활동했는지, 어디서 뭘 했는지.
1: 뱀파이어에게는 아주 지옥적인 곳이거든요.
3: 뱀파이어라니, 사실인가요?
5: 예. 하지만 신부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클래식한 뱀파이어는 아니고요. 아주 인간답달까? 꼭 이곳에서 하는 봉사활동 영상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3: 인간화된 뱀파이어란 이거야말로 퓨전?
5: 아멘.
3: 강화성당이야말로 퓨전 중에 퓨전이죠. 잘 오셨습니다. 이거야말로 주님의 뜻.
5: 할렐루야.

0: 여기 강화성당에서 우리 이웃들을 위한 김장 봉사를 하고 있다.
1: 매워, 너무 매워. 아, 여기 성당에서
2: 블라디 씨, 진짜 똑바로 안 하실 겁니까? 제가 겨우겨우 부탁해서 온 건데 진심으로 하세요.
3: 그래, 날짜도 맞췄는데 1억이야?
4: 한국 사람 되고 싶다면서? 어? 말을도 못 견디고.
3: 내가 한국 사람 못 되겠네. 떨어지겠어.
5: 레니가 뭔가도 못 찾고.
6: 레이덤, 밥이 일레를 말해주자.
2: 어머님들한테 가장 잘 먹힌 이야기는 바로 사랑과 이혼. 그중 하나를 선택했을 뿐. 아니 근데 계속 이렇게 도망만 가실 겁니까?
6: 도망을 누가 가?
0: 잠시 세소를 좀.
7: 대단하십니다. 성당에서 마늘까지. 진짜 내공이 엄청나세요.
8: 이 막는 거가 뭐지? 뭔가 피하고 싶은 느낌이다.
7: 혹시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9: 성당,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 대한성공회 강화성당은 1900년에 세워진 한국 성공회 교단의 상징적인 성당으로 한국의 전통과 서양 종교 건축이 조화를 이룬 역사적 건축물입니다.
8: 건방지게. 지금 누굴 가르치는 거냐? 이 성당의 외관은 전통 한옥의 지붕과 처마선을 따르며 내부는 서양의 바실리카식 교회 건축 구조를 반영해 동서양의 건축미를 절묘하게 결합했지. 이러한 구조는 서양 종교에 대한 문화적 이질감을 줄이고 전통을 해치지 않으면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자 한 그 의도를 엿볼 수 있지. 아닌가?
7: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것까지.
8: 요즘 자꾸 누군가 나를 가르치듯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더군. 그래서 나도 모르는 새에 예습을 하는 습관이 생기더군. 이것은 이 성당에서 내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제대 및 세례대. 한국 성공회에서 최초로 자체 제작한 이 성물은 간결한 조형미와 구조물과 조화도 뛰어나 2017년엔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고 하더군. 이야, 내 옥탑방에 드리고 싶은 디자인이야.
9: 맞습니다. 아직까지도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강화성당은 단순한 종교시설을 넘어 한국 기독교 선교의 초기 역사를 증언하는 공간입니다. 무엇보다 이 성당이 정말 특별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동양의 전통과 서양의 신앙이 만나는 단순한 절충이 아니라 조화, 배려, 문화의 공존이 만들어낸 성당 그 자체로 융합의 예술, 퓨전 그 자체! 퓨전!
8: 뭐?
7: 너 뭐하냐?
8: 아무것도.
7: 아무튼 저희 성당은 퓨전의 결정체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블라디 씨가 저희 성당에 찾아와 주신 거는 우리 주님의 뜻인 것 같아요. 퓨전! 이 나무가 불교의 아이콘인 보리수나무라는 것도 아십니까?
8: 그건 예습을 못했군.
9: 제가 알려드리죠. 이 불교의 아이콘인 보리수나무는 이 성당 안에서 살아갑니다. 원래 유교의 상징인 회화나무도 있었는데 그건 아쉽게도 사라졌어요. 이와 같이 저희 성당은 남녀노소, 인종을 뛰어넘어 다차원 생명체, 뱀파이어까지 모두 포용합니다.
8: 아까 그 느낌이다. 막는 광.
9: 블라디 씨, 혹시 매주 저희 성당에 나와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8: 없는데.
9: 없으면 만들면 되죠. 그런 마음. 저희 성당은 퓨전의 상징. 블라디 씨도 퓨전의 상징. 그럼 우리 모두 퓨전!
10: 여기 있었어? 아우 뭐 하는 거야? 김장 마무리해야지. 신부님이랑 놀지 말고.
11: 와, 그렇지. 김장. 내가 없으면 안 되겠지. 그럼 가야지. 신부 인간 이만 가봐야겠다. 가지.
10: 가지.
9: 도전.
10: 와! 잘하네. 와! 웬일이야? 아까 한시라는 거 왔더니 다음번 김장 때도 불러야겠어.
6: 신부 인간에게 잡혀 있는 것보다 김치에 마늘이 낫다고 판단했을 뿐. 나는 빨리 끝내고 나의 보금자리로 돌아가겠다. 잘 찍고 있나?
12: 좋습니다. 액션.
6: 나는 지금 강화성당에서 우리 이웃들을 위한 김치 봉사를 하고 있다. 이것은 일회성이 아닌.
10: 아.

이럴 수가. 매운데 깊고 짜다가 상큼하다. 입안을 강타하는 마늘 펀치. 고춧가루가 밀어주고 젓갈이 감칠맛으로 조이고 생강의 향은 날카롭게 스쳐간다. 이것은 단순한 김치가 아니다.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입안의 교향곡이자 발효의 예술. 더 큰 맛을 만드는 진짜 퓨전.

0: 어디서 들어본 말인데.
1: 퓨전.
2: 퓨전.
1: 퓨전.
3: 아, 그래도 마법 맞다.
1: 혹시 마늘과 성당 때문에 쓰러졌군요?
2: 아, 그건 이미 극복했지.
1: 그럼 봉사 스트레스?
4: 내가 맵찔이라는 걸 절대 알려줄 수 없지.
5: 정신 좀 차려. 정신 좀. 블라디, 블라디, 블라디. 어? 블라디 총괄 정신 좀 차려봐.
6: 아,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그만, 그만. 아프다고.
1: 우리 성당의 아이콘 블라디 씨, 괜찮으세요? 괜찮으신 거예요?
7: 이분들이 엄청 걱정하셨습니다.
5: 먼 곳에서 왔다며 가족도 없고. 그럼 더 신경 써줘야지, 안 그래? 응?
2: 그렇게 나는 매주 성당 봉사활동을 했지. 김전 분환이라 밑반찬 만들기, 번호정리, 교회 청소, 그리고 성탄절 선물 세트 준비 봉사까지. 그리고 알게 됐지, 그분의 품, 사람의 품이 얼마나 따뜻한지를.

0: 인천에서 살아온 시간이 꽤 긴데 이웃들 간에 갈등은 없었나요?
1: 갈등이라...
0: 갈등을 잘 해결하는 것도 사회 구성원의 한 능력인데 우리 블라디 씨는 이웃들과 사랑만 하셨나봐요.
2: 뭐야? 감히 나한테 인간들하고 사랑을...
3: 사랑을 한 적은 없지만 사랑을 연결시킨 적은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들어보시죠.
2: 맛이 변했잖아? 내가 변치 말랬지. 이럴 거면 찰스 뚜껑 내놔 임마. 연마, 내 말 안 들려? 고개 안 들어?
4: 형님, 사랑이 뭘까요?
5: 사랑?
0: 그녀를 처음 만난 건 한 달 전 조개집 계단 앞이었습니다.

0: 조개지. 일본과 청나라가 한 뼘이라도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소리 없는 전쟁을 하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죠. 그 긴장된 현장, 역사적인 대립이 있던 곳에서 저는 그녀를 만났습니다.
1: 알고 보니 그녀는 일본 조개지 무동집의 딸이었다는 것.
2: 그러니까 그거랑 사랑이랑 무슨 상관인데?
1: 상관 있죠, 역사적으로. 저는 청나라 조개지에서 일하는 화교, 그녀는 일본 조개지에 있는 무동집의 딸. 그녀의 어머님이 저를 보고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나는 춘장 냄새를 맡을 수가 없다고.
2: 그러니까 그 사랑의 아픔이 이 변한 맛의 정체였구만.
1: 그건 또 이해를 하시는군요. 이젠 이 두 손이 이 맛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2: 너의 짜장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야. 내 흡혈을 뚫는 내 생명줄이라고. 내가 해결해주마.
1: 어떻게?
3: 시연아, 밥 먹으러 가자.
4: 배고프다.
5: 반갑구먼. 지난번에 가져간 김치는 잘 먹고 있나?
2: 아주 잘 먹고 있지. 차 많으면 딱 한 입만 기절용. 근데 이 가게 주인이 여자인가 당신인가?
5: 그렇지. 내 딸하고 50대 50 지분으로 공동 경영을 하고 있지.
2: 오, 사이가 좋구만.
5: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
6: 엄마, 누구세요?
5: 수연아, 여기 인사해. 엄마 성당 친구.
6: 안녕하세요.
2: 아름답다.
5: 근데 아직도 창백하군. 우리 밥 먹으러 가는데 같이 갈까?
2: 아주 좋은 흐름이야. 내가 이 동네에서 꽤 잘하는 중국집 하나를 알고 있는데 거기로 가지.
5: 나 맨날 우동 만드는데.
2: 젊은 여자인가? 넌 분명 짜장면을 좋아할 관상인데 말이야.
7: 네.
2: 여기 짜장면 3개, 탕수육, 깐풍기, 깐쇼새우, 팔보채, 양장피, 고추잡채, 라조육, 유산슬 하나씩 내어봐라.

0: 뭐야? 이 사람 집이었어? 나 이거 못 먹어.
1: 뭐야? 여기가 얼마나 맛있는데 이유가 뭐야?
0: 이유는 됐고 가겠네. 난 자네한테 딸을 못 주니까 가서 우동이나 먹자. 어머니. 어? 아니 어머니 누가 어머니야? 어? 시원아, 아이고.
1: 감히 내가 맺어줄 인연을 너는 짜장면만

Ha ha ha!

0: 갑자기 대낮에 밖에서 지나가는 저희 어머니가 보시기라도 하신다면.
1: 어머니가 지나가시다니. 그렇다 쳐도 제가 수현 씨 하나는 지킬게요.
2: 아, 깜짝이야!
3: 제기를 배달을 잘못 시켰네.
4: 요즘 왜 이렇게 배달해 놓고 그렇게 수도 모자란다 했더니. 가자!
2: 엄마, 나 이 사람 사랑해. 제발!
4: 따라와! 어머니! 저 이제 수현 씨 아니면 안 돼요. 저 죽어요.
5: 어, 죽는다잖아. 사깁시다 좀.
4: 어?
5: 지금 당장 결혼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4: 엄마, 아, 지금 나오라고.
6: 엄마!
4: 어, 나오라고. 아, 아니, 블라디, 생각을 해봐. 어? 만보까지 생기고 우리 집 매출이 얼마나 줄었는지 몰라. 그런데 그런 집에 우리 딸을 어떻게 보내?
1: 제가 화교라서 청나라 조개제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4: 무슨 소리야. 매출이 떨어졌다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먹고 살아야지. 응? 가자.
5: 잠깐! 우동집과 만보과를 합치거라. 이렇게 나눠져서 사랑을 못하느니 합쳐서 사랑하는 게 낫지.
1: 맞아요. 이 계단도 아마 이러한 교훈을 주려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을 거예요. 어머님만 허락하신다면 합치고 싶습니다.
5: 지분은 3대 3대 4.
4: 아... 사는 누구지?
1: 어머님이 사.
4: 사실 집에서 한번 시켜 먹은 적이 있지. 그때 자네의 실력에 위기감을 느꼈지만 솔직히 감탄은.
3: 당신을 찾기 위해 꼭 이곳에 머물겠어.
1: 청일 조개지에서의 사랑이라. 잘 들었습니다. 더는 없는 거겠죠? 그럼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0: 네, 어서오세요.
1: 형님.
0: 혈색이 좋은데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2: 우동집과 언제 합친다고 했지?
0: 다음 주입니다, 드디어.
2: 그래. 내 노력의 결실을 맺으면 좋으련만.

0: 블라디 씨 한참 찾았습니다. 연락도 안 받으시고.
1: 무슨 일인가?
0: 오늘 심사 결과가 나온답니다.

0: 이번 편은 바로 이번화에 소개된 청일 조개지 계단입니다. 조개지 하니까 어렵고 뭔지 모르겠죠? 여기서 조개라는 건 말 그대로 외국인들이 인천항에 들어와서 거주하던 동네를 부르는 말입니다.
1: 19세기 말 인천항은 말 그대로 개항의 도시였다고 얘기했죠. 이후 미국, 영국, 러시아, 독일 등 많은 나라에서 찾아온 외국인들의 상업활동을 위해 인천에 공동조개를 설치했습니다.
2: 그럼 단순히 청일 조개제 계단은 행정구역을 나누는 분리대 역할만 했을까?
1: 아니죠. 이 늘어나는 외국인 조개지로 인해 인천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점점 조개지 밖으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0: 청일 전쟁 이후 일본 군인들이 대거 인천에 주둔하기 시작하면서 더더욱 열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대한제국의 운명은 위태로워집니다.
2: 다음 편에 이어지는 홍해문, 그 고난과 수탈의 역사는 다음 편에 나 인천의 아들 블라디가 소개시켜주지.

0: 안녕하십니까. 이것은 알기 싫다의 김상문입니다. 뱀파이어 블라디시의 이방인 체류비자 심사 신청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찬반 입장 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찬성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블라디시는 10년 넘게 이 사회에 섞여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문제 한번 일으킨 적 없고 오히려 남들보다 성실했죠. 너무 비약 아닙니까?
2: 그자가 뱀파이어인 건 잊었습니까? 갑자기 본성이 드러나면요, 우리 사회가 그걸 감당할 준비가 됐다고 생각...
3: 가죠.
4: 걱정할 거 없다, 변호사인가. 너는 할 만큼 했다.
5: 여보세요? 네, 네, 말씀하세요. 잘 들리고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 확실한 거지? 알겠다. 수고했다.
2: 그럼 통과?
5: 추방이다.

0: 네, 블라디시.
1: 지금 지나는 문은 홍해문이라고 하지. 음봉산 가운데를 뻥 뚫어놓은 셈인데 구멍 혈자를 써서 혈문이라고도 하고, 이걸 지을 때 50명이 넘는 중국인과 한국인 노동자가 죽었다고 해서 피 혈자를 써서 혈문이라고도 하지.
0: 이젠 뭐 척척박사시네요.
1: 홍해문 육교에서 바라보는 제물포의 경치가 참으로 멋지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못 본다 생각하니 세상 원망스럽구나.
0: 미안합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부디 루마니아에 가서도 대낮에 돌아다니시고 짜장도 드시면서 흡혈식성도 억제하시고 그 뭉툭한 이빨로 날카로운 이빨 드러낸 일 없기를.
2: 이빨!
3: 트럭을 멈춰라!
1: 칫솔을 두고 왔다.
0: 어디? 옥탑방? 그걸 왜 굳이?
1: 대나무로 만든 친환경 칫솔이야. 송곳니의 마모를 촉진시키는 부가 기능이 탑재된 내 흡혈 본능 억제에 탁월하지. 루마니아에서도 구하기 힘든 물건이야.
0: 기사님, 돌아가시죠.
1: 칫솔이 있으니까 마음이 편한 게 또 공부한 게 생각나는 거.
0: 네, 듣고 있습니다.
1: 1908년 완공된 인천항과 내륙을 이어주는 중요한 통로였지. 표면적으로는 근대화를 위한 기반 시설이었으나 실상은 식민지 수탈의 통로였어. 홍해문은 일제 지배를 위한 계획적인 구조물이었지.
0: 잘 알겠습니다. 근데 돌아간 덕분에 시간이 좀 줄어서 급하게 가야 되니까 관 좀 꽉 잡으세요.
2: 기사님,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 트럭을 멈춰라!
1: 이불! 이불을 두고 왔다.
3: 왔다.
0: 이불이라뇨? 지금 시간도 없는데 진짜 왜 그러세요?
1: 애착 이불. 내 찰스 뚜껑이 없는 동안 내내 덮고 잤던 애착 이불. 잠은 자야 할 것 아닌가?
0: 기사님.
1: 홍해문은 무지개처럼 반원형의 아치 구조로 되어 있고 홍해란 말 자체가 무지개란 뜻이지. 붉은 빛의 홍. 파란빛의 이해. 먼 옛날 일제 강점기를 이겨낸 대한민국처럼 홍해문은 대한민국의 회복과 희망의 상징인 곳이야.
0: 그리고요.
3: 트럭을 멈춰라!
4: 목. 목베개.
0: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1: 그게 말이야.
3: 트럭을 멈춰라!

0: 어디에요, 블라디 씨? 배를 놓친다고 추방이 안 될 것 같습니까?
1: 아, 그게 아니라 나는...
0: 떠나기 싫은 거 저도 압니다. 저도 블라디 씨 이렇게 보내기 아쉽다고요.
1: 고맙다. 내 여기에서 100여 년 그 긴 시간 동안 너 하나 얻고 가는구나.
0: 넘쳐나는 변호사들 경쟁 속에서 먹고 살기도 어려워지고 변호사를 때려쳐야 되나 할 때 당신을 만났습니다. 블라디 씨 덕분에 가슴 벅찬 변호도 해보고 제 꿈이었던 유튜브로 구독 좋아할 만한 함설정까지 저야말로 떠나보내기 아쉽습니다. 블라디 씨, 우리 정말 마지막으로 뭐라도 해볼까요?
2: 블라디 씨? 준비되셨죠?
3: 말해도 되는 건가? 나는 트란실바니아 흑성의 마지막 주인이자 여기선 그냥 블라디 씨라 불리는 아저씨. 멀고 먼 루마니아에서 왔고 대한제국과 일제의 강점기를 거쳐 지금의 대한민국까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기에서 살았다.
2: 그리고 오늘 난 추방된다.
1: 그리고 고백하건대 단순히 오래 살아서 정착하려던 건 모두 거짓이다.
2: 진짜 정착하려던 이유는 먼 옛날 이곳에 먼저 온 나의 사랑 일레인을 찾기 위해서다.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 이민 신청을 하다니 너희 인간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짓이지. 그러나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나는 많은 인간들을 만났다.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건 인간들, 그 독립을 방해하는 인간들, 그리고 죽기 직전까지 동생을 챙기던 여자 인간, 그 여자 인간을 100여 년 동안 기다리던 인간들, 이 모든 게 뱀파이어인 나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감정과 행동들이었지. 그뿐만이 아니라 꿈과 사랑을 위해서 최고의 짜장면을 만들고 얼굴도 모르는 타인을 위해 김치를 담고 가족도 없는 나를 위해 가족처럼 챙겨주고 대해주고 이 모든 게 인간적이란 말로 함축돼. 인간적. 내가 이곳에 살려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야. 여기 남아서 인간적으로 살고 싶다. 떠나기 싫다. 나를 받아달라. 제발 부탁이다. 이게 내 진심이다.
0: 공정 표를 얻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다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2: 고맙다, 강바다 인간.
0: 처음으로 제 이름을...
2: 가자, 강바다 인간. 바다를 품은 인천항으로.

0: 말도 잘 듣고 착하고 멋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1: 이곳에 먼저 온 나의 사랑 일레인을 찾기 위해서다. 여기 남아서 인간적으로 살고 싶다.

0: 본부장님, 제가 공무원, 아니 인간으로서 편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왜 이렇게 안 내려오나 했더니만 이럴 때가 아닐 텐데요. 이번엔 또 뭘 두고 오셨는데요?
2: 아름답지 않느냐?
1: 아까는 그렇게 떠난다고 뭐라고 뭐라고 하더니만 이게 뭡니까? 지금이 출항 시간입니다.
2: 오늘 떠난다고는 안 했다.
1: 어휴 진짜 트럭 기사님도 갔어요. 짐 다 내려놓고 이게 뭐한 짓? 네, 위대한 독립운동가 강하늘 장군의 손자의 아들이자 떠오르는 유튜브계의 필수 대변인 강바다 변호사. 예? 정말입니까? 블라디 씨. 긴급 이방인 체류 비자 심사 신청이 허가가 났대요.

0: 모르는 분인데?
1: 릴레인?

터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입 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한국인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시일 텐데요. 바로 서시입니다. 이 시를 쓴 주인공, 바로 윤동주 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크에서 활동하는 권소영 연구원입니다. 서시, 별에는 밤, 자화상 등을 쓴 윤동주 시인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가끔 윤동주 시인의 정보에서 오해와 오류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윤동주 시인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대일항쟁기였던 1917년에 태어난 윤동주는 평생 한국어로만 시를 쓰며 민족의 아픔을 위로했던 시인이에요. 폭넓게 세상을 접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일본 유학을 떠났던 윤동주는 1943년 7월 한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족 문화와 독립 정신을 고취시켰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945년 2월

지금도 너무 생생한데 요즘도 너무 힘들어서 지치거나 피곤할 때 항상 이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전 태권도 국가대표, 현재는 태권도 해설위원을 하고 있는 이대훈이라고 합니다. 삼계탕이라는 요리 자체가 몸보신할 때 먹는다라는 느낌을 어릴 때는 못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운동을 그렇게 막 힘들게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중학교 형들이랑 같이 운동을 시작할 때 첫 회식이 삼계탕이었었어요. 제가 가장 강력한 인상을 받았던 거는 그 숟가락이랑 젓가락도 임금님이 사용할 법한 그 노쇠 삼계탕은 뭔가 궁중요리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되게 특별한 날, 힘들거나 힘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삼계탕을 좀 찾아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찹쌀을 많이 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국물하고 같이 먹을 때 그게 저는 가장 좋았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삼계탕에서는 그 한약재, 큰 막 오각기 같은 이만한 나무 같은 것도 막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게 딱 있으면은 아 뭔가 좋은 약재가 하나 더 들어갔구나, 몸보신이 더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더 들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찹쌀이랑 같이 들어갈 밤이라던가 대추, 통마늘 이거를 잘 닭 배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뭐 이쑤시개 같은 걸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잘 꿰매주고 다리를 이제 이렇게 앞바 다리를 잘 만들어줘야지 그렇게 좀 이쁘게. 닭이 반신욕하듯이 싹 들어가야지 닭도 편안하게 익을 수 있으니까요.

고기가 부드러워야지 맛있으니까 좀 오랫동안 끓여서 전체적인 살을 좀 부드럽게. 저 일단 매운 고추는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오이고추 좋아하거든요. 오이고추 쌈장 많이 찍어서 딱 먹으면은 이제 고기랑 이제 입안에서 딱 어우러지는 맛이 그게 최고 맛있죠. 삼계탕이 익을 때 그 보글보글보글 하면서 이 공기방울이 생기잖아요. 계속 뚝배기 안 나오면 이 보글보글함이 없거든요. 음식도 갓 만든 게 맛있는데 이거는 지금도 만들고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릴 때도 그랬는데 그 빗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힘들고 지친 게 싹 사라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항상 그 보글보글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전쟁터에서 뭔가 쉬는 곳으로 왔구나라는 느낌을 딱 주는 것 같아요. 특히 삼계탕은 어떻게 하면은 이 먹는 사람이 더 힘을 낼까 하는 마음에 만드는 요리이기 때문에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더 맛난 거겠죠. 제가 좋아하는 재료가 밤이어가지고 그 밤 한 알, 두 알 정도는 마지막에 최대한 아껴두다가 딱 먹는 스타일입니다. 촬영 시작 전부터 삼계탕만 그려지고 있어요. 오늘 삼계탕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0: 이제 대한민국도 SK텔레콤 컨소시엄을 통해 전 세계에 손꼽히는 초거대 모델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1: 아티피셜 어널리스에서는 엑사원 4.0을 글로벌 탑10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모델로 평가했습니다.
2: 어머니가 왜 짜장면 싫어하냐 이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모델에게. 일본 모델은 굉장히 자세하죠.

0: 제일 유명한 강화도의 특산물 뭔가요? 강화도의 특산물. I found it. 생크림 맛있는 것 같아요. 맞죠?
1: 아, 근데 향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0: Yes. Perfect. 이거 마법적으로 다 잘 어울려요. 아, oh, finally we meet again. Welcome, buongiorno, 여러분. 안녕하세요. Here we are for a new episode of our journey to discover Korean special products and traditional liquor. And today I brought you in a very special place. It's an island, Gangwa Island. It's Gangwa-do in Korean language. And it's very, very special place. I wanted to come here for a long time because I heard there's a long tradition of very special products. So today I brought you in a place that I'm sure we can find those products. Let's go and check it out together. Start. Wow, amazing. Oh. Wait a second. Here I really have to tell you about this. This is jeotgal. And this thing is not cooked. It's just fermented with a very, very strong seasoning. And this, I think, is the very hidden flavor of Hanshik. 강화도의 특산물. 강화도의 특산물로 요리하고 싶어서 진짜 강화도에만 특산물 여기 젓갈이 있을까요?
2: 여기 밴댕이라고 있어요.
0: 밴댕이?
2: 순무김치 할 때 이 밴댕이를 넣습니다. 이거 한번
0: 어, 이거 맛봐도 돼요?
2: 네.
0: 와우. 오. 이거 사탕인 것 같아요. 계속 먹고 싶어요. 오케이, 600. 이렇게 합시다. 500g 가격으로 600g. 예스! 진짜 반짝반짝. 아, 너무, 어, 진짜 너무 좋아요. 오, 예, 국물.
2: 네, 국물이 있어요.
0: 이거 국물이 있어야 되죠. 계산할게요.
2: 네, 고맙습니다.
0: And now, what should I buy? 야채, vegetables. That's for sure I have to use it because here the agricultural products of Gangwa is very, very renowned in the whole Korea. You know this? This is sunmu. Usually mu, oh, look at this. This is mu. This is the very traditional Korean radish. That mu is very, very sweet and has a very watery kind of texture. It's very good to eat. But this one is so thick, it's so compact. It has an incredible texture and the flavor. Oh, 사장님, 잡을 수 없어요. 저는 사야 돼요. 이거 얼마예요, 한 단?
3: 12,000원이요.
0: 12,000원? 와, 오.
3: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사장님. Yes, today's prize. I can make some very good thing with this. 이거 쑥이에요? 네.
3: 형이 아주 좋아요, 강아지분. 그래서 알아줘요. 이렇게 해서.
0: 우와! 쏘 진해요. 이거 진짜 엄청나게 진해요. 혹시 이런 특별한 식재료로 어떤 요리하면 될까요? 전 하면 무조건 막걸리죠.
3: 네.
0: 전이랑 막걸리.
3: 유명한 데 있어요.
0: 어디, 여기 강화도?
3: 강화도에 좋은 술이.
0: 아, 양조장이 있어요?
3: 네, 있어요.
0: 아, 여기 진짜.
3: 네, 있어요.
0: 완벽해요. 이제 다 완성된 같은 장면이에요. 너무 좋아요. 이거 다 살 거예요. 네. 와. 어? 왜 이렇게 많아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3: 고구마 종류가 많아요.
0: 아, 맞다. 고구마도 여기 강화도 유명하죠?
3: 호박 고구마는 그냥 깎아 드셔도 맛있고요. 생으로?
0: 생으로?
3: 먹어도 맛있고요.
0: 오케이. 오케이, 한 박스.
3: 한 박스.
0: 예. 많이 알려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오늘 너무 많이, 오늘 과했어요. 예스.
3: 감사합니다.
0: 아, so good.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들어와도 돼요?
4: 아, 네, 들어오시면
0: 돼요. 네,

0: Wow. So now, time to try with Kawado Makgeolli. So I have to call the 실장님, the Makgeolli sommelier. 실장님! Makgeolli sommelier! Sommelier님! 네. 진짜 Makgeolli sommelier님 봐주세요. 어,
1: 저는 드디어
0: 여기 진짜 강화도 특산물로 이런 전통적인 한식. 심플하면서 근데 진짜 맛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막걸리랑 네. 너무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어떠세요?
1: 너무 궁금해요. 네. 한 번도 저도 먹어본 적이 없는 음식들이어가지고 오, 냄새도 맞죠. 지금 너무 좋게 느껴져가지고 네.
0: 그러면 음식 전문가, 술 전문가 네. 우리 딱 우리 의견 조금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죠?
2: 그렇습니다. 여기
1: 이거 아, 네네 고맙습니다.
0: 맛있죠? 뭐
1: 오, 씹을 때마다 향이 계속 올라와서 너무 좋네요.
0: 아, 근데 오, 진짜
1: 멋있네요. 술도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
0: 술 순간. 오, 근데 진짜 이렇게 강한 향 음식 만나면 막걸리가 진짜 입안에 정리해 주는 같은 역할 예, 맞죠?
1: 맞아요 맞아요
0: 이렇게 아, 싹
1: 맞아요
0: 맞아, 싹 아, 이제 야, 이제 네. 이제 우리 꽃조리 먼저 이거 숭 아니 아삭아삭 여기 그런 부드러운 부드러운 질감도 있어서 맛있죠?
1: 오, 진짜 맛있네요 짠
0: 이야 아, 이거지 아 진짜 네.
1: 원래 페어링 할 때도 보면은 같은 지역에서 나는 그 농산물 가지고 같이 만들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먹는 방법도 있는데 좀 막걸리를 색다르게 저희가 탄산 있게 하이볼처럼 먹는 방법도 있거든요.
0: 그것도 있어요?
1: 네.
0: 막걸리 하이볼?
1: 네네네. 맛보시겠어요?
0: 지금?
1: 네네, 바로.
0: 오, 예! 오, 막걸리 파티! My friends! 오, lovely! 오우. 어? 어떡해? 아, 이렇게.
1: 저희 막걸리를 먼저.
0: 원샷?
1: 네.
0: 원샷으로 이렇게. 탄산수예요?
1: 맞습니다. 탄산수. 요건 레몬청이에요.
0: 오.
1: 요거는 장미청이고요.
0: 오. Salute. Cheers. 아. 와. 레몬 진짜 지니우스. 와, 너무 너무 전체. I think this is magic, right? You also think like that. So everything on this table, except the lemon and the rose, are coming from this island. So we have this island on this table, and we made a perfect pairing with Makgeolli and John and Gochori. So from the bottom of my heart, salute. I will drink

핵음은 두 줄로 된 하악기인데 저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그 두 줄에서 너무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일단 핵음이 되게 사람의 목소리랑 좀 비슷하다고 많이들 하세요. 줄을 눌러서 이렇게 음을 계속 왔다 갔다 진동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애절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곡은 제가 좀 오래 좋아했던 친구에 대한 제 여러 감정을 담은 곡인데요. 슬펐던 마음 혹은 뭐 고마웠던 마음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한데 묶어서 마음이 담긴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적인 음악으로 이제 재구성하는 단계를 거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음악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뭔가 전통적인 주법들, 식임새, 이런 전통의 냄새라고 할까요? 맛?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집어넣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는 요새 연주하면서도 스스로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안한 음악들을 좀 자주 들려드리고 싶다. 제가 음악으로 위로받았던 것처럼 제가 하는 음악들로 여러분들이 좀 위로받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무대를 만들려고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음악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지금 제 나이에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레퍼토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즐겨주시고 같이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찾던 새로운 제주여행 지금 만나러 가볼까요? 청정 제주의 자연을 함께 지키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모두가 만족하며 제주 고유의 문화를 즐기는 여행 자연과 사람, 문화를 잇는 작은 실천이 모여 새로운 제주를 발견하게 합니다.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만드는 의미 있는 여행의 시작! 함께 하실 거죠?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1: 오늘 오프의 이션
0: 와이엇입니다. 와우. 와, 이제 저희가 또 이제 벚꽃이 엄청 많이 폈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가 또 이제 봄이에요, 봄. 이제 뭐 저희도 그래서 피크닉 이렇게 또 준비해 왔잖아요.
1: 조용아. 네. 지금 설렐 때가 아니야.
0: 왜?
1: 네 얼굴에 잔뜩 묻어 있다고 지금.
0: 혹시 그 멘트 아니지? 그 멘탈 하려는 거 아니지?
1: 잘생김 아니고.
0: 잘생김 아니지?
1: 정말 미세먼지가 잔뜩 묻어 있어요.

0: 지금 봄철이기 때문에 지금 설레는 것도 좋지만 황사와 미세먼지, 꽃가루 이런 걸 대비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뷰티 프로그램이잖아요.
1: 맞아요. 저희 뷰티 프로그램이에요.
0: 이 한가하게 지금 너가 싼 거야?
1: 내가 싸웠어, 이거.
0: 좋긴 한데. 좋긴 한데.
1: 좋긴 한데.
0: 저희는 뷰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1: 그렇죠.
0: 또 이제 대비를 해야 돼요.
1: 뭘 대비해야 되죠?
0: 황사, 미세먼지, 꽃가루.
1: 네.
0: 이 피부에 잔뜩 묻습니다.
1: 아, 그렇죠.
0: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벚꽃이죠.
1: 벚꽃.
0: 뭐예요, 그러면? 봄이 그것도 맞긴 한데요. 바로 꽃보다 클렌징입니다.
1: 꽃보다 클렌징?
0: 네.

0: 말했듯이 네. 여러 가지 이제 피부에 좀 이제 빌런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클렌징에 신경 써야 돼서
1: 그렇습니다.
0: 이 계절에 맞춰서 저희가 이번 주제는 네. 클렌징입니다. 이제 해외분들에게 네. 저희의 K뷰티를 또 네. 전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저희가 열심히 할 테니까
1: 예.
0: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1: Hi foreign friends.
0: 안녕하세요. 고니치와. 따자오. 그라시아.
1: 그라시아. 안드라스부이제.
0: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K뷰티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이제 진짜 가볼까요?
1: 가죠.
0: 먹으러.
1: 배고파.
0: 좋습니다.

0: Oh, do you have time to interview?
1: Yes.
2: Oh, sure.
3: Oh, really? Oh,
0: okay. Yeah. So, let's go.
4: The topic is flower cleansing, you know?
5: It's a cleansing form. When you like wash your face, then you
2: use it. To be honest, I don't use a cleanser. Yeah, it's kind of shocking, but I just only use something to moisturize my skin and
5: moisturize.
2: Like, yeah.
5: Oh, really?
2: Top, yeah. I don't use anything else.
0: Cleansing. Bye bye.
6: 노 클렌징 하시네요.
3: 어, 이거 나 처음 봤어요.
6: 이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시동 걸었으니까.
0: 네, 맞습니다.
6: 제가 스타트 됐으니까, let's go.
0: 예. Yeah. 외국 분들 만나니까 또 이제 긴장이 풀리네요.
6: 저기 딱 오신다.
0: 인터뷰 아, 잠시만요.
6: Excuse me.
0: Oh, excuse me.
1: Yes.
0: Ah, do you have time to interview?
1: Oh. Young ladies.
0: Ah, young lady, is it okay?
1: Yeah, yeah, my daughter.
0: Ah, your daughter? Oh, okay. Oh, okay. Where are you from?
7: Singapore.
0: Singapore. Oh. Oh my god. Why did you come to Yeonhido?
1: Cherry Blossom.
0: For watching the Cherry Blossom? Mm,
1: yeah.
0: Oh, really? You know, we already see it. It's really beautiful.
7: Really?
0: Yeah. Oh, but have you guys ever used the K cleansing form? The Korean cleansing form?
1: Mm. Oh, really?
0: Oh.
7: I use Korean brand.
0: Oh, really? Oh. Korean brand. What brand?
6: Ah, green, you green tomato.
0: Green tomato.
1: I know that.
0: Oh, really?
7: It's either you just wash, use it as a cleanser, or you leave it on for 2 minutes, then wash off.
0: Oh, only 2 minutes. Is it really good?
7: Yeah, I like. It's not too dry.
0: Too dry. Mm. Oh, okay. What about you? Have you ever used a crayon?
7: What? You use roll it.
0: Roll it? Oh, you 이거 사용하신답니다.
6: Oh, I know that.
0: Why you use this?
7: My mom introduced me.
2: Oh.
7: It feels very gentle on my skin.
0: Oh. And then are you guys going to the cherry blossom?
7: Yeah,
0: okay,
7: yeah.
0: Thank you.
1: Thank you so much.
2: Thank you.
1: Have a nice trip.
0: Have a nice day.
6: 좋은데?
0: 좋아, 나쁘지 않아. 이 흐름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6: 누님!
8: 인터뷰
6: 잠깐 가능하실까요?
8: 아, 좋아요.
0: 오! 오, 감사합니다.
8: 포즈세요?
0: 네,
6: 다 해드죠.
8: 예, 간식 좀 하나 주고 시작할게요.
6: 너무 좋습니다.
8: 어머. 기다려.
6: 코지
8: 기다려야지. 여기 이쁜 형한들, 잘생긴 형한들 이쁘게 기다려.
6: 코지 앉아.
0: 오! 오.
6: 코지 클렌징 뭐 써?
8: 오. 아니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0: 아, 어머님도.
8: 와, 감사합니다.
0: 이제 봄철이 되면 사실 피부에 대한 좀 예민함이 있잖아요.
8: 저는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각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0: 아, 각질.
1: 예민해져가지고.
8: 예민해지죠.
1: 사실 오늘의 주제가 네. 클렌징에 관한 주제예요.
0: 네.
1: 근데 평소에 이제 클렌징을 좀 어떻게 하시는
8: 편이신가요? 아, 저는 워터를 먼저 지우고.
1: 네. 클렌징 워터?
8: 네.
1: 아.
8: 그리고 이제 뿌로로 하고.
0: 관리를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8: 아니 그냥 뭐 기본이죠. 뭐.
0: 오,
1: basic. This is cable tea.
0: Yeah, it's basic.
1: 혹시 그러면 쓰시는 제품이 네. 한국 제품인가요?
8: 아, 마녀공장인가?
1: 마녀공장.
8: 작은 딸이 쓰고 있어가지고 저도 같이 쓰고 있어요.
1: 근데 써보실 때 어땠어요?
8: 아, 저는 그거 좋던데요. 아, 마녀공장.
1: 그렇죠.
8: 예, 예, 예. 잘 깨끗하게. 뽀송뽀송하게 닦이는 것 같다.
1: 아, 세정력이 좋다.
0: 세정력이 좋다.
8: 다른 것보다.
1: 하고 나서 뭔가 이제 좀 건조하거나 이런 건 덜 하신가요?
8: 그거 좀 덜 한 것 같더라고요.
1: 누님 덕분에 이제 외국분들께 애국인들이 KBT에 대해서 많이 알 것 같습니다.
8: 네.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0: 근데 너무 공안이세요.
8: 아이, 감사합니다.
0: 저보다 한 살 누나인 줄 알았어요.
8: 어떻게 하면 좋아. 여기 오늘 내가 밥 사야 되는 거 아니야?
1: 저희가 또 이제 주제가 오늘 또 꽃보다 클렌징인데
0: 아, 꽃보다 남자?
1: 저희가 또 네. 저희에 대해서 저희의 네. 클렌징 하는 법을 또 얘기 네. 안 해드렸잖아요.
0: 아, 맞네. 네. 만약에 클렌징을 한다 그러면 그 아이 리무버 하고 그다음에 오일로 그 한 번 더 지워줘요, 전체적으로.
1: 그렇죠.
0: 그다음에 이제 클렌징 폼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1: 아, 저는 또 이거 네. 진짜 꿀팁입니다. 클렌징을 할 때 네. 너무 소량만 하면은 이게 네. 마찰이 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예민해질 수 있어요.
0: 아, 소량으로 하면은?
1: 네, 저는 그래서 다섯 펌프. 이 기름이 오일이 이 손의 마찰력을 굉장히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많으면.
0: 아, 그렇죠. 그럴 수
1: 잠시만요.
0: 있죠. 하신 것 같은데요.
1: 자, 인터뷰 출동해볼까요?
0: 그럴까요?
1: 안녕하세요. 혹시
7: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한국말 할 줄 아세요?
3: 한국어로 조금 할 수 있어요.
5: Our English is okay. 네, 네.
6: Okay. 지금 이 날씨가 굉장히 또 드라이, 건조해지기도 하고 또 미세먼지 황사 때문에 피부가 예민해지는데
5: 맞아요.
6: 그런 거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2: I use cleansers and moisturizers. I got a facial and they recommended some products at Olive Young for me. I think everyone here has really nice skin because of the products that they have.
5: No.
6: 보통 클렌징을 보통 어떻게 하시는지 클렌징 루틴에 대해 살짝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Usually I just do a gel to water cleanser from Lagom.
6: Lagom.
5: Lagom.
6: Lagom. Use two.
2: Oh.
5: Use two.
6: Yes. Lagom friends.
2: Yeah. Chingu. And then I put on some toner, some serums, and then sunscreen and moisturizer.
5: Oh. There. Are you using it? Korean brand?
2: No.
6: Oh!
2: Yeah.
5: Okay.
6: Oh! All!
5: All Korean brand.
6: Dun dun dun.
5: Did you see? Our foreign friend, did you see? Okay.
6: 아,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9: 혹시 인터뷰 잠깐 하나 할까요?
6: 아, 진짜요? 그러면. 두 분 커플이잖아요.
9: 네.
5: 이거 꽃구경 하러 오신 거예요?
9: 네.
10: 아, 네. 네.
5: 아, 꽃구경 원래 자주 와요?
10: 봄이라서.
6: 아, 인터뷰 맹수가 아니네. 무슨 소문이에요.
9: 아유, 그래서.
6: 저희가 또 이제 주제가 봄하면은 뭡니까? 클렌징이죠.
9: 아, 예.
5: 네. 사실 이제 큰 문제가 있죠.
6: 네. 그렇죠. 이제 봄하면은 이제 미세먼지도 많고, 황사도 많고, 그렇잖아요. 꽃가루도. 그래서 클렌징이 굉장히 중요한데, 평소에 클렌징 루틴이 어떻게 되세요?
9: 오일 하고
6: 오일?
5: 오일
6: 클렌징? 네. 평소에 화장을, 메이크업도 하시고 그러세요?
9: 선크림 바르고
6: 아
9: 선크림 바르고
6: 그렇게 루틴 같은 게 있어요?
10: 저는 클렌징 밀크로 세안을
6: 제품이 어떤 건지
10: 마녀공장이요?
6: 마녀공장
10: 그랬던 거 같아요.
5: 마녀공장 인기 많다.
6: 밀크? 밀크가 마녀공장?
10: 맞아요, 밀크가 마녀공장.
6: 혹시 그 쓰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10: 클렌징 밀크가 약간 부드럽게 세안되고 보습력이 있어서
6: 소이빈?
10: 맞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그냥 올리브영 세일하길래 한번 평이 좋아서 써봤는데 괜찮더라고요.
9: 오일 저도 마녀공장.
6: 마녀공장!
5: 혹시 추천으로? 여자친구 네. 추천으로? 역시
6: 두 분 마녀세요?
9: 아, 네.
5: 잘, 오, 좋은데? 잘 받으시는데요?
6: 인터뷰 맹수들
5: 역시
6: 오늘 또 순탄하게 인터뷰를 진행해서
5: 맞습니다.
6: 많은 클렌징 제품을 또 추천받았어요.
5: 맞아요. 근데 클렌징 폼뿐만 아니라 또 오일도 오일도 받았고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을 받아서 가지고
6: 또 저희가 이제 그 추천받은 제품들을 직접 아도나산으로 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 예. Yeah. 리뷰
6: 가볼까요?
5: Let's go.
6: Let's go. Wow. 아도나산.
5: Yeah. 와!
6: 오늘 네. 꽃보다 클렌징이라는 주제로 시민분들에게 K뷰티템을 추천받았는데요. 예.

0: 좋은 제품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1: 맞습니다.
0: 오늘은 특별히 네 개를 선정해서 리뷰를 해볼 겁니다.
1: 아, 네 개. 그 저 한번 용기 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0: 예.
1: 그 대신 뭐라고 하기 없기.
0: 예.
1: 진짜야.
0: 예.
1: 오케이. 워터랑 밀크랑 오일이랑 이 세 가지 차이점 뭐야? 그 대신 뭐라고 하기 없기. 하긴 하지만 그냥 하는 거긴 하거든.
0: 그렇죠. 우리 와이엇을 위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0: 자, 가벼운 메이크업 하신 분들은 뭘로 지워야 할까요? 클렌징 워터입니다.
1: 아, 워터.
0: 또 이제 건성과 민감성이신 분들은 클렌징 밀크. 그래서 진한 메이크업. 또 이제 우리 가끔 이제 무대할 때는 클렌징 오일로 지워져야 이게 확실하게 좀 지워져요.
1: 아, 메이크업이 지워져요. 세니까?
0: 그렇죠. 왜냐면 메이크업 제품은 오일 성분이 주된 성분이기 때문에 기름과 물은 이제 안 섞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잘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일로 지워야 잘 지워집니다.
1: 와우. 형 공부 많이 했다. 좀 괜찮은데?
0: 당연하죠. 이제 저희가 뷰티 MC 아닙니까?
1: 아, 일단 그 뭐 일단 이해했습니다.
0: 예.
1: 덕분에 이해 많이 했고 일단 첫 번째
0: 그쵸?
1: 이제 리뷰로 또 들어가야 되겠죠. 민감성 피부인 분들에게 좋은 클렌징 밀크입니다.
0: 맞아요. 얼마나 좋은지
1: 네.
0: 직접 써봐야 알 수 있습니다.
1: 맞죠. 오픈식 따따라따따 붐따따 둠따따 디디다라다라 오 이건 뭐야? 이거는 이것도 똑같은 거죠?
0: 그쵸.
1: 근데 이거 샘플인 거죠?
0: 그런 거는 이제 편집되니까 요점만 딱 해야 된다. 손에
1: 네.
0: 아이라인을 그려보고 지워지는지 네.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진짜 리얼입니다. 또 마스카라 스르르 요 정도죠?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물 하나 주세요.
2: 예.
1: 예.
0: 자, 뿌릴게요. 자, 갑니다.
1: 오! 오! 오, 지워져. 근데 잘 지워지는데?
0: 잘 안 지워지는데요?
1: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형, 안 보여? 아, 좀 남았네. 아, 근데 이게 또 물을 묻히면 다르죠.
0: 그죠. 아니, 이게 확실히 네. 밀크다 보니까
1: 네.
0: 밀크는 누가 쓴다고 그랬어요? 민감한 사람들이 쓰잖아요.
1: 그쵸.
0: 건성과.
1: 맞아요.
0: 확실히 순합니다. 부드러워요. 제가 저는 클렌징 오일을 많이 쓰는데
1: 네.
0: 좀 클렌징 오일이 자극이 될 때가 있어요.
1: 아, 그래요?
0: 근데 확실히 그래. 밀크는 네. 이 제형 자체가 굉장히 네. 좀 이렇게 부드럽잖아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오! 일단 순합니다. 아우, 차가워. 아, 찬물. 얼굴 안 좋아졌는데.
1: 아니, 아니, 괜찮아, 괜찮아. 우리 솔직 리뷰 타임이야.
0: 솔직하게 합니다. 일단 1차 세안제죠, 클렌징
1: 네.
0: 밀크가. 우와, 근데 보이시나요?
1: 여기서 제가 닦아드릴게요. 저도 분량을 뽑아야 되니까요.
0: 자. 1차 세안만 했는데 아이라이너와 마스카라 지워졌습니다.
1: 오, 오 그러네?
0: 자극이 많이 없는데 색연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1: 오.
0: 수분감도 보면 은
1: 네.
0: 좀 촉촉해요. 자극이 세면 은 좀 건조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1: 오, 그러네, 촉촉하네.
0: 촉촉합니다. 자, 이제 1차 세안을 했으니 뭐 해야 됩니까?
1: 2차 세안을 해야겠죠?
0: 오! 딩동댕이에요.
1: 뭐 당연한 얘기를...
0: 자, 2차 세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1: 네.
0: 세안은 네. 같은 브랜드
1: 네.
0: 마녀공장의 이 제품으로 2차 세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 건더기 같은 게 제 그때 그게 아니라 차가워가지고 이게 굳은 네. 거거든요.
1: 네.
0: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1: 그럼 또 그려봐야 되겠죠?
0: 아니, 여기서 바로 해야죠.
1: 아, 바로 해야지. 2차 세안이니까.
0: 1차 하고 또 화장하지 않잖아요.
1: 아, 그렇죠. 이제 난 사실 이제 뭐 폼클렌징을 할 때는 솔직히 세정력이 진짜
0: 그쵸.
1: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이제 거품 부르르 나오는 거. 이걸로 그러면은 거품을 체크를 해볼까요?
0: 좋습니다. 오, 준비가.
1: 물을 이렇게 넣어보고. 이 정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오케이, 요 정도. 이제 거품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렇게 그냥 하면 되잖아요.
0: 그쵸.
1: 이미 근데 느낌이 빨리 나오는 것 같은데? 아, 야, 이거 이두 운동 된다.
0: 아니, 나온 것 같은데 그만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1: 아니요.
0: 운동하는데 갑자기? 충분한 것 같은데?
1: 그러니까. 볼게요.
0: 야.
1: 우와!
0: 야.
1: 우와! 오!
0: 오호!
1: 야! 일단 거품이 되게 쫀득쫀득해요.
0: 쫀쫀한 걸 골라면 어떻게 해요?
1: 아, 저...
0: 뒤집어서 떨어뜨려 보세요. 안 떨어집니다.
1: 야.
0: 그만큼 쫀쫀하다는 거예요.
1: 야.
0: 사실 이 제품이
1: 네.
0: 쫀쫀하고 흘러내지 네. 않는
1: 네.
0: 버블로
1: 네.
0: 유명하다고 합니다.
1: 와.
0: 오늘같이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수분 노폐물까지 제거하기 딱 좋습니다.
1: 와.
0: 자, 그럼 이어서
1: 네.
0: 오! 부드러워! 자, 하겠습니다. 와 생크림, 생크림인 줄 알았죠.
1: 그러니까 진짜 뭔가 깔끔해 보인다. 이게 거품이 진짜 나와야 돼 이렇게.
0: 야, 좋다. 거품이 많다 보니까 부드럽게 이렇게 한 하죠.
1: 어, 예.
0: 됐어.
1: 오케이. 좋네. 한번 해봐요.
0: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손실해라. 확실히 너무 완벽하게 지워졌어요. 제 손도 지울 뻔했습니다. 진짜 확실히 자극이 적고 네. 세정력은 이미 다 지워졌어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오.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1: 오. 다음 리뷰 제품은 또 이제 차윤이 형도 많이 사용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0: 맞습니다. 저도 네. 이제 평상시에 애용하는 그런 제품인데 네. 외국인 분들도 추천해 주실 만큼 굉장히 네.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1: 와.
0: 또 이 제품은 네. 다른 제품들과 달리 제형이 다릅니다.
1: 오! 아 약간 이게 약간 젤리 같다고 해야 되나?
0: 그렇죠.
1: 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등에. 한번 오. 사실 아, 저는 클렌저가 투명한 건 처음 보거든요.
0: 그렇죠. 또 이 제품은 젤 투 워터 제형으로 제형만 특이한 게 아니라 네. 아침에 쓰기 좋은 제품입니다.
1: 아, 아침에 쓰기에.
0: 그렇죠. 사실 이제 자는 사이에 피지와 각질, 이불 먼지가 네. 또 얼굴에 붙어 있어요. 근데 그게 물로만 해서는 잘 지워지지 않아요.
1: 아 그렇구나. 아 그래도 아침에 사용하는 나는 물 세안하거든 아침마다. 문제 있네.
0: 오늘부터 쓰시면 되죠.
1: 오늘부터 써야 되겠어요. 네. 나 진짜 쓸래. 나 이거 가져가면 안 돼요? 가져가면
0: 좋아요.
1: 되죠. 아싸. 그럼 일단 손 한번 씻어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어 사장님 물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0: 이거 근데 진짜 너가 마음에 들면 쓰는 거야. 그러니까 리얼하게 한번 써보고 알려줘야 돼.
1: 물 묻혀야 되나? 일단 이렇게 한번 해.
0: 핸드크림 뭐 하냐고. 여기 손등에만 이렇게 해봐봐, 싹싹.
1: 오, 부드러워요. 아 근데 이게 클렌징 맞죠?
0: 그쵸. 어때요 지금 느낌이?
1: 아 좋아요.
0: 좋아요만 하면.
1: 수분감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계속 이렇게 비볐잖아요.
0: 그쵸.
1: 그러면 보통 찐득찐득하고 막 좀 불편함이 있는데 무겁고 근데 지금 뭔가 수분감이 좋아서 그런 건지.
0: 그쵸.
1: 그런 부담감이 없고 되게 자연스럽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0: 거품이 또 안 난다고 세정이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 그치
0: 건강하게 세정한다고 생각합니다.
1: 아 오케이. 오 좋아. 오 마음에 들어요. 보들보들하고 되게 쫀득쫀득해요.
0: 어, 쫀득쫀득 촉촉하고
1: 촉촉하다 쫀득쫀득해.
0: 비슷했어요. 비슷했어요. 다 왔어.
1: 이해했죠.
0: 어, 이해했어. 이해했으니까 네. 꼭 챙겨가도록 해서 네. 아침에 이제 물 세안 말고
1: 저걸로 네. 오케이 좋았어. 이거
0: 됐습니다.
1: 좋습니다. 이제 또 마지막 제품이 남았잖아요.
0: 그쵸.
1: 짜란. 와우. 이제 이 마지막 제품 같은 경우에는 태양마늘은 모공관리, 그린토마토, 피지 흡착, 약 알칼리 디클렌징.
0: 오. 오.
1: 아니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은 얼굴에 이제 많이 바르기 귀찮은데
0: 그쵸.
1: 이게 모공관리, 팩, 세안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0: 오.
1: 아, 심지어 이 제품이 카디비가 K뷰티 최종 보스라고 극찬했다고 합니다.
0: 와
1: 카디비가
0: 장난 아닌데 진짜 이거는?
1: 와
0: 근데 확실히 네. 할리우드 스타들도 네. 이제 K뷰티템을 정말 추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이제 클레이 팩 클렌저로 바르고 2분 기다리면 팩 끝!
0: 오.
1: 완전 그냥 끝! 오버!
0: 오.
1: 그래서 이제 바르고 2분 기다리고 또 거기에 물만 묻히면 풍부한 거품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0: 바르고 있으면은?
1: 어.
0: 팩이 되고 이어서 바로 세정을 하면 클렌징까지 한 번에 되는 제품이다.
1: 그렇지. 일석이조인 거죠.
0: 사실 근데 이거를 네. 이게 또 직접
1: 저희는 솔직한 리뷰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0: 그쵸, 그쵸.
1: 저희는 거짓말 안 칩니다. 한번 해볼게요.
0: 아, 좀 약간 그거 같다.
1: 뭐?
0: 진흙. 어때 이런 질감의 제형을 좀 써봤어요?
1: 아니요 전혀.
0: 어때요 지금 발랐을 때 느낌이?
1: 좀 무거워요.
0: 무거워요?
1: 네, 솔직한 네. 네, 쿨링감도 있습니다.
0: 오.
1: 약간 시원해요.
0: 그럼 약간 이제 여름철에 네. 열을 많이 받았을 때 올려놓으면 확실히 쿨링 때문에 좀 그 안에 열도 좀 가라앉겠네요.
1: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제가 열이 많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쓰면 진짜 좋을 것 같긴
0: 오.
1: 해요. 일단 또 2분이 지났는데
0: 그쵸.
1: 한번 씻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사장님
0: 오.
1: 감사합니다.
0: 안 나는데요? 이렇게 지워지는 건가 봐요.
1: 이게 거품이죠.
0: 어, 나네! 납니다!
1: 거품이죠.
0: 오!
1: 오! 오! 확실히 거품 많이 나네.
0: 오.
1: 아, 확실하네.
0: 아, 이게 진짜 확실히 팩에서 약간 네. 진짜 클렌징처럼 거품이 네. 납니다.
1: 엄청 막 거품이 호로로 이렇게 나는 느낌이 아니라 쫀쫀하게
0: 그쵸.
1: 거품이 약간 조그만하게 나는 느낌?
0: 마이크로 미세 버블.
1: 마이크로 미세 버블.
0: 맞았어요? 제가 BTM신가 봐.
1: 네, 그렇죠.
0: 이제 한번... 알아, 그냥 딱 보면 알아.
1: 네.
0: 근데 이게 중요해요. 클렌징 네. 자극이 되나요?
1: 아니요.
0: 왜 빵소리로?
1: 아, 자극이 아니에요.
0: 솔직하게 돼요.
1: 자극이 그렇게 없어요.
0: 아, 없어요? 네,
1: 자극이 그렇게 없어요. 진짜 솔직하게. 씻어볼게요.
0: 씻어봅시다.
1: 이게 씻는 후회가 더 중요해요, 사실.
0: 네.
1: 오. 오! 오, 아니 이게 솔직하게 진짜 말씀드릴게요. 이게 느낌이 어떠냐면은 수분감이 좋아요. 좋고 되게 부드럽고 하고 나서 느낌이 약간 시원하고 그러잖아요.
0: 그쵸.
1: 그래요.
0: 쿨링감?
1: 네, 쿨링감도 좋고.
0: 어, 차가워, 차가워.
1: 네, 차가워요.
0: 아, 진짜 차가워.
1: 차가운 물로 해서 그런 건 아니고 확실히 다르네.
0: 야, 여기가 더러운 거냐, 그러면? 왜 여기 뽀얘졌지?
1: 그러니까.
0: 이게 이 클레어가
1: 네.
0: 이제 피지를 흡착해서
1: 네.
0: 다 이렇게 지우면서 생활도 다 빼준다고 합니다.
1: 와, 근데 진짜 확실히 차이가 있다. 그럼 사람들이 오해하겠다. 여기도 나중에 씻어야겠다. 네. 아무튼.
0: 자,
1: 네.
0: 이제 원픽을 뽑을 시간이 왔습니다.
1: 좋습니다.
0: 오늘 또 이제 와이엇이
1: 네.
0: 또 클렌징을 또 제대로 알아갔으니까
1: 네.
0: 와이엇부터 택 골라주시죠.
1: 자, 솔직하게?
0: 진짜 솔직하게.
1: 전 이거.
0: 오.
1: 원래는 기대 많이 안 했어요. 이게 사실 색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아, 이게 진짜 지워지고 세정이 잘 될까 했는데 딱 그 쿨링감과 그 부드럽고 정말 느낌이 좋았어요. 아,
0: 그러니까 또 와이엇이 내가 봤을 땐 네. 한 번에 팩이랑 클렌징 할 수 있다는 점에 매력을 좀 그게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1: 제 일석이조.
0: 예.
1: 네. 네, 나 그게 너무 좋아.
0: 저는
1: 예. 네.
0: 아. 저는 전 클렌징 밀크.
1: 어, 왜요?
0: 클렌징 밀크는 좀 네. 세정이 좀 약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1: 네네네.
0: 그래가지고 아, 좀 세정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네. 오늘 해보니까 잘 지워져가지고 굉장히 또 근데 순하게 또 잘 지워지는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사용해보고 싶네요.
1: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또 이렇게 또 골라봤는데 또 그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0: 그쵸.
1: 다이어리북, 뷰티 리뷰북을
0: 그쵸.
1: 꾸밀 자리죠. 와우, 또 꾸며주셨네요.
0: 이렇게 지금 차곡차곡 저희 리뷰북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네. 한번 열어볼까요?
1: 네.
0: 드르륵.
1: 오, 이거 처음에 만든 거잖아. 아, 진짜 못 만들었다.
0: 그러니까 이거.
1: 뭐가 비었냐?
0: 미화잖아요, 이거는.
1: 네.
0: 자, 발전합니다, 뒤에. 네. 짜라라. 확실히 기승전결이 있어요. 좋습니다.
1: 신기한데?
0: 확실히 저희가 이거를 네. 또 리뷰북을 좀 이쁘게 꾸며야 또 네. 이걸 또 보시고
1: 네.
0: 이제 K뷰티를 또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
1: 아, 맞아요.
0: 사명감 가지고 또 멋있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아요. 우와!
0: 장난 아닙니다.
1: 어? 형, 아, 형 캐릭터도 있어?
0: 와.
1: 근데 너 뭐야?
0: 이제.
1: 원신인가?
0: 맞긴 맞는 것 같은데?
1: 아, 그렇죠. 그렇죠.
0: 그게 1, 2화를 보고 이제 좀 저희 꾸밈의 그런 능력치를 보고 스티커로 가야겠다 해서 와이어도 직접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와.
1: 잘 만들었어요. 뷰티가 되나? 오 마이 갓.
0: 어, 나 지금 느낌 왔어.
1: 나도 느낌 왔어.
0: 오케이. 나 지금 느낌 왔어.
1: 근데 그거 알지? 또 있다고 그걸 막 사용하면 안 된다.
0: 아니 왜 난 지금 느낌 좀 영감 몰랐어. 일단은 내가 봤을 때 무조건 이 패키징에 있는 걸 좀 이제 써줘야 멋이 나더라고.
1: 맞아. 활용을 좀 해줘야 돼.
0: 아니 사마만 이렇게 바뀌었다고?
1: 어, 되게 귀엽다 이거. 또 글로 반 이상을 채우네.
0: 아, 내 스타일이야.
1: 저게 무슨 영감이야.
0: 오, 좋아 좋아. 느낌 왔네. 이제 한 해 대네 나오네. 이거 잘못됐네. 뭐가 잘못됐죠? 제가 봤을 땐 스티커 문제예요.
1: 그걸 그 탓을 한다고?

0: 형 웃었다.
1: 느낌 있으니까 지금. 좀 미감이 높아야 이해할 수 있어요. 일단 내 인스타 아이디 써도 돼요? 동현 씨 팔로우 좀 하시라고. 팔로우 좀 늘리게.
0: 하나, 둘, 셋.
1: 짜란. 오.
0: 야, 이거 일단 느낌이 보면 초록색으로 최대한 다 꾸며봤습니다. 이제 제품이 이렇게 또 보이는 게 포인트고, 네, 마스킹 테이프를 불하고 나무로 표현해가지고 불나고 있다. 열 이거를 바르면 뜨거운 피부에 컴다운 된다.

0: strange good feeling. 네, 해서 believe in yourself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그림을 장난스럽게 그리긴 했는데 이제 블랙헤드 모공세정 이걸 좀 표현했습니다.
1: 그만하세요 이제. 저는 사실 이 클렌즈 밀크라는 그냥 관계 없습니다. 스티커로 도배를 했습니다. 또 제가 말했죠 아까 이션이 써보고 싶다고 한 거잖아요.
0: 맞아요.
1: 확실하게 이제 어필하기 위해서 내가 써보고 싶다. 그래서 이션이 써보고 싶어. 이렇게 클렌징 밀크 부드럽게 너에게 다가가. 저희가 이제 클렌징 밀크처럼 이제 부드럽게 인터뷰도 다가가도록 하죠.
0: 좋아요.
1: 오늘 꽃보다 클렌징이란 주제로 클렌징 제품을 리뷰해봤는데요.
0: 네.
1: 다시 한번. 클렌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오늘 절실히 느꼈어요.
0: 네, 여러분들도 K-클렌징 제품으로 건강한 피부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1: 안녕! 안녕.

0: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나윤권이라고 하는 네,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평화를 부르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노래를 불러드릴 건데요. 사실 이렇게 바쁘게 현실을 살다 보면 우리나라가 분단국가라는 거 가끔 잊고 지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오니까 북한이 되게 멀다고만 느꼈는데 너무 가까워서 깜짝 놀라기도 했고 북한 주민분 모습도 생생하게 보이니까 더 그렇게 느껴졌었던 것 같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안수가 없어라도.
2: 네, 안녕하세요. 네,
1: 처음 온 곳이라.
2: 아, 처음 오셨나요?
1: 네. 제가 잘 안내를 해주시면.
2: 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찾아와주신 이곳은 오두산 통일전망대라고 하는 곳인데요. 네. 통일자가 붙은 전망대들은 지역의 통일관으로서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신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1992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1: 허허. 허허.
2: 이제 북한을 보실까요?
1: 좀 신기한데? 아... 이렇게 성인이 되고서는 뭔가 이렇게 마주할 기회가 없어서 그냥 오면 되는데
2: 네. 저 맞은편에 보고 계신 곳이 이제 황해북도 개풍군이라고 하는 곳이 되겠고요. 개풍군까지는 여기서부터 2.1km
1: 정도. 뛰어가면 뛰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네. 제가 눈도 좀 좋거든요. 그래서 집들이 좀 보입니다.
2: 네. 많은 집들이 보이죠. 네. 네, 실제로 저기 약 4천여 명 정도 되는 주민들이 거주하고
1: 지금 연기도
2: 있습니다.
1: 약간 피어오르는 것 같고.
2: 맞아요. 그래서 망원경을 통해서 관측하실 수가 있는 곳이 되겠고요.
1: 한번 봐봐야겠네요.
2: 보시겠어요, 망원경?
1: 봐도 돼요?
2: 네.
1: 유료가 아니네요.
2: 네,
1: 고맙습니다.
2: 무료입니다.
1: 와, 아이고야, 아이고야, 와. 오! 네, 아이고, 놀랄 일이 아닌데. 놀랬네? 달구지 같은 것 같은데?
2: 그런 거 있어요.
1: 앞에 소가 네. 있는 것 같아요. 경비라기보다는.
2: 맞아요. 맞아요. 염소, 이런 가축들도.
1: 오! 아, 놀랄 게 아니야. 지금은 한 대여섯 명이. 모여서 이제 저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언덕길에 올라가시는 게 보입니다 지금.
2: 저기 계시는 분들 우리랑 똑같은 얼굴을 하고 그쵸. 같은 언어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사실 요즘 많이 잊혀져가고 있는데 그걸 잊지 않으시게끔 다시 상대하실 수 있게끔 하는 공간이.
1: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오늘 오늘 이후로.
2: 감사합니다.
0: 아까 입장하면서도 느꼈지만 이제 오늘 군 장병분들이 계셔서 우리 장병분들 보면은 저도 오래 전에 갔다 오긴 했지만 뭔가 되게 짠하고. 밥 사주고 싶고 괜히 그래요. 항상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나라를 지켜주시는 거에 대해서 많은 감사와 고마움을 느끼고 있으니까 뿌듯함을 갖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한번 언제였죠? 위문열차? 또 한번 했었어요. 왜 저를 섭외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천 명의 남자한테 듣는 나였으면 때차는 20년 가수 생활하면서 제일 불편했던 거잖아요. 눈을 마주치기도 애매하고 눈을 한 번도 못 뜨고 불렀었던 기억이 아직도 제 예, 평생 트라우마로 남아있습니다.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오늘 주제 평화를 부른다처럼 평화를 부르는 마음으로 지치고 힘든 삶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고 가시길 오늘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게스트를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주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오두산 통일전망대 전지운영팀 최슬기입니다.
0: 어떤 공간인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일단 많은 분들이 전망대라고 하면은 망원경 보는 곳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는 뭐 상설 전시, 기획 전시 등 다양한 전시를 만나실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전시나 작품을 통해서 통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 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어떻게 여기서 일을 하게 되셨나요?
3: 우리나라를 방문하시는 외국인 관광객분들의 필수 코스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0: 방문?
3: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 열에 아홉 분 정도는 무조건 DMZ를 궁금해하십니다. 외국인 분들한테도 이 DMZ 그리고 한국의 상황 같은 것들이 관심이 많으시구나 그리고 이 부분을 좀 많이 알려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이드로 일하면서도 했었고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주제였습니다.
0: 이렇게 멋진 도스트분들 계시고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마지막으로 자랑을 한번 좀 해주신다면
3: 전망대에 오시면 일단 가장 먼저 보시는 부분이 아무래도 전망대니까 3층에서 북한을 먼저 보시거든요. 생각보다 가까이에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보고 계시겠지만
0: 너무 놀랐어요.
3: 네, 네. 전망대에 오셔서 북한 보시면서 실향민 이산가족의 그리움이 아직까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저도 망원경으로 보면서 이제 주민분들이 지나가시니까 제가 신기했잖아요. 되게 그냥 약간 옆 동네에 사는 느낌?
3: 저 아주 가까이에 있는데 갈 수 없는 땅이라는 그 마음이 그런 심리적 거리감을 네네. 만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이곳에서 조금이나마 좀 줄이고 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0: 영어도 잘하시고 말씀도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는 오늘 그냥 안 하고 가도 될 것 같은데
3: 노래해 주셔야죠.
0: 아, 그걸 하러 와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관객분들 인사하고 원래 자리로 돌아와 주시면
3: 네, 전망대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망대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0: 수고하세요.

0: 기분이 어때?
1: 좋은 일 생길 듯?
0: 오늘 콘셉트?
1: 달라도 좋아.
0: 자랑해볼까?
1: 문화예술의 힘.
0: 뭐 하고 싶어?
1: 타인 이해, 자기 이해.
0: 하고 싶은 말?
1: 센터 놀러와.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갈등문제연구소 박근희 연구원입니다. 저는 지금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민간위탁 업무를 맡아서 상설전시관과 특별전시관 기획과 콘텐츠 업데이트 그리고 북향민 도서발간 지원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갈등문제연구소에서는 한반도의 분단으로 인해서 생기는 다양한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갈등들을 문화적으로 접근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의미를 탐색하고 있는 연구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석사 때 북한학을 전공을 하게 되면서 졸업 이후에도 북한 혹은 북향민에 관련된 일을 조금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궁금했던 것이 사회의 사람들의 마음이 궁금했습니다. 더 가까이 생활 밀착적인 것이 어떤 게 있을까?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까? 이것이 좀 해소되지 않은 궁금함이었고 그렇다 보니 좀 문화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저희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제가 맡고 있는 일 중 하나는 특별전시 기획입니다. 개인의 개별적이고 특수한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문화예술로 이끌어낼 때는 공통된 경험 그리고 보편적인 감정으로 또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문화예술의 재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콘텐츠 개발을 할 때도 꼭 그 지점들이 같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저는 지금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근무한 지 올해로 5년 차가 벌써 되었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북향민도 계시고 남한에서 나고 자란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남한에서 나고 자란 주민들의 인식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경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북향민을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과 만나고 소통하는 사람의 경계감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북통합문화센터가 그런 일상적인 만남을 지향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리랑이 남북한에 50여 가지가 넘거든요. 가사도 다르고 음정도 다르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나의 아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이 달라서 그것 자체로 아름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남북한의 문화 차이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질성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서로 다른데 이걸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또 아름다운 측면이 있고 이것을 존중해야 우리가 더 다양한 문화 그리고 더 다음 세대를 위한 문화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까 제가 하고 싶었던 타인 이해, 자기 이해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 스텝 away from the rush of everyday life and set out on a journey to discover something new. This week on Humanities Beyond Border, we venture somewhere a little unfamiliar. What stories await us there?

0: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튜디오가 아니라 새로운 곳에서 인사를 드리네요. 다들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한 시간 반 정도 걸려서 왔는데 오는 길이 정말 예뻤어요. 이곳은 바로 연천입니다. 연천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너무 많으시다고 우리 법정 교수님께서. 예.
1: 사실은 여기가 한 35년 전쯤에 제가 군대를 배치받고 제가 철원에 사실은 근무했는데 그 가는 길이 이 길입니다. 동두천에서 기차에서 내려서 버스 타고 연천을 지나서 쭉 올라갔거든요.
2: 저는 연천. 아, 연천 전곡에서 저는 군 생활했어요.
1: 아, 그러셨어요?
2: 여기까지만 군.

0: 얘기를.
1: 네. 네.
2: 여기 뒤를 보면요 열차가 있는데 이게 통일 타임머신이래요.
1: 타임머신?
2: 네, 이걸 타면 우리가 과거로 미래로 한번 타고 싶지 않으세요? 이곳은 어디인가요?
3: 아, 여기는 저희 통일부 산하에 있는 한반도 통일미래센터라고 하는 곳인데요. 체험형으로 어떻게 해서든 초중고 학생들에게 통일이나 북한이나 아니면 평화라던가 이런 개념들을 편하고 쉽게 전달할 수 있는가, 우리 남쪽에 있는 청소년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청소년들까지 모여서 같이 한반도의 평화나 아니면 통일이나 남북의 분단의 현실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받는 곳입니다.
1: 놀랍게도 이 공간이 지질학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선이에요.
2: 지질학적으로요?
1: 네. 혹시 추가령 지구대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2: 아니요.
3: 처음 들어요.
1: 아, 제가 설명을 위해서 보세요. 놀랍게도 서울에서 원산까지 이어지는 통로예요. 아시아 대륙이 형성될 때 그 아시아 남판, 그다음 북판이 이렇게 이어지는 일종의 협곡이 아주 160km 정도 될 정도로 태백산맥으로 우리는 동서가 막혀있다고 생각하는데 유일하게 뜨는 길이에요.
3: 아...
1: 예, 동해안을 따라서 동북아의 구석기 문화가 내려올 때 연천 전곡 일대에 아주 중요한 생활 터전을 했는데 그게 결정적으로 우리 역사에서 등장한 게 이 유물.
2: 어머,
1: 너무 너무 잘하시네. 이시영 배우가 워낙 한국사를 잘하시니까.
2: 교수님, 이거 막...
1: 아니, 제가 다행히 바로 다행히 진품은 아니고 여기서 한 15분 가면은 전곡 선사 박물관이 있는데 우리 학생이나 일반인을 위해서 구석기를 직접 제작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때 제작한 샘플이에요.
2: 아, 다행이다.
1: 예, 제가 좀 이따 반납해야 됩니다. 지질적인 경계이자 이어주는 선 지역이고 특히 선사 시대에는 그 한반도의 어떤 구석기 문화의 핵심 지역이라는 걸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곳이에요.
4: 저는 미래센터를 오면은 선발선 라인이 지나가는 곳이 있어서 이렇게 단절의 느낌이 많았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원산에서 내려오는
1: 예.
4: 연결된 예. 남북의 선도 있어서 네.
2: 이렇게 연천이란 곳에 와서 우리 통일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구경할 만한 그리고 체험할 만한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여행입니다. 교수님들 여행 많이 다니셨을 것 같은데 아, 이곳은 정말 내가 추천할 만하다. 너무 나한테 감명 깊었다. 이런 곳 한 군데씩만 좀 소개해 주세요.
3: 그럼 저는 여행하면 사람이 먼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인가 제가 진주 쪽에 간 적이 있었는데 이 버스 노선을 잘 몰라가지고 이 카카오 이걸로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여쭤봤어요. 이 버스가 언제 오나요? 슈퍼마켓 아주머님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끌고 오시더래요. 이렇게 끌고 오시더니 여기서 타면 된다고 슈퍼마켓에 양겨 놓고 알려주셨어요. 저한테는 지금 진주하면 그 아주머니가 저를 끌고 버스 터미널에 와서 소개를 시켜주고 시골의 정서? 뭐 이런 것들이 아직 좀 남아있어요.
2: 박계리 교수님은 어떠세요?
4: 저는 좀 멀리 가볼게요.
2: 멀리 가보신다고?
4: 베네치아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미술계는 베니스 비엔날레라고 있어요. 2년에 한 번씩 열리거든요. 베네치아 본섬에 예약을 잘 해가지고 조금만 이제 집에 묵으면서 비엔날레가 열리는 존이 있어요. 여러 나라들 관이 있고 그런데 거기 국가 간에 없는 나라들은 그냥 베네치아 본섬의 여러 공간을 빌려서 전시를 하거든요. 와인을 이렇게 한 잔씩 마시면서 그냥 걷는 거예요. 베네치아 골목 그냥 걸어요. 걸면 아무데나 쑥 들어가면 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쑥 들어가면 아프리카 전시를 생각지 못하게 너무 좋았어요.
2: 곳곳이 다 그냥 전시관인 거예요.
4: 네, 그래서 골목을 걷게 만들어요. 그때 마침 모든 곳에는 외국인이 있다. 이게 주제였어요. 세상에 여러 전쟁과 난민들이 있어서 모든 세상이 각각 이주민과 정주민 사이에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막 보면서 아, 이게 통합의 문제가 나만의 문제는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전시를 봤는데 그냥 골목을 거니면 베네치아의 느낌도 오시면서 현대미술 이런 거구나 하고 이렇게 환상적인 느낌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제가 꼭 추천하고 싶어요.
2: 예전에 혹시 그 여행지에 한국인의 모습 깃발 입고 자 일로 모이세요. 자 이게 뭐예요? 자 자유의 여신상 보시고요. 루브르 박물관이에요. 모나리자 앞에서 사진 찍으셨죠? 랜드마크 이런 데 가서 사진 한 장 찍는 게

0: 약간 패키지 여행 중심처럼 그렇게 흘러갔었어요.
1: 제가 보기엔 그건 우리 민족밖에 못하는 여행이니까. 아까 이제 박기리 교수님이 베네치아의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면서 냄새나 아니면 풍경이나 그리고 술 한 잔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MZ들도 그렇게 여행을 하잖아요. 대전을 가면 대전 박물관이나 아니 뭐 이런 걸 가는 것보다는 뭐 성심당에 가서 빵을 먹는다던가 아니면 어디 강릉에 가서 커피를 먹는다던가처럼 정말 이렇게 교과서에 딱 정해진 대로가 아니라 자기만의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찾아서 여행 다니는 트렌드로 바뀌는 게 아닌가 싶어요.
2: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아까 이제 베네치아 얘기했으니까 그 동네를 얘기하면 거기 본섬 옆에 브라노 섬이라고 있어요. 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되게 예쁜 집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촌스럽다고 생각하는 색깔들의 결합이죠. 예를 들면 약간 연한 녹색 계열의 옆에 옐로우가 있고 옆에 핑크가 있고 막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관광지에 가면 일단 비싸요. 레스토랑이 이제 소세지를 사다가 점점 싼 게 많으니까 걔네가 먹는 슬라이스 된 햄을 사게 돼요. 그래서 빵에다 그거를 얹어서 먹거든요. 약간 다크한 커피가 되게 잘 맞아요. 저는 여행이 뭐냐면 그 문화에 스며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의 음식의 취향이 나 아 없어서 짜증 났었는데 지금 이 커피가 너무 맛있고 스파클 워터 너무 싫었는데 스파클 워터가 딱딱 맞는 거예요, 이 음식에. 그래서 나의 어떤 취향이 그쪽의 삶의 문화로 변화되는 느낌. 이 체험이 되게 짜릿해요.
1: 제가 아버님을 모시고 영국을 간 적이 있는데 저희 아버님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신대요. 근데 제 영국 친구랑 대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쪽 테이블에서. 아니 어떻게 저게 대화가 이루어지지? 그랬더니 두 마디로 대화를 하셨어요. 김연아? 박지성? 그러니까 그쪽도 오! 그러니까 여행을 가면 내 것을 고집하게 되면 사실은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소통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스며들 수 있는 거는 비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행 가기 전에도 되게 고민하잖아요. 가야 돼? 말아야 돼? 이거 내가 일정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완전히 탁 비우고 여행을 떠나야 가서도 되게 수월하기도 하고 여행 떠나는 것 자체도 시작이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0: 네, 여행을 떠날 때 이런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뭡니까? 돈이거든요. 이게 있어야 떠나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 팬데믹 이후 이 관광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다고 해요. 그렇죠? 너 어디 가봤어? 어디 가봤어? 해도 이곳은 많이 못 가봤을 것 같아요. 바로 북한입니다.
3: 타임머신 타고 갔다 오셨어요? 아닙니다.
1: 이 칼라에서 백두까지 10분 컷으로.

200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고유의 문자인데요. 한글에 대해 잘 모르는 분도 많고 또 잘못된 정보를 접한 분도 꽤 있더라고요. 사이버 외교사절 딴 단크의 일원으로서 제가 한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드릴게요. 한글은 조선 4대왕인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글자예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음은 입술, 이, 목구멍과 같이 발음 기관의 모양이나 그 움직임을 본떠 만들었고요.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만들었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을 써놓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1962년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되었고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창조적이고 과학적이며 아름다운 문자인 한글, 한국인의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0: Upholding the armistice agreement remains an ongoing task. And at the center of that mission stands Sweden.
1: 당시 중립국 감독위원회 활동했었던 스웨덴 장군이었던 그랜발이 이제 활동을 접고 한반도를 떠나게 되는 과정에서 이임사를 하는데요. 그 이임사에서 이제 중요한 말을 하게 됩니다.
2: The task of this commission in the work for strengthening of the peace and the role of small nations in this work. As I have said before, I am also convinced that the smaller nations have a part to play in this respect and may be called upon to try to avoid a widening of the clefts between the bigger powers. I see in this task one of our more positive and constructive ones. We have often talked in terms of similes and pictures. We have agreed that we should try to build and to strengthen the bridges across these clefts. And we all know that there is between the two sides here in Korea a very shaky and narrow bridge. And if we can contribute to strengthening it and to widen it, I think it is definitely a useful task.
1: 적어도 이 장군들이 여기에 왔을 때, 위원들이 왔을 때, 한반도를 왔을 때 한반도는 적대적인 상황이고 전쟁을 멈춰 있는 상태이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적대적인 양 국가들을 화해시키고 이들이 더 이상 전쟁을 일으키지 않게끔 평화로운 가교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적대성을 억제하고 평화를 이어갈 수 있는 가교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한반도에 와가지고 활동했던 그들의 목소리 그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꿈꿨던 그들의 진심 우리가 기억할 때 아마 한반도 평화 그리고 중립국 감독위원회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그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어쩌면 앞으로 한반도 평화에 더 많은 밝은 미래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3: Our goal is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as long as there is an armistice agreement, we will stay and we will be fully committed to do our part as an independent body to support the stability and also the legitimacy of the armistice agreement. So staying up in Panmunjom and work for the armistice agreement, I would say it is profoundly valuable and we will stay.

0: 이제 대한민국도 SK텔레콤 컨소시엄을 통해 전 세계에 손꼽히는 초거대 모델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1: 아티피셜 어널리스에서는 엑사원 4.0을 글로벌 탑10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모델로 평가했습니다.
2: 어머니가 왜 짜장면 싫어하냐 이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모델에게 일본 모델은 굉장히 자세하죠.

0: Five.
1: Game.
2: Action.
1: Action.
3: Action.

0: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밴드 향입니다. 되게 좋은 향을 맡으면 그 기억이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향처럼 사람들에게 많은 기억에 들 수 있는 그런 음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1: 방송이라는 거에 처음 저희가 모습을 드러내게 됐는데 굉장히 떨리고요.
0: 네, 오늘 공연 콘셉트는, 공연 주제명은 I'm 땡땡땡입니다. 저희가 I'm Live를 사실 되게 사모하기도 했고 또 마침 좋은 기회로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되어서 I'm 모모가 I'm 뭐 정수민, I'm 정수민, I'm 주황규처럼 각자에게 맞는 이야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공연명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저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어도 저희 노래를 듣고 아, 이 밴드가 이런 스타일의 음악을 추구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한 번에 알아챌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셋리스트를 열심히 짠 것 같습니다.
2: 이번 EP 나오기 전까지 제 마음속 1등인 곡이었는데 이제 MND라는 이제 Maybe We Are Not Destiny라는 곡이고요. 이 노래가 그냥 딱 들으면은 신난다라는 느낌이 되게 저는 좋아가지고, 그리고 사운드도 좀 잘 나온 것 같아서 가장 좋아하는 곡입니다.
1: 저의 최애 곡은 이번에 나온 EP 타이틀곡인데요, 헤이라는 곡이고요. 처음에 피아노 소리로 시작하는데 저는 그게 이제 아침에 나 이제 일어난다 라는 느낌이 들어서 인트로부터, 그래서 그 곡을 제일 좋아하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아침마다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마지막 곡인 원투나인이라는 곡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되게 저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순간들 있잖아요. 그 의지하는 이에게 난 정말 너가 필요해 라며 구애를 하는 그런 곡인데, 곡 분위기만 들어도 되게 좀 감동적이고 되게 꽂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딱 한 번만이라도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6개월 정도 공백기를 가졌던 적도 있었는데요, 그 시간 동안 음악을 들어주시는 분들을 직접 뭔가 살결로 피부로 뭔가 그런 맞닿는 느낌이 없다 보니까 저희 삶에서도 되게 무기력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컨텐츠라든가 여러 공연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는 게 저희의 가장 큰 염원이자 소망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하나 둘 셋.
1: 네, 저희는 극동에서 타이거즈입니다. 어흥. 저희 극동에서 타이거즈는 이제 한 6년 됐나? 5년 됐나?
0: 네, 6년
1: 정도 된 밴드고요. 저희는 추억을 녹여서 우상탕탕 거리는 음악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밴드들이 참여하고 저희도 이렇게 부러워만 하고 있었죠. 그래서 너무나 영광이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들 헤드셋을 끼고 고급지게 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우당탕탕 신나도록 쓰고 있지만 신나도록 할 수 있겠죠?
0: 예,
1: 저희가 항상 말하는 건데 항상 자신 있는 노래 그리고 처음 들어도 신날 수 있는 노래 셋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0: 그렇죠.
1: 비냄새입니다.
0: 웬만한 공연장에서 다 그 노래를 처음으로 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이게 저희도 그거를 해야지 좀 몸이 풀리고
2: 그리고 바이오 리듬이라고 해야 되나?
0: 그리고 이제 듣는 관객분들도 깜짝 놀라면서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몰입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그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3: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극동아 시아타가 이거지의 근본 면목중학교죠. 제가 이제 이 곡을 듣고 이 밴드에 합류하기로 결심도 한 곡이기도 하고 이게 관객들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부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는 이 곡을 뽑고 싶습니다. 면목중학교.
4: 라이브 솔질러!
1: 원래 깝깝한 일상에서 그나마 즐거운 행복을 주는 공간 시간인 것 같아요.
0: 내가 이걸 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그게 점점 더 아 이걸 선택하길 잘했다라는 거를 계속 증명하게 되는 그래서 늘 더 많이 하고 싶고 더 즐겁게 하고 싶고 이런 마음.
3: 예전에는 음악이 그냥 삶의 일부였다 그러면은 지금 약간 진짜 거의 전부가 되어가는 그런 것처럼 너무 이 순간이 행복하고 소중해서 계속 그냥 진심을 다해서 계속 대하고 싶습니다.
5: Folks all around the world, thank you for tuning into our Young TV with us. It's our pleasure to showcase our songs in this wonderful studio, and I hope you guys have as much as fun as we do. Thank you very much.

0: 둘.
1: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올해 8월에 이제 데뷔하게 된 우당탕탕 우다다다 달려나가는 밴드 다다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무지 많이 떨리고요. 아임라이브 정말 이제 많은 레전더리 뮤지션 분들이 거쳐왔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가 잘해야겠다는 부담감과 설렘을 갖고 있습니다.
0: 달려나가겠다는 뜻도 있고요. 네, 다다다 달려나가겠다는 뜻도 있고 모두를 포용하겠다, 모두 다를 포용하겠다는 뜻도 있고 그리고 저희 나름의 구호가 있거든요.
1: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 행복합시다.
1: 네, 오늘의 미니 콘서트 주제는 행복합시다입니다.
0: 아까 말한 저희 구호처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행복합시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음악 듣고 모두 행복해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0: 저는 고백이지 않나 싶은데요. 저만 네 명 중에서 코러스를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무대에서 아주 큰 소리로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코러스 파트가 되게 중독적이면서 또 한 번 들으면 기억에 남는 그런 멜로디를 가지고 있어서 또 가사도 되게 귀엽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기분 좋게 따라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제가 1순위로 뽑겠습니다.
1: 저는 오늘 제일 기대되는 곡은 첫 번째 곡 인트로부터 피터팬에 대한 곡인데요. 저희가 이제 청년기를 이제 지나면서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는 이제 마음을 가지고 쓴 곡인데, 오늘 왠지 딱 그 곡을 딱 여기 처음 리허설할 때 딱 연주를 하는데 어? 기분이 좋은 거예요.
2: 현진이랑 똑같이 저는 피터팬을 좋아하는데요. 가진 메시지는 굉장히 암울하기도 환하게 흘러가는 그런 바이브 자체들을 너무 좋아하고, 그것이 다다다가 표현 있는 곡인 것 같아서 피터팬을 가장 좋아하고 관객 여러분들이 가장 재밌게 들으실 것 같습니다.
0: 저에게 라이브 무대란 지금 저의 20대에 가장 빛나는 순간이 아닐까 싶은데 왜 그러죠?
3: 야, 오늘 말 잘해.
0: 예, 그래서 제 빛나는 순간들을 다들 보러 와주시고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0: 하나 둘 셋.
1: 안녕하세요, 컴파인더 아이츠입니다. 어지러워도 너를 다룰 마음을 찾지
0: 못해. 2019년에 만들었으니까 이제 6년 차인 거죠. 우리 데뷔는 2020년도에 했습니다. 저희는 일단 청춘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청춘들이 쉽게 남들에게 터놓지 못하는, 감춰두었던, 때타지 않은 새하얀 이야기에 대해서 음악에 담아보자 라는 취지로 컴파인드 화이트, 갇힌 흰색, 이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예전부터 영상으로 조금 봤었었는데, 써보고 싶다 하던 공간이었는데, 막상 와 보니까 또 실제로 보니까 웅장한 느낌도 있는 것 같고, 또 헤드폰도 놓여져 있는데, 저걸 통해서 다 관객분들이 이제 들으신다고 하니까 또 열심히 잘 해야겠다, 더 섬세하게 연주해야겠다 하는 그런 걱정 반 설렘 반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What is your white?입니다.
2: 저희 네 명이서 점점 사운드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레이어 되면서 뭔가 빌드업 되는 그런 사운드의 느낌이 꼭 저희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 사운드 안에서 저희가 들려드리는 어떤 감정선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에너지? 그런 것들을 좀 몸소 잘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가장 큰 곡이 유성우라는 음악이어서요. 유성우라는 음악 저는 최애로 뽑겠습니다.
3: 제 연주가 또 더 돋보이기도 하고요. 뭐 저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멤버들 다 같이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해서 불씨를 또 선택하게 됐습니다.
0: 이 곡이 이제 제가 멤버들을 굉장히 미워하고 있던 시기에 그 마음에 미움의 불씨를 좀 다 잡고자 썼던 곡이기도 한데, 결국에 이걸 다 쓸 때쯤에는 아, 멤버들이 뭔가 잘못을 한 게 아니고 결국엔 내가 내 자신을 미워하고 있었던 건데, 그 대상을 이제 가장 가까웠던, 편했던 저희 멤버들에게 향했던 거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해준 곡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장 와닿는 곡인 것 같습니다.
4: 굿나잇이라는 노래가 저는 뭔가 곡을 써내려갈 때 되게 힘든 시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써내려가면 갈수록 뭔가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할까요? 그게 그런 점이 있어서 되게 애착이 가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0: 저희의 음악을 듣고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많은 좀 감동을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가갈 수 있기 위해서 더 좋은 곡들, 재미난 곡들 많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Have a good night.

0: 날씨 너무 좋아요.
1: 너무 좋아요.
0: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너무 좋아. 예술적인 그런 날씨네요.
1: 그러네요. 영감 받기 좋은 날씨예요.
0: 아, 여의도 자주 오시나요? 어떻게?
1: 아니요, 자주 안 와요.
0: 자주 안 오세요?
1: 네.
0: 저 같은 경우는 교수님, 네. 여의도가 어떻게 보면 제2의 고향이거든요.
1: 그렇죠. 맨날 촬영하시잖아요.
0: 네, 맨날 여기 촬영해서 사실 이 여의도 공원도 정말 자주 왔습니다.
1: 아, 그러세요?
0: 네, 정말.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게 네.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예술적으로 무슨 롤러스케이트 타시는 분 본 적이 있습니다만 한 번도 여기서 예술 작품을 본 적이 없어요. 여의도 공원 안에는 네. 아트가 없어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요.
1: 제가 알기로는요, 약간 조금 생각나는 게 있어요. 좀 대성 씨랑 비슷한 이미지의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0: 저랑 비슷한 뭔가요?
1: 네.

0: 옛날에 어린 왕자였다면서요?
1: 아니 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어린 왕자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던 적도 있던 것 같아요. 어린 왕자라고. 아 근데 이거는 네. 장난감이잖아요. 블록 장난감.
0: 그쵸.
1: 네.
0: 살짝 유치해 보이기는 하는데
1: 네.
0: 이거 부리가트라고 해요.
1: 아 맞아 부리가트.
0: 네.
1: 뭐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도 이제 어른들도
0: 네.
1: 키덜트라 그래가지고
0: 맞아요.
1: 사서 이제 모으기도 하고
0: 네.
1: 막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막 유명한 그런 건물들 있잖아요.
0: 네.
1: 뭐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0: 네.
1: 그것도 유행이더라고요, 되게.
0: 그러니까 보통 키덜트 문화라고 그러면 약간 네네. 퇴행적이고 좀 부정적인 그쵸, 의미들이 그쵸. 많은데
1: 네.
0: 요즘은 키덜트 뮤지엄도 있어요.
1: 아, 키덜트
0: 그러니까 이게 일상생활 속에 그 각박한 그 네. 생활 속에 이런 어린 시절의 향수랑
1: 네.
0: 그런 걸 생각하다 보면 정서적으로 안정도 되고 좀 위안이 되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1: 부리가트만의
0: 네.
1: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0: 이 조립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이게 규격화된 제품들을 어디에 어떻게 선택해서 넣느냐에 따라서 무한한 변형 가능성이 생기죠.
1: 맞아요, 맞아요.
0: 네, 형태가 마구 달라지겠죠.
1: 그리고
0: 또 사용 설명서
1: 네네네.
0: 대로 그냥 똑같이 하면 같은 제품에 또 무한한 재생산이 되는 거고.
1: 저는 한 번도 설명서를 네. 한 적이 없거든요.
0: 아 진짜요?
1: 그게 어려워서 제 네. 마음대로 갖다 붙였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0: 와, 역시 네. 영재야.

0: 궁금한데요?
1: 그러게요.
0: 그거는 되게 크잖아요. 원래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은.
1: 그렇죠. 저희가 알고 있는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은 180cm가 넘는 거대한 조형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지옥의 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0: 지옥의 문이요? 지옥의 문을 몇 번 열어본 적은 있던 것 같아요.
1: 오기스트 로댕의 지옥의 문은요, 원래 단테 신곡에 나오는 지옥을 이렇게 형상화한 거거든요.
0: 아, 네.
1: 지옥으로 가는 막 고뇌와 고통, 번뇌, 아비규환적인 모습, 그게 굉장히 실제적으로 묘사가 됐거든요.
0: 네.
1: 거기에 이제 일부예요. 근데 요 생각하는 사람은 단테의 고뇌하는 모습, 그거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만들었다고 해요.
0: 아. 네. 거기서 봤던 생각하는 사람이 더 묵직하게 다가올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친근한 소재잖아요.
1: 네.
0: 어떤 그런 소재가 주는 네. 그런 예술품들에서 주는 어떤 느낌이 되게 다르겠네요.
1: 많이 다르죠.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 명확성이 소재에 의해서 나타나거든요.
0: 아, 이 작품이 네. 어디에 놓여 있는지 어떤 소재로 만드는지에 따라서 주는 느낌이 확 다른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대성 씨는 무슨 얘기를 하면 그냥 쏙쏙 스펀지처럼 스며드네요.
0: 2회차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저는 아마 뭐 작품을 만들 것 같아요.

0: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작가님 소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저는 조각가 김성복이고요. 성신여대 조속과에서 교수로도 재직하고 있습니다.
0: 아, 네. 교수님 두 분이 앉아 계시니까 뭔가 무게감이 확 느껴지네요. 사실 저희가 아까 오면서 우리 교수님의 작품을 보고 왔거든요. 도깨비 방망이잖아요. 그런 거를 모티브로 하신 거는 처음엔 몇 살 때부터 뭘 하셨는지?
1: 뭐 몇 살 때는 아닌 것 같고요. 대학교 교수하면서 네네.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설화, 신화, 전설 이러한 것을 어떻게 발굴하고 작품으로 네. 의미 부여할 수 있는가에 관심이 많았어요. 네. 이 땅의 정서를 담을 수 있는, 하지만 그 과거를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닌 재해석이 필요하다.
2: 현대적으로 재해석.
1: 네, 네. 그러한 면에서 전래동화를 재해석해서 우리 시대의식이 있는 작품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 근데 방망이 하면 보통 이렇게 하나잖아요. 근데 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줄기가 뻗쳐져 있더라고요. 그거는 의도가 있으실 것 같아요.
1: 방금 얘기하였듯이 재해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이야기를 제가 어떻게 도깨비 방망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다가 생각한 것이, 방망이가 자라나면 좋겠다. 무럭무럭 자라나는 도깨비 방망이를 상상했습니다.
3: 방망이 하나로는 모든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지기 힘드니까 여러 갈래로 뻗어서 많은 도깨비 방망이를 지원하신 거군요.
1: 네, 맞습니다. 잘 봐줬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수저란 말이 저 너무 좋은 것 같거든요.
1: 그러니까.
0: 뭐 금수저, 은수저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럼 작가님은 무슨 수저를 가지고 태어나셨나요?
2: 저는 그냥 평범한 스텐? 스텐 수저.
1: 그러니까 꿈이라는 단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무리 여기 그 현실이 어둡고 맞아요. 그거에도 꿈을 꾸면은 항상 희망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힘들어도 그거를 이겨낼 수가 있잖아요.
0: 그렇죠. 네.
1: 왜 데뷔도 호크니도 그러잖아요. 예술은 아름답고 기뻐야 된다. 그것처럼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은 그냥 웃음 짓게 되고 기쁘게 되고 꿈이라는 그런 매개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2: 너무 해석을 잘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 그렇습니까?
2: 네.
1: 교수님께서 만드신 캐릭터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캐릭터는 어떤 거예요?
2: 저도 제가 만든 캐릭터 중에 마음에 드는 캐릭터가 네. 많았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없는 네.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네. 실은 항상 계획 단계에서 와, 나는 천재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0: 네, 그런 저도 그런 생각 가끔 하거든요. 다들 하나군요, 그런 생각을.
1: 왜 저는 안 해요? 저 맨날 자괴감에 빠져요.
0: 그래서 안 하세요?
2: 근데 그 과정에서 네네. 너무 그 저만이 알고 있는 그 부족함이 알기 때문에 항상 저를 대표하는 작품이 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작품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0: 작가님이 만든 작품 중에서 가장 아끼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2: 아끼는 게
0: 이거는 안 팔 거다.
2: 네. 실은 저는 다 아끼기 때문에
0: 다 아낀다 안 됩니다. 하나만
1: 다 아끼는데 다 파셨어.
0: 이거 하나는 내가 이거는 정말 아낀다.
2: 그 대학생 때 만든 작품인데요.
0: 네네네.
2: 박애라는 석조각이 있었습니다. 그 작품은 특별히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작품을 만들어가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그 작품을 제일 아끼는 편입니다.
1: 돌 깎는 거 쉽지 않죠.
2: 네.
0: 아, 그 돌을 직접 깎으시면서 이렇게.
2: 네.
0: 그럼 그런 작품을 담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뭐 어떤 소재를 쓴다든가 어떤 재료를 쓴다든가 그런 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2: 재료마다 그 재료가 갖고 있는 물성이 네. 다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돌로 표현하면은 그 돌 안에서의 그 시간에 축적된 시간을 전 느낄 수 있고 스테인리스로 이렇게 표현할 경우엔 그 도시적이고 우리 시대를 표현하는 데는 또 금속성이 더 적합한 것 같기도 해서 뭐 여러 가지 재료를 그때그때 필요한 재료를 선택합니다.
0: 가장 좋아하는 재료는 어떤 재료인가요?
2: 돌입니다. 돌. 돌은 그 다른 재료에 비해서 제일 정직하고 시간을 많이 필요한 거 필요로 해요. 그래서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저를 이렇게 위로해 주기도 해요, 돌이. 그렇기 때문에 돌이란 재료가 가장 저에게 잘 맞는 거고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1: 그렇죠. 그럼 나무는 다르시잖아요.
2: 아, 나무도 좋은 재료인데 네. 가끔 그 나무가 살아 있을 때를 생각한다면은 그 좀 안타까운 게 있고
1: 네. 아파하는 것 같은 네. 네.
0: 재료에게도 어떤 그런 감정을 유입하시고
1: 작가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0: 아, 진짜요?
1: 말씀만으로도 느껴지지 않으세요? 작품을 네. 보면은 그 사람의 심성도 같이 이렇게 좀 느껴져요. 네.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구나, 아니면 꿈을 꾸고 사는구나. 그게 또 예술의 매력 아닐까요? 말로 안 해도 이미지만으로 그 감정이 전달되는 거.
0: 두 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저 학생인 것 같아요. 내가 학생이 이제 수강하는 것처럼. 듣고 있는 그런 약간 강의료로 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1: 저 주세요. 작가님의 향후 작업 계획은 어떤 식으로 또 진행이 될 것 같으세요?
2: 다음에 작업을 한다 하면은 인류가 수많은 동물들을 멸종에 이르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멸종에 이르게 하는 것이 다 잘못됐다고는 알고 있는데 작품으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또한 꾸짖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0: 이게 이제 그림으로 그렸을 때는 뭔가 표현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조각 작품으로 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기도 하거든요.
2: 그런 것 같아요. 조각이라는 것이 네. 잘 만들어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작가의 철학과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표현 조형적 표현이 결합된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잘 믹스하고 그것을 표현하는가가 중요한데 아직 저도 공부 중에 있습니다.
0: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 우리 또 교수님 작품을 볼 때 어떤 식으로 보면 좋을까요?
2: 그 누구나 그러하듯이 저도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아요. 그런 걱정과 두려움을 어떻게 걱정으로부터 도망치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바람이 불어도 가야 한다라는 제목도 있는데 그 걱정, 두려움 이러한 것들이 나한테는 없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본인이 보고 싶은 것을 보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어딜 걸어가다가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듯이 미술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작품 안에서 찾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0: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오늘 속초에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아까 지금 약간 입이 좀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빨리 오라고 불러가지고 닭강정을 부를 것 같다고.
2: 근데 맞죠. 이렇게 훈훈한 자리인 줄 몰랐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0: 저희가 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립민속박물관 김창일입니다. 오늘은 사진 한 장으로 조기잡이의 장군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긴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사진인데요. 이 사진 속에 과연 뭐가 들어있길래 장구한 조기잡이 역사가 이 사진 한 장에 들어있을까요? 이 사진 속에 있는 장면 확인할 수 있을지 연평도로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0: 우리가 병자호란의 치욕을 겪었잖아요.
1: 그렇죠. 네.
0: 그래서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이 청나라로 끌려가요.
1: 네.
0: 인경을 장군이 이 치욕을 갖기 위해서 청나라를 치러 가는데 병사들이 네. 일부러 식량하고 물을 다 버려버리는 거야. 출정 안 하려고 살기 네. 위해서. 그래서 인경을 장군이 여기 연평도에 상륙을 해가지고 네. 이제 병사들에게 가시나무를 다 꽂아놓게 한 거야. 그리고 물이 들어갔다가 다시 빠졌을 때 병사들을 가보라고 하니까 네. 조기가 가득 꽂혀 있는 거야.
1: 그 가시나무.
0: 가시나무에. 그걸 식량으로 삼고 그 출정을 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그게 하나의 신화예요.
2: 길이 생겼습니다, 선생님.
0: 네, 하루에 두 번 물이 빠질 때마다 네. 이 길이 생기죠.
2: 와, 이거 장관인데요?
0: 네, 여기가 네. 바로 인경업 장군이 그물이 있는 이 장소들에 네. 가시나무를 꽂아가지고 조기잡이를 가르쳐줬다는 그 안목어장입니다.
2: 이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과거의 신화의 장소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네, 업활동을 그렇죠. 하고 있다는 게 아주 신기합니다.
0: 여기가 파시골목에 시작하는 지점이에요. 지금은 뭐 수역 건물인데 네. 여기 파시골목의 입구거든요.
1: 네.
0: 1일 출납고가 한국은행보다 네. 많았다라고 하는 그 네. 연평어업조합이 있던 건물인데
1: 우와.
0: 10여 년 전에 이 건물을 허물어 버리고
1: 네.
0: 새 건물을 지은 거예요.
1: 그러니까 한국 국고은행보다 더 많은 현금이 돌았던
0: 그렇죠.
1: 그게 어업조합이 여기 있었다는
0: 그렇죠.
1: 거죠?
0: 그렇죠. 얼마나 네. 돈이 많이 넘쳤으면 네. 그런 말이 있어요. 연평어업조합 전무를 하지 네. 황해도 도지사 하지 않는다. 연평도의 위상, 그다음에 연평어업조합의 위상이 그 말에 다 함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연평어업조합은 우리 업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 중에 하나였죠.
1: 근데 그걸 없애고 수협이 들어섰나요?
0: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업사를 비추던 그 중요한 건물을 없애고 이렇게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만들어봐야 네. 그게 어떤 의미가 담기겠어요? 그런 세월의 흔적과 그 세월 속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들 네. 이것들을 남겨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여기가 과거 1960년대 후반까지는
1: 네.
0: 명동 거리 못지않은 어마어마한 거리였어요. 연평도 근처 바다에서 이 조기를 잡는데
1: 네.
0: 많이 모일 때는 어선이 네. 3천, 4천 척이 모인 거예요. 연평도 주민들이 자기 집은 다 내어주고 천막에 살고 집 내준 그 돈으로 네. 1년을 먹고 살았어요.
1: 그러니까 일종의 이 조기잡이 어선 때문에 생긴 이 섬 안에 번화가 그런 거네요.
0: 근데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면 그 당시에 최고의 연예인들,
1: 네.
0: 그다음에 전국의 씨름대회, 뭐 그다음에 전국 노래자랑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한 거예요.
1: 이 안에 그 수만 명의 인간 군상이 모여서 거기 또 돈이 있고 뭐 육지에서 사람들이 또 그 돈 냄새를 맡고 왔었고 정말 난리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0: 그야말로 네. 그냥 난장판이었죠.
1: 진짜 난장판이었어요.
0: 왜냐하면 한 10일 정도를 배 위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조기를 잡고
1: 네.
0: 이제 조금 무렵에 4, 5일 정도를 여기서 좀 쉬고 그물 손질도 하고
1: 네.
0: 하는데 그 쉬는 날에 여기는 미어 터지는 거죠.
1: 이 골목의 이 길 자체는 그때랑 동일한 거죠?
0: 동일하죠.
1: 이 위치 그대로. 아.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조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게 영원할 줄만 알았겠네요.
0: 그렇죠.
1: 네.
0: 그런데 1968년 5월 26일의 파시를 마지막으로 네. 더 이상 파시는 열리지 않았어요.
1: 완전히 사라진 거고.
0: 조기가 북상하지 않으니까.
3: 이게 뭔가요?
0: 이게 우물인데.
3: 우물이.
0: 예. 한번 보시면 아직도 물이 있죠. 우리 초기 파시할 때는 네. 이 물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0: 물이 오줌만 되면 다 바닥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1: 그렇게
0: 오면은 염장을 해야 되는데 다 없어졌어. 우물보다 수십 배로 많았는데 한 군데 남아 있는 데가 있으니까
1: 다 하나 남았나요?
0: 네. 그것도 남아 있는 거 밭으로 쓰이고 있는데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1: 밭으로 쓰이는 텃밭 같은 거.

0: 선생님,
1: 네.
0: 뷰가 끝내줍니다.
1: 보이는 뷰가 가래칠기 해변이라고
0: 합니다. 가래칠기 해변.
1: 네. 네. 그리고 저기 앞에 보이는 뾰족하게 나온 바위를 병풍바위라고 해요.
0: 너무 이쁜데요?
1: 네, 굉장히 이쁘죠. 네.
0: 여기 지금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NLL이 딱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저기 NLL이 어디냐면 네. 석도 앞에 작은 중국 배가 지나가고 있어요.
0: 네.
1: 저게 NLL 선이에요.
0: 아, 저 경계군요.
1: 네. 네.
0: 실제로 이렇게 올라와서 보니까 어우, 그 규모가 엄청났을 것 같아요.
1: 네. 네. 장관이었겠죠?
0: 네.

0: 이 사진에 담겨 있는 의미를 찾아서 연평도 곳곳을 다녔는데 네. 좀 어떠셨어요?
1: 지금으로 치면 연예인들, 뭐 예인들이라고 이 사람들이 왜 여기까지 와서 이 사진을 찍었을까? 근데 확실히 와 보니까 궁금증이 좀 풀린 것 같아요. 조기잡이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어업 활동을 했고 이 아름다운 섬이 돈이 돌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까.
0: 네. 황금의 섬이죠.
1: 네. 황금의 섬. 네. 네.
0: 그 노래도 있어요. 조기실로 가자, 돈벌로 가자라고 하기 연평도는 네. 하나의 그 돈벌로 가는 섬이었고 네. 그 돈은 곧 조기였죠.
1: 연평도에 오니까 그 지금 화계사님이 하는 기록이라는 현재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게 없었으면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뭐 알 수 없지 않았을까. 네.
0: 여기 살았던 사람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네. 그 사람들의 삶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또 비춰주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네.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0: Koreans really do love their coffee. A cup in hand on the way to work. Another shared over conversations with friends. Coffee has become an essential part of everyday life.
1: 커피업을 시작한 지 한 10에서 15년 정도 가까이 됐는데요. 그 과거에 비하면 지금 한국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0: According to recent statistics,

0: The average Korean adult consumes hundreds of cups of coffee each year, already far surpassing the global average. At this point, it's no exaggeration. And now, a special event has opened, offering a glimpse into the present and future of coffee culture in Korea. Let's go check it out. Located in Seoul's Gangnam District, this convention center is hosting the 2026 Seoul Coffee Expo. Even before the event began, the entrance was already buzzing with visitors. During the exhibition period,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made their way here. It's a true testament to Korea's deep passion for coffee. Inside the venue, the air is filled with the rich, nutty aroma of freshly roasted beans. Across the venue, well-known roastery brands from all over the country have gathered. It almost feels like a collection of mini cafes, each with its own distinct identity, making every stop along the way a new experience.
1: 저희 브랜드를 가장 지금 잘 보여드릴 수 있는 커피들을 준비했고요. 명확한 향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얼마나 희소 가치가 있는지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커피를 선택하고요. 그래서 오늘 좀 준비된 6개에서 7가지 정도의 커피가 모두 저희의 기준에 맞는 커피들이에요.
0: So, how are people enjoying their coffee these days?
2: 예전에는 그냥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약간 생존 필수템으로 먹은 느낌이 강했다면 지금은 진짜 그냥 개인의 취향에 맞게 그냥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먹는 게 조금 더 진화된 느낌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0: That's right. Coffee is no longer just a simple beverage. It has become a part of everyday lifestyle. Among them, one booth stands out. Visitors seem to be checking something before placing their coffee orders. So, what exactly are they doing?
3: 원래 커피 하나에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맛들이 되게 다양해요. 예를 들어 컵노트라고 저희가 부르는 맛 중에 다섯 개까지 정도의 맛이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손님이 체크하신 부분을 좀 조합을 했을 때 괜찮은 부분들을 좀 소개를 드리고 있어요.
0: By selecting from 5 flavor elements, visitors receive coffee recommendations tailored to their own combinations.
4: 사람들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지가 많은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0: More than ever, people are seeking to reflect their personal tastes in every single cup. As a result, the standards for flavor and aroma have become far more refined. But wait, there's someone here at the event who's drawing particular attention.
5: 안녕하십니까, 바리스타 조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0: Yudong is a seasoned expert who has made his mark across various competitions and on the field with a deep philosophy when it comes to coffee extraction.
6: So,
0: Yudong, what's the secret to making a great cup of coffee?
6: 커피에 대해서 추출 농도가 무조건 찐득하게 나온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라 꿀처럼 예쁘게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추출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밸런스가 있거든요. 내가 이 음료와 어떻게 마시는 방법에 따라서 추출 방법은 분명히 틀려지기 때문에 재료의 이해도라고 생각을 해요.
0: Drop by drop, coffee slowly comes together. Each moment shaped by careful control and deep focus. A single cup of coffee, in many ways, is a finely crafted work of art. And the more you discover, the deeper its richness and allure draw you in.
6: Cappuccino? 상대방을 조금 더 무장해제할 수 있게끔 좀 부드럽거나 인간미 있는 느낌이고 조금 더 폭심한 느낌,

0: 초콜릿과 캐러멜 마키아토 먹으면서 공부하면 집중력이 훨씬 높아져요. 브라질 커피를 많이 마십니다. 비 오는 축축한 날에는 조금 그렇게 고소한 느낌들의 커피를 많이 추천드려요. 녹차라떼라든가 초코라떼, 에스프레소, 커피를 좀 넣어서 그렇게 커피 향을 조금씩 믹싱하면서 드시는 게 커피 입문하기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1: At the event, we also met illustrator 신문 섭, who captures the unique atmosphere of cafes through his work. His illustrations have been gaining attention among coffee lovers.
2: 제가 카페에서 보이는 풍경을 담을 때도 있고요. 아니면 그 카페의 이름이라던가 뭐 어떤 역사를 알게 되면 되게 흥미로운 역사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럼 그 역사를 표현하는 그림을 그릴 때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사장님의 얼굴이 너무 재밌게 독특해. 그러면 이제 그 사장님을 중심으로 그릴 때도 있고요. 그래서 그리게 되는 요소들은 정말 카페마다 계속 다 다른 것 같아요.
1: Then what makes Korean cafes unique from the artist's perspective?
2: 한국 카페가 유독 사람들이 엄청 친절하고 잘 다가가고 결과적으로 잘 퍼줘요. 뭔가를 잘 줘요. 사실 저는 이제 작은 그림을 하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아, 한국 카페가 정에 정말 강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1: A deep love for cafes in Korea. And at its heart, there's a special ingredient we've long cherished. 정. 정. Now, when we talk about coffee, there's one perfect companion we simply can't leave out. That's right. Bakery. In the very same venue as the Coffee Expo, the Korea International Bakery Fair was also taking place.
3: 빵집에 가도 커피를 자연스럽게 접하실 수 있고 카페에 가도 이제 빵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이런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 하에 사실은 그 두 가지 아이템을 한 번에 오셔가지고 드셔보시기도 하고 시음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경험해 보시면서 둘 간의 약간 뭐 페어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커피와 어떤 빵이 잘 맞는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본인의 기준 내에서 한번 경험해 보시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 Freshly baked goods fly off the shelves almost as soon as they come out of the oven. It's a clear sign that Korea's love for bakery is just as strong as its passion for coffee.
4: 요즘에는 이제 가족 단위로 다들 카페나 베이커리로 오셔서 나들이 하는 겸 너무 멀리 가지 않고 좀 여유를 느낄 수 있는 문화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먹는 방식에 있어서 변화가 지금 점점 더 트렌드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1: At the venue, the Korea Master Baker Team Championship was also underway, selecting the nation's top representatives.
5: 열심히 하시네요.
6: 잘해야죠. 무조건.
1: The creations shaped by years of craftsmanship. They feel almost like works of art. And among the judges, there's a familiar name drawing attention. Pastry chef Kim Myung-gi. Recognized on the global stage, he represents the rising standard of Korea's bakery industry.
7: 유럽 어느 나라에 비교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기술이 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료도 요즘에는 이제 프랑스 밀가루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아티장 브레드라고 해갖고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고 화학적인 이제 계량제 이런 거를 안 써서 만드는 빵이거든요. 한국도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1: Born from intense competition, these creations continue to push boundaries. And soon enough, we may be seeing even more

제가 이 음악을 사랑하는 이유가 이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모든 그 환상이 가능해요. 듣는 사람도 그렇고 치는 사람도 그렇고. 무한한 세계가 정말 우리 손에 닿을 것 같이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신비를 찾는 거지 음악은 이런 것이다 하고 얘기는 저는 죽을 때까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피아노를 하게 된 거는 이제 피난 시절 부산에서 우리 집에 이제 업라이트 피아노를 어떻게 구입해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이제 동네 아이들 피아노 레슨을 봐주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렇게 시작됐죠. 독주회는 부산에서 서울 올라오기 전에 이제 시작을 했고 협주는 서울에 와서 그리고 그때 서울 교향악단으로 아마 그렇게 명칭을 했을 거예요. 저 김생여 선생님이 지휘하시고 다들 그때 데뷔했죠. 그때 세계적인 연주회를 뭐 들을 기회도 별로 없었고 그냥 재주껏 한 거죠. 뭐 그때 그 오케스트라가 아마 우리나라 최초의 오케스트라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대로 우리의 음악 역사가 시작이 됐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뭐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때는 미국 가는 게 정말로 뭐 상상하기 힘들었죠. 근데 다행히도 이제 뉴욕에서 국제 피아노 콩쿠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참석하는 이유로 이제 뉴욕을 가게 됐죠. 그래가지고 운 좋게 이제 제 스승을 만났고 그래서 이제 뉴욕에 머물면서 공부를 할 수 있었죠.

0: 로지나 레빈. 그분은 그 당시 어떻게 보게 되면 피아노계의 신 같은 존재였죠. 벤 클라이번을 키우신 분이고 미국의 저명한 피아니스트 다 뉴욕 줄리아드에서 계시면서 제가 운이 좋았죠. 네. 저는 그때 겨우 15살이었으니까
1: I like individuality. I treasure that in a soon.
0: 저는 정말 운 좋게 처음부터 그분한테 리슨을 받을 수가 있었고 마담 레빈 선생님도 저를 처음 몇 년 이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저보고 자꾸 바깥으로 나가라고 그러셨어요. 유럽에서 다른 선생한테 또 공부해보고 그래서 저를 윌리엄 캠프 선생한테도 보냈고 또 시에나에서 아고스티 선생하고도 보고 또 런던에서 일론 카워시 선생하고도 하고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콩쿠르를 한 이유는 피아노에 집중하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아무래도 콩쿠르를 준비하려면 뭐 4-5시간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준비를 해야 되고 정말 탑 레벨 그 퍼포먼스를 해야 되니까 그런 기회를 저 자신이 만들어서 정말 피아노에 집중을 해야겠다 해서 이제 한 거고 이제 콩쿠르이 젊은 피아니스트들한테 좋은 기회를 줄 수 있고 뭐 그렇지만 음악 인생을 사는 데는 사실 그게 한 순간이지 그 다음은 본인이 자기 음악 세계를 어떻게 끌고 가냐 그게 더 중요하죠. 저희들한테는 작곡가 한 분이 특별해요. 슈베르트는 모차르트와 다르고 모차르트는 베토벤하고 다르고 각자의 그 세계가 있는데 역사상 작곡가라고 하는 사람이 수천 수만 명이 있을 거예요. 아마 더 될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찾는 작곡가들 보면 뭐 바흐에서부터 베토벤, 모차르트, 슈베르트, 브람스 이 그 중요한 작곡가들 보게 되면 몇 명이 안 되잖아요. 그만큼 그 사람들 작품이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슈베르트 곡을 이렇게 보면 뭐 그 스트라빈스키가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천국을 느끼는 것 같다. 남이 그릴 수 없는 아름다운 세계를 슈베르트가 그려요. 내가 70년 동안 피아노 앞에 앉아서 거의 매일같이 이렇게 몇 시간씩 시간을 보낸다는 건 저의 삶 전체를 보냈는데 지금도 흥미롭고 정말 피아노와 사랑을 나누고 내가 만나고 싶은 작품들이 많고 이런 것은 클래식 음악이 얼마나 훌륭한 것인가 하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매번 다르죠. 만약 이게 똑같다면 전 지루해서 못할까요? 근데 피아노에 앉아서 악보를 볼 적마다 아, 왜 내가 이걸 못 봤지? 이게 새롭게 느껴진다. 왜 그럴까? 이게 계속해서 나오니까. 참 신기해. 음악은 결국 끝에 가서는 자기가 담고 있는 음악을 살리는 거예요. 키우고 성장시키고 또 자기 식으로 표현하고 그래야만이 진실된 소리가 나요.

전 지금 좋아요. 젊었을 때는 정말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음악 홀로 가서 연주하고 또 짐 싸고 다른 호텔로 옮기고 이걸 계속해 왔는데 지금은 그러다 보게 되면 정말로 제가 음악을 즐길 수 있었나 의문스러워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곳에서 시간을 두고 좀 음미를 하면서 음악 생활을 하고 싶어요.

0: 슛 쏴도 안 들어갈 때가 있다 애가. 근데 그 순간에 기회가 다시 생기기도 한다.
1: 실화가 존재했다는 거를 너무 생생하게 전달하고 싶다.
2: 그거를 뭐라고 하는 거야?

0: 재작년에 전국대회 MVP까지 받아갖고.
1: 근데 엄마가 2학년 때부터 이 키가 안 큰다 아닙니까 키가.
2: To the guard Kibum, whose height become a hurdle.
3: 내니 중앙 고우면은 바로 주전으로 뛰게 해줄게. 니 뭐 딴 데서 아직 불러주는 데가 없다며.
2: The coach guarantees a starting position.
3: 암만 해도 선수는 경기를 자꾸 뛰봐야지 실력이 는다 아이가.
4: 암만 캐도 싫습니다.
2: Then.
3: 니 아직 서울팀에서 연락 못 받았지?
2: He pokes at his pride.
3: 우리 같이 한번 커보자. 나도 크고 니도 크고.
2: And draws a man with common ground to bring him on the team.
4: 프로 2군 출신이라면서요. 월급 100만 원 됩니까? 딴 데 가서 알아보지.
2: Ouch. Yang Hyun's pride is wounded.
5: 어떻게 알았지 100만 원 안 되는 거.
2: Here, a street game is underway. 규혁 has a temper.
6: 그리고 어린 놈의 새끼 어디 행기봤지?
3: 네 내랑 농구 안 할래?
4: 농구요?
3: 어. 네 왼쪽이 좀 안 좋대. 무릎인지 발목인지 힘을 완전히 못 받치대. 그것 때문에 농구 그만둔 거가.
2: He secrets out it, but he refuses to take the bait.
4: 됐습니다.
2: Yang Hyun decides to take a step back.
3: 고집이 있네. 아무튼 저 뭐 좀 더 생각해보고. 이 내 명함.
7: 봐. 자 간다. 명함 잘 챙기라.
6: 어.
2: Huh? It's drawn by hand?
4: 팀 선수들은 이게 답니까?
2: With a lot of work, a basketball team is brought together.
3: 좋은 선수들을 찾고 있었는데 방금 추가적인 선수 영입 끝났다. 문 닫았어.
2: 규혁 joins them, but
4: 저는 전만은 못합니다. 저도요. 제 새끼랑 농구 못합니다.
3: 뭐?
2: Oh, it's tough to be a coach, but he can't give up now.
3: 장난하나 이 새끼야! 어? 내하고 농구하기 싫은 놈은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 셋셀 동안에 당장 내 눈앞에서 끄지라, 알았나? 하나!
2: He goes in hard.
3: 둘! 셋!
2: The count is over, and the air clears.
3: 전체 지금 당장 코트 왕복 200번 실시. 실시!
8: 실시! 실시!
2: Finally, they've become a team.
9: 여기는 돌파인데요. 아, 피스!
10: 오페! 마! 뭐? 패스 안 할 거면 넣기라도 하든가.
11: 공부하려면 제대로 공부받을 위치에 서 있던지. 그게 안 되나?
2: The two bicker even during games. And the ball strikes the referee.
9: 못 보!
3: 못 써!
2: Oh, they lose with the worst teamwork ever. In an attempt to strengthen the failing team, they add new players.
1: 네 진짜 농구팀에서 뛴 거 맞나?
6: 예.
3: 네 지금까지 경기에 몇 번 나가봤는데?
6: 한 번도 못 나갔습니다.
2: Is a zero in terms of ability.
6: 농구 진짜 좋아합니다. 농구팀에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2: But his passion for the game ranks a 10 out of 10.
3: 조던!
2: 오, oh, this kid's pretty good. But he's quite unique.
3: 야, 송균이 뭐 하는 거야?
2: So they go all in, training hard for the competition. But the reality is that they are a six-man weak team that no one cares much about. Still, Yang Hyun has something he's counting on.
5: 그 말들 지난 4개월 동안 연습한 거 내가 기록한 거거든. 네 손짓 하나에, 네 지시 하나에 모든 것을 믿고 따르는 게 같은 팀 동료들이다. 진짜 경기는 지금부터다.
2: The teamwork, which has been improving, and the shooting skills of Busan Chungang High's Michael Jordan Jinuk. With his shots, they managed to keep up with their opponents. But oh no, Jinuk gets injured.
9: 아, 그 부상 정도가 심해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 The only substitute player they have is Jaehyun.
3: 재윤이 준비하세요.
2: With no real experience.
3: 재윤이가 네 말고 더 있나?
2: What kind of play can we expect from Jaehyun and the Busan Chungang High team? Keep working until the situation changes. It is the movie Rebound. Now, let's hear from the director and actors. The movie is a cinematic adaptation of the sensation caused by the Busan Chungang High School basketball team at the 2012 national tournament.
12: 제 피를 끝에 만드는 거야. 아무도 가보지 않은 한국 욕구 영화 길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설레었던 것 같습니다.
2: The task was to convey the passion of this true sports story to audiences who might not be basketball fans.
13: 스포츠 영화이기 때문에 경기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죠. 초고속 촬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리얼하게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원테이크로 했어서 우리 배우들이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어야 됐었죠.
2: The actors worked to increase their synchronization with the characters they were assigned.
12: 그 헤어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신었던 신발이 좀 단종이 된 바람에 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14: 실제로 발품을 많이 팔아서 아이템을 구하기도 하고 경기 중에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하려고 열심히 관찰을 많이 했습니다.
12: 그런 걸 때부터 매일 하루 빠짐 없이 연습을 했고요. 그렇게 농구일지 영상을 만들어서 감독님 또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15: 우리가 이제 캐릭터가 됐구나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2: The basketball community also provided significant cooperation. Actual basketball referees and commentators participated in the making of the film to enhance the realism of the game scenes.
13: 강우영 코치 그리고 김준영 선수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선수들을 트레이닝 시키고 농구 협회에서 흔쾌히 아 우리가 심판진들은 우리가 모두 진짜 심판으로 그 출연을 시켜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심판님들 오셨는데 계속 자문을 해주셨고 농구 중계 경험이 많은 조현일 해설위원이나 뭐 박재민 배우 같은 경우에도 보시고 또 심판님들도 보시고 너무 잘한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2: In basketball, a rebound is catching a ball after a missed attempt at a goal. The movie conveyed a slightly more expanded meaning.
5: 저희 영화에서는 리바운드라는 말을 실수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내려 노력하는 그 말로 저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는 그런 이야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 A movie that cheers on anyone who's ever had a failure. It is the movie Rebound. The character of Rebound that K-Story recommends you keep your eye on.
16: 와요, 공익은 저 포참 안 됩니까?
2: 강양현, the new coach of a basketball team on the verge of folding. It is the very definition of an extreme job, taking a ragtag basketball team and elevating them to the top.
5: 어떻게 알았지, 100만은 안 되는 거.
2: Actor An Jae-hong locked in the role. He controlled the intensity of the comedic acting remarkably well.
13: 한국에서 찾을 수 있는 그 역할의 최고의 저격기였어요.
2: He also put on 10 kilograms to resemble the real person, adding realism.
12: 남코치님과도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젊은 코치가 대회를 치러 나가는 그 마음, 그 떨림을 잘 생생하게 담고 싶었다.
2: As a senior, his chemistry with the junior actors was also outstanding. An action-packed sports movie inspired by a true story. This was the movie Rebound.

0: 마나룰라라는 곳에 투리가 혼자 살고 있다가 고향 친구인 캐롤 그리고 도미닉을 만나면서 점점 시력을 잃어가는 캐롤을 위해 투리와 도미니코가 사자기를 발명해 주는 그런 내용의 뮤지컬입니다.
1: 저기!
2: 네?
1: 지금 뭐 하는 겁니까?
2: 아, 문이 안 열려서요.
1: 그 문이라는 건요, 열쇠를 여는 겁니다.
2: 아, 저도 아는데 열쇠가 녹이 슬었는지 잘 안 열리네요. 어? 트리!
1: 누구시죠?
2: 나야, 옆집 살던 캐롤!
1: 어? 그 끔찍하게 시끄러운 캐롤이나?
2: 내가 그렇게 시끄러웠나? 뭐 15살 때 로마로 갔으니까 그땐 좀 수다스러웠을 수도 있겠다.
1: 여긴 어쩐 일이야?
2: 나 다시 마나룰라로 돌아왔어!
0: 캐롤이 돌아온 이후로 왜? 규칙적이고 변화하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자꾸 변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꼭 나쁘지만은 않아서 좀 더 그게 궁금해지고 그걸 알고 싶어지고 그러면서 저 아이에 대해서 더 궁금해지는 그런 계기를 좀 겪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0: 넌 지금 네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20투리 정도라고 생각하겠지만 나한텐 70투리 정도로 들린다는 걸 알아주고 조용히 해주길 바라.
1: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는데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점점 내 삶이 변하고 내가 왜 자꾸 이 아이를 신경 쓰지? 근데 처음에는 그 신경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점점 걱정으로도 변해가고 그러면서 다양한 감정들을 겪으면서 그런 사랑이라는 감정이 좀 싹트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2: 창문을 열어 하늘을 보니 구름 한 점 없는 무더운 여름 하늘이었다. 얇은 셔츠를 입고 집을 나서는데 그때 맑은 하늘에서 빗방울이 하나 둘씩 쏟아지기 시작했다.

0: 저기 야, 미안한데 우리 지금 모임 중이라니까.
1: 나? 말했잖아, 나도 지금 내가 할 걸 하는 중이라니까.
2: 아, 참. 그래, 투리, 미안해. 계속해. 자, 우리도 계속해볼까?
3: 도미닉은 아주 매너 있게 캐롤이 불편하지 않게 캐롤의 속도를 맞춰져 가면서 조금씩 본인의 감정을 드러낸다면 투리는 이것이 어떤 감정인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투박할 수 있고 가끔은 조금 미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더 순수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같지만 그 표현 방식에서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4: 그리고 이거 이건 내가 너한테 버린 거니까 네가 알아서 처리해. 우리 이렇게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
2: 이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을 거야.

0: 그냥 인간의 본질은 제 생각에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탄생의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다 사랑이라는 감정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힘든 시점에 사랑은 그 진가를 발휘한다고 생각하는데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나 용기 그리고 웃음을 주는 게 사랑이고요. 관객분들과 함께 이 이야기에 대해서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1: 나 갈게.

0: 빛나는 원을 다시 갖다 주면서 이제 밝기 조절도 된다. 네가 어둠에 익숙해지고 싶으면 이렇게 빛을 조절하면 된다라고 캐롤에게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준 후에 낯설지 않은 이 느낌이라는 노래를 부르거든요. 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막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밖으로 꺼내는 그런 장면이고 넘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낯설지 않은 이 느낌에서 가장 크게 좀 표현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1: 글이라는 게 그렇게 뚝딱 써지는 게 아니야. 썼다 고치고 썼다 고치고를 반복해야 하는데.
2: 그럼 내가 뭘 발명하면 눈 감고도 글 쓰는 게 가능해질까?
1: 글쎄.
2: 도와줘. 너의 도움이 필요해. 이런 말하기 자존심 상하지만 도와줘. 너의 도움이 필요해. 한 번만 도와줘.
1: 내가 널 어떻게 도와줘. 난 글 쓰는 거밖에 모르는데.
2: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눈이 안 보여, 그럼 소설 쓸 때 뭐가 제일 불편할 것 같아?
1: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초고 쓰는 게 제일 힘들겠지.
2: 초고? 초고 그게 뭔데?

0: 발명 설계도 같은 거구나. 그럼 내가 어떤 기계를 발명하면 이 초고 쓰는 데 도움이 될까?
1: 생각해본 적 없어.
0: 지금 생각해봐.

0: 너 피로울 때문에 그러는 거야?
1: 어. 이 공연을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이 나는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나? 라는 걸 생각해보고 그렇게 해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누구와 함께 오셨다면 실제로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게 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저는 이제 손글씨 쓰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시작을 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정서적으로 돌봄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많이 힘든 시기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힘든 시기를 글씨로 극복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글이 갖는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글씨를 처음에 형적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림 그리듯이 썼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점점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글이 글씨가 되고 글씨가 글이 되고 메시지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직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을 한번 예술로 만들어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글씨를 원래는 이렇게 책상 위에서 썼다면 어떤 벽면에 세우듯이 마치 춤을 추듯이 그렇게 이제 글씨를 퍼포먼스 공연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외국인 분들도 이걸 뜻을 알지 못해도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시고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기억이 있지만 또 카타르에서의 경험이 되게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이제 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어쩌면 저를 계속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해외 나가면 오히려 더 애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싶어요.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한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지금은 사실 손글씨도 잘 안 쓰는 시대지만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되게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 같다고 이제 제가 믿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0: strive harder and continue growing. This uniform shapes movement into grace and turns performance into something thrilling. Now, embraced around the world, Taekwondo shares our culture, philosophy, and values with pride and spirit. Though it may seem simple, this uniform holds your passion and your journey. It belongs to Taekwondo. Wear the extraordinary. Be with Taekwondo.
1: 배고픈 거 여자인가? 가서 짜장면을 먹어봐. 먹어보면 자세히 알게 될 거야. 그래, 잡아. 잡으라고.
2: 1일 1식 다이어트죠. 게다가 이건 적절치 못한 행동입니다. 다음에 뵙죠. 역시 뱀파이어. 여기 넘어갈 뻔했어. 그것도 짜장면에.
3: 아무래도 심사관님이 저희에게 호의적인 것 같지 않습니다. 저번에 제가 얘기했던 거 생각해보셨어요? 뭐 심사에 도움될 만한 선행 같은 거.
1: 일레인.
3: 아, 일레인이고 뭐고 이러면 진짜 루마니아 직행입니다.
4: 살면서 진짜 선행 한 번 한 적 없어요? 블라디 씨. 자꾸 이러면 진짜 추방당한다니까요.
3: 네? 아...
1: 그럼 이런 것도 괜찮은가?
4: 뭔데요?
1: 아직 도와준 건 아닌데 말이야.

0: 기다려. 내가 간다.
1: 아저씨. 이 편지 좀 전해주세요. 꼭이요.
2: 꼭이요? 꼭? 그러고 100년을 까먹는다고? 그러고도 인간이세요?
3: 아니긴 하지.
2: 아니라도! 소녀의 편지 이렇게 가볍게 여기다니 화가 납니다.
3: 아, 어쩌라고. 날 언제 봤다고 부탁을 해?
2: 에?
3: 하여간 인간들이란 죽음 앞에서는 완전 예의도 없어지지. 내가 들려줬었나? 처음 내 앞에서 죽은 그 부패한 영...
2: 사랑하는 동생 애정이. 네가 이 편지를 받을 때쯤이면 나는 조선을 떠나 머나먼 바다 건너 하와이라는 낯선 땅에 닿아 있을 거야.
1: 나는 지금 조선을 떠나 머나먼 바다 건너 하와이라는 낯선 땅에 닿아 있을 거야. 앞도 보지 못하는 7살 너에게 작별 인사도 못하고 떠나는 이 언니를 부디 용서해다오.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우리 부모님은 외놈들에게 논밭을 빼앗기셨다. 아버지는 소작농이 되어 허리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일하시다 결국도 일본 순사에게 매를 맞아 돌아가셨지. 어머니 역시 고된 삶을 견디다 못해 병을 얻으셨고 작년에 세상을 떠나셨단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나는 너를 떠나야만 했단다. 하지만 네가 직접 읽지도 못할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이 언니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프구나. 애정아,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았단다. 반드시 돌아와서 너와 함께 할 거란다. 외롭고 두려운 이국 땅에서 나는 너를 생각하며 살아갈 테니 부디 너도 이 언니를 생각하며 살아다오. 너를 사랑하는 언니 애순이가.
3: 그런데 말이야, 좀 이상하지 않아? 그 하와이 간다던 그 여자인간 말이야, 왜 유치장에 있는 거지?
4: 어떻게 그걸 몰라요? 빛이 죽음을 앞둔 독립운동가가 눈먼 동생을 걱정하며 자기는 살아있다고, 결코 버린 게 아니라고, 그런 마음의 편지 아닙니까? 감히 이런 편지가 전해지지 않았다니.
2: 블라디 씨, 저랑 약속하세요. 심사 결과 어떻게 되든 이 편지 꼭 전해주기로.
3: 아, 그래도 심사가 중요하지 않겠어?
2: 저는 애정 씨를 어떻게든 찾아볼 테니까 블라디 씨는 이 편지의 주인이 눈이 안 보이시니 편지를 점자로 옮겨 적으세요. 그건 할 수 있겠죠?
3: 죽지 않았을까?
2: 그럼 후손이라도 찾아야죠. 아니면 묘라도 갖다 바치시든가.
3: 아, 그니까. 아, 어디 가서 점자를 배우냐고.
2: 어디긴 어딥니까? 송암 점자 도서관이지.
5: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는 점자책에는 훈맹정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점자를 쓸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지만 읽을 때는 종이를 뒤집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요. 그럼 다 함께 각자 이름을 점자로 찍어볼까요?
1: 네.
5: 옆에 사람과 서로 바꿔서 점자를 읽어볼게요.

0: 이게 이름이야?
1: 나는 트란실바니아 흑성의 마지막 주인이자 왈라키아. 이름이 참 특이하시네요. 외국분이세요?
2: 아직은 그렇다고 할 수 있지.
1: 한국말이 되게 잘하시네. 근데 반말로 배우셨나 봐?
2: 반말이 듣기 싫으면 말을 걸지 말든가.
1: 어머 농담이에요, 농담. 재밌는 양말이네. 나는 시력이 점점 나빠져가지고 점자를 배우러 왔는데 우리 외국 양반은 왜 한글 점자를 배우러 오셨어?
3: 이 편지 좀 전해주세요.
2: 전하지 못한 편지가 있어서. 그 사람이 맹인이라서.
1: 어머, 마음이 이렇게 예쁘다니. 반말하는 거

0: 마음 이렇게 예쁘시다니. 반말하는 거 인정.
1: 마음이 예뻐?
2: 이건 모욕이다. 감히 나를 물러보고.
3: 뭐죠?
1: 언제 왔나?
3: 설마 그 편지 찢으려고 하신 거 아니죠?
1: 그럴 리가. 그래, 알아는 봤나?
2: 이자란 말인가? 이자는 나에게 모욕을 준 자인데.
4: 아이, 모욕이고 맞습니다. 근데 반말은 좀.
5: 이분이시라고요?
0: 아, 네. 같이 점자 교육 받으셨구나. 외국분이신데 성함이...
6: 아. 나는 드란실바니아 혹성의 마지막 주인이자 왈라키아의 정통 계승자
7: 교황 우르바누스 2세의 사후에 서약한 밤의 맹세자이며 용의 아들로 태어난 흑혈기의 군주로서 십자군의 그림자 속에서 탄생한 어둠의 형태이자
8: 제법이군.
7: 나라의 사단들조차 두려워하는
5: 불멸의 재패수백자 블라디 드래큘라야라고 알고 있습니다.
1: 와우,
9: 기억력이 훌륭하구만.
5: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말도 제가 인정했으니 괜찮습니다. 마음이 정말 예쁘신 분이거든요. 그나저나 인연입니다. 전하지 못한 편지의 주인이 저희 할머니라니.
9: 바꿔라.

0: 분명 할머니도 이 편지를 읽으실 것입니다. 평생 그리워하던 언니와 함께 하늘에서요. 그리고 편지를 점자로 옮겨 쓰신 블라디 씨의 마음까지도 잘 느끼실 것입니다.
1: 내 마지막 경고라 하지 않았느냐?
0: 부끄러워하실 거 없어요. 마음이 예쁜 건 사실이니까요. 점자는 글쓴이의 감정까지도 손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0: 뭐 하세요?
1: 읽어봐라, 여자인가. 내 마음이 느껴질 거다.
0: 잘 모르겠는데요.
1: 아, 왜 몰라? 가, 산, 점, 조!
2: 어?

0: 여전간 감히 내가 지금 점자를
1: 라비씨 에필로그 에필로그 빨리
2: 네 여러분 이번 에피소드의 주인공인 점자 훈맨정음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1890년 한국으로 넘어온 의사이자 선교사인 로제타 쇼드홀이 1894년 평양 맹아학교에서 최초로 이 서양식 점자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 후로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고 일본식 점자체계만 사용하던 장애인 교육시설에서 박두성이란 선생님이 한국의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한글 점자를 고안하게 됩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최초의 한글 점자 훈맹정음이죠. 비록 눈은 잃었으나 우리말 우리글까지 잃어서는 안 된다. 인천 광화에서 태어난 송암 박두성 선생님의 생가에 적혀있는 글귀입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일제강점기 시대의 맹인들에게 훈맹정음은 한 줄기 빛과 같지 않았을까요?
0: 이 여자인간 가만두지 않겠어.

0: 이쯤 되면 끝날 때가 된 것 같네요. 더 이상 제가 참고할 건 없는 거겠죠?
1: 떨어뜨릴 결심이 느껴지는군.
2: 그 영상을 쓰시죠.
1: 안 돼.
2: 뱀파이어에겐 지옥이야.
1: 릴레이는요?
0: 그럼 이것으로 미스터 블라디스의 체류비...
3: 잠깐! 블라디스의 봉사활동 동영상이 남았습니다.
0: 어쩌다가 사람을 도와준 건 그렇다 쳐도 무슨 뱀파이어가 봉사활동을 합니까?
1: 아, 저 여자 인간 나를 떨어뜨릴 나한테 지옥이지 않은가?
4: 진정하세요.
3: 심사관님, 심사관님 방금 하신 그 말씀 공무원으로서 나는 굉장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해석해도 진짜 괜찮으시겠어요?
0: 편견이라뇨? 제가 무슨 또 편...
3: 편견입니다. 이 영상은요, 인간보다 뱀파이어가 훨씬 더 편견에서 자유롭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얼마나 잘 융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디서 봉사활동 했는지, 어디서 뭘 했는지.
2: 뱀파이어에게는 아주 지옥적인 곳이거든요.
0: 뱀파이어라니, 사실인가요?
3: 예. 하지만 신부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클래식한 뱀파이어는 아니고요. 아주 인간답달까? 꼭 이곳에서 하는 봉사활동 영상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0: 인간화된 뱀파이어란 이거야말로 퓨전?
3: 아멘.
0: 강화 성당이야말로 퓨전 중에 퓨전이죠. 잘 오셨습니다. 이거야말로 주님의 뜻.
3: 할렐루야.

0: 여기 강화성당에서 우리 이웃들을 위한 김장 봉사를 하고 있다.
1: 여기 성당에서
2: 바지를! 블라디 씨, 진짜 똑바로 안 하실 겁니까? 제가 겨우겨우 부탁해서 온 건데 진심으로 하세요.
3: 그래, 날짜도 맞췄는데 1억이야?
4: 한국 사람 되고 싶다면서? 어? 말하지 못한 네가!
3: 내가 한국 사람 못 되겠네. 떨어지겠어.
5: 레인이가 뭔가 못 찾고?
6: 레인덤! 감히 일레인을 말해주자!
2: 어머님들한테 가장 잘 먹힌 이야기는 바로 사랑과 이혼, 그중 하나를 선택했을 뿐. 아니 근데 계속 이렇게 도망만 가실 겁니까?
6: 도망을 누가 가?
7: 잠시 세서를 좀

0: 대단하십니다. 성당에서 마늘까지. 진짜 내공이 엄청나세요.
1: 이 막는 거가 뭐지? 뭔가 피하고 싶은 느낌이다.
0: 혹시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2: 성당,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 대한성공회 강화성당은 1900년에 세워진 한국 성공회 교단의 상징적인 성당으로 한국의 전통과 서양 종교 건축이 조화를 이룬 역사적 건축물입니다.
1: 건방지게 지금 누굴 가르치는 거냐? 이 성당의 외관은 전통 한옥의 지붕과 천마선을 따르며 내부는 서양의 바실리카식 교회 건축 구조를 반영해 동서양의 건축미를 절묘하게 결합했지. 이러한 구조는 서양 종교에 대한 문화적 이질감을 줄이고 전통을 해치지 않으면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자 한 그 의도를 엿볼 수 있지. 아닌가?
0: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것까지.
1: 요즘 자꾸 누군가 나를 가르치듯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더군. 그래서 나도 모르는 새에 예습을 하는 습관이 생기더군. 이것은 이 성당에서 내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제데미스 세레데. 한국 성공회에서 최초로 자체 제작한 이 성물은 간결한 조형미와 구조물과 조화도 뛰어나 2017년엔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고 하더군. 이야, 내 옥탑방에 드리고 싶은 디자인이야.
2: 맞습니다. 아직까지도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강화성당은 단순한 종교시설을 넘어 한국 기독교 선교의 초기 역사를 증언하는 공간입니다. 무엇보다 이 성당이 정말 특별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동양의 전통과 서양의 신앙이 만나는 단순한 절충이 아니라 조화, 배려, 문화의 공존이 만들어낸 성당 그 자체로 융합의 예술, 퓨전 그 자체! 퓨전!
1: 뭐?
0: 너 뭐하냐?
1: 아무것도.
2: 아 뭐 아무튼 저희 성당은 퓨전의 결정체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블라디 씨가 저희 성당에 찾아와 주신 거는 우리 주님의 뜻인 것 같아요. 퓨전! 이 나무가 불교의 아이콘인 보리수나무라는 것도 아십니까?
1: 그건 예습을 못했군.
2: 제가 알려드리죠. 이 불교의 아이콘인 보리수나무는 이 성당 안에서 살아갑니다. 원래 유교의 상징인 회화나무도 있었는데 그건 아쉽게도 사라졌어요. 이와 같이 저희 성당은 남녀노소, 인종을 뛰어넘어 다차원 생명체, 뱀파이어까지 모두 포용합니다.
1: 아까 그 느낌이다. 막는 광.
2: 블라디 씨, 혹시 매주 저희 성당에 나와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1: 없는데.
2: 없으면 만들면 되죠. 그런 마음. 저희 성당은 퓨전의 상징. 블라디 씨도 퓨전의 상징. 그럼 우리 모두 퓨전!
3: 여기 있었어?
4: 아우 뭐 하는 거야? 김장 마무리해야지. 신부님이랑 놀지 말고.
5: 와, 그렇지. 김장. 내가 없으면 안 되겠지. 그럼 가야지. 신부인가 이만 가봐야겠다. 가지.
4: 가지. 가자.
0: 퓨전.
4: 잘하네. 아까 한실하는 거 같더니
3: 다음번 김장 때도 불러야겠어.
6: 신부인간에게 잡혀 있는 것보다 김치에 마늘이 낫다고 판단했을 뿐. 나는 빨리 끝내고 나의 보금자리로 돌아가겠다. 잘 찍고 있나?
7: 좋습니다. 액션.
6: 나는 지금 강화성당에서 우리 이웃들을 위한 김치 봉사를 하고 있다. 이것은 일회성이 아닌.
4: 아.

이럴 수가. 매운데 깊고 짜다가 상큼하다. 입안을 강타하는 마늘 펀치. 고춧가루가 밀어주고 젓갈이 감칠맛으로 조이고 생강의 향은 날카롭게 스쳐간다. 이것은 단순한 김치가 아니다.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입안의 교향곡이자 발효의 예술. 더 큰 맛을 만드는 진짜 퓨전.

0: 어디서 들어본 말인데.
1: 퓨전.
0: 퓨전?
1: 퓨전.
2: 아, 그래도 너무 맵다.
1: 혹시 마늘과 성당 때문에 쓰러졌군요?
0: 아, 그건 이미 극복했지.
1: 그럼 봉사 스트레스?
0: 내가 맵찔이라는 걸 절대 알려줄 수 없지.
3: 정신 좀 차려, 정신 좀. 블라디, 어? 블라디 좀 가, 정신 좀 차려봐.
2: 아파, 그만. 아프다고.
1: 우리 성당의 아이콘 블라디 씨, 괜찮으세요? 괜찮으신 거예요?
4: 이분들이 엄청 걱정하셨습니다.
3: 먼 곳에서 왔다며 가족도 없고. 그럼 더 신경 써줘야지, 안 그래? 응?
5: 그렇게 나는 매주 성당 봉사활동을 했지. 김전 분환이라 밑반찬 만들기, 번호 정리, 교회 청소, 그리고 성탄절 선물 세트 준비 봉사까지. 그리고 알게 됐지, 그분의 품, 사람의 품이 얼마나 따뜻한지를.

0: 인천에서 살아온 시간이 꽤 긴데 이웃들 간의 갈등은 없었나요?
1: 갈등이라...
0: 갈등을 잘 해결하는 것도 사회 구성원의 한 능력인데 우리 블라디 씨는 이웃들과 사랑만 하셨나 봐요.
2: 뭐야? 감히 나한테 인간자라고 사랑을...
3: 사랑을 한 적은 없지만 사랑을 연결시킨 적은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들어보시죠.
2: 맛이 변했잖아? 내가 변치 말랬지. 이럴 거면 찰스 뚜껑 내놔 임마. 연마, 내 말 안 들려? 고개 안 들어?
4: 형님, 사랑이 뭘까요?
5: 사랑?
0: 그녀를 처음 만난 건 한 달 전 조개집 계단 앞이었습니다.

0: 조개질. 일본과 청나라가 한 뼘이라도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소리 없는 전쟁을 하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죠. 그 긴장된 현장, 역사적인 대립이 있던 곳에서 저는 그녀를 만났습니다.
1: 알고 보니 그녀는 일본 조개집 우동집의 딸이었다는 것.
2: 그러니까 그거랑 사랑이랑 무슨 상관인데?
1: 상관 있죠, 역사적으로. 저는 청나라 조개지에서 일하는 화교, 그녀는 일본 조개지에 있는 우동집의 딸. 그녀의 어머님이 저를 보고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나는 춘장 냄새를 맡을 수가 없다고.
2: 그러니까 그 사랑의 아픔이 이 변한 맛의 정체였구만.
1: 그건 또 이해를 하시는군요. 이젠 이 두 손이 이 맛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2: 너의 짜장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야. 내 흡혈을 뚫는 내 생명줄이라고. 내가 해결해주마.
1: 어떻게?
3: 수연아, 밥 먹으러 가자.
4: 배고프다.
5: 반갑구먼. 지난번에 가져간 김치는 잘 먹고 있나?
2: 아주 잘 먹고 있지. 차 많으면 딱 한 입만 기절용. 근데 이 가게 주인이 여자인가 당신인가?
5: 그렇지. 내 딸하고 50대 50 지분으로 공동 경영을 하고 있지.
2: 오, 사이가 좋구만.
5: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
6: 엄마, 누구세요?
5: 수연아, 여기 인사해. 엄마 성단 친구.
6: 안녕하세요.
2: 아름답다.
5: 근데 아직도 창백하군. 우리 밥 먹으러 가는데 같이 갈까?
2: 아주 좋은 흐름이야. 내가 이 동네에서 꽤 잘하는 중국집 하나를 알고 있는데 거기로 가지.
5: 나 맨날 우동 만드는데.
2: 젊은 여자인가? 넌 분명 짜장면을 좋아할 관상인데 말이야.
7: 네.
8: 여기 짜장면 3개, 탕수육, 깐풍기, 깐쇼새우, 팔보채, 양장피, 고추잡채, 라조육, 유산슬 하나씩 내어봐라.

0: 뭐야? 이 사람 집이었어? 나 이거 못 먹어.
1: 뭐야? 여기가 얼마나 맛있는데 이유가 뭐야?
0: 이유는 됐고 가겠네. 난 자네한테 딸을 못 주니까 가서 오동이나 먹자. 어머니. 어? 아니 어머니 누가 어머냐? 어? 시원아 빨리 가서 얼른.
1: 내가 맺어줄 인연을. 너는 짜장면 만들 준비를 해. 주문은 내가 한다.

0: 갑자기 대낮에 밖에서 지나가는 저희 어머니가 보시기라도 하신다면.
1: 어머니가 지나가시다니. 그렇다 쳐도 제가 수연 씨 하나는 지킬게요.
0: 아이 갑자기!
2: 채기를 배달을 잘못 시켰네.
3: 요즘 왜 이렇게 배달해 놓고 그렇게 수도 모자란다 했더니 가자.
0: 엄마 나 이 사람 사랑해 제발.
3: 따라와. 어머니! 저 이제 수연 씨 아니면 안 돼요. 저 죽어요.
4: 어, 죽는다잖아. 사깁시다 좀.
3: 무슨 소리야? 어?
4: 지금 당장 결혼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3: 엄마, 아, 제발 나와보라고.
5: 엄마!
3: 어, 나와보라. 아니 블라디, 생각을 해봐. 어? 만보까지 생기고 우리 집 매출이 얼마나 줄었는지 몰라. 그런데 그런 집에 우리 딸을 어떻게 보내?
1: 제가 화교라서 청나라 조개제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3: 무슨 소리야. 매출이 떨어졌다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먹고 살아야지. 응? 가자.
4: 잠깐! 우동집과 만보과를 합치거라. 이렇게 나눠져서 사랑을 못하느니 합쳐서 사랑하는 게 낫지.
1: 맞아요. 이 계단도 아마 이러한 교훈을 주려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을 거예요.
6: 어머님만 허락하신다면 합치고 싶습니다.
4: 지분은 3대 3대 4.
3: 아... 사는 누구지?
6: 어머님이 사.
3: 사실 집에서 한번 시켜 먹은 적이 있지. 그때 자네의 실력에 위기감을 느꼈지만 솔직히 감탄했네.
2: 당신을 찾기 위해 꼭 이곳에 머물겠어.
6: 청일 조개지에서의 사랑이라. 잘 들었습니다. 더는 없는 거겠죠? 그럼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0: 네, 어서오세요. 형님.
1: 혈색이 좋은데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2: 우동집과 언제 합친다고 했지?
1: 다음 주입니다, 드디어.
2: 그래. 내 노력의 결실을 맺으면 좋으련만.

0: 물라비 씨 한참 자였습니다. 연락도 안 받으시고.
1: 무슨 일인가?
0: 오늘 심사 결과가 나온답니다.

0: 이번 편은 바로 이번 화에 소개된 청일 조개지 계단입니다. 조개지 하니까 어렵고 뭔지 모르겠죠? 여기서 조개라는 건 말 그대로 외국인들이 인천항에 들어와서 거주하던 동네를 부르는 말입니다.
1: 19세기 말 인천항은 말 그대로 개항의 도시였다고 얘기했죠. 이후 미국, 영국, 러시아, 독일 등 많은 나라에서 찾아온 외국인들의 상업활동을 위해 인천에 공동조개를 설치했습니다.
2: 그럼 단순히 청일 조개제 계단은 행정구역을 나누는 분리대 역할만 했을까?
1: 아니죠. 이 늘어나는 외국인 조개지로 인해 인천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점점 조개지 밖으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0: 청일 전쟁 이후 일본 군인들이 대거 인천에 주둔하기 시작하면서 더더욱 열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대한제국의 운명은 위태로워집니다.
2: 다음 편에 이어지는 홍해문, 그 고난과 수탈의 역사는 다음 편에 나 인천의 아들 블라디가 소개시켜주지.

0: 안녕하십니까. 이것은 알기 싫다의 김상문입니다. 뱀파이어 블라디시의 이방인 체류비자 심사 신청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찬반 입장 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찬성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블라디시는 10년 넘게 이 사회에 섞여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문제 한번 일으킨 적 없고 오히려 남들보다 성실했죠. 너무 비한 아닙니까?
2: 그자가 뱀파이어인 건 잊었습니까? 갑자기 본성이 드러나면요, 우리 사회가 그걸 감당할 준비가 됐다고
3: 가죠.
4: 걱정할 거 없다, 변호사인가. 너는 할 만큼 했다.
5: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잘 들리고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 확실한 거지? 알겠다. 수고했다.
2: 그럼 통과?
5: 주방이다.

0: 네, 블라디 씨.
1: 지금 지나는 문은 홍해문이라고 하지. 은봉산 가운데를 뻥 뚫어놓은 셈인데 구멍 혈자를 써서 혈문이라고도 하고, 이걸 지을 때 50명이 넘는 중국인과 한국인 노동자가 죽었다고 해서 피 혈자를 써서 혈문이라고도 하지.
0: 이젠 뭐 척척박사시네요.
1: 홍해문 육교에서 바라보는 제물포의 경치가 참으로 멋지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못 본다 생각하니 세상 원망스럽구나.
0: 미안합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부디 루마니아에 가서도 대낮에 돌아다니시고 짜장도 드시면서 흡혈식성도 억제하시고 그 뭉툭한 이빨로 날카로운 이빨 드러낸 일이 없기를.
2: 이빨!
3: 트럭을 멈춰라!
2: 칫솔을 두고 왔다.
4: 어디? 옥탑방? 그걸 왜 굳이?
1: 대나무로 만든 친환경 칫솔이야. 송곳니의 마모를 촉진시키는 부가 기능이 탑재된 내 흡혈 본능 억제에 탁월하지. 루마니아에서도 구하기 힘든 물건이야.
0: 기사님, 돌아가시죠.
1: 칫솔이 있으니까 마음이

0: 철한 게 또 공부한 게 생각나는 거.
1: 네, 듣고 있습니다.
2: 1908년 완공된 인천항과 내륙을 이어주는 중요한 통로였지. 표면적으로는 근대화를 위한 기반시설이었으나 실상은 식민지 수탈의 통로였어. 홍해문은 일제 지배를 위한 계획적인 구조물이었지.
1: 잘 알겠습니다. 근데 돌아간 덕분에 시간이 좀 줄어서 급하게 가야 되니까 관 좀 꽉 잡으세요.
3: 기사님,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 트럭을 멈춰라!
5: 이불, 이불을 두고 왔다.
6: 왔다.
5: 이불이라뇨? 지금 시간도 없는데 진짜 왜 그러세요?
7: 애착 이불. 내 찰스 뚜껑이 없는 동안 내내 덮고 잤던 애착 이불. 잠은 자야 할 것 아닌가?
1: 기사님.
0: 홍해문은 무지개처럼 반원형의 아치 구조로 되어 있고 홍해란 말 자체가 무지개란 뜻이지. 붉은 빛의 홍, 파란 빛의 예. 먼 옛날 일제 강점기를 이겨낸 대한민국처럼 홍해문은 대한민국의 회복과 희망의 상징인 곳이야.
1: 그리고요.
4: 트럭을 멈춰라!
5: 목. 목베개.
1: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0: 그게 말이야.
4: 트럭을 멈춰라!

0: 왜요, 블라디 씨?
1: 배를 놓친다고 추방이 안 될 것 같습니까?
2: 그게 아니라 나는
1: 떠나기 싫은 거 저도 압니다. 저도 블라디 씨 이렇게 보내기 아쉽다고요.
2: 고맙다. 내 여기에서 100여 년 그 긴 시간 동안 너 하나 없고 가는구나.
1: 넘쳐나는 변호사들 경쟁 속에서 먹고 살기도 어려워지고 변호사를 때려쳐야 되나 할 때 당신을 만났습니다. 블라디 씨 덕분에 가슴 벅찬 변호도 해보고 제 꿈이었던 유튜브로 구독 좋아할 만한 설정까지 저야말로 떠나보내기 아쉽습니다. 블라디 씨, 우리 정말 마지막으로 뭐라도 해볼까요? 블라디 씨? 준비되셨죠?
3: 말해도 되는 건가? 나는 트란실바니아 흑성의 마지막 주인이자 여기선 그냥 블라디 씨라 불리는 아저씨. 멀고 먼 루마니아에서 왔고 대한제국과 일제의 강점기를 거쳐 지금의 대한민국까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기에서 살았다.
2: 그리고 오늘 난 추방된다. 그리고 고백하건대 단순히 오래 살아서 정착하려던 건 모두 거짓이다. 진짜 정착하려던 이유는 먼 옛날 이곳에 먼저 온 나의 사랑 일레인을 찾기 위해서다.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 이민 신청을 하다니 너희 인간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짓이지. 그러나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나는 많은 인간들을 만났다.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건 인간들, 그 독립을 방해하는 인간들, 그리고 죽기 직전까지 동생을 챙기던 여자 인간, 그 여자 인간을 100여 년 동안 기다리던 인간들, 이 모든 게 뱀파이어인 나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감정과 행동들이었지. 그뿐만이 아니라 꿈과 사랑을 위해서 최고의 짜장면을 만들고 얼굴도 모르는 타인을 위해 김치를 담고 가족도 없는 나를 위해 가족처럼 챙겨주고 대해주고 이 모든 게 인간적이란 말로 함축이 되고 인간적. 내가 이곳에 살려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야. 여기 남아서 인간적으로 살고 싶다. 떠나기 싫다. 나를 받아달라. 제발 부탁이다. 이게 내 진심이다.
1: 좀 돌아오려고 했는데 이렇게 다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3: 고맙다, 강바다 인가.
1: 처음으로 제 이름을.
3: 가자, 강바다 인가. 바다를 품은 인천항으로.

0: 목소리도 잘 듣고 착하고 멋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1: 이곳에 먼저 온 나의 사랑 일레인을 찾기 위해서다. 여기 남아서 인간적으로 살고 싶다.

0: 본부장님, 제가 공무원, 아니 인간으로서 편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왜 이렇게 안 내려오나 했더니만 이럴 때가 아닐 텐데요.
2: 이번엔 또 뭘 두고 오셨는데요?
3: 아름답지 않느냐?
1: 아이 진짜. 아까는 그렇게 떠난다고 뭐라고 뭐라고 하더니만 이게 뭡니까? 지금이 출항 시간입니다.
3: 오늘 떠난다고는 안 했다.
1: 트럭 기사님도 갔어요. 짐 다 내려놓고.
2: 이게 뭐한 씨.
4: 네, 위대한 독립운동가 강하늘 장군의 손자의 아들이자 떠오르는 유튜브계 필수 대변인 강바다 변.
1: 정말입니까? 블라디 씨. 긴급 이방인 체류 비자 심사 신청이 허가가 났대요.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다음 중 한국의 전통 의상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 의상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정답은 한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크 청년연구원 이정호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가 한류 팬들에게 사랑받으면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지구촌 곳곳에서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3: 그중에는 한복에 관한 오류 정보도 있더라고요.

1600년간 이어진 고려 한복은 세계에서 제일 길며 그것은 고구려 고분벽화와 신라 백제 유물로도 확인이 됩니다.

0: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나윤권이라고 하는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평화를 부르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노래를 불러드릴 건데요. 사실 이렇게 바쁘게 현실을 살다 보면 우리나라가 분단국가라는 거 가끔 잊고 지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오니까 북한이 되게 멀다고만 느꼈는데 너무 가까워서 깜짝 놀라기도 했고 북한 주민분 모습도 생생하게 보이니까 더 그렇게 느껴졌었던 것 같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안쓰고 악수라도.
2: 네, 안녕하세요. 네,
1: 처음 온 곳이라.
2: 아, 처음 오셨나요? 네.
1: 제가 잘 안내를 해주시고.
2: 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찾아와 주신 이곳은 오두산 통일전망대라고 하는 곳인데요. 네. 통일자가 붙은 전망대들은 지역의 통일관으로서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신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1992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1: 허허허허.
2: 이제 북한을 보실까요?
1: 좀 신기한데? 아... 이렇게 성인이 되고서는 뭔가 이렇게 마주할 기회가 없었어서 그냥 오면 되는데
2: 네. 저 맞은편에 보고 계신 곳이 이제 황해북도 개풍군이라고 하는 곳이 되겠고요. 개풍군까지는 여기서부터 2.1km 정도
1: 뛰어가면 뛰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네, 제가 눈도 좀 좋거든요. 그래서 집들이 좀 보입니다.
2: 네. 많은 집들이 보이죠. 네. 실제로 저기 약 4천여 명 정도 되는 주민들이 거주하고 지금
1: 연기도
2: 있습니다.
1: 약간 피어오르는 것 같고
2: 맞아요. 그래서 망원경을 통해서 관측하실 수가 있는 곳이 되겠고요.
1: 한번 봐봐야겠네.
2: 보시겠어요, 망원경?
1: 봐도 돼요?
2: 네.
1: 유료가 아니네요.
2: 네,
1: 고맙습니다.
2: 무료입니다.
1: 와, 아이고야, 아이고야, 와. 오, 네, 아이고, 놀랄 일이 아닌데. 놀랬네? 달구지 같은 것 같은데?
2: 그런 거 있어요.
1: 앞에 소가 네. 있는 것 같아요. 경비라기보다는.
2: 맞아요. 염소, 이런 가축들도.
1: 오. 아, 놀랄 게 아니야. 지금은 한 대여섯 명이. 모여서 이제 저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언덕길에 올라가시는 게 보입니다 지금.
2: 저기 계시는 분들 우리랑 똑같은 얼굴을 하고 그렇죠. 같은 언어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사실 요즘 많이 잊혀져 가고 있는데 그걸 잊지 않으시게끔 다시 상대하실 수 있게끔 하는 공간이.
1: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오늘.

0: 입장하면서도 느꼈지만 이제 오늘 군 장병분들이 계셔서 우리 장병분들 보면은 저도 오래전에 갔다 오긴 했지만 뭔가 되게 짠하고 밥 사주고 싶고 괜히 그래요. 항상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나라를 지켜주시는 거에 대해서 많은 감사와 고마움을 느끼고 있으니까 뿌듯함을 갖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한번 언제였죠? 위문열차? 또 한번 했었어요. 왜 저를 섭외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000명의 남자한테 듣는 나였으면 깨차는 20년 가수 생활하면서 제일 불편했던 것 같아요. 눈을 마주치기도 애매하고 눈을 한 번도 못 뜨고 불렀었던 기억이 아직도 제 평생 트라우마로 남아있습니다.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오늘 주제 평화를 부른다처럼 평화를 부르는 마음으로 지치고 힘든 삶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고 가시길 오늘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게스트를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주세요.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오지산 통일전망대 전지운영팀 최슬기입니다.
0: 어떤 공간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일단 많은 분들이 전망대라고 하면은 망원경 보는 곳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는 뭐 상설 전시, 기획 전시 등 다양한 전시를 만나실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전시나 작품을 통해서 통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어떻게 여기서 일을 하게 되셨나요?
1: 우리나라를 방문하시는 외국인 관광객분들의 필수 코스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0: 방문?
1: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 열에 아홉 분 정도는 무조건 DMZ를 궁금해하십니다. 외국인 분들한테도 이 DMZ 그리고 한국의 상황 같은 것들이 관심이 많으시구나, 그리고 이 부분을 좀 많이 알려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이드로 일하면서도 했었고,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주제였습니다.
0: 이렇게 멋진 도스트분들 계시고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마지막으로 자랑을 한번 좀 해주신다면?
1: 전망대에 오시면 일단 가장 먼저 보시는 부분이 아무래도 전망대니까 3층에서 북한을 먼저 보시거든요. 생각보다 가까이에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보고 계시겠지만
0: 너무 놀랐어요.
1: 네, 네. 전망대에 오셔서 북한 보시면서 실향민 이산가족의 그리움이 아직까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저도 망원경으로 보면서 이제 주민분들이 지나가시니까 제가 신기했잖아요. 되게 그냥 약간 옆 동네에 사는 느낌?
1: 저 아주 가까이에 있는데 갈 수 없는 땅이라는 그 마음이 그런 심리적 거리감을 네네. 만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이곳에서 조금이나마 좀 줄이고 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0: 영어도 잘하시고 말씀도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는 오늘 그냥 안 하고 가도 될 것 같은데
1: 노래해 주셔야죠.
0: 아, 그걸 하러 와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관객분들 인사하고 원래 자리로 돌아와 주시면
1: 네, 전망대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망대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0: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0: 기분이 어때?
1: 좋은 일 생길 듯?
0: 오늘 콘셉트?
1: 달라도 좋아.
0: 자랑해볼까?
1: 문화예술의 힘.
0: 뭐 하고 싶어?
1: 타인 이해, 자기 이해.
0: 하고 싶은 말?
1: 센터 놀러와.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갈등문제연구소 박근희 연구원입니다. 저는 지금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민간위탁 업무를 맡아서 상설 전시관과 특별 전시관 기획과 콘텐츠 업데이트 그리고 북향민 도서발간 지원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갈등문제연구소에서는 한반도의 분단으로 인해서 생기는 다양한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갈등들을 문화적으로 접근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의미를 탐색하고 있는 연구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석사 때 북한학을 전공을 하게 되면서 졸업 이후에도 북한 혹은 북향민에 관련된 일을 조금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궁금했던 것이 사회의 사람들의 마음이 궁금했습니다. 더 가까이 생활 밀착적인 것이 어떤 게 있을까?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까? 이것이 좀 해소되지 않은 궁금함이었고 그렇다 보니 좀 문화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저희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제가 맡고 있는 일 중 하나는 특별전시 기획입니다. 개인의 개별적이고 특수한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문화예술로 이끌어낼 때는 공통된 경험 그리고 보편적인 감정으로 또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문화예술의 재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콘텐츠 개발을 할 때도 꼭 그 지점들이 같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저는 지금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근무한 지 올해로 5년 차가 벌써 되었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북향민도 계시고 남한에서 나고 자란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남한에서 나고 자란 주민들의 인식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경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북향민을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과 만나고 소통하는 사람의 경계감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북통합문화센터가 그런 일상적인 만남을 지향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리랑이 남북한에 50여 가지가 넘거든요. 가사도 다르고 음정도 다르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나의 아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이 달라서 그것 자체로 아름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남북한의 문화 차이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질성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서로 다른데 이걸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또 아름다운 측면이 있고 이것을 존중해야 우리가 더 다양한 문화 그리고 더 다음 세대를 위한 문화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까 제가 하고 싶었던 타인 이해, 자기 이해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 스텝 away from the rush of everyday life and set out on a journey to discover something new. This week on Humanities Beyond Border, we venture somewhere a little unfamiliar. What stories await us there?

0: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튜디오가 아니라 새로운 곳에서 인사를 드리네요. 다들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한 시간 반 정도 걸려서 왔는데 오는 길이 정말 예뻤어요. 이곳은 바로 연천입니다. 연천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너무 많으시다고 우리 법정 교수님께서. 예.
1: 사실은 여기가 한 35년 전쯤에 제가 군대를 배치받고 제가 철원에 사실은 근무했는데 그 가는 길이 이 길입니다. 동두천에서 기차에서 내려서 버스 타고 연천을 지나서 쭉 올라갔거든요.
2: 저는 연천. 연천 전곡에서 저는 군 생활을 했어요.
1: 아, 그러셨어요?
2: 여기까지만 군 얘기인데. 예, 예.
0: 여기 뒤를 보면요. 열차가 있는데 이게 통일 타임머신이래요.
1: 타임머신?
0: 네, 이걸 타면 우리가 과거로 미래로 한번 타고 싶지 않으세요? 이곳은 어디인가요?
3: 아, 여기는 저희 통일부 산하에 있는 한반도 통일미래센터라고 하는 곳인데요. 체험형으로 어떻게 해서든 초중고 학생들에게 통일이나 북한이나 아니면 평화라던가 이런 개념들을 편하고 쉽게 전달할 수 있는가, 우리 남쪽에 있는 청소년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청소년들까지 모여서 같이 한반도의 평화나 아니면 통일이나 남북의 분단의 현실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받는 곳입니다.
1: 놀랍게도 이 공간이 지질학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선이에요.
0: 지질학적으로요?
1: 네. 혹시 추가령 지구대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0: 아니요.
2: 처음 들어요.
1: 아, 제가 설명을 위해서 보세요. 놀랍게도 서울에서 원산까지 이어지는 통로예요. 아시아 대륙이 형성될 때 그 아시아 남판, 그다음 북판이 이렇게 이어지는 일종의 협곡이 아주 160km 정도 될 정도로 태백산맥으로 우리는 동서가 막혀있다고 생각하는데 유일하게 뚫는 길이에요. 아... 예, 동해안을 따라서 동북아의 구석기 문화가 내려올 때 연천 전곡 일대에 아주 중요한 생활 터전을 했는데 그게 결정적으로 우리 역사에서 등장한 게 이 유물.
0: 어머,
1: 너무 잘하시네. 이시영 배우가 워낙 한글을 잘하시니까.
0: 교수님 이거 막
1: 아니, 제가 다행히 바로 다행히 진품은 아니고 여기서 한 15분 가면은 전곡 선사 박물관이 있는데 우리 학생이나 일반인을 위해서 구석기를 직접 제작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때 제작한 샘플이에요.
0: 아, 다행이다.
1: 예, 제가 좀 이따 반납해야 됩니다.

0: 지질적인 경계이자 이어주는 선 지역이고 특히 선사 시대에는 그 한반도의 어떤 구석기 문화의 핵심 지역이라는 걸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곳이에요.
1: 저는 위례센터를 오면은 삼발선 라인이 지나가는 곳이 있어서 이렇게 단절의 느낌이 많았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원산에서 내려오는 예. 연결된 예. 남북의 선도 있어서 네.
2: 이렇게 연천이란 곳에 와서 우리 통일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구경할 만한 그리고 체험할 만한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여행입니다. 교수님들 여행 많이 다니셨을 것 같은데 아 이곳은 정말 내가 추천할 만하다 너무 나한테 감명 깊었다 이런 곳 한 군데씩만 좀 소개해 주세요.
3: 그럼 저는 여행하면 사람이 먼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인가 제가 진주 쪽에 간 적이 있었는데 이 버스 노선을 잘 몰라가지고 이 카카오 이걸로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여쭤봤어요. 이 버스가 언제 오나요? 슈퍼마켓 아주머님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끌고 오시더래요. 이렇게 끌고 오시더니 여기서 타면 된다고 슈퍼마켓에 남겨놓고 알려주셨어. 저한테는 지금 진주 하면 그 아주머니가 저를 끌고 버스 터미널에 와서 소개를 시켜주고 시골의 정서? 뭐 이런 것들이 아직 좀 남아있어요.
2: 박계리 교수님은 어떠세요?
1: 저는 좀 멀리 가볼게요.
2: 멀리 가보신다고?
1: 베네치아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미술계는 베니스 비엔날레라고 있어요. 2년에 한 번씩 열리거든요. 베네치아 본섬에 예약을 잘 해가지고 조금만 이제 집에 묵으면서 비엔날레가 열리는 존이 있어요. 여러 나라들 관이 있고 그런데 거기 국가 간에 없는 나라들은 그냥 베네치아 본섬의 여러 공간을 빌려서 전시를 하거든요. 와인을 이렇게 한 잔씩 마시면서 그냥 걷는 거예요. 베네치아 골목 그냥 걸어요. 걸면 아무 데나 쑥 들어가면 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쑥 들어가면 아프리카 전시를 생각지 못하게 너무 좋았어요.
2: 곳곳이 다 그냥 전시관인 거예요.
1: 네, 그래서 골목을 걷게 만들어요. 그때 마침 모든 곳에는 외국인이 있다. 이게 주제였어요. 세상에 여러 전쟁과 난민들이 있어서 모든 세상이 각각 이주민과 정주민 사이에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막 보면서 아 이게 통합의 문제가 나만의 문제는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전시를 봤는데 그냥 골목을 거니면 베네치아의 느낌도 오시면서 현대미술이 이런 거구나 하고 이렇게 환상적인 느낌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제가 꼭 추천하고 싶어요.
2: 예전에 혹시 여행지에 한국인의 모습 깃발 입고 자 일로 모이세요. 자 이게 뭐예요? 자 자유의 여신상 보시고요. 루브르 박물관이나 모나리자 앞에서 사진 찍으셨죠? 랜드마크 이런 데 가서 사진 한 장 찍는 게 약간 패키지 여행 중심처럼 그렇게 흘러갔었어요.
3: 제가 보기엔 그 우리 민족밖에 못하는 여행자니까. 아까 이제 박계리 교수님이 베네치아의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면서 냄새나 아니면 풍경이나 그리고 술 한 잔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MZ들도 그렇게 여행을 하잖아요. 대전을 가면 대전 박물관이나 아니 뭐 이런 걸 가는 것보다는 뭐 성심당에 가서 빵을 먹는다던가 아니면 어디 강릉에 가서 커피를 먹는다던가 그래서 여행의 방식이 예전처럼 정말 이렇게 교과서에 딱 정해진 대로가 아니라 자기만의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찾아서 여행 다니는 트렌드로 바뀌는 게 아닌가 싶어요.
1: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아까 이제 베네치아 얘기했으니까 그 동네를 얘기하면 거기 본섬 옆에 브라노섬이라고 있어요. 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되게 예쁜 집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촌스럽다고 생각하는 색깔들의 결합이죠. 예를 들면 약간 연한 녹색 계열의 옆에 옐로우가 있고 옆에 핑크가 있고 막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관광지에 가면 일단 비싸요. 레스토랑이. 이제 소세지를 사다가 점점 싼 게 많으니까 걔네가 먹는 슬라이스 된 햄을 사게 돼요. 그래서 빵에다 그거를 얹어서 먹거든요. 약간 다크한 커피가 되게 잘 맞아요. 저는 여행이 뭐냐면 그 문화에 스며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의 음식의 취향이 나 아 없어서 짜증 났었는데 지금 이 커피가 너무 맛있고 스파클 워터 너무 싫었는데 스파클 워터가 딱딱 맞는 거예요, 이 음식에. 그래서 나의 어떤 취향이 그쪽의 삶의 문화로 변화되는 느낌. 이 체험이 되게 짜릿해요.
3: 제가 아버님을 모시고 영국을 간 적이 있는데 저희 아버님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신대요. 근데 제 영국 친구랑 대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쪽 테이블에서. 아니 어떻게 저게 대화가 이루어지지? 그랬더니 두 마디로 대화를 하셨어요. 김연아? 박지성?

0: 그러니까 그쪽도 오. 그러니까 여행을 가면 내 것을 고집하게 되면 사실은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소통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스며들 수 있는 거는 비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행 가기 전에도 되게 고민하잖아요. 가야 돼 말아야 돼. 이거 내가 일정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완전히 탁 비우고 여행을 떠나야 가서도 되게 수월하기도 하고 여행 떠나는 것 자체도 시작이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1: 네, 여행을 떠날 때 이런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뭡니까? 돈이거든요. 이게 있어야 떠나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 팬데믹 이후 이 관광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다고 해요. 그렇죠? 너 어디 가봤어? 어디 가봤어? 해도 이곳은 많이 못 가봤을 것 같아요. 바로 북한입니다.
2: 타임머신 타고 갔다 오셨어요? 아닙니다.
0: 이 한라에서 백두까지 10분 컷으로. 오.
3: This has been Peace Insight. Thank you for watching.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uk을 대표하는 먹거리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2: 김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옥안입니다. 김치는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먹거리인데요. 그런데 가끔 김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김치에 대한 빠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김치는 한국의 전통 발효 식품인데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김치는 배추김치예요. 고춧가루, 마늘, 젓갈 등 다양한 양념을 넣어 버무려 발효시키면 맛있는 김치가 탄생합니다.
2: 선생님, 김치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어요.
3: 네.
2: 어떤 게 나 있어요?
3: 김치는 배추김치를 한국 사람들은 제일 많이 먹긴 해요. 뭐 깍두기, 총각김치, 무로 만든 김치가 있고 갓김치, 파김치, 부추김치, 그리고 오이소박이, 열무김치 이런 식으로 모든 채소가 다 김치를 담글 수가 있어요. 김치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김치의 맛은 전국에 어머니 숫자만큼 있었어요. 집집마다 맛이 다 달랐기 때문에. 김치가 맵기만 한 줄 알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고춧가루 들어가지 않은 백김치도 있고요. 물김치도 있고 과일김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해외에서 김치를 많이 찾고 있어요. 먹어보고 간 좀 봐요.
2: 너무 맛있어요.
3: 네, 맛있어요.

저는 만 5살에 바이올린을 시작했는데요. 바이올린 소리를 워낙 좋아했어서 그 특유의 따뜻함과 약간 사람의 목소리 같은 목소리를 갖고 있거든요, 바이올린이.

무대에 올랐을 때보다는 이제 혼자 연습할 때 더 큰 희열을 느끼는데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이 잘 나왔을 때 그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의 색깔을 어떻게 하면 찾아갈 수 있을까 그걸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사실 바이올린과는 거의 제 인생의 제일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입니다. 작곡가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와 또 제 자신이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모두 다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Was? I'm Live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공연을 맡은 정준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I'm Live 나오고 싶었는데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360도로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실 거라는 거를 대충 제가 영상을 통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압박감이 심하고 그래서 노래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노래를 하면서도 계속 어떻게든 정신을 차려야 돼 하고 노래를 해서 첫 곡을 어떻게 불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오늘 저는 피아노 한 대와 목소리로만 공연을 하려고 준비를 했고요. 피아노를 연주를 도와주실 우리 박성원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노래는 쭉 슬픈 노래 할 겁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만든 노래 중에서 밝은 노래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쭉 이별 노래, 슬픈 노래, 뭐 우울한 노래, 괴로운 노래, 좌절하는 노래 뭐 이런 노래들 이어서 쭉 할 거예요.

들었고요. 다음 곡은 네 번째 앨범에서 마지막 곡으로 제가 썼던 푸른끝이라는 곡이고, 이 푸른끝도 이렇게 방송 카메라 앞에서는 처음 부르는 노래예요. 그래서 이제 또 피아노랑 이렇게 단둘이 듀엣으로 하는 건 또 더구나 더 처음이고요. 그래서 많이 떨리고 그렇습니다. 이게 떨림이 계속 가시지가 않아가지고. 아, 제가 그 공연 할 때 사실 관객분들 눈을 못 마주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오신 분들을 좀, 예, 오늘 좀 보고 가야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분들이 오셨구나. 다들 멋있다. 예쁘시네요. 어머. 네. 이제 다 봤어. 그래. 고마워요. 복 받으실 거예요. 고마워요. 진짜. 아, 그리고 오늘 이 친구는 이제 이거 끝나고 가거든요. 우리 피아니스트 저와 함께 계속 연주 도와준 우리 성원 씨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됐다.

0: 아니 여러분들의 웃음의 이유가 궁금해요.
1: 삼집이라고요?
2: 네.
1: 사집 아니고
2: 아까 그 노래가 저 노래가 삼집에 있었어요? 아 푸른 끝이 삼집이래요?
3: 세 번째 앨범
0: 아 그래요? 44살이라고 하시고 자꾸 까먹거든요. 그래서 잠깐만요.

들어볼게요. 다음 곡은 공전의 히트곡 안아줘입니다. 그 노래 나온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많이들 아직도 불러주셔서 저한테는 특별히 의미가 있는 노래고, I'm Live 때는 좀 뭔가 제가 혼자 연주하고 노래하는 안아줘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특별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해볼게요.

널 원망하던 수많은 밤이 내겐 지옥 같아.

0: 그 이제 앵콜을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 혹시 고백이라는 노래 아세요? 이거 사비 그 후렴 부분 아세요?
1: 알아요.
0: 그런데 왜 지금 내 날 그리워? 아, 다 아시죠? 그러면 한번 같이 제 반주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고백 후렴을 같이 불러주시면 저한테 좀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선물 좀 받고 싶어서 그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그런데 왜 아시죠?

0: and constructing for the overall urban landscapes.
1: 저희 금난산업개발은 도로 안전에 필요한 난간, 울타리, 그리고 교량 이음 장치 등 다양한 안전시설물을 개발 및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량 이음 장치에서 교량 하부로의 누수는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누수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의 교량 이음 장치는 자기 성형 테이프로 열 접합하여 교량 이음 장치 이음부를 빈틈없이 결합하기 때문에 교량 하부로의 누수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우수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0: Precise designing based on the field measurements is the initial production stage. And the firm has carried out the cutting, welding, and assembling stages by making use of the cutting-edge technologies. After thoroughly checking the finished products, only the ones that pass the tests are packed and released to the market.
2: 금난산업개발의 경쟁력은 최상의 품질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정 내 스마트 키오스크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간으로 생산 도면을 대조 확인함으로써 품질 오차를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산 과정에서 도면과 실제 생산품의 일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 상시 검수 체계를 구축하여 규격의 정밀함이 곧 품질의 완성도로 이어지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applied a smart factory system to increase production efficiency and for more systematic production management. As a result, it has removed unnecessary elements for the overall production lines. And it has implemented optimal solutions based on the collected data.
3: 저희 금난산업개발은 스마트 팩토리 구축 사업을 통해 공정 흐름에 맞춰 설비를 재배치하고 작업과 물류 이동이 동시에 가능한 다기능 대차를 자체 제작해 공정 간 연결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또한 창고의 위치를 표준화하고 비산먼지 및 집 배출 시설을 정비해 쾌적하고 안전한 스마트 작업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설비 재배치와 전용 작업대 도입만으로 생산성을 약 6.7%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이송 대차 시스템 적용을 통해 물류 이동 거리를 94% 단축하고 부자재 보관 방식 또한 기존 대비 25%의 여유 공간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0: By promoting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the firm has obtained a lot of patents with its products and designs. Also, it has applied these source technologies to the whole manufacturing process. And these certified products have gained positive responses in the market.
4: 저희 금난산업개발은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올해 신규로 두 건의 특허를 등록하였고 계속해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개발은 교량 이음 장치의 제조와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산성, 경제성은 물론 설치가 용이한 난간 및 울타리의 신제품 개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0: By reflecting the opinions from different industrial sites, Kumran Industrial Development has produced reliable and high-quality facilities. And it aims to expand the scope of business by fulfilling the global standards.
5: 금난산업개발은 현재 도로 및 경관 안전시설물 생산 분야에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에 안주하지 않고 토목공사 및 안전진단 면허 취득을 통해 사업 영역을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종합건설업 및 정밀 안전진단이라는 전문 영역으로의 확장을 통해 설계, 생산부터 유지관리까지 아우르는 토탈 인프라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0: 금난 Industrial Development has suggested creative solutions that can connect different cities and strengthen people's safety. And it is expected to gain more ground in the global market in the near future.

0: Menstrual items are essential hygiene products for women.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increased the convenience of users by reflecting their opinions when developing the products. Baldi, a provider of female healthcare items, puts top priority on safety and comfortable wearing sensation. We introduce Baldi, which has created higher added values by providing premium items. Baldi is located in Pungye City, Gangwon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near Chuan Beach. Based on the systematic production lines and automation facilities, the company has suggested a new paradigm for the field of women's sanitary items. Small changes can add up to a big difference, so the firm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provide more reliable and convenient products.
1: 볼디는 저희가 이제 재작년에 인수를 하면서 이제 시작된 기업인데요. 의약품 전문 제조 기업으로 이제 여성 헬스케어 기업인 해피문데이를 모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모회사인 해피문데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7년부터 이제 생리대 어떤 브랜드 시작으로 탐폰 이렇게 월경 용품 브랜드를 확장해 가던 가운데에 저희의 오랜 OEM 파트너의 어떤 제조 공장을 인수하면서 이제 직접 제조까지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0: Organic cotton cover sanitary pads are the main products of the company. Since sanitary pads come into direct contact with the user's skin, the firm has tested the safety of the products to minimize the strain on the skin. The firm has also promoted tampons as major products. Consumers can feel comfortable when using it, and it has gained recognition as a reliable and convenient product.
1: 저희의 주력 제품은 이제 생리대와 탐폰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생산한다라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유기농 순면 이제 생리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탐폰까지 직접 좀 프리미엄 브랜드들을 제조하고 있는 여성의 건강이라는 것을 이제 최우선 가치로 두고 어떻게 보면 안전하고 이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월경 용품을 이제 생산하고 있습니다.
0: Thanks to the high speed production lines, the company has mass produced the premium products. The firm has put top priority on safety and convenience during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including the development, testing, and production stages. Tens of products are produced per second. As it is difficult to thoroughly check with the naked eye, the firm has introduced a real-time vision inspection system. The system can detect even small contaminants or defects, so the company has maintained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1: 저희는 이제 각 어떤 본부자재 어떻게 보면 유기농 순면부터 기능성 흡수체까지 그 원재료의 어떤 물성치에 따라서 그 생산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이제 좋은 퀄리티로 품질로 생산될 수 있는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0: Considering the growing amount of production and orders for OEM products, Baldi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system. By automating the repetitive works and systematically connecting the flow of the overall manufacturing process, the company has kept the balance of the whole production stages. The company has promoted the prediction-based production so it can provide more rapid and sophisticated responses to the manufacturing system.
2: 저희 볼디는 MES 시스템으로 데이터 관리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POP 기능으로 효율화하고자 했습니다. 삼성전자와의 스마트 팩토리 협력을 통해 공장에서 진행되는 업무 전반을 디지털화 및 자동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재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공정별 작업자, 작업시간, 설비 가동 정보 등을 기록 관리하는 등

0: 현장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졌습니다. 현장 전반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지면 전 과정의 효율성과 대응력도 높아집니다. 또한 스마트 공장을 꾸준히 고도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 핵심인 디지털 기반을 갖추게 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1: Since the establishment, Baldi has constantly carried out researches and enhanced quality control to stabilize the production system. The company has gained trust in the market by keeping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and dealing with the changing market environment more effectively. Also, it has made continuous effort to expand the services that can fulfill different lifestyles of consumers.
0: 저희 볼디는 제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흡수체 구조와 제조 방식에 대한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층 구조 흡수체나 절첩 구조와 같은 특허 기술을 통해 제품의 흡수력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고요. 또 유기농 인증이나 한랄 인증, 품질 경영 시스템 등 국제 기준의 인증을 확보하며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생리 주기에 맞춰 제품을 받아볼 수 있는 구독 서비스까지 운영하면서 제품을 넘어 고객의 사용 경험까지 개선하는 방향으로 경쟁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1: Aside from the Korean market, Baldi has made advancement into overseas markets, including Indonesia, Mongolia, and China. With the aim of becoming a leading healthcare business that can improve women's health, the firm has actively sought business expansion.
2: 볼디는 여성 건강에 관한 비전과 제조 기술력을 합쳐진 회사로 어떻게 보면 여성 웰니스의 물리적 실체를 구현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최신의 어떤 제조 생산 기술과 제품 개발에 대한 R&D에 집중해서 뭔가 국내외 여성들이 편안하게 월경날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생리대와 탐폰을 꾸준히 잘 생산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 이제 미션입니다.
1: Baldi has spearheaded effort to increase the quality of women's daily life. All eyes are on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which aims to bring a new paradigm to the field of sanitary items.

0: Special vehicles have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different parts of the society. Taegwang has produced premium special vehicles based on the accumulated production skills.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wreckers, which are used for accident recovery. By introducing a smart factory, the firm has increased the product quality and stability. We look into Taegwang, which has played a key role in different sites based on its advanced technologies. Taegwang is located in Iksan,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company specializes in producing wreckers and cranes. The technologies that can lift up or move heavy loads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 The company has carried out the core production stages based on its own skills, and it has developed advanced technologies for welded structures.
1: 저희 태광은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입니다. 고객의 이익이 곧 우리의 이익이라는 생각으로 안전한 제품을 만들고 기술 인재를 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량물 인양 기술을 기반으로 군환차와 크레인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축적된 직접 제조 역량과 기술 연구소 고객 맞춤형 특장차 설계를 강점으로 항상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는 안전한 특장차를 제공합니다.
0: The crane boom of the company is produced by attaching the telescopic boom to the upper part of the crane. What is more, by precisely processing and welding the Korean-made high-tension steel plates, more durable and safe products can be manufactured.
2: 크레인 붐을 장착한 형태의 붐 데카는 한국에서 생산되는 고장력 강판을 사용하여 제작합니다. 특히 360도 선에 되는 상부 프레임에 다단시 직진 붐이 부착되고 옵션으로 언더리프트와 A형 리프트가 제공됩니다. 저희 제품은 카고 크레인과 레카의 혼합 형태로 제작되어 다양한 사용 환경에서 안전한 군환 작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0: The company has carried out the cutting and welding stages according to the requirements of the clients. Safety is the most important element when producing special vehicles, so precise works of skilled workers are necessary.
3: 고하중 작업을 수행하는 특장차는 용접으로 제작되는 구조물의 강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정에서 규정된 도면대로 제작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절단, 절곡 공정에서 규정된 치수로 생산되었는지와 용접 공정에 사용되는 용접 재료, 용접용 가공품의 이상 여부 확인을 위해 품질 전담 인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접 공정의 경우 구조물의 강도와 직결되는 부분으로 용접 조건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0: Taegwang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project of Samsung Electronics to build more systematic production process. The data, materials, and products can be managed automatically, and the production status can be monitored in real time.
4: 기존의 수기로 입력하던 절단 공정을 자동화하는 MES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배열 프로그램에 작성 시 절단 작업 지시가 현장에 설치된 터치 PC로 전송되고 절단 작업 순서를 원격으로 지정하며 작업자가 절단 작업 수량을 실시간으로 입력하여 생산 현황 확인이 바로 가능합니다. 또한 철판 재고 관리가 철판 배열 시 자동으로 사용량이 등록되고 비정형적인 형상의 잔재를 형상 그대로 재배열이 가능하여 잔재 활용률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철판류의 사용률을 최대화시키고 불필요한 이동 공수와 수기 기록물의 작성 관리가 사라졌고 축적되는 작업 데이터를 토대로 철판 재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The research center of the company has thoroughly checked the sizes and strength of the structures based on the designed images. Also, It has followed the safety standards since the designing stage as part of an effort to enhance the durability of the products.
2: 제품이 수출되는 국가별 사용 환경과 제품에 대한 요구 사항은 국내와는 다른 점들이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대상 국가의 현지 에이전트와 코트라의 지원 사업을 통해 요구 사항을 파악한 후 맞춤형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차의 안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용접 구조물의 안전성을 목적으로 고장력감 용접부 강도 분석을 위한 인장 시험과 조직 시험으로 최적의 용접 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0: Taeguang started its business in 2003 as a provider of components. And it has made remarkable development as a maker of welded structures. As a provider of wreckers as ODM products, the firm has made advancement into overseas markets. And it has promoted export to Bangladesh.
1: 태광은 OEM에서 더 나아가 직접 고객에 판매하는 고객 맞춤형 특장차 제조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단순한 특장차 용접 구조물 제조에서 더 나아가 붐 구조물 조립체와 같이 바로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SKD 키트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군환차, 고정식 크레인과 같은 제품을 자체 상표로 판매하는 투트랙 제조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0: Taeguang has contributed to strengthening safety in different industries by developing advanced technologies. And we look forward to its remarkable growth in the global market.

안녕하세요. 방크에서 활동하는 박지은 연구원입니다. 한글은 60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고유의 문자인데요.

팁들에 대해 잘 모르는 분도 많고 또 잘못된 정보를 접한 분도 꽤 있더라고요. 사이버 외교사절 딴 단크의 일원으로서 제가 한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드릴게요. 한글은 조선 4대왕인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글자예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음은 입술, 이, 목구멍과 같이 발음 기관의 모양이나 그 움직임을 본떠 만들었고요.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만들었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을 써놓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1962년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되었고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창조적이고 과학적이며 아름다운 문자인 한글, 한국인의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여러분.

0: 이제 대한민국도 SK텔레콤 컨소시엄을 통해 전 세계에 손꼽히는 초거대 모델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1: 아티피셜 어널리스에서는 엑사원 4.0을 글로벌 탑10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모델로 평가했습니다.
2: 어머니가 왜 짜장면 싫어하냐 이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모델에게 일본 모델은 굉장히 자세하죠.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1: 오늘 오프의 이션
0: 와이엇입니다. 와우. 와, 이제 저희가 또 이제 벚꽃이 엄청 많이 폈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가 또 이제 봄이에요, 봄. 이제 뭐 저희도 그래서 피크닉 이렇게 또 준비해 왔잖아요.
1: 지영아. 네. 지금 설렐 때가 아니야.
0: 왜?
1: 네 얼굴에 잔뜩 묻어 있다고 지금.
0: 혹시 그 멘트 아니지? 그 멘트 하려는 거 아니지?
1: 잘생김 아니고.
0: 잘생김 아니지?
1: 정말 미세먼지가 잔뜩 묻어 있어요.
0: 예?
1: 지금 봄철이기 때문에 지금 설레는 것도 좋지만 황사와 미세먼지, 꽃가루 이런 걸 대비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뷰티 프로그램이잖아요.
0: 맞아요, 저희 뷰티 프로그램이에요.
1: 이 한가하게 지금 너가 싼 거야?
0: 내가 싸웠어 이거.
1: 좋긴 한데. 좋긴 한데.
0: 좋긴 한데.
1: 저희는 뷰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0: 그렇죠.
1: 또 이제 대비를 해야 돼요.
0: 뭘 대비해야 되죠?
1: 황사, 미세먼지, 꽃가루.
0: 네.
1: 이 피부에 잔뜩 묻습니다.
0: 아, 그렇죠.
1: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벚꽃이죠.
0: 벚꽃.
1: 뭐예요, 그러면? 봄이 왔네요. 그것도 맞긴 한데요. 바로 꽃보다 클렌징입니다.
0: 꽃보다 클렌징?
1: 네.

0: 말했듯이 네. 여러 가지 이제 피부에 좀 이제 빌런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클렌징에 신경 써야 돼서
1: 그렇습니다.
0: 이 계절에 맞춰서 저희가 이번 주제는 네. 클렌징입니다. 이제 해외분들에게 네. 저희의 K뷰티를 또 네. 전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저희가 열심히 할 테니까
1: 예.
0: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1: Hi foreign friends.
0: 안녕하세요. 고니치와. 따자오. 그라시아.
1: 그라시아. 안드라스부이제.
0: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K뷰티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이제 진짜 가볼까요?
1: 가죠.
0: 먹으러.
1: 배고파.
0: 좋습니다.

0: honest, I don't use a cleanser. Yeah, it just kind of comes as shocking, but I just only use something to moisturize my skin and
1: moisturize.
0: And like, yeah.
1: Oh, really?
0: Top, yeah. I don't use anything else.
2: Cleansing. Bye bye.
3: 노 클렌징 하시네요.
2: 어, 이거 저 처음 봤어요.
3: 이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시동 걸었으니까.
1: 네, 맞습니다.
3: 제가 스타트 됐으니까, 렛츠 고.
1: 예. 외국 분들 만나니까 또 이제 긴장이 풀리네요. 어.
3: 저기 딱 오신다.
1: 인터뷰 지금. 잠시만요.
3: Excuse me.
1: Oh, excuse me.
4: Yes.
1: 아, do you have time to interview?
4: Oh. Young ladies.
1: 아, young ladies, is it okay?
4: Yeah, yeah, my daughter.
1: 아, is your daughter? Oh, okay. Oh, okay. Where are you from?
5: Singapore.
1: Singapore. Oh my god. Why did you come to Yeonhee-do?
4: Cherry Blossom.
1: For watching the Cherry Blossom?
5: Mm, yeah.
1: Oh, really? You know, we already see it. It's really beautiful.
5: Really?
1: Yeah. Oh, but have you guys ever used K cleansing form? The Korean cleansing form?
5: Mm.
1: Oh, really? Oh.
5: I use Korean brand.
1: Oh, really? Korean brand. What brand?
3: Ah, green, you green tomato.
1: Green tomato.
4: I know that.
1: Oh, really?
5: It's either you just wash, use it as a cleanser, or you leave it on for 2 minutes then wash off.
1: Oh, only 2 minutes. Is it really good?
5: Yeah, I like. Oh, it's not. Like... It's not too dry.
1: Too dry. Mm. Oh, okay. What about you? Have you ever used a crayon?
5: Am I? You use Rowlet.
1: Rowlet? Oh, 이거 사용하신답니다.
3: Oh, I know that.
1: Why you use this?
5: My mom introduced me.
6: Oh,
5: it feels very gentle on my skin.
1: Oh. And then, are you guys going to the Cherry Blossom?
5: Yeah, yeah.
1: Okay, thank you.
4: Thank you so much.
0: Thank you.
4: Have a nice trip.
1: Have a nice day.
3: 좋은데?
1: 좋아, 나쁘지 않아. 이 흐름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3: 누님!
7: 어, 안녕하세요.
3: 어, 안녕하세요. 인터뷰 잠깐 가능하실까요?
7: 아, 좋아요.
3: 당연하죠.
7: 아, 예.
8: 예, 간식 좀 하나 주고 시작할게요.
3: 너무 좋습니다.
8: 어머. 기다려.
3: 코지.
8: 기다려야지. 여기 이쁜 형아들, 잘생긴 형아들 이쁘게 기다려.
3: 코지 앉아.
1: 오! 오!
3: 코지 클렌징 뭐 써?
8: 오. 아니,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1: 아, 어머님도.
8: 아, 감사합니다.
1: 이제 봄철이 되면 사실 피부에 대한 좀 예민함이 있잖아요.
8: 아, 저는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각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3: 아, 각질. 예민해져가지고.
8: 예민해지죠.
3: 사실 오늘의 주제가 이제 네. 클렌징에 관한
8: 아,
3: 주제예요.
1: 네.
3: 근데 평소에 이제 클렌징을 좀 어떻게 하시는
8: 아, 저는 워터를 먼저 지우고.
3: 네. 클렌징 워터?
8: 네.
3: 아.
8: 그리고 이제 폼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닦아내고.
1: 관리를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8: 아니, 그냥 뭐 기본이죠. 뭐.
1: 오.
3: Basic. This is cable tea.
1: Yeah, it's basic.
3: 혹시 그러면 쓰시는 제품이 네. 한국 제품인가요?
8: 아, 마녀공장인가?
3: 마녀공장!
8: 작은 딸이 쓰고 있어가지고 저도 같이 쓰고 있어요.
3: 근데 써보실 때 어땠어요?
8: 아, 저는 그거 좋던데요. 아, 마녀공장?
3: 그쵸.
8: 예, 예, 예. 잘 깨끗하게 뽀송뽀송하게 닦이는 것 같다.
3: 아, 세정력이 좋다.
8: 어, 네네네.
1: 세정력이 좋다. 네.
8: 다른 것보다.
3: 하고 나서 뭔가 이제 좀 건조하거나 이런 건 덜 하신가요?
8: 그거 좀 덜한 것 같더라고요.
3: 누님 덕분에 이제 외국 분들께 애국인들이 KBT에 대해서 많이 알 것 같습니다.
8: 네. 말에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1: 근데 너무 공안이세요.
8: 아이, 감사합니다.
1: 저보다 한 살 누나인 줄 알았어요.
8: 어떻게 하면 좋아. 여기 오늘 내가 밥 사야 되는 거 아니야?
3: 저희가 또 이제 주제가 오늘 또 꽃보다 클렌징인데.
1: 아, 꽃보다 남자?
3: 저희가 또 네. 저희에 대해서 저희의 네. 클렌징 하는 법을 또 얘기 네. 안 해드렸잖아요.
1: 아, 맞네. 네. 만약에 클렌징을 한다. 그러면 그 아이 리무버 하고 그다음에 오일로 그 한 번 더 지워줘요, 전체적으로.
3: 그렇죠.
1: 그다음에 이제 클렌징 폼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3: 아, 저는 또 이거 네. 진짜 꿀팁입니다. 클렌징을 할 때 네. 너무 소량만 하면은 이게 네. 마찰이 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예민해질 수 있어요.
1: 아, 소량으로 하면은?
3: 네, 저는 그래서 다섯 펌프. 이 기름이, 오일이 손의 마찰력을 굉장히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많네요.
1: 아, 그렇죠. 어, 그럴 수
3: 잠시만요.
1: 있죠. 어, 타신 것 같은데요?
3: 자, 인터뷰 출동해볼까요?
1: 그럴까요?
3: 안녕하세요. 혹시
9: 안녕하세요.
1: 아, 안녕하세요. 한국말 할 줄 아세요?
9: 아, 한국어로 네. 조금 할 수 있어요.
1: 아, 한국말 English is okay. 네, 네. 아, 오케이.
3: 지금 이 날씨가 굉장히 또 드라이, 건조해지기도 하고 또 미세먼지 황사 때문에 피부가 예민해지는데
1: 맞아요.
3: 그런 거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9: I use cleansers and moisturizers. I got a facial and they recommended some products at Olive Young for me. I think everyone here has really nice skin because of the products that they have.
1: No.
3: 보통 클렌징을 보통 어떻게 하시는지 클렌징 루틴에 대해 살짝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 Usually I just do a gel to water cleanser from Lagom.
3: Lagom.
1: Lagom.
3: Lagom. Use two.
9: Oh.
3: Use Lagom. Yes. Lagom friend.
9: Yeah. Chingu. And then I put on some toner, some serums, and then sunscreen and moisturizer.
1: Oh. Oh. There. Are you using Korean brand?
9: No.
1: Oh. Oh.
9: Yeah.
1: Okay.
3: Oh. All.
1: All Korean brand.
3: Do you know?
1: Did you see? Our foreign friend. Did you see? Okay.
3: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6: 어, 혹시 인터뷰 잠깐 가나 할까요?
3: 아, 아 진짜요? 두 분 커플이시잖아요.
6: 네.
1: 이거 꽃구경 하러 오신 거예요?
6: 네.
7: 아, 네. 네.
1: 아, 꽃구경 원래 자주 와요?
7: 봄이라서.
3: 아, 인터뷰 맹수가 아니네. 무슨 소문이에요?
6: 아, 형, 그래서.
3: 저희가 또 이제 주제가 봄 하면은 뭡니까? 클렌징이죠.
6: 아, 예.
1: 네. 아, 사실 큰 문제가 있죠.
3: 네. 그렇죠. 이제 봄 하면은 이제 미세먼지도 많고 황사도 많고 그러잖아요. 꽃가루도. 그래서 클렌징이 굉장히 중요한데 평소에 클렌징 루틴이 어떻게 되세요?
6: 오일 하고
3: 오일?
6: 오일. 오일.
3: 클렌징. 네. 평소에 화장을 메이크업도 하시고 그러세요?
6: 선크림 바르고
3: 아.
6: 선크림 바르고
3: 그렇게 루틴이 어떻게 되세요?
7: 저는 클렌징 밀크로 세안을
3: 제품이 어떤 건지
7: 마녀공장이요?
1: 마녀공장 일이 많다.
3: 밀크? 밀크가 마녀공장?
7: 맞아요, 밀크가 마녀공장.
3: 그 쓰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7: 클렌징 밀크가 약간 부드럽게 세안되고 보습력이 있어서
3: 소이빈?
7: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그냥 올리브영 세일하길래 한번 평이 좋아서 넣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6: 오일 저도 마녀공장.
3: 마녀공장!
1: 혹시 추천으로? 여자친구 추천으로?
6: 네. 역시
3: 두 분 마녀세요?
6: 아, 네.
3: 아, 어.
1: 잘, 오, 아, 좋은데? 어. 잘 받으시는데요?
3: 오! 인터뷰 맹수들
1: 역시
3: 오늘 또 순탄하게 인터뷰를 진행해서
1: 맞습니다.
3: 많은 클렌징 제품을 또 추천받았어요.
1: 맞아요. 근데 클렌징 폼뿐만 아니라 또 오일도, 오일. 오일도 받았고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을 받아가지고
3: 또 저희가 이제 그 추천받은 제품들을 직접 아도나산으로 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Review.
3: 가볼까요?
1: Let's go.
3: Let's go. Wow. 아도나산.
1: Yeah.
3: 와. 아까 클렌징이라는 주제로 시민분들에게 K뷰티템을 추천받았는데요.
1: 예.
3: 좋은 제품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1: 맞습니다.
3: 오늘은 특별히 4개를 선정해서 리뷰를 해볼 겁니다.
1: 아, 4개. 그... 저 한번 용기 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3: 예.
1: 그 대신 뭐라고 하기 없기.
3: 예.
1: 진짜야.
3: 예.
1: 오케이. 워터랑 밀크랑 오일이랑 이 세 가지 차이점 뭐야? 그 대신 뭐라고 하기 없기. 하긴 하지만 그냥 하는 거긴 하거든.
3: 그렇죠.
1: 어.
3: 우리 와이엇을 위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3: 자 가벼운 메이크업 하신 분들은 뭘로 지어야 할까요? 클렌징 워터입니다.
1: 아 워터.
3: 또 이제 건성과 민감성이신 분들은 클렌징 밀크.
1: 어.
3: 그래서 진한 메이크업. 또 이제 우리 가끔 이제 무대할 때는 클렌징 오일로 지워져야 이게 확실하게 좀 지워져요.
1: 아, 메이크업이 지워져요. 세니까?
3: 그렇죠. 왜냐면 메이크업 제품은 오일 성분이 주된 성분이기 때문에 기름과 물은 이제 안 섞이잖아요.
1: 네.
3: 그래서 잘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일로 지워야 잘 지워집니다.
1: 와우.
3: 하!
1: 형 공부 많이 했다. 어, 좀 괜찮은데?
3: 당연하죠. 이제 저희가 뷰티 MC 아닙니까?
1: 아 일단 그 뭐 일단 이해했습니다.
3: 예.
1: 덕분에 이해 많이 했고 일단 첫 번째
3: 그쵸?
1: 이제 리뷰로 또 들어가야 되겠죠. 민감성 피부인 분들에게 좋은 클렌징 메어크입니다.
3: 맞아요. 얼마나 좋은지
1: 네.
3: 직접 써봐야 알 수 있습니다.
1: 맞죠. 오픈식 따 따라다따 붕따따 둥따따 디디다라다라 오 이건 뭐야? 어 이거는 이것도 똑같은 거죠.
3: 그쵸.
1: 근데 이거 샘플인 거죠.
3: 그런 거는 이제 편집되니까 요점만 딱 해야 된다. 손에
1: 네.
3: 아이라인을 그려보고 지워지는지 네.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진짜 리얼입니다. 또 마스카라 스르르 이 정도죠?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물어다 주세요.
10: 예.
1: 예.
3: 자 뿌릴게요. 자 갑니다.

0: 오! 오! 오, 지워줘. 근데 잘 지워지는데?
1: 잘 안 지워지는데요?
0: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형, 안 보여? 아, 좀 남았네. 아, 근데 이게 또 아, 물을 묻히면 다르죠.
1: 그죠. 아니, 이게 확실히 네. 밀크다 보니까 네. 밀크는 누가 쓴다고 그랬어요? 민감한 사람들이 쓰잖아요.
0: 그쵸.
1: 건성과.
0: 맞아요.
1: 확실히 순합니다. 부드러워요. 제가 저는 클렌징 오일을 많이 쓰는데 네. 좀 클렌징 오일이 자극이 될 때가 있어요.
0: 아, 그래요?
1: 근데 확실히 그래. 밀크는 네. 이 제형 자체가 굉장히 네. 좀 이렇게 부드럽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 일단 순합니다. 아우, 차가워. 아, 찬물. 이거 안 좋아졌는데요?
0: 아니, 아니, 괜찮아, 괜찮아. 우리 솔직히 리뷰 아, 타임이야.
1: 솔직하게 합니다. 일단 1차 세안제죠. 네. 우와, 근데 보이시나요?
0: 여기서 제가 닦아드릴게요. 저도 분량을 뽑아야 되니까요.
1: 자, 1차 세안만 했는데 아이라이너와 마스카라 지워졌습니다.
0: 오, 오, 그러네?
1: 자극이 많이 없는데 세균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 수분감도 보면은 네. 좀 촉촉해요. 자극이 세면은 좀 건조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0: 오, 그러네.
1: 그쵸? 촉촉합니다. 자, 이제 1차 세안을 했으니 뭐 해야 됩니까?
0: 2차 세안을 해야겠죠?
1: 오! 딩동댕이에요.
0: 뭐 당연한 얘기를.
1: 자, 2차 세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네. 세안은 네. 같은 브랜드 네. 마녀공장의 이 제품으로 2차 세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 건더기 같은 게 제일 그때 그게 아니라 차가워가지고 이게 굳은 네. 거거든요. 네.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어,
0: 그럼 또 그려봐야 되겠죠?
1: 아니, 여기서 바로 해야죠.
0: 아, 바로 해야지. 2차 세안이니까.
1: 1차 하고 또 화장하지 않잖아요.
0: 아, 그쵸. 이제 난 사실 이제 뭐 폼클렌징을 할 때는 솔직히 세정력이 진짜 그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이제 거품 부르르 나오는 거. 이걸로 그러면은 거품을 체크를 해볼까요?
1: 좋습니다. 오, 좋아요. 준비가.
0: 물을 이렇게 넣어보고. 이 정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오케이, 요 정도. 이제 거품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렇게 그냥 하면 되잖아요.
1: 그쵸.
0: 이미 근데 느낌이 빨리 나오는 것 같은데? 아, 야, 이거, 아, 이거 이두 운동 된다.
1: 아, 나온 것 같은데 그만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0: 아니요.
1: 운동하는데 갑자기? 충분한 것 같은데?
0: 어, 그러니까. 어, 볼게요.
1: 야.
0: 우와!
1: 야.
0: 우와! 오!
1: 오!
0: 야! 일단 거품이 되게 쫀득쫀득해요.
1: 쫀쫀한 걸 골라면 어떻게 해요? 아, 저... 뒤집어서 떨어뜨려 보세요. 안 떨어집니다. 그만큼 쫀쫀하다는 거예요.
0: 야.
1: 사실 이 제품이 네. 쫀쫀하고 흘러내지 네. 않는 버블로 네. 유명하다고 합니다.
0: 와.
1: 오늘같이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수분 노폐물까지 제거하기 딱 좋습니다.
0: 와.
1: 자, 그럼 이어서
0: 네.
1: 오! 부드러워! 자, 하겠습니다. 와.
0: 진짜 뭔가 깔끔해 보인다. 이게 거품이 진짜 나와야 돼, 이렇게.
1: 야, 야, 좋다. 거품이 많다 보니까 부드럽게 이렇게 하죠.
0: 어, 네.
1: 됐어.
0: 오케이. 좋네. 한번 해봐요.
1: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손 씻어라. 확실히 너무 완벽하게 지워졌어요. 제 손도 지울 뻔했습니다. 진짜 확실히 자극이 적고 네. 세정력은 이미 다 지워졌어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0: 오!
1: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0: 오, 다음 리뷰 제품은 또 이제 차윤형도 많이 사용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1: 맞습니다. 저도 네. 이제 평상시에 애용하는 그런 제품인데 네. 외국인 분들도 추천해 주실 만큼 네. 굉장히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0: 와우.
1: 또 이 제품은 네. 다른 제품들과 달리 제형이 다릅니다.
0: 오! 아, 약간 이게 약간 젤리 같다고 해야 되나?
1: 그쵸.
0: 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등에. 한번 오! 사실 저는 클렌저가 투명한 건 처음 보거든요.
1: 그쵸, 그쵸. 또 이 제품은 젤 투 워터 제형으로 제형만 특이한 게 아니라 네. 아침에 쓰기 좋은 제품입니다.
0: 아, 아침에 쓰기에?
1: 그쵸.
0: 왜요?
1: 사실 이제 자는 사이에 피지와 각질, 이불 먼지가 또 얼굴에 붙어 있어요. 근데 그게 물로만 해서는 잘 지워지지 않아요.
0: 아, 그렇구나. 어, 그래도 아침에 사용하는, 나는 물 세안 하거든, 아침마다. 문제 있네.
1: 오늘부터 쓰시면 되죠.
0: 오늘부터 써야 되겠어요. 네. 나 진짜 쓸래. 나 이거 가져가면 안 돼요? 가져가면
1: 좋아요.
0: 되죠. 아싸. 그럼 일단 손 한번 씻어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어, 사장님, 물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1: 이거 근데 진짜 너가 마음에 들면 쓰는 거야. 그러니까 리얼하게 한번 써보고 알려줘야
0: 돼. 물 묻혀야 되나? 일단 이렇게 한번 해.
1: 핸드크림 바르냐고. 여기 손등에만 이렇게 해봐봐, 싹싹.
0: 오, 부드러워요. 아, 근데 이게 클렌징 맞죠?
1: 그쵸.

0: 어때요 지금 느낌이?
1: 어 좋아요.
0: 좋아요만 하면
1: 수분감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계속 이렇게 비볐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보통 찐득찐득하고 막 좀 불편함이 있는데 무겁고 근데 지금 뭔가 수분감이 좋아서 그런 건지 그런 부담감이 없고 되게 자연스럽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0: 거품이 또 안 난다고 세정이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 그치.
0: 건강하게 세정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1: 아 오케이. 오 좋아. 오 마음에 들어요. 보들보들하고 되게 쫀득쫀득해요.
0: 쫀득쫀득. 촉촉하고.
1: 아 촉촉하다. 아 촉촉하다. 쫀득쫀득.
0: 비슷했어요. 비슷했어요. 다 왔어.
1: 이해했죠.
0: 어, 이해했어. 이해했으니까 네. 꼭 챙겨가도록 해서 네. 아침에 이제 물세안 말고.
1: 저걸로. 네. 좋았어. 이거
0: 좋았습니다.
1: 좋습니다. 이제 또 마지막 제품이 남았잖아요.
0: 그렇죠.
1: 짜란. 와우. 이제 이 마지막 제품 같은 경우에는 태연마늘 모공 관리, 그린 토마토, 피지 흡착, 약 알칼리 디클렌징. 오. 오. 아니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은 얼굴에 이제 많이 바르기 귀찮은데
0: 그쵸.
1: 이게 모공 관리, 팩, 세안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오. 아, 심지어 이 제품이 카디비가 K뷰티 최종 보스라고 극찬했다고 합니다.
0: 와
1: 카디비가
0: 장난 아닌데 진짜 이거는?
1: 와
0: 근데 확실히 네. 할리우드 스타들도 네. 이제 K뷰티템을 정말 추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이제 클레이 팩 클렌저로 바르고 2분 기다리면 팩 끝! 오. 완전 그냥 끝! 오버!
0: 오.
1: 그래서 이제 바르고 2분 기다리고 또 거기에 물만 묻히면 풍부한 거품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0: 바르고 있으면은? 팩이 되고 이어서 바로 세정을 하면 클렌징까지 한 번에 되는 제품이다.
1: 그렇지 일석이조인 거죠.
0: 사실 근데 이거를 네. 이게 또 직접 써봐야 저희가 확실히 알기 때문에.
1: 맞아요. 저희는 솔직한 리뷰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그쵸. 저희는 거짓말 안 칩니다. 한번 해볼게요.
0: 아, 좀 약간 그거 같다.
1: 뭐?
0: 진흙. 어때 이런 질감의 제형을 좀 써봤어요?
1: 아니요 전혀.
0: 어때요 지금 발랐을 때 느낌이?
1: 좀 무거워요.
0: 무거워요?
1: 네, 솔직한 쿨링감도 네. 네, 있습니다. 오. 약간 시원해요.
0: 그럼 약간 이제 여름철에 네. 열을 많이 받았을 때 올려놓으면 확실히 쿨링 때문에 좀 그 안에 열도 좀 가라앉겠네요.
1: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제가 열이 많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쓰면 진짜 좋을 것 같긴 오. 해요. 일단 또 2분이 지났는데 그쵸? 한번 씻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사장님.
0: 오.
1: 감사합니다.
0: 거품 안 나는데요? 이렇게 지워지는 건가 봐요.
1: 이게 거품이죠.
0: 어, 나네! 납니다!
1: 거품이죠.
0: 오!
1: 오! 확실히 거품 많이 나네. 오. 아, 확실하네.
0: 아, 이게 진짜 확실히 팩에서 약간 네. 클렌징처럼 거품이 네. 납니다.
1: 엄청 막 거품이 호로로 이렇게 나는 느낌 아니라 쫀쫀하게
0: 그쵸.
1: 거품이 약간 조금만하게 나는 느낌?
0: 마이크로 미세 버블.
1: 마이크로 미세 버블.
0: 맞았어요? 진짜 나 BTMC인가 봐.
1: 네, 그쵸.
0: 이제 한번... 알아, 그냥 딱 보면 알아.
1: 네.
0: 근데 이게 중요해요. 클렌징 네. 자극이 되나요?
1: 아니요.
0: 어, 왜 빵소리라고.
1: 아, 자극이 아니에요.
0: 솔직하게 돼요.
1: 자극이 그렇게 없어요.
0: 아, 없어요?
1: 네, 자극이 그렇게 없어요. 진짜 솔직하게. 씻어볼게요.
0: 씻어봅시다.
1: 이게 씻는 후회가 더 중요해요, 사실.
0: 네.
1: 오! 아니, 이게 솔직하게 진짜 말씀드릴게요. 이게 느낌이 어떠냐면은 수분감이 좋아요. 좋고 되게 부드럽고 하고 나서 느낌이 약간 시원하고 그러잖아요.
0: 그쵸, 그쵸.
1: 그래요.
0: 쿨링감?
1: 네, 쿨링감도 좋고.
0: 어, 차가워, 차가워.
1: 네, 차가워요.
0: 아, 진짜 차가워.
1: 차가운 물로 해서 그런 건 아니고. 확실히 다르네.
0: 야, 여기가 들어온 거냐, 그러면? 왜 이렇게 뽀얘졌지?
1: 그니까.
0: 이게 이 클레어가.
1: 네.
0: 이제 피지를 흡착해서
1: 네.
0: 다 이렇게 지우면서 생얼트 다 빼준다고 합니다.
1: 와, 근데 진짜 확실히 차이가 있다. 그럼 사람들이 오해하겠다. 여기도 나중에 씻어야겠다. 네. 아무튼
0: 자,
1: 네.
0: 이제 원팩을 뽑을 시간이 왔습니다.
1: 좋습니다.
0: 오늘 또 이제 와이엇이
1: 네.
0: 또 클렌징을 또 제대로 알아갔으니까
1: 네.
0: 와이엇부터 골라주시죠.
1: 제가 솔직하게?
0: 진짜 솔직하게.
1: 전 이거.
0: 오.
1: 원래는 기대 많이 안 했어요. 이게 사실 색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지워지고 세정이 잘 될까 했는데 딱 그 쿨링감과 그 부드럽고 정말 느낌이 좋았어요. 아,
0: 그러니까 또 와이엇이 내가 봤을 땐 네. 한 번에 팩이랑 클렌징 할 수 있다는 점에 매력을 좀 그게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1: 제 일석이조.
0: 네.
1: 네, 나 그게 너무 좋아.
0: 저는
1: 네.
0: 아 저는
2: 저는
0: 전 클렌징 밀크.
1: 어? 왜요?
0: 클렌징 밀크는 좀 네. 세정이 좀 약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1: 네네네.
0: 그래가지고 아, 좀 세정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네네. 오늘 해보니까 잘 지워져가지고 굉장히 또 근데 순하게 또 잘 지워지는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사용해보고 싶네요.
1: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또 이렇게 또 골라봤는데 또 그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0: 그쵸.
1: 다이어리북, 뷰티 리뷰북을 그쵸. 꾸밀 차례죠. 와우, 또 꾸며주셨네요.
0: 이렇게 지금 차곡차곡 저희 리뷰북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네. 한번 열어볼까요?
1: 네.
0: 스르륵.
1: 스르륵. 오, 야. 이거 처음에 만든 거잖아. 아, 진짜 못 만들었다.
0: 그러니까 이거.
1: 뭐가 비었냐?
0: 이화잖아요, 이거는. 네. 자, 발전합니다, 뒤에. 짜라란. 확실히 기승전결이 있어요. 좋습니다.
1: 신기한데?
0: 확실히 저희가 이거를 네. 또 리뷰북을 좀 이쁘게 꾸며야 네. 이걸 또 보시고 네. 이제 KBT를 또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
1: 생각해서 아,
0: 사명감을 가지고 또 멋있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아요. 우와!
0: 장난 아닙니다.
1: 어? 형, 아, 형 캐릭터도 있어?
0: 와.
1: 근데 너 뭐야? 이제 원신인가?
0: 맞는 것 같은데?
1: 아, 그렇죠, 그렇죠.
0: 이게 1리어를 보고 이제 좀 저희 꾸밈의 그런 능력치를 보고 스티커로 가야겠다 해서 와, 이거 또 직접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와.
1: 잘 만들었어요. 뷰티가 되나? 오 마이 갓.
0: 나 지금 느낌 왔어.
1: 나도 느낌 왔어.
0: 오케이, 나 지금 느낌 왔어.
1: 근데 그거 알지? 또 이따가 그걸 막 사용하면 안 된다.
0: 아니, 왜 난 지금 느낌 영감 몰랐어. 일단은 내가 봤을 때 무조건 이 패키징에 있는 걸 좀 이제 써줘야 멋이 나더라고.
1: 맞아, 활용을 좀 해줘야 돼.
0: 아니, 사마만 이렇게 바뀌었다고?
1: 근데 귀엽다, 이거. 또 글로 반 이상을 채우네.
0: 아, 내 스타일이야.
1: 저게 무슨 영감이야.
0: 오, 좋아, 좋아. 느낌 왔네, 이 진짜. 한 해, 대네 나오네. 이거 잘못됐네. 뭐가 잘못됐죠? 제가 봤을 땐 스티커 문제예요.
1: 그 탓을 한다고? 형 무섭다.
0: 느낌 있으니까 지금. 좀 미감이 높아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인스타 아이디 써도 돼요? 보면서 팔로우 좀 하시라고. 팔로우 좀 늘리게.
1: 하나,
0: 둘,
1: 셋.
0: 짜란. 짜란. 오.
1: 야, 이거 일단 느낌이 보면 초록색으로 최대한 다 꾸며봤습니다. 이제 제품이 이렇게 또 보이는 게 포인트고 네, 마스킹 테이프를 불하고 나무로 표현해가지고 불나고 있다. 열 이거를 바르면 뜨거운 피부에 컴다운 된다. Change good feeling 네, 해서 Believe in yourself 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그림을 장난스럽게 그리긴 했는데 이제 블랙헤드 모공 세정 이걸 좀 표현했습니다.
0: 그만하세요 이제. 저는 사실 이 클렌징 밀크랑은 그냥 관계없습니다. 스티커로 도배를 했습니다. 또 제가 말했죠 아까 이션이 써보고 싶다고 한 거잖아요.
1: 맞아요.
0: 확실하게 이제 어필하기 위해서 내가 써보고 싶다. 그래서 이션이 써보고 싶은 이렇게 클렌징 밀크 부드럽게 너에게 다가가. 저희가 이제 클렌징 밀크처럼 이제 부드럽게 인터뷰도 다가가도록 하죠.
1: 좋아요.
0: 오늘 꽃보다 클렌징이란 주제로 클렌징 네. 제품을 리뷰해봤는데요.
1: 네.
0: 다시 한번 클렌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오늘 절실히 느꼈어요.
1: 네, 여러분들도 K 클렌징 제품으로 건강한 피부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0: 안녕!

0: 판잎장이야, 그냥.
1: 판잎장은 그거 지지는 게 판잎장이야. 자갈자갈 지지, 이거는. 묵기 안 하고 자갈자갈 지지.
0: 복 비슷해야.
1: 아이, 국도 되지만은, 국은 물을 많이 안 잡아, 이거는. 자갈자갈 지지하지 마시지.
0: 그 전에 뭐가 있어? 판잎하고 된장하고 파, 마늘 그거 몇개더 있어? 그거 넣고 한 개.
1: 아, 이거 삶아가지고, 저, 울카가지고, 지지만 맛있어, 이것도.
0: 장이 맛있어야 맛있지. 옛날엔 장만 넣고 한 개.
1: 매주를 콩을 삶아서 푹 삶아오래 하도록, 콩이 좀 이색되게 푹 삶아가지고, 찌가지고, 요래 만들어가지고, 햇빛에 이렇게 걸어놓으면 떠. 그럼 슬 새고 봄에 담아. 소금 풀어서. 우리 집이 남양집이요. 그래서 유리창 밖으로 이런 쇠말목을 걸고 세워놓고 거기다가 바싹 말르면 술 전에 방에다 들이놔. 방에다 띄우면 좋은데 방을 뜨시게 해야 하잖아. 그래, 거기서 말름이, 뜸이, 술 세고 이제 담아. 소금 풀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야. 특히는 이제 말날 많이 담지. 자갈자갈 지지만 이제 비빔먹고, 좀
0: 그래,
1: 골고루만
0: 그래도
1: 지지만 말아먹고, 그래.
0: 집에서 해먹을 때는 자글자글 지지는 건 몰라도 그 초상나사하고 이럴 땐 물끄러미하게 국 비슷하게 했어요. 그냥 국보다 조금 물을 덜 붓고 그래 끓여서 이제 국 대신 먹는 거예요. 뭐 반찬이 없으니까 그래 먹은 것 같아. 그러니까 팥이 다 익었을 때 팥잎이 떨어질 무렵에 따서 말려.
1: 보관할 말리사지.
0: 지금은 망이 있잖아. 왜 그런 데다 해도 되는데 옛날에는 그냥 뭐 다락기도 있었고 왜 나물 뜨는 산에 가서 나물 뜨는 다락기 그런 데도 놓고 이래 뭐 지프로 엮은
1: 둥그메기 그런 데다가 넣으면 돼야
0: 그래놓고
1: 팥잎 말린 거는.

0: 어른들은 다 알지. 그 전에 먹어봐서.
1: 이거 아는
0: 신선하다 그러지.
1: 분이 몇분 없어. 봤으니까, 어른들이. 나도 20살 넘어서는 안 먹어봤어. 이제 20살 넘어서는 싫다고. 싫다고 해서 먹고, 이건 20살 안쪽에 클때 먹고.
0: 나도 그 전에 먹어봤지. 이거 시방은 안 먹어봤어요. 다
1: 한입
0: 해봤어,
1: 해가서,
0: 그제.
1: 한입 해잡숴봤어?
0: 그 전에 해 먹어봤어.
1: 삶아서 이제 꼭 짜서 아주 쫑쫑 썰어야 돼.
0: 이거는 찌르기야.
1: 시라구는
0: 환갑이 찌르기야.
1: 약간 거칠게 썰어도 되는데 이거는 쫑쫑 썰어서 된장 넣고 주물러. 매 주물러가지고 거기다 물 약간 좀 흥당하게 보여야. 그래가지고 이제 끓이면서 마늘 넣고 파 넣고.
0: 그전에는 이것도 없었어. 아이고, 푹 삶아야 돼, 이거는.
1: 급하면 그냥 먹어도 되고.
0: 나 이거 욱해서 먹어야 돼. 독해, 이것도. 독해.
1: 시라고 비슷해, 시라고도. 시라고도 뭐 급하면 금방 해서도 먹고 하잖아. 그거 비슷해.

이거 독한 맛은 별 없어. 몇 분이라고 가량도 못하고 이래 봐서인가 이거 껐다 싶으면 돼.

0: 한번 얘 돌려가지고 또 썰어요.
1: 아, 누가 그거 몰라.
0: 그렇게. 잘게 썰어졌어.
1: 잘게 썰었어.
0: 일단은 끓으면.
1: 어?
0: 끓으면 나.
1: 물 좀 더 조금 들어가. 어?
0: 아니요. 다 칠해가지고.

0: 잘본 잘보나 해야지 되지.
1: 물 조금 더 넣어도 되겠네.
0: 이게 이제 차나 이제 달아놓고.
1: 고구마 잎이, 뭐 무 잎이 이런 거는 이래 된장 넣고 지지 먹는 게 괜찮고. 줄기채.
2: 줄기까지.
1: 고구마 농사를 짓는데 엄청이 따다가 삶아서 말려가지고 된장 넣고 이렇게 지지서 많이 해 먹었어. 그거.

저희 할아버님께서 이제 포도를 재배하시게 된 계기는 영동군에 이제 1958년도에 특히 이 주곡리 마을에 영동 최초로 이제 포도 묘목이 보급이 되면서 재배가 시작이 되면서 저희 할아버님께서는 세 번째로 농사를 짓기 시작하셨어요. 일제 강점기 시기에 이제 미크로네시아라고 하는 그 서태평양의 한 제도의 섬으로 강제징용을 가셨어요. 일본 군속에 이제 연합군 포로 수용소에서 지내셨었는데 포로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셨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포로로 잡혀왔던 이제 스페인 장교들하고 이제 스페인 병사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게 되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포도와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그 기억을 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셔가지고 포도 묘목 보급이 있었다는 걸 아신 뒤에 바로 이제 포도나무를 심기 시작했을 때가 1965년도입니다. 저희 아버님과 이제 어머님 그리고 저 이렇게 세 명이서 시작을 했던 초기에는 사실 이만큼 일이 커질 줄 몰랐어요. 주류 제조 면허를 취득할 당시에는 7평 정도 되는 작은 창고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할아버지서부터 포도 재배가 시작이 돼서 아버님 때 실제로 한 8,000평이 넘는 포도밭을 이제 경작을 하셨어요. 주로 이제 생과출하를 하셨었고요. 생과출하를 하고 조금 상품 가치가 떨어지거나 조금 너슬너슬하거나 이런 이제 잉여포도를 가지고 소량 포도주를 빚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6살이던 해에 와인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확신이 좀 들었어요. 그 확신은 물론 여기 영동군의 지자체에서도 좀 많은 도움을 주신 것도 없잖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와인메이커라는 그런 뭐 직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굉장히 좀 생소하기도 했었었고 또좀 도전한다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님한테 그냥 어깨 너머로 배우는 수준으로 이제 배웠었고 영동 아카데미를 지나서 서울에 이제 한국 와인 이제 협회 회장님께서 운영하시는 그 와인 스쿨에서 양조학을 이제 배웠고 또 이제 여기 지역의 대학교인 영동대학교, 지금 유원대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영동대학교 와인 발효 식품학과에 이제 편입학해서 만학도로 편입학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이론적으로 조금 접근을 했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사실 아버님하고 가장 트러블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아버님은 실무로 다져져 있던 그래도 이렇게 경험에서 다져져 있던 노하우가 분명히 많으셨을 거고 저는 이제 책으로 배운 부분이 좀 많았어서 아버지랑은 굉장히 이제 많은 부분이 달랐는데 무첨가물 내추럴 와인이라는 걸 이제 목표점으로 두고 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벌어졌던 게 조금씩 다시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첫 포도를 수확하기로 했던 날에 이제 부모님 두 분이 다 각각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서 온전히 제가 혼자 이제 했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그에 만든 와인들이 그 다음 해 이제 품평 대회에서 좋은 상도 받고 또 국가 지정 술품질 인증도 받으면서 그때 아마 저희 부모님께서 저한테 이제 네가 좀 주도적으로 해봐라라고 이렇게 좀큰 책임 그리고 또 권한을 주시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저희는 포도하고 또 산머루 이두 가지 품종을 가지고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캠벨 같은 경우는 일단 과피 껍질이 얇기 때문에 색이 약간 루비빛, 약간 밝은 붉은색을 띠는 것이 특징적이고 향으로서도 약간 좀 온화한 향이 난다라고 한다면은 이 산모루는 두꺼운 껍질에서 나오는 그 적색 성분,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해서 뭐 붉은 걸 지나서 거의 뭐 암적색 어두운 색깔의 적색을 이제 내고 또 안에 이제 이 과육이 적다 보니까 굉장히 좀 쓰고
텁텁하고 또 산미도 높은 와인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향미 자체에서도 이 야생에서 나는 그런 야생 나무 향 같은 것들이 좀 진하게 나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영동 안에 있습니다. 와인용 같은 경우는 완숙을 지나서 과숙기 때, 저희 같은 경우는 9월 둘째 주가 이제 보통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2011년도까지도 특품만 생가출하하고 그 밑에 등급, 상등급과 보통등급 같은 경우는 술을 만들었었습니다. 2012년도부터는 전량 다 특품, 상품, 보통등급 할거 없이 전량 다 술을 만드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수확하고 난 뒤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공을 하는 것이 가장 좀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벽 4시에서 5시쯤에 이 으깨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일단 좋은 원료를 사용을 하고 있고, 와인에 들어가는 이제 보존료나 산화방지를 완전히 배제하면서 이제 나름대로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내추럴 와인 내지는 뭐 레드 와인을 좀잘 만든다라고 이제 소문이 난 거는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직판 부분 하고 이제 도매 유통 그리고 온라인 판매 그리고 이제 뭐 크게는 수출 뭐 이렇게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영동군 같은 경우는 이제 포도 와인 산업 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연구 분야 그리고 행정적인 지원 그리고 교육 학술 부분 그리고 또 생산자 이렇게 산학연관이 이렇게 잘 협력이 되어 있는 시스템은 사실 국내에서는 조금 드문 케이스입니다. 영동 와인이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그 시장이 커지고 더 생산량이 많아지고 주변의 포도 농가들을 같이 이제 고르게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가장 좀 익숙한 맛이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익숙하고 친숙한 맛. 다양한 기분 좋은 자리에는 항상 와인이 좀 같이 했으면 하고, 저도 지금 물론 뭐 그렇기도 하고요.

이 산마루는 야생의 머루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뻗어나가는 그 수세가 굉장히 강해요. 야생성을 좀 많이 가지고 있죠. 송이가 그렇게 포도만큼 많이 크지는 않고요. 알도 더 작고 껍질도 굉장히 두꺼운데 대신에 이제 와인으로 만들었을 때 오히려 더좀 묵직한 바디감, 무게감에 그리고 색도도 좀 진하고 좀 텁텁하고 또 신맛을 내는 정통 드라이 와인을 만들기에는 딱 적당합니다. 과육도 굉장히 적고 또 으깼을 때 국물의 양도 일반 포도의 한 5분의 1 정도 수준밖에는 비율밖에 안 돼요. 일반적인 포도보다는 수확기가 3에서 4주 정도가 좀 늦습니다. 9월 마지막째 주 내지는 10월 첫

보통 이제 와인 숙성고를 생각하시면 이제 오크통, 나무통을 보통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장기 숙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제 오크통을 따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단기 숙성을 했을 때 우리나라 품종들은 그 포도 품종의 특징이 더잘 나타납니다. 1년 내외로 조금 단기 숙성을 했을 때 평가가 더 좋았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탁한 원액을 바로 이쪽으로 들여와서 한달 간격으로 한달 정도의 이런 저온 시간이 이제 저온으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위로는 맑은 술이 떠오르고 밑에는 아주 바닥에는 좀 뻑뻑한 술이 가라앉고 그 위에는 약간 좀 탁한 층이 그리고 또 위에는 맑은 층이 이제 나뉘게 되는데 위에 맑은 술들은 맑은 원액끼리만 따로 모아놓고 밑에 탁한 층들끼리 따로 모아놓으면 얘네들이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상하층이 또 분리가 돼요. 그래서 겨울 동안에 이 윗술 따라내는 작업을 한세번 정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 차례 여과를 한 만큼 이제 좀 빛깔 좋은 원액을 이제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여과기나 이런 물리적인 그 필터를 이제 지나지 않음으로써 색도 조금 진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고 또 향미 성분 또한 많이 보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발효해서 3주에서 4주 정도 발효를 거친 뒤에 이공간에서 1년 정도 이제 최종 숙성을 하게 됩니다.

대구입니다, 대구. 와인 살롱이라는 모임이 이제 그 와인 연구소가 있어요, 영동에. 와인 연구소 산하 모임이에요. 서로 이렇게 모르는 것도 알려주고, 내가 출시되는 새로운 와인은 거기서 첫 번째 먼저 시험을 또 한번 해보고, 또 서로 뭐 와인 지금 흐름이 어떻더라 저렇더라 그런 모든 정보를 다 함께 하는 거죠. 각 지방마다 전통적인 음식이 있잖아요. 그 음식과 우리 영동 와인이, 한국 와인이 어떻게 매칭이 잘 어울릴까, 그런 거를 연구를 하면서 전국으로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홍어하고 와인이, 화이트 와인이 굉장히 달게 느껴졌더라고요. 비빔밥에는 스위트 와인이 또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레드 와인 드라이가 동네 파전하고 또 너무 궁합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결혼했을 때그 술을 막걸리가 아니고 포도주를 장독에다가 주전자에 퍼가지고 막 나누고 잔치를 하셨어요. 웃기는 게막 막걸리 퍼듯이 바가지로 그 주전자에 퍼가지고 막 잔치를 하는데 저게 막걸리인지 포도주인지 몰랐어요. 근데 맛은 되게 있더라고요. 너무 맛있다고. 어떠한 비결로 이렇게 포도주를 담느냐고. 저희 아버님이 그때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그 엿질검, 엿기름을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넣고 모자란 가당은 약간 사카린 정도 넣고 포도를 넣고 주물주물 해갖고 발효를 시키더라고요. 발효를 시켜서 뭐, 한 달, 두달 정도 있으면 이렇게 위에 붕 뜨잖아요. 이제 건더기가. 그럼 건더기를 떠내고 밑에 이제 그 액체를 소쿠리에다가 받쳐가지고 그거를 또 이제 지금 생각하면 그게 2차 잔당 발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장독에다가 액체를 넣고 이제 위에 맑은 액체만 떠서 주전자에다가 막 그냥 약간 이제 지금같이 투명하고 맑은 와인은 아니었겠죠. 약간 막걸리 같은 이제 조금 투박한 색깔 레딘 포도주였죠. 그게 최초로 저희 아버님 만드는 걸 제가 봤어요. 발효는 이 항아리

하는데 이그 입구가 큰 항아리에다가 발효를 하셨고, 그리고 그 발효한 포도주를 걸러서 놔두는, 저장하는 포도는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장독을 묻어서 아구리가 작은 그런 장독에다가 넣고 거기다가 뭐 비닐이나 이렇게 덮고 다시 뚜껑을 덮고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귀국을 하셔가지고 포도가 없었죠. 그래서 저희 아버님 친구가 같은 마을에 조금 아시는 분이 계셨대요. 아버님 친구하고 아버님하고 일본에 건너가서 이 캠벨이란 포도를 가지를 꺾어가지고 둘둘 말아서, 삼베보재기에 둘둘 말아서 거기다가 축축하게 해가지고 그 묘목을 가지고 와서 삽목을 끊어서 땅에다가 꼽아가지고 그게 이게 넓혀진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주문국어식으로 이제 들은 대로 만드셨고, 이제 하지만 그 와인이 와인이라고 할수 없고 약간 막걸리 같은 느낌의 포도주였고, 저희 남편은 이제 아무래도 교육을 또 용동대학교 발효교육과에서 교육을 공부를 몇 년간 이제 했으니까 또 거기에 대한 또 그만의 또 와인의 맛이 특이했고, 또 저희 아들은 체계적으로 아주 그냥 기본을 가지고 배운 대로 하니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와인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조금 더 이제 그 맛이 발전하고 체계적으로 만든 이제 와인이라고 볼수 있죠. 아무래도 저희 남편의 그 시작은 내추럴 와인의 시작이었고, 그 나름대로 그때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뭔가가 이 농사를 탈피해서 조금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남편 쪽에 점수를 조금 더 줄게, 1점만 더 줄까 싶어요.

0: Knock. The magical door to the world of K-animation is swinging wide open. Meet your instant new BFF, the adorable Catch. Tina Ping will have you hooked from the very first glance. Need a hand? Our Robocar Poly Rescue Team is always zooming in to save the day. How about tagging along on Ping Fong and Pal's super exciting quest to reclaim their lost magic? With the mysterious life forms Cabion by your side, you can become a Cabion master and save humanity like the total hero. Protecting children's innocence while igniting their boundless imagination. That's the magic of Korean animation. K-Animation, the ultimate bestie for kids worldwide.
1: 월세는 60만 원. 식비는 90만 원. 월세랑 식비의 그 금액 차를 어떻게 하면 더 줄일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도시락도 싸고 집밥도 해먹고 하면서 많이 억눌려 있었는데 오랜만에 부모님께서 올라오신다고 하셔서 같이 달콤한 휴가 같은 시간 보내보려고요. 난 그동안 계란을 풀게.
2: 난 뭐해?
1: 엄마는 아빠 잘하는지 감시해.
3: 아 진짜 좀.
2: 왜?
3: 잘하고 있거든.
1: 믿어볼까 그러면? 응?

0: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 달 식비 15만 원으로 도시락이랑 집밥을 싸고 있는 차소영이라고 합니다.
1: 요리 인플루언서 또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0: 제가 서울 상경한 지는 한 5년째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에 살던 월세집에서 월세가 60만 원 정도였는데 밖에서 밥을 사 먹고 외식을 하고 배달을 주로 시켜 먹다 보니까 한 달 식비가 거의 8, 9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월세보다 식비가 더 많이 나오니까 돈을 절약을 할 수도 없고 저축하기도 힘들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하는 요리들도 대부분 저렴한 재료들로 빨리 할 수 있는 요리들이 많아요. 다행히도 이제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재밌게 봐주시고 자기도 식비 많이 줄였다, 맛있더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이제 또롱이 사랑둥이를 줄여서 또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0: 안녕.
1: 일단
2: 처음이네 이 집에 이사 오고.
1: 그러게요.
2: 입구 못 찾아서 한참이었어.
3: 안녕하세요. 저는 또롱으로 활동하고 있는 소영이 엄마입니다. 반갑습니다.
4: 소영이 아빠 자동덕입니다. 반갑습니다.
3: 저희 소영이는 첫째 딸인데 그래서 그런지 좀 더 책임감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부모한테도 손을 댈 수 있으면 벌리지 않고.
2: 냉사 열어봐도 돼?
5: 네, 봐봐.
1: 야, 책임 입고 사나?
2: 우와. 우리 식구보다 깨끗한데.
1: 아니.
3: 제가 어떤 부분, 아,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 해도, 아, 괜찮아, 됐어. 내가 하면 돼. 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첫째 딸이라서 더 가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2: 걱정 많이 했는데 하냐 보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잘 먹고 다니네.
5: 그치?
2: 그치?
5: 걱정하지 마.
2: 어. 마음 놔야겠는데, 이제. 시집 가도 되겠다.
5: 그래.
4: 딸 가진 부모 입장에 사실은 뭘 또 제대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되는데 저렇게 혼자서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걸 계획을 해서 실천을 하고 정말 대견하다는 생각을 하죠.
5: 엄마 아빠 오랜만에 서울 와가지고 온다고 고생했으니까 내가 또 선물을 준비해놨어.
2: 진짜?
1: 진짜? 뭐지?
2: 어버이날 선물?
1: 비쌀 거?
5: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1: 아, 맛있는 거?
5: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거.
2: 해마다 추억을 만들어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발해?
5: 지금 가보래.
1: 가보자.
2: 가보자.
1: 여보세요.
2: 가보자. 가보자. 레시피 보고 그때 했던 것 중에 갈비탕. 아니 김치찜. 김치찜이랑 그 등갈비 감자탕.
5: 순살 감자탕?
2: 응. 아, 순살 대신에 나는 등갈비 넣고 했었거든.
5: 근데
2: 맛있더라고. 그래서
3: 저도 아침마다 매일 저희 딸이 올리는 걸 보는데 재밌기도 하고 뭐 신기한 요리도 있고 이거는 꼭 따라 해봐야지. 예, 그런 것도 정말 어떻게 이런 걸 하게 됐지 얘가? 예,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4: 딸. 아빠는 있잖아. 그 네가 올리는 것 중에 뭐 보면 안주류 있잖아, 안주류. 아, 그런 게 많이 땡겨.
2: 주단이 있어, 주단.
4: 그러니까 이 아빠 닮아서 그런지 안주류가 많이 올라오는 것 같던데.
5: 그것도 그래.
4: 그래. 그래서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한번 해주라.
5: 그래.
4: 소주 한 잔 하게. 소주 한 잔 하게.
5: 제일 먹고 싶어.
2: 그래, 곤란하.
4: 곤란하게. 그거는 할 수 있다.
2: 한 게 아닐 수도 있어.
4: 그래, 한 두 개.
6: 오늘 내가 준비한 소스야.
2: 우와.
6: 뭐지, 되게 좋네.
1: 우와.
6: 어때?
1: 와, 아니 숙소가 아닌데 좋네. 일반.
6: 예쁘지.
7: 아, 오늘 이 숙소를 잡게 된 이유는 제가 부모님을 다 모시기에는 제 자취방이 너무 좁아서 좀 넓은 주방이 있는 숙소에서 같이 요리도 하고 놀면 재밌겠다 생각이 들어서 잡게 되었습니다.
2: 소영아, 이제 우리 슬슬 요리 한번 해볼래?
7: 그래.
2: 그래. 냉장고.
7: 냉이는 아빠가 한 건가?
2: 아빠가 근데 조금 늦게 캐서
1: 누가 그때 내 얘기를 하지?
6: 그래 얘기하지.
1: 이거 아빠 밭에서 그 철은 조금 지나긴 했는데 그 많이 좀 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요리할 때 쓰면 좋겠다 해서 좀 열심히 캐갖고 딱

0: 어쨌든지 좀 맛있게 좀 해주세요. 저는 네, 좀 들어가서 좀 실랍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1: 네네.
0: 언니 감사합니다.
2: 저희 가족에게 우리 부고기는 소영이가 원래 야채를 잘 먹는 아이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오리 부고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이제 밭에 또 냉이가 나니까 부모들은 그렇잖아요. 야채를 먹이고 싶잖아요. 뭐 튀김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오리 부고기 넣었을 때 가장 좋아하더라고 애가. 그러면서 이제 저희도 가족 음식이 하나로 된 것 같아요.
3: 이거 핏모양 어때?
4: 이게 오리 특유의 냄새가 있잖아.
3: 아,
4: 핏모양. 그거 좀 한번 먼저 핏물 제거해서 없애고 여기다가 그래도 밑간 조금 해놨다가 냄새 조금 더 없어지게 밑간 한 번 더 하고 그러고 하려고. 이거 외할머니가 만드신 고추장. 오. 저번에 할머니가 너 주라고 했는데.
3: 아 그래? 나 왜 안 줬어?
4: 냉장고 넣을 데 없을까 봐. 일단 보내달라고 하면 그때 보내주려고.
3: 다음에 뭐. 어.
4: 너무 아까도 보니까 넣을 데가 없더라고.
3: 그건 맞아.
4: 그치?
3: 그래서. 엄마 이거 다 챙기려면 힘들었을 것 같은데 대체 몇 시부터 준비한 거야?
4: 어제 밤에 다 준비해놓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다시 빠진 거 없나 다시 체크 한번 하고 그러고 왔지.
3: 엄마의 사랑이 느껴지네.
4: 아 감사합니다. 근데 갑자기 오리 불고기가 왜 먹고 싶었어?
3: 오리가 비싸잖아.
4: 아 자취생이 해먹기 힘들어서?
3: 웬만하면 내가 해먹는데 오리는 좀 힘들어.
4: 아 그래 이렇게 이런 거 먹고 싶을 때 엄마 찬스 써야지.
3: 그래.
4: 그래. 비싼 엄마. 거 먹고 이런 거 먹고 싶을 때. 부족한 거 있으면 얘기해 봐봐. 더 넣자.
3: 아 맛있는 것 같아.
4: 진짜? 응. 그래? 그러면 이 상태로 오리에 버무릴게. 엄마 이거 할 동안 양파 반 개.
3: 반 개?
4: 어. 대파라. 채소로? 채 썰어 줘. 우리 딸 얼마큼 잘하는지 표정씨 한번 보자.
3: 아, 썰어봐봐. 너무 가늘지 않게?
4: 너무 가늘지 않게. 한 0.5cm?
3: 자르는 거 알겠는데 그 정도면.
4: 0.5cm. 대파도 어슷. 어슷 길게. 그런 것 같아.

0: 교실 산 지 좀 됐잖아.
1: 한 2, 3년 됐지?
0: 처음에 식비 많이 들어서 시작한 거잖아.
1: 맞아.
0: 그러면 좀 식비가 많이 줄었어?
1: 한 달에 거의 10만 원? 15만 원? 정도 쓰니까 엄청 많이 줄었지.
0: 그러면 그 남은 거 차액은 다?
1: 다 지금 저축하고 있어.
0: 오.
1: 나중에 집 사게. 내 집 마련하려고. 집이 네. 이렇게 많은데 내가 살 집이 없어.
0: 언제 몇 년쯤 더 도시락을 살면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1: 한 3년?
0: 그러면 우리가 뭘 좀 더 키워볼까? 오래 줄게. 식비를 더 줄이게.

0: 그럼 요거를 좀 치우고 네가 진짜 먹고 싶다던 김치 받고
1: 그래
0: 그거 한번 해보자.
1: 제가 오늘 엄마한테 부탁드린 요리 두 가지 오리냉이 불고기랑 김치밥죽은 제가 했을 때는 그렇게 감칠맛이 잘 안 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쭉 엄마가 해주셨던 요리라서 그 추억까지 있어서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0: 이 김치 알지? 작년에 아빠랑 200포기 심어가지고 둘이서
1: 아, 그때 그거?
0: 밤새 절여가지고
1: 아빠가 밤새 고민했다던
0: 그러니까 엄마도 할머니가 이거 해주셨잖아요. 외할머니가.
1: 아 그래?
0: 어. 근데 특별한 거 안 들어가는데 약간 뭐 감기 기운 있고 이럴 때 이게 먹고 싶더라.
1: 그럼 할머니는 엄마한테 왜 언제 해줬어?
0: 할머니는 먹을 때? 게 없어서 김장 김치만 많아서
1: 생활 살기 위해 한 거였어.
0: 그렇지. 원래는 엄마 멸치 다시 내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이런 게 이런 걸로 그냥 놓고 할게.
1: 그러면 이거 이번에 한 거라고 했지?
0: 작년 12월에.
1: 작년에?
0: 응, 응.
1: 나 한 입 먹어볼래.
0: 짠 거 줄게. 자.
1: 잘 익었다.
0: 딱 먹기 좋지. 응. 근데 신 거 좋아하잖아.
1: 응.
0: 그냥 너무 살지 않게 한 요 정도 0.5cm 안 되게 요 정도 쓸게.
1: 아까부터 계속 0.5cm네.
0: 그래? 나 0.5 좋아하라고.

0: 엄마가 해줬던 게 내가 서울에 혼자 있을 때 아플 때 제일 많이 생각나더라고. 근데 엄마는 아플 때나 힘들 때 뭐가 제일 생각나?
1: 고기?
0: 그러면 고기 먹고 싶을 때 아빠가 사서 해줘?
1: 제 손으로 제육국을 먹습니다. 모든 대한민국의 엄마가 그럴걸?
0: 아픈데도 일어나서?
1: 그렇죠.
0: 안 되겠네. 아빠 나중에 혼내야겠다. 내가 교육 좀 시켜놓게.
1: 의문의 일패다, 아빠.
2: 또 누가 내 얘기라.
1: 아, 우리 훌륭한 아빠. 농부님.
2: 얼마 식대고 있나?
0: 아빠 한국 한 김치라서 잘 되는 것 같은데?
2: 그렇지.
0: 응. 김치. 아까 먹었는데 맛있더라고. 잘 익었던데?
2: 그래. 웬만한 공을 들인 줄 아나 우리 딸 줄기라고.
0: 올. 그 웬만한 사 먹는 김치보다 훨씬 맛있어. 그쵸? 진짜로.
2: 그 아빠가 그 밭에 갈 때마다 빈다 아이가 맛있게 익어달라고.
1: 사실 정말 필요해서 무릎 꿇고 벌레 한 마리 한 마리 나무 젓가락으로 다 잡았거든.
2: 나무 젓가락 안 되면 핀셋으로.
1: 와, 한 마리 한 마리 다 잡았어.
0: 정성이 가득한 거네.
2: 이제 한 번씩 우리 저 소영이가 재료나 이런 것 때문에 엄마한테 이렇게 뭘 붙여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올라온 거 보면 꼭 멘트가 달려요.

0: 그래도 내가 키운 이 작물로 해서 지가 요리에 활용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뿌듯하죠. 그래서 더 열심히 키우는 것 같기도 하고.
1: 아니 그래 맨날 음식 그 하고 하더니 우리 딸. 아빠 엄마 오래간만에 졸업을 왔는데 우리 딸이 또 맛있는 거 한번 해줘야지.
2: 그럴까? 근데 아빠가 도와줘야 돼.
1: 내가?
2: 아빠 옆에서 재료 손질 좀 해줘. 그럼 아, 해줄게.
1: 기꺼이.
3: 집에서 하냐는 거야? 딸이 해달라니까 하는 거야.
2: 좀 해봐. 엄마 좀 도와줘봐.
1: 알았어.
3: 이제 끓이면 될 것 같아.
1: 빨리 손 씻고 올게. 자, 주방보조 남씨였습니다.
2: 손 씻었어?
1: 방금 씻고 왔네.
2: 준비해왔어.
1: 어, 진짜?
2: 여기서 아빠는 짠.
1: 껍질도
2: 빼. 양파야.
1: 양파.
2: 어, 껍질도 벗겨야 돼.
1: 껍질 벗겨야 되네.
2: 그렇게.
1: 그렇게 5cm.
2: 좋아. 난 그동안 계란을 풀게.
3: 난 뭐 해?
2: 엄마는 아빠 잘하는지 감시.
3: 아 진짜?
1: 아 진짜 좀.
3: 왜?
1: 잘하고 있거든.
2: 한번 믿어볼까 그러면?
3: 응? 이렇게 생각 안 해?
2: 응.
3: 이거야?
1: 엄마가 시키면 안 해. 좀 딸이 시켰다.
3: 그러게.
2: 역시.
0: 소영이는 저에게는 그 몸이 정말 힘들고 아팠을 때 찾아가서 맞는 그 링겔이라 하죠. 그거 같아요. 그래서 그 뭐 이렇게 온 사진이나 보면 뭔가 기운이 확 나는 그 영양제 같은 그런 소영입니다.
2: 자.
1: 자.
3: 겸손하다.
2: 간장 한 스푼.
1: 간장 한 스푼. 어이, 딸님 보고 있어. 손 떨린다.
3: 주문장 아니고?
1: 한 스푼. 정확하게 한 스푼. 일단.
3: 어휴, 손 떨고 있다, 정말.
1: 그래.
3: 다섯.
1: 어이, 손 떨린다.
3: 여섯.
1: 어휴.
3: 일곱. 딸님한테 혼날까 봐.
1: 그래. 자, 먼저 맛없으면 이제 내 탓으로. 맛있게 먹을게. 어쨌든지 간에.
2: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익으면 소스 아빠가 넣어줘.
3: 그렇으면 제가 수고해야 되겠습니다.

0: 이제 먹어볼까?
1: 뭐 먹을까?
2: 아니, 먹고 싶던 그거부터.
0: 나는 이거 나도, 먹자.
2: 나도 이거부터.
1: 난 이거.
2: 아, 그거, 아 역시 뭐, 아빠는.
1: 그래, 우리 아빠가
0: 다리
1: 또.
2: 역시 아빠는.
1: 다리 또 올라왔다.
2: 난 눈치가 없다. 밥을 조금 밥을 이렇게 먹어봐야겠다.
0: 맛있다.
1: 맛있다.
0: 맛있죠?
2: 응, 나도 먹어야지.
0: 이것도 맛있어.
2: 간이, 간이.
1: 밥도 좀 맛있다.
0: 안 짝한다?
2: 밥이 맛있다니까.
1: 아, 밥이 맛있다.
0: 아니, 오랜만에 이거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데 냉이 향도 엄청 많이 나서 좋은 것 같아. 완전 내 스타일이야.
2: 그리고 향이 그냥 파는 거랑 좀 없고
0: 다르지. 달라.
2: 훨씬 더 강하지.
0: 이건 사 먹을 수 없는 맛인데?
2: 모두 타시겠어요.
1: 고맙지. 아니, 들어가는 거 별거 없었잖아.
0: 근데 맛있지.
1: 정말 단짠이고.
2: 본인 스타일이죠?
1: 단맛도 좀 적절하게 나고 짠맛도 또 적절하게 있으니까.
2: 아빠 단짠 좋아하거든.
1: 그러니까. 맛있어.
2: 얘도 제로가 김치밖에 없잖아.
0: 근데 내가 하면 이 맛이 안 난다? 신기하지?
2: 손맛이래.
0: 그니까.
2: 내가 열심히 손으로 썰었잖아.
0: 김치 썰면서 뭐가 들어가면
2: 어, 그래. 손으로 썰었어.
1: 사랑이 좀. 사랑이.
2: 듬뿍.
0: 그래도 맛있는 것 같아.
2: 올해도 김치를 우리가 맛있게 또 담아봅시다. 소영이한테 보내주고 가지고 와야지 또.
0: 그니까.
1: 열심히 키워보겠습니다. 따로 힘든 일 없어?
0: 왜? 갑자기?
1: 아니 그래 한 번씩 울산 내려오면 약간 지쳐 보이는 것 같고 힘들어해 보이는 것 같고 해서 아빠로서 좀 걱정도 되고 무슨 일이 있나 싶거든. 소영이가 늘 보면 이 욕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뭐를 와, 저 정도 되면 저 같으면 좀 쉬어도 될 법한데 라고 생각하는데도 또 뭔가를 도전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늘 걱정되는 건 건강이죠. 조금씩 쉬어가면서 재충전도 좀 해가면서 그렇게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네요.
0: 아이고 그냥 큰일보다는 내가 나만 나와서 혼자 살잖아 서울에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살기도 하고 하니까 뭔가 하루 힘들게 하루 끝내고 집 왔는데 아무도 없고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배는 고픈데 밥할 힘도 없어. 그럴 때 좀 엄마 아빠 많이 생각나고 집밥 생각나면서 집에 찾아가게 되는 것 같아. 근데 이번에 또 이렇게 엄마가 와서 직접 해주니까 더 좋은 것 같아. 아빠는 제가 너무 바쁘게 사니까 좀 쉬었으면 하시지만 저는 또 성격 자체가 쉬지 못하는 성격이기도 해요. 뭐라도 계속 해야 되고 또 욕심도 많아서 여러 가지를 해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빠는 또 바쁘게 살다 보면 건강이 좀 안 좋아지지 않을까 그 부분이 걱정이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와주시는 날은 저한테 좀 달콤한 휴가 같은 날이에요. 하루하루 되게 고되고 힘들게 살다가 이제 부모님 뵈면 너무 이제 편안하고 좀 집은 본가는 아닌데 본가에 온 듯한 느낌이 나서 달콤한 휴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 오늘 원래 우리 어디 가려고 했어?
0: 오늘 원래 경복궁 길 따라 이제 걸으려고 했는데 비 와가지고.
2: 근데 여기도 너무 지금 좋은데 꽃치도 있고 약간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 같아요.
0: 그러니까.
2: 약간 지금 보면 막 그때 갔던 유럽 같은 느낌 있잖아.
1: 그래.
2: 그런 느낌이야.
0: 약간 오히려 좋은 것 같아.
2: 너무 좋은데?
0: 그래도 오늘 오랜만에 엄마 아빠 와가지고 엄마 맛있는 요리 먹고 하니까 좀 좋은 것 같아.
2: 덕분에 딸 요리도 또 맛있고.
1: 그래.
2: 소영이 덕분에 오늘 와서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하게 됐는데 이게 음식이라는 게 먹는 거로 끝이지 않잖아요. 음식으로서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고 음식으로서 사람이 정을 나눌 수 있고 이게 좀 더 우리 가족이 소영이가 어떤 마음인지도 알게 됐고 우리가 좀 서로를 조금 더 음식을 통해서 더 가까워진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영이랑 다 같이 즐거운 휴가 같은 하루 네, 정말 좋은 하루였습니다.
0: 오늘 엄마 아빠랑 같이 한 하루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시트콤 같은 하루? 너무 편안하고 재밌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비 오고 흐린데 점점 그치면 내일은 괜찮지 않을까? 내일 맑아지면은 어디 가 나들이 갈까? 가고 싶은 데 있어?
2: 저는 젊은 애들이 많이 가도 홍대. 그런데 한번 걸어보고 싶어요. 걸어보고 싶어요.
0: 그 젊음을 느끼러. 그럼 내가 좀 이따가 홍대 맛집이랑 놀거리 알아봐가지고 내일 재밌게 놀아보자.
2: 기쁩니다.
0: 내일도 재밌게 놀자.
2: 고마워.
1: 나 그래.
2: 항상 고마워.
1: 나도.
2: 고마워.